0: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도구악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우대 활동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이틀 동안 우리 우대 활동 잘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예보신화는 정말로 좀 만나기 바쁩니다. 특히 우리 방송에서 소개해드리지 않으면 우리 이렇게 좋은 제약공장 산동 뚱어 어조 제약공장에서 만든 건예보신환 많은 사람들이 모를 수 있죠. 사실 우리가 아프거나 뭐 여러 가지로 해서 불편할 때 병원에 가게 됩니다. 병원에 간 다음에 뭐 B초도 하고 심지어 MRI도 하고 화음도 하고 많은 검사를 해봐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진단을 받을 때 많죠. 예. 혹은 신경성입니다. 신경성 위병이요, 신경성 심장병이요, 신경문란이요, 식물신경문란이요, 심지어 실면증까지도 신경성이라는 이런 진단만 받고 천원 넘어서 우리 검사를 했는데 약을 딸랑 한두 개 약만 가지고 왔고 또 와도 크게 치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이런 상황을 종종 겪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야 이게 어째 내 병원은 진단이 안 나오는가 이럴 때 많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기혈 부족이 많습니다. 기와 혈이 부족하면은 제일 문제가 생기는 게 오장육부부터 기능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오장육부는 기와 혈이 공급을 받아서 자기 기능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예. 자동차로 말하면 아무리 비싸고 좋은 자동차를 싸도 거기다 기름을 넣어줘야 발동기가 돌아간단 말입니다. 이것처럼 우리 몸의 기름은 기와 혈입니다. 네, 기와 혈이가 우리 종종 부족이 옵니다. 늙음하게 들었으면 대부분 다 부족이 옵니다. 기와 혈이 부족하면 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장육부의 기능부터 떨어지고 사람이 쪼쇠 일찍이 늙어버립니다. 이것이 기와 혈이 부족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콩팥이 기능이 떨어지면서 우리가 먹은 음식이든 약이든 아무리 좋은 약이든 아무리 좋은 음식이든 여기서 영양 성분이 만들어져서 콩팥에 가서 저축이 돼야 됩니다. 콩팥이가 주로 주나치, 당징 등을 저축한다고 말씀드렸죠. 콩팥이 기능이 중요한 기능이 이겁니다. 그런데 콩팥이 기능이 떨어지다 보면은 장징할 수 없고 정이 이 정기라는 게가 우리 글씨를 보면은 미절 쌀이라는 미절에다 청춘이란 청자가 합해지면 정기입니다. 정입니다. 이 정기가 부족하게 되면은 우리가 기능 오장육부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오장육부의 기능이 떨어졌다 하면은 제일 그 손상이 민감하게 빨리 받는 게 대뇌입니다.
0: 대뇌. 네, 알겠습니다. 문자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2: 네. 우리 지금 이모가 집에 와서 이 건네보시안을 쓰고 있는데 어제는 반년을 썼습니다. 반년 쓰는 게 그 정치가 얼빠나던 게 좀 좋아지는 게 알기고 자꾸 집을 들어가면 누구를 의심하던 게 어제는 그 증상이 사라진다. 그리고 네. 바깥을 자꾸 나가지 못해 앱 쓰더니 어제는 바깥으로 쓸라가고 어제는 좀 정신이 떨어지는 게 확실히 알린다.
1: 그리고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치매 쓰기까지도.
2: 그리고 그 신랑이 같이 저 길을 떠나가면 안 되나 그래도 어둠 딱 싸워하더니 어둠 그 증상이 없어졌단다. 좀 좋아한다 그래서 괜히 이런 약을 만나기 힘듭니다. 치매 환자에 우리 지금 이모는 약을 다만 많이 썼습니다. 좋다는 약을 다 썼는데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예. 이번에 우연히 이 좋은 약을 만나가지고 어제는 계속 쓰겠답니다. 영 좋다 됩니까 이거 약을 씁니다.
1: 예, 맞습니다.
2: 예, 그래 하더니 좋을 때마다 싸가 돈도 경제도 전략되고 오늘이 또 이번에 아마 많이 배달받겠다는 그래 전화드립니다.
1: 네. 보조금이 나갈 때는 이렇게 싸놓기 바랍니다. 예,
2: 예 감사합니다.
1: 기대 잘하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이런 전기를 많이 저축할수록 많이 비축에 넣을수록 우리가 쉽게 늙지 않고 오장육부의 기능은 높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치매도 걸리지 않고 이런 치료가 제대로 된 치료입니다. 그냥 임시 보충만 하고 소염만 시키고 열만 내리우고 맥이 없다고 안지산만 맞고 뭐 안지산은 먹고 그때뿐이지 예, 또 그더렘이란 말입니다. 예.
0: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3: 그 건너보시안 쓰는 가족입니다. 우리 오빠도 쓰고 나도 쓰고 우리 오빠는 쓰기, 우리 오빠는 한 넉 달 썼습니다. 그래, 쓰기 전에는 기억력도 없고, 그 다음에 이 머리 자꾸 어지름 지나고, 그 다음에 또 잠 못 자고, 그 다음에 별로 세땀 이렇게 밤에 한 네 번씩, 다섯 번 이렇게 누고, 예. 그럼 이 약으로 한 달 좀 불순물을 시작해서, 속에 많이 길들이고서 나사지더란다. 한두 달 다 썼다. 네. 한 번에 두 번 본다, 제가 뭡니까? 속에 많이. 네. 곰팥이 든든하게 하지 않을까, 이야기?
1: 그렇습니다. 곰팥이
3: 네, 그래, 머리 어지럽고 혈압이 높았더니 그게 혈압도 떨어지고 어지러운 게 많이 났단다. 그래서 예, 심장도 든든해지고. 그 다음에 또 뭔가 밤에 잠도 예, 영 잘 잔단다. 이 약을 쓰니까 이번에 우대할 때에 이제 한 이틀밖에 없는데 우리 오빠 좀 싸겠단다. 어떤 계속 이거, 어떤 이유는 그래서 달고 살겠다. 그랬다. 그랬다.
1: 달고 살면 좋습니다. 계속 그러면 쓸수록 더 좋아지고.
3: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이 기와 혈이 부족으로 보면 기가 기는 기고 혈은 혈입니다. 기가 부족하다 할 때는 항상 그 추워합니다. 추위를 많이 탑니다. 전체적인 혈을 순환시키지 못하니까 발끝 손끝이 시리고 또 온갖 바람이 다 내 관절에 오는 것 같고 내 허리 내 무릎에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은땀을 많이 흘립니다.
0: 네, 담보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4: 예, 저도 지금 건네보시안 쓰고 있습니다. 저는 예, 이거 쓰기 전에 그냥 그저 머리 아프고 어지럼증이 나고 심장도 좋지 않고 예, 경력도 없고 그래서 선생님 강의 듣고 지금 건네보시안 쓰고 있는데 이 약 먹은 다음에 예, 혈압이 온정됐습니다.
1: 맞습니다.
4: 그래, 예, 그래 놓으니까 예, 그렇게 어지럼증이 나든지 어지럼증이 많이 없어지고 심장도 예, 많이 좋아지고 깜빡깜빡함이 기억력이 없던 게 기억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1: 네.
4: 네. 그리고 예, 콩팥이 좋지 않아서 예, 소변 차수가 많고 소변도 예, 조금 나가니까 시원히 나가지 않고 하니까 화장실 자꾸 밥 못 자는데 이 건네보지 않은 다음부터 예, 콩팥이 많이 좋아진 게 지금 알립니다 지금.
1: 맞습니다.
4: 네. 예, 지금 하루 전에 예, 한 번 정도 예, 화장실 또 한 번씩 시원히 잘 나가고 하니까 잠을 잘 자니까 예, 아침에 일어나면 예, 몸도 거뿐하고 머리 맑아지고 사람 정신 나는 거 아닙니까? 예,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 약 쓰고지.
1: 여러 가지로 효과 봅니다. 이 약 쓰고.
4: 네. 확실히 한 가지 약 쓴 게 다방면을 여러 면에 이렇게 효과 보려고 하니까 예, 지금 배달받아 계속 예, 공부하기가 꾸준히 쓰다 그럽니다.
1: 이런 우대 활동을 이용하면 좋죠. 예, 보조금이 나가고 약에서 약을 더 드리고 휴식도 드리고 레이저 치료 기계도 드리고 이틀밖에 안 가봤습니다. 예?
4: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오늘 인사 배달 받겠습니다. 활동에 참가하겠습니다. 예.
1: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4: 예.
0: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4: 501-2797 예?
0: 네.
4: 예, 감사합니다.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설명 주시죠.
1: 기가 부족하면은 추위를 쉽게 타고, 예, 쪽하면 식은 땀 흘립니다. 더워서 흘리구나,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운동도 아예 했고, 덥지도 않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땀부터 흘리고, 심지어 밤에 잠에서 때까지도 식은 땀을 많이 흘립니다.
0: 네, 담 전화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몸이 아기 쉬운.
1: 예.
5: 그 민감이 한가에 그 로공수라는가 견지 예. 이거 건네 보신 한가 이따기 무슨 염지 구박 그게 어느 것

0: 그럴 때는 이 건네보시면 좋습니다. 녹공 쓰라는 게 정품이죠. 예.
1: 예, 녹공 쓰라는데 보건대는 우리가 딱 같은 좀 사연적 그런 진단이 나왔으니까 치료를 해야 되지.
0: 그러면 조기 치료에 들어가기 때문에 효과 잘 봅니다. 이 약을 쓰게 되면은 경락 소통이 되고, 혈관 네. 소통이 되고, 혈액을 맑게 하고, 혈액을 보충하기 때문에 그런 초기에는 효과를 바로 봅니다.
1: 그럼 싸겠습니다.
0: 예.
1: 네, 감사합니다.
0: 그렇게 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식은 땀 흘리고 추위를 많이 타는가 하면은 머리가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가 납니다. 기가 부족하면은. 그리고 정신 상태가 항상 우울합니다. 위축되어 있습니다. 예. 맥이 없고. 그다음에 숨이 쉽게 삽니다. 아이고 이전에는 아이랬는데 조금만 움직이면 숨이 차단 말입니다. 예.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3: 네. 건너보시는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전림선 비대가서 소변이 시원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거 쓴 다음에 소변이 지금 시원하게 나가고 예. 이럴 때 밤새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이소도 많이 지금 그걸 한 번, 두 번 보고. 그래도 허리가 또 아파서 시큰시큰해. 나 허리 아픈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약하고 병이 딱 맞습니다.
3: 예, 그래서 국방이 맞는 것 같더라면. 그래도 귀에도 또 소리 났으면 종이 소리 나는 게 종이 소리도 들납니다.
0: 예.
3: 이럴 때 무릎 관절이 아파는데 무릎 관절이 좀 아픈 게 많이 좋아지고. 콩팥 동전이 약이 되면 최고약이 같습니다. 이제까지
0: 그렇죠. 약재부터 그 들어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일반 약재가 아닙니다.
3: 예. 예. 그래, 이번에 화도 화제들이 15가사 계속 쓰겠습니다.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3: 예,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그 다음, 혈이 부족하면 어떤 증상들이 있는가? 보편적으로 혈이 부족하게 되면은, 얼굴 색이 항상 노릇거리지합니다. 좀 얼굴 색이 맑거나 붉거나 좋아져야 되는데, 그리고 피부가 항상 가렵습니다. 피부 건조증. 늙어서 이렇겠지 하는데, 맞습니다. 늙으면 피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무슨 증세 나오는가? 피부가 자꾸 가렵습니다.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네, 수고하십니다.
0: 네.
4: 나도 뭔가 뭐 소변에서 급하고 참기 힘들어서 어둠에 좀 나가려면 구차했습니다. 좀 군신 태선 같았습니다.
0: 네.
4: 그러다가 그러면서 그다 무슨 증상을 가끔씩 또 자꾸 저리고 다음에 이랬을 때다.
0: 네.
4: 그래서 지금 방송 듣고서 건네 보시면은 지금 먹기 시작했는데 어제는 6달을 넘어 먹으니까 효과가 좋습니다.
0: 네.
4: 이제는 뭐 저 참을 수 있고 예, 근심이 없습니다. 처음에 보는데는.
0: 네.
4: 그리고 예, 저리던 것도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근데 특히 또 뭐에 나아졌는가 하면 저녁이면 귀에서 그냥 소리 나서 잘 자지 못했습니다.
0: 네.
4: 그러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막 머리에서 엄마가 소리나서 잘 자지 못하니까 막 귀도 막 아침에 덜 들리는 것 같을 때다. 그런 게 요즘에
0: 덜 들립니다.
4: 예?
0: 예.
4: 경기에서는 그게 소리도 덜 나면서 귀가 잘 들린다 저는.
0: 예.
4: 예, 그게 그런 머리 많이 맑아졌습니다.
0: 그렇죠.
4: 그래, 그거 막 허연히 있으면서 입도 자주 마르고 눈도 까까라고 피부 막 건조증이 나타나면 많이 갈아봤댔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4: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다 눈썹이 피곤, 영 사람 피곤했댔습니다. 피로하고 맥이 떨어졌댔습니다. 근데 여기 피로가 다 풀리고, 예. 몸에서 맥이 나는 게 아니면, 몸에 맥이 난다, 지금.
0: 맞습니다. 맥이나 기혈 보충약이니까 맥이 납니다.
4: 예, 그래서 계속 더 먹자고 또, 오늘도 대답 받겠습니다.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할 때 있습니다, 예.
4: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네. 이렇게 이 피부가 가렵던 사람들, 심지어 그 피부 병외람 색이 생기던 사람들, 그게 없어집니다. 이 피부 건조증이라는 게 혈이 부족해도 피부 건조증이 나오고, 늙으면 우리 비듬이 자꾸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래서 옷이나 이 이부자리랑 보면 비듬이 좀 젊었을 때만 많습니다. 왜 그런가? 피가 부족하면서 우리 위일 표면에 있는 피부거정, 혈액 공급이 아예 된단 말입니다. 이러면 피부세포가 말라서 떨어지죠. 예? 이게 다 혈이 부족한 현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머리끼가 부족합니다. 머리가 옛날처럼 기름이 도는 게 아니라 부시시하고, 그 다음에 이 손톱 끝이 보면은 막 어떤 사람이 갈라 터집니다. 손톱이가. 그다음에 손톱 깎을 때 보면 이 탄성이 없고 말라서는 푹푹 튀어나가죠. 이 손톱 끝 뒤가 인체 말단이기 때문에 쉽게 마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간혈 부족입니다. 혈이 부족한데 언제 간에 충분히 갑니까? 이 간이가 우리 몸에서 좌지 발톱 손톱을 영양해 줍니다. 이래서 우리 손발이 저리다가나 더 심하면 손발이 저리고 마목이 오고 건망증이 오고 그 다음에 꿈이 많아지고 정신상태가 좀 이렇게 제 집도 잘 못 알아볼 정도로 어떤 때는 사람도 잘 못 알아보고 이거 낮심할 때 이렇습니다. 이게 혈이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기와 혈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 현대의학에서 진단할 수 없는 병들이 많이 나옵니다. 병은 이제 처음 시작에 말씀드렸지만 가서 며칠은 밟고 검사했는데 약을 딸랑 한두 가지 주고 다 신경성이다. 뭐 진단이 없다. 괜찮다. 이런데 내 자신은 이렇게 많이 아프고 불편하단 말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 근뇌보신환을 써보십시오. 딱 어느 한두 가지의 좋은 약이 아닙니다. 뇌가 좋아지자면 기본상으로 오장육부가 좋아져야 되고 오장육부가 좋아지자면 기와 혈이 부족해서는 좋아질 수 없습니다. 이런데 근거해서 만든 25가지나 되는 진귀한 약재가 들어간 약입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우대 활동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출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으며 7월의 하늘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중국 공산당의 올바른 용도 아래 꿈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자랑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라 젊음아 고개를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박경만 작사 작곡의 시골 풍경으로 시작해 봅니다. 눈앞에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 펼쳐지는 시골의 포근한 풍경을 노래로 만나볼까요? 김소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유수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꽃배달 아가씨 보내드립니다. 활기차고 사랑스러운 가요죠. 귀여운 꽃배달 아가씨 리듬에 함께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최윤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름다운 고장 우리 연변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추억들을 많이 쌓아가길 바라면서 정호원 작사 허출림 작곡의 우리 연변 쾌시나 칭칭나네 보내드립니다. 도명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의 밤을 아름답게 수놓은 고향의 달빛 보내드립니다. 잔잔한 멜로디와 함께 마음을 쉬어보시길 바랍니다.

경쾌한 멜로디가 기분까지 밝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인생을 꿈꾸며 100세 인생 일일이 보내드립니다.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은 언제나 마음의 보금자리입니다. 푸른 과원이 아름다운 우리 고향을 노래한 류영해 작사 김창근 작곡의 내 고향 만무과원 좋아라 보내드립니다. 박준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향긋한 꽃향기처럼 마음을 설레게 하는 노래가 이어집니다. 고향에 피어난 아름다운 나팔꽃, 이어서 리성비 작사 최학산 작곡의 내 고향 나팔꽃 보내드립니다. 리상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시골 풍경과 고향 이야기로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노래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추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국약 결배강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처방인 생매금을 가감하여 만들어졌습니다. 702여 명의 의학 박사들이 수십 년간의 임상 실험과 현대 최신 조음계 유체 추출 요과법 기술을 결합시켜 천연 종량제에서 활심 펩타이드 성분을 추출해냈습니다. 체내에 들어가면은 심장 노폐물을 빠르게 제거하고 손상됐거나 위축된 심근세포를 활성화시키며 막힌 심내혈관을 개통시켜 심장의 펌프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뇌경색,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쁜 증상, 심낭염, 심박수가 고르지 않으며 가슴 통증과 식은땀이 나고 기력이 없으며 심방세동과 기외 수축 등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국약 혈배강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아래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국약 혈배강, 예, 이번에 그 공장 측에서 전국적으로 값이 오르기 전 제일 마지막 제일 큰 우대 활동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혈배강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혈배강이라는 무슨 뜻인가 하는데, 예? 하는 말 그대로 血背抗이랍니다. 血背抗이라는 건 血, 혈액이란 말입니다. 예? 그 다음 背라는 건 고불해란 말입니다. 抗이란 건 건강하다는 抗이고, 예? 그래서 무슨 뜻인가, 혈액이 고불해로 건강하게 깨끗해진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이 혈배강은 두 가지 약 조합입니다. 한 가지 약이 아닙니다. 두 가지 약이 처방이가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하나는 전문 신경세포를 수복해주는 펩티드. 이 펩티드라는 게 영 중요합니다. 타이. 분자가 작은 걸 우리 펩티드랍니다. 그럼 분자가 얼마나 작은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관심병이라면 신조통이라면 생기거나 어떤 데는 심근경색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막 숨이 안 차고 막 답변하고 이럴 때 구급치료약으로 쓸 수 있는 약은 뭐입니까? 우리 딴센디월 보통 입에다 인차 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차 좋아집니다. 그래서 항상 딴센디월이라면 추셔주신월 이걸 호소문제가 계속 엮고 다녀야 되죠. 어디 가나. 그 다음에 밤에 잘 때도 특히 이런 심장질환 우리 지금 여름철에 들어섰지 않습니까? 여름철에는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여름철이 혈관이가 몽땅 늘어

0: 합니다. 예, 날씨가 덥기 때문에 우리 한우말에 그 러짱 冷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봄 가을로 뭐 땡디마자라 그러면 우리 뭐 이런 뇌경색이라면 심근경색이라면 우리 예방할 수 있다. 예, 이런 도리를 많이 알죠. 예? 기실은 땡디마단 맞는 단계 뭐인가? 혈관 확장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마음속에 그런 안위 그러니까 나가서 병영을 잡는 게지 그게 진짜 무슨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그 댄디 맞을 때 그 당시 혈관 확장하는 게지 댄디 안 맞고 집에 돌아오게 되면 혈관이 또 원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잘못된 이런 생각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항상 혈관 탄력을 회복해주고 혈관 안에 이런 빵块 혈전들이 생긴 거 빨리빨리 작은 분자로 녹여서 내보내고 이런 작업으로 우리 해줘야 되죠. 그냥 여름철에는 우리 혈관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급성심근경색 특히 밤에 잘 때 자다가 돌아가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어제 그런가 밤에 잘 때는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병원에 검사하게 되면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후시睡眠暂停증후症이라는 게 나옵니다. 무슨 뜻인가? 사람이 잘 때, 잠깐, 睡眠, 暂停, 暂停이란 뭡니까? 심장이 잠시 멎는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후시睡眠, 그러니까, 호흡도 잠시 멎어지는 겁니다. 멎어질 때, 인차 깨어나지 못하고, 이러면 쑥 돌아가는 겁니다. 예, 어제 그런가 하면, 사람이 잘 때는, 이런 호흡이나, 그 다음에 이런 가래 나온 거나, 그 다음에 이런 가래를 뱉거나, 예, 이런 걸 자기절로 공제를 못 합니다. 잘 때는, 예. 그래서, 이럴 때마다 숨이 막, 헐헐 쉬다가서리, 자다가, 자면서리, 숨이 올라와서 떡 멎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멎었을 때, 만약에 깨나면, 인차, 허, 하면서리, 깨날 수 있고, 만약에 깨나지 못하면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뭔가? 이 호흡도 거기에 가래가 꽉 들어차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숨이람 찬 사람들을 보게 되면 숨 쉴 때 항상 가래 또 걸린 소리 나지 않습니까? 그르렁그르렁 우리 우스개 소리를 그 고해 소리 난다. 네, 고해 숨 쉬는 소리 난다. 이런 걸 많이 듣지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기실은 병원에 가게 되면 이 대책이 없습니다. 후시 수면 장틴 중어증 뭐 진단 받으면 끝이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해야 됩니까? 하게 되면 치료 방책이 없습니다. 근데 중이는 이걸 압니다. 이 몸속에 경락이나 혈관이나 그 다음에 호흡도나 이런 데 나쁜 가래들이 끼기 때문에 거기에 호흡도를 막아놔가지고서리 숨이 차서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 네, 이런 게죠.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혈관이 늘어나서 이럴 때 피가 더 모자랍니다, 심장이. 제가 항상 그런 데를 듭니다. 우리 데 찾아와서 저한테 병 보는 사람들을 제가 항상 그런 데를 듭니다. 환자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대구 혈관 확장하는 약을 많이 먹죠. 아스피린도 먹고 하는데 이것이 가끔 보면 해결 못합니다. 우리 도랑물에 지금 물이 가는 게 없는데 거기다 자꾸 도랑물을 자꾸 늙어 넣어야 됩니까? 더 모자라죠. 도랑물 다 막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피가 충족한가에 충족한가 이걸 먼저 봐야 되지. 그래서 대구 동맥경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예 됩니다. 전신에 다 동맥경화 생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딱 뭐 경동맥이 막혔다, 관상동맥이 좀 막혔다 이렇다 뿐이지 전신에 어디나 혈관에 몽땅 동맥경화 생겼다, 어디나 다 막혔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해야 될 것은 뭔가? 일단 한 방면에는 그 가래를 빨리 녹여 내보내줘야 됩니다. 우리 약 처방이 어제 잘 됐다는가? 지금 단선디왈 거기면은 보통 세 가지 약재밖에 없습니다. 단삼하고 삼칠 이게 주요 성분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적인 성분이가 빙페리입니다. 예, 이 빙페리가 사람이 진통작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빙페리 좀 말 그대로 롱나우 거기면서 나온 게기 때문에 찬 성질 됐습니다. 결국 이 빙페리 독성이 있습니다. 오래 잡숫게 되면 오히려 이 간이랑 곰팥이랑 색이 상합니다. 그 다음 피부도 막 가려워나고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일단 내가 피부 가려워난다 할 때는 그 약을 먹음으로써 그 약이가 몸속에 들어가서 내 몸이 혈세포를 대량적으로 죽여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피가 모자라죠. 예, 그래, 이런 도를 알고. 그래서 우대 활동은 6세트에 4세트를 더 드리고, 10세트를 싸면 10세트를 더 드린 동시에, 오늘이 결정해서 하겠다 하는 분들, 공장 측에서 10세트를 또 더 증송해 드립니다.
1: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오랜만에.
2: 내가
0: 예,
2: 예. 지금 혈배왕 먹고 있는데요.
0: 예, 예.
2: 내가 세 가지 다 먹습니다.
0: 아, 예.
2: 건심과일과 풍순빵.
0: 네.
2: 예, 또 풍순빵하고 건심원이 예. 전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혈배왕이 떨어져서 예.
0: 그렇죠.
2: 그래, 선생님 계속 예. 하면 하는데.
0: 예, 예.
2: 어서는 예, 혈액마이 조절된 것 같습니다.
0: 예, 혈압량이 다 끊었지.
2: 예, 오늘 아침에는 예, 165이다, 이렇게 88이 됐다.
0: 어, 그만하면 혈압이 대단히 좋은 겁니다.
2: 그러니까, 혈압 좋은데, 어제는 75던 게, 예. 오늘 아침에 또 내려갔을 때.
0: 예, 혈압 차이가 그래서, 점점 작아지죠. 예,
2: 예 그래서 예, 내 혈액량이 떨어져서, 선생님께 몇 강사하면 치면 맞습니까?
0: 아, 지금 16세트에 24세트를 더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이 이기다 전화 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오늘 결정하는 분들 혈배강 또 공장 측에서 10세트를 또 더 증송해 드리고
2: 그래.
0: 그 다음에 치무 12번 놔줍니다. 예.
2: 예, 그럼 내가 예, 예. 이번에 선생님들 가서 예. 침도 맡길래서
0: 예, 예.
2: 열이 식하고 오늘에 주문하겠습니다.
0: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예.
2: 예.
0: 예 선택 잘했습니다. 이번에 또 예. 값이 200원씩 오르지 않습니까? 예.
2: 예 오르기 전에 빨리. 써야지.
0: 예, 장만해 놓는 게 좋습니다. 예.
2: 예.
0: 2880018번 전화 치세요. 예.
2: 예. 예.
0: 건강하세요.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예, 말씀 주세요.
3: 예, 저는 혈배왕 쓰는 환자인데
0: 예, 예.
3: 평소에 기관지 천식 때문에 조열이 난다 하면 목이 마르고 어지럼증이 나고요.
0: 네.
3: 머리가 아팠습니다.
0: 예,
3: 숨이 찬 건 물론이고 자꾸 맥이 없는 게 바쁩니다.
0: 네.
3: 예, 밥맛도 없고 잠잘 때는 항상 숨이 차서 잠은 열고 통풍시켜야 됩니다.
0: 예. 네.
3: 낮에는 소변이 적은데 밤마디 반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 쏘다니고 나면
0: 네.
3: 그리고 설사도 하루에 일하던 번씩 하고 나면 딱 누워서 움직이기도 싫습니다.
0: 아 그래 몸에 진액이 다 빠지죠. 예.
3: 예. 발이 붓긴다 아무 신이 맞지 않아서 쓰게 신고 다닐 수밖에 없고요.
0: 네.
3: 예. 기억력도 너무 안 돼서 금방 밥 먹고도 무슨 차를 먹었던지 생각이 안 날 정도입니다.
0: 네.
3: 네. 거기다 손이 자꾸 떨려서 연필은 커녕 밥 먹을 때 젓가락도 제대로 움켜쥐지 못했습니다.
0: 맞습니다. 예.
3: 네. 그러던 참에 선생님이 건강하신 혈배강하고 풍수빵 같이 먹은 게
0: 네.
3: 거기다가 친구까지 결합한 게 지금은 밥맛도 있고
0: 네.
3: 맥이 납니다.
0: 손도 좀 떨떨죠. 예.
3: 예, 그래. 손도 아예 떨리고.
0: 예.
3: 기억력도 좋아지고 예, 설사도 안 합니다.
0: 네.
3: 예. 소변도 정상으로 돌아와서 예. 잠도 잘 자고 붓긴 것도 다 내려서 이제는 신발도 신을 수 있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지금 많이 좋아졌죠. 예.
3: 정말 혈배강에 감사드립니다.
0: 네.
3: 그래서 듣자니까 요새 뭐 혈배강이 또 뭐 값이 오른다든지 오르기 전에 약 좀 많이 좀 사놓고 먹을 생각인데
0: 네.
3: 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0: 예, 이번에 그 네. 값이 전국적으로 많이 오릅니다. 저래 제가 네. 값을 알게 좀 알려드립니다. 지금 네. 값은 한 세트에 698원이지 않습니까? 이제 네. 200원 오릅니다. 898원은 오릅니다. 네. 그리고 요새 지금 네. 우리한테 와서 약을 미리 와서 사가는 분들이 지금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3: 아.
0: 예, 예. 그래서 어제도 한 10상자 이미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네. 30상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네. 활동 참가하세요.
3: 예.
0: 네.
3: 그래, 아직은 먹을 게 좀 있긴 하지만, 예. 그 한 상자 200원 한 게 이게.
0: 대단한 거죠. 예.
3: 예. 예. 그래서 좀 많이 사놓겠습니다.
0: 예. 예. 예. 288-0018번 지금 전화 치게 되면 예, 우리 공장 측에서 10세트를 또 더 증송해 드립니다. 예.
3: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0: 네. 네.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4: 예,

0: 저는 이 재배가 먹기 전에는 이
1: 네.
0: 아바의 부마다 그 소리.
1: 네.
0: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고 말도 얼버무리는데 잘 못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예, 저도 혈압이 더 조절되지 않아서 머리가 항상 아프고 띵했는데 지금 선생님 그 강의에서 들었는데 확실히 도리가 있는 것 같아서 바꿔 먹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재배강 뭐 먹기 시작했는데 한 달이 잘 되니까 완전히 그 아바이들 부모마다 그 어버무리던 게 말씀하는 게 좀 알아듣기게 말하고요.
1: 네.
0: 말씀도 못 가리던 게 지금 가립니다.
1: 네.
0: 그리고 저도 혈압이 높아가지고 소리 항상 머리가 어리터분하게 정신이 났댔는데 지금은 머리도 거뿐하게 정신납니다.
1: 네.
0: 그래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여러 가지 면들이 아주 좋은 점이 많습니다.
1: 네.
0: 눈도 밝아지고 그러니까 이 혈액은 계속 사 먹어야 되겠습니다.
1: 혈배강 눈이 밝아집니다. 우리 공동주치에다 명백하게 썼습니다. 런앤성 시신경 위축을 치료한다고 딱 써놨습니다. 예,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시.
0: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
0: 예 2880018.
1: 예. 예, 예, 맞습니다.
0: 예, 예 감사합니다. 둘이서 예. 많이 싸 먹겠습니다.
1: 예, 예, 그렇게 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예.
3: 저는, 혈배강 쓰던 환자입니다.
1: 네.
3: 이미 전에 병원에서는, 노후위소라는 이런 진단 받았댔는데, 의사들은 받아야 모두, 나 이렇게 뭐 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그도 보편적으로 하는데, 아.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더란 말이에요.
1: 치료 대책이 없기 때문에.
3: 예, 그도, 무슨 어떻게 돼서 설명 잘 해주고서리 잘 치료되게끔 얘기한 인도를 하는 게 아니다.
1: 네, 늙으면 다 그렇습니다.
3: 그래서 그래 집에 가서 아무 약 나 다 썼어. 그래서 이름이 보낸다 말입니다.
1: 그래.
3: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늙이들이라는 게 날마다 더 하무 더 하지 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예, 대책이
3: 예, 그러니까 있어야겠어요. 계산도 잘 아이 되고 무슨 정말 사람이 사기 똑 떨어지게 만들더라 말입니다. 예.
1: 네.
3: 게 집에 가는 길도 어떤 때는 오히려 기부 없이 어머 길도 없길 때도 있고 밥술 밥 먹을 때도 그래서 밥술 죄다도 떨고 어떤 때는 또 대소변도 실수하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더라 말입니다.
1: 네.
3: 게 정말 이 방송 통해서 이게 소개를 들어보니까 이 혈배가이라는 약을 좀 먹어봤으면 좋겠더라 말입니다.
1: 네.
3: 그래 이 약 어떤 쓴지는 한 7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숨이 차든 것도 많이 나사지고
1: 네.
3: 그다음에 무슨 그 대서번 술술 하던 것도 많이 나사졌단 말인데 그리고 이 생각이 자꾸 깜빡깜빡하던 것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특히나 물이 잘 배운단 말입니다.
1: 네.
3: 그전에는 그렇게 부여부인 게 사람 정신 못 차리게 하던 게 정말 이 힘이 나기 시작할까 눈도 잘 보이고 모든 면에서 영 신심 가지게 되더라 말입니다.
1: 네.
3: 그래 지금 이번 이런 활동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약을 정말 계속해서 더 쓰자고 생각하는 게입니다.
1: 네.
3: 네.
1: 맞습니다. 이번에 또 값이 오르지 않습니까?
3: 예, 예. 혈압도 제대로 되고 예. 영 좋더라 말입니다.
1: 네.
3: 근데 지금 이거 약 이번 활동에 참가해가지고 약 모두 더 쓰고 정말 많이 노력해보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하는 말입니다.
1: 예, 좋죠. 생각 잘하셨습니다. 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4: 예, 저는, 예, 혈배강 지금, 예, 먹고 있습니다. 예, 저는, 뭐니까, 이 심장이가 있다가, 소진이, 그래서, 이 가슴 답답하고, 난, 잠깐만, 그래, 숨 차는데, 그래,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막, 잠도 좀, 뭐, 겨우, 밤에 자다도 숨 차서, 그 다음에, 저, 뭐니까, 그거에 예, 자다도 깨나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특히, 저, 뭐니까, 이, 혈변이 있다니까, 이전에, 시행료가 좀 많이 나갔단 말입니다.
5: 네.
4: 그래서 아무 별로 이롭고 이러니까 예전 안 결혼 뭐 치료가 뭐 또 크게 모르고 해. 그래서

0: 붓기기도 하고, 예. 개성기 끝나면 이 소문과 실배강 먹고, 중학생 되는 데 가서 또 예, 친구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따의 군신고도 같이 이래 쓰고 이런 게 있으니까, 예. 지금은 예, 그렇게 가슴 가깝다 일선에서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 조심하면 아이 먹으면 아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예, 그랬습니다. 네. 굉장히 이런 상황이 없어지면서 오전에 주심한도서 아이 먹은 지 한참 된다.
1: 주심한 처방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잡술 필요 없습니다. 예.
0: 예,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흘러나가는 게 그게 없어졌습니다.
1: 네.
0: 자, 그래네, 약도 쓰고, 그냥 검사에 겨우 찾지도 못하고 이래던 게 그 다음에 지금 그게 없어지고 하니까 얼마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군신호도 같이 먹은 것도 효과 있지만, 선생님 친구에도, 친구 받은 게 거기서도 효과 많이 받겠다. 저절로도 이렇게, 뭔가, 네. 생각 나더란다. 그래. 예. 그래, 지금은 좀 안 그래. 이 약도야 그렇게 먹던 게 지금 그래서 이것만 먹고 이렇게 좋아지니까 좀 얼마 전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활동에서 약은 지금 뭡니까? 쌌습니다. 싸고 그냥 구조에 먹고, 예, 거기에 또 언제 선생님도 찾아가서 친구도 좀 더 받으려고 그래서 나요.
1: 그렇게 하시,
0: 예.
1: 예.
0: 예. 예. 수고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단선디오알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단삼삼칠빙페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처방이가 어제 잘 됐는가? 빙페알 번신이가 찬성질됐기 때문에 그래서 빙페르는 오래 먹게 되면 간 곰팥이가 많이 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빙페르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 대신 무슨 약재가 들어가는가? 한 방면에는 우리 샤오요 들어갑니다. 샤오요가 무슨 작용인가? 몸속에 습을 없애는 작용. 습이란 게 기시르는 피가 걸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습을 없애게 되면 그럼 피는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여기 면 자지 청피간 기시르는 그 귤껍질 거기면서 추출해낸 이런 물질인데 신샹파산 하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속에 이런 한기 그 다음에 차가운 성질된 이런 가래 예, 이런 것들을 빨리 내보내주죠. 이 가래라는 건 어디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일반 로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목에서 나오는 가래만 가래인가 하는데 깊은 곳에 가래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관지, 지시관 그쪽의 가래는 내가 뱉어던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경락에 낀 가래, 예, 혈관 안에 낀 가래, 혈관 바깥에 낀 가래 예, 이런 가래들이 찐득찐득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신경 주위에 낀 가래. 예, 이러면 신경 전달이 제대로 안 됩니다. 특히 이번 중풍이랑 왔거나 그다음에 또 치매 증상 알츠하이머 이런 분들이 무슨 뭐 뇌세포 죽었다. 예, 이런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신경 전달할 때 신경 그 주위에 가래가 꽉 차게 되면 예, 신경 전달이 자꾸 알아듣기 쉽게 말해서 왕자 같은 데로 전달한다고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알츠하이머 걸린 사람들 어떻습니까? 자기 익숙한 길을 찾지 못합니다. 특히 집에 가는 길을 찾지 못하거나 대체하면 집 못에 가서 남의 집에 가서 자꾸 문 두드려서 이게 자기 집이라고 들어가겠다 하거나 자기 아들 보고 뭐 형님이라 하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저 자기 마누라 보고서 뭐 그 아재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신경 전달이 잘못된 겁니다. 예, 뭐 기억력이 없어졌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뭐 건강한 사람들도 로임 연세가 많아지게 되면 기억력이 깜빡깜빡 없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매 이런 기억력과 완전히 틀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면 천하부에 들어갑니다. 천하부는 우리 당뇨병 혈당 낮춘 데도 엄청 좋겠지만 화탄 가래를 녹이는 데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녹이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빨리 내보내줘야 되죠. 나가는 길을 열어줘야죠. 나가는 길이라는 게 기시르는 우리 그 콤파치, 그러니까 이런 방광, 이런 소변, 이런 데를 내보내죠. 그래서 리수의 선실하는 작용, 택사라는 약자 들어갔으면 저시가 이 방광하고 콤파치의 경락을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약재가 구비되고 그 다음에 강양화지 들어가야 됩니다. 비타민 E가 들어가야 되죠. 우리 혈관이라는 거는 심리혈관 어제 심리혈관 질병이라는 거 심리혈관이라는 건 우리 장기적으로 자주 쓰는 이런 조직에 속하는

0: 이기 때문에 자주 쓰게 되면 그거는 산화가 더 빨리 됩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없애는 비타민 E 꼭 들어가야 됩니다. 비타민 A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재들을 구비돼서 혈전을 녹입니다. 그리고 빵콸 녹이고 예 이런데 또 뭐 있는가 단삼삼칠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단삼삼칠이가 직접 혈관 탄력을 좋게 하는데 제일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처방들이 구비됐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뭐 이런 단선디왈 달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수저주신왈 달고 있을 필요 없죠. 그리고 500도로든 작은 분자로 나왔기 때문에 작은 분자라는 건 우리 단선디왈이랑 어째 효과 빨리 볼 수 있는가. 입안에 턱 물게 되면 인차 흡수되지 않습니까? 입안의 그 점막 조직을 통해서 직접 흡수되는 게죠. 입안의 점막 조직이 그 구멍 크기가 얼마나인가? 1300돌돈에 속하는 겁니다. 이건 과학과를 다 연구를 해냈습니다. 1300돌돈. 그러면 우리 약 그 분자가 1300돌돈 아래 되게 되면 저리 그 자글로 흡수되는 게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건 500도든 대단히 작은 분자죠. 그리고 몽땅 천연약재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흡수가 빨리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 단선디왈 제가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인가? 우리 그 여러 가지 이런 서약을 달고 있던 데로부터 저한테 오게 되면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서약들을 하나하나 다 끊어랍니다. 예. 근데 끊는 데는 그것이가 꼭 제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아무래나 끊는 게 아닙니다.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빙피알 같은 거 저리 끊게 되면 이건 또 사람한테 해롭습니다. 예. 이런, 그, 여러 가지, 특히 뭐 피부 가렴질환 막 난다든가, 그 다음에 신경계 동충 주신경 그쪽에 이식장애가 온다든가, 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예. 그 다음에 약이란 게 이라이싱 생겼기 때문에, 사람이 불면증도 불쇠를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지도 하에서 어떻게 빨리 끊는 방법이 제가 말해드리죠. 그래서 항상 제가 말하는 그겁니다. 저한테 와서 정확한 이런 진단을 받고 예, 그 다음에 정확한 치료를 받게 되면 예, 우리 심장 주자라면 해야 된다 하는 분들 심장 주자를 안 할 수 있습니다. 어제 그런가 우리 이 혈배강은 직접 혈관이 70% 이상 막혔다. 예, 이런 분들도, 쯤만 있게 되면, 거기매를, 건네갈 수만 있게 되면, 예, 약성분이 들어가서 그것을 몽땅 녹여내보냅니다. 그래서 60세 되는 심장, 30살 되는 심장으로 바꿔준다. 이게 영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장 한번 바꾸는 게 75만원 듭니다. 이거는 우리 약상에서 지금 나온 수치인데, 그런데 심장을, 어떤 심장을 바꾸는가? 젊은이들이 심장을 바꾸는가? 어느 나이에 그 심장을 바꾸는가 이거는 또 값이 틀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이 부자들이 그 제일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하기 좋아하는 일이 뭔가 소후들이 하기 좋아하는 일이 평생 동안 자꾸 심장을 새로운 심장을 바꾸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의 심장 자꾸 바꾸죠. 여섯 번씩 바꾸는 그 뭐 리자청이라 하면 여섯 번 바꿨죠. 예. 그래서 가는 100만원입니다. 한번 바꾸는 게 100만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제가 왜 설명드리는가 하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제 자꾸 서약을 끊으라는가. 서약을 오래 쓰게 되면 심장 간이가 대량적으로 상합니다. 그래서 이거 상하는 걸 대가를 해가지고 그 당시 정상만 잠시 눌러놓겠다. 이거는 치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서 우리 구급 치료는 이렇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일단 그 생명선에서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신체 기능을 모든 기능 심장 기능도 그렇고 간 기능도 그렇고 이걸 회복하자면 그래도 중약제를 써줘야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혈배강이가 이런 방면에 좋다 그 뜻입니다. 다른 내장을 해치지 않고 처방이 너무 잘 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심장은 한번 뛰게 되면 오장육부는 같이 움직인다. 이거는 우리 그 황제내경에서 나온 겁니다. 절대 사람 몸의 오장육부를 갈라놓고 보면 안 됩니다. 뭐 심내, 심내혈관 과는 따로 보고 그 다음에 소화계통 과는 따로 보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심장이가 움직이면서 다른 내장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이 건강하자면 혈배강 써줘야 되죠.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

0: 라디오 극장
1: 전옥귀작 소설 귀신 로그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아들이 풀이 죽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본 양춘화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아들이 틀림없이 영감쟁이한테 욕먹고 쫓겨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넉 달이는 시종 아들의 세상 물정 모르는 부잣집 도룡 행세를 시답지 않게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들이 아버지의 작업 일지를 가지러 왔다고 하자 양춘화는 인차 만면에 화사한 웃음을 띠었다. 그때로부터 침실의 침대 밑에서 작업 일지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을 때까지 그녀 입은 졸고 쉬지 않았다. 아들, 이번에 가서 아버지 위풍을 봤지? 진작 너한테 말했잖아. 너 아버지는 결코 허술한 사람이 아니야. 아버지는 선진분자로 당선되기도 했고 노동모범으로도 뽑혔었었어. 그런 것들은 수분 하나 없이 쟁쟁한 것들이야. 이번에 가서 아버지를 따라 잘 배우려무나? 아버지가 써놓은 것에는 모든 재주가 담겨 있어. 아버지는 체면도 중요하지만은 내실을 따지거든. 겉보기에는 답답해 보여도 속셈은 누구보다 봤거든. 응? 아버지 그 기름기 번들거리고 진작 식노래지고 끝이 말려 올려져간 작업일지를 탁자 위에 하나씩 펼치니 모두 9권으로 크기와 모양이 각각 달랐다. 대개 앞표지가 크라프트지로 된 것이었는데 위에는 모주석 어록도 찍혀 있었다. 혁명을 들어주고 생산을 촉진하자, 공업은 대경을 따라 배우자, 전쟁과 재해를 대비하고 인민을 위하자와 같은 글이었다. 기름은 적이 질보 간글로 보면은 어떤 것들은 작업 현장에서 적은 것 같았다. 뭉툭한 볼펜으로 쓰는 것들은 인젠 밖으로 본지어 형체가 모호하였고 어떤 글들은 아예 알아볼 수조차도 없었다. 아버지의 작업일지는 그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듯 하였다. 그는 침대에 누워서 깊은 밤까지 읽었다. 거기에는 작업일지가 있었고 현장 필기도 있었으며 작업총화도 들어있었다. 1983년 6월 10일 오늘 수입 데루츠 송풍기를 설치하느라 작업장은 무척이나 들끓었다. 스승님은 나에게 이번에는 꼭 설치 과정을 잘 익히라고 분부하면서 매 절차마다 엄격하게 제어하여 추후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1986년 11월 8일 3호 송풍기가 고장이 났다. 윙윙거리는 소리가 나고 강약이 갈렸는데 반초의 간격으로 들려왔다. 무엇인가에 스치는 소리가 미약했다. 스승님은 가는 막대기로 듣더니 로터의 주날개 바퀴와 내당 사이에 반미크론의 올이 나가고 날개 바퀴에 경미한 손상이 생겼다고 진단을 했다. 하우징을 뜯어보니 정말로 스승님의 판단과 일치했다. 꼭 스승님의 재주를 배워내야겠다. 어느 페이지의 일지에는 또 이렇게 적혀 있었다. 꼬박 하루 낮 하루 밤 잔업이다. 지금은 새벽 2시이다.

금방 송풍기 속에서 식당 조업원들이 특별히 가져다 준 삼겹살 찜과 백설 같은 만두 두 개를 먹었다. 정말 맛있었다. 너무 행복하다. 자금일지를 덮는 순간 그는 방불이 당연 왜소하고 비쩍말한 아버지가 기름때가 번지르르 하고 땀에 절어 흰색 소금대로 얼룩진 작업복을 입고 좁은 기계 속에 웅크려서 온 얼굴에 먼지 투성이지만 눈빛에는 확고하고 자신에 찬 빛으로 넘쳐나는 것을 보는 것만 같았다.

0: 2기간 동안 추록의 부자가는 호텔의 스위트룸이 안배되었고 출퇴근도 전용차로 오갔다. 연속 사흘 동안 호텔로부터 작업장으로 다시 작업장에서 호텔로 새벽같이 떠났다가 별을 이고 돌아오면서 지칠 대로 지쳤다. 거기에 아버지의 요구도 엄격해서 움직인다 하면은 절대 지체서는 안 돼요. 조금만 늦어도 욕을 먹었다. 이렇게 고되게 내다니다 나니 추수는 몸이 건조하게 느껴지었고 따라서 반발심도 날따라 심해져 갔다. 아버지가 그에 대한 요구는 작업복을 정년이 입는 것부터 시작하여 태도는 겸손해야 한다며 손발을 빨리 움직여야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작업 현장에서 물을 따르고 타올을 가져다 땀을 닦게 하는 정도는 약과였다. 그러나 골치가 아픈 것은 그대로 몇 호 스패너, 몇 호 노깃을 가져오라고 할 때였다. 그때마다 그는 허둥대였다. 그런 공구들의 사이즈나 규격에 대해서 그가 알 리가 있겠는가? 지어 그런 것들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알지 못하였다. 그러자 주로교는 남들이 보는 앞에서도 물건을 내던지며 그한테 욕설을 마구 퍼부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조금도 그의 체면을 봐주지 않았다.
1: 대학은 궁둥이로 다니는 거냐? 모르면은 전문 서적을 찾아 읽어볼 일이지. 내 보기에는 말이야, 넌 아예 이 일에 관심 자체가 없단 말이야.
0: 주록에는 맞는 말을 하였다. 그는 실제로 일 따위의 마음을 두지 않았던 것이다. 작업장에란 한 대 또 한 대의 대형 송풍기들이 해체되어 제한된 공간에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그는 매일 공구함을 메고 아버지의 꽁무니를 따라타내야 하였다. 커다란 쇳덩이들을 살피면서 돌아치다 보면은 남벌창이가 되기가 일쑤였다. 그보다 더 스트레인 것은 갑자기 난데없는 불호령이나 욕설이 닥칠까봐 걱정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인내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날 저녁, 추수는 저녁을 먹은 후 또 연장 작업이 있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탈의실로 달래가 옷을 갈아입었다. 시간이 되어 정비 기술자들이 모두 모이게 되자 아버지는 대본에 추수가 외출복 차림을 한 것을 발견하고 바로 다가왔다.
1: 치, 웬일이냐? 너희 곳을 영화관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0: 그가 노려보며 물었다. 추수는 본능적으로 머리를 떨구고 변명을 했다.
2: 오늘 밤은 동창과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0: 추록에는 몸을 돌이키며 손사래를 쳤다.
1: 꺼져! 얼른 꺼져! 골도 보기 싫으니까!
0: 추수는 꼬리 빳빳이 꽁무니를 빼면서도 입으로 욕설을 퍼부는 것을 잊지 않았다. 추수는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다. 그러나 호텔로 돌아온 추수는 생각을 고치고

지금은 아직 떠날 때가 아니었다. 지금 떠나면 괜히 다 된 장에 코 빠뜨리기가 아닌가. 그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리모컨으로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다가 갑자기 몸을 일으켜 텔레비전을 끄고 휴대폰을 꺼내 은강조임의 번호를 눌렀다. 반 시간 후에 두 젊은이는 호텔 부근의 자그마한 식당에 자리를 잡았다. 은강은 테이블 위에 맛깔스러운 요리와 거품을 내뿜는 맥주를 보면서 빙그레 웃었다. 소주, 나이가 한턱 쏘는 건 역시 자네 아버지의 보수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를 알고 싶어서겠죠? 조수는 잔을 들어 은강의 잔에 부딪히면서 담담하게 말했다. 솔직히 말한다면 바로 그거죠. 그는 단숨에 굽을 내고 다시 한 잔 부으면서 은강을 바라보았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보기에는 당신들 회사가 좀 박해 보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나이가 있는데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례금 얘기도 없이 막 시키는 법이 어디 있어요? 혹시라도 무슨 불상사가 생긴다면은 어떻게 책임질 건가요? 아버지도로 얼떨결에 일을 하게 한 이런 처사가 맞다고 생각하는가요? 은강은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술잔을 내려놓고는 괴상한 눈길로 그를 쳐다보았다. 입가에는 비웃는 듯한 미소가 번지었다. 소추, 비길 일은 아니지만은 부친과 비하면은 자네, 그래 나도 포함해서 비교가 안 됩니다. 내 말은... 그는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가리켰다. 여기에 경제가 너무 차이가 나요. 알려주지요. 자네 아버지의 사례금은 회장님이 진작에 준비해놓고 있어요. 물론 혹시나 있을지도 모를 사고로 인한 보험까지도요. 구체적인 액수 같은 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 아니고요. 소초, 내 말이 틀리지 않았다면 당신은 아버지 사랑을 바라고 따라온 것이지요. 에?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바로 그 돈을 견주고 온 것이지요. 에? 효수의 길쭉한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확 붉어지었다. 그는 애써 요리 한 젓가락을 집어 입에 넣고 씹었는데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지 궁리하는 듯하였다. 좀 뜸을 들이던 그는 느닷없이 은강에게 반문을 했다. 당신들이 그렇게 꽉듯이 우리 아버지를 동원한 것도 따져보게 되면 역시 보수 때문이 아닙니까? 너무 고상한 척 하지 마세요. 은강은 동감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다. 그건 나의 일이죠. 나는 종래로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기를 기다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돈을 벌어서 나더러 쓰게 기단 적도 없어요. 주수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지며 구차해지자 은강은 웃더니 완곡하게 자신의 인생 경력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다. 대학을 졸업한 후 한때 맘만 높아서 여러 직장을 떠돌며 들떠 있었다면서 후에 실패를 거듭하고 나서야 겨우 마음을 내려놓고 성공은 한 발짝 한 발짝 걸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았다고 했다. 두 젊은이가 한창 이야기에 빠져들었을 때 은강의 휴대폰이 울렸다. 비서 장명이 걸어온 것이었다. 주로 사부가 작업장에서 혼절하여 지금 병원으로 호송 중이라고 하면서 그 아들 추수도 보이지 않으니 은강들어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하는 것이었다. 은강과 주수가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에 도착을 했을 때는 추로계가 병상에 잠든 채로 링게르 주사를 맞으면서 미약한 숨소리를 내뱉고 있었다. 의사는 노인이 신체가 허약한 데다가 과로로 스트레스까지 받아 임시적인 혼절 현상이 일어난 것이라고 하면서 별다른 증상이 없으니 2, 3일 링게르를 맞

0: 받고 일주일 정도 휴식하면 완전히 회복할 수 있다고 알려져 왔다. 조용한 병실에는 주로의 고골이 소리가 점점 높아갔다. 메마르고 창백한 얼굴은 가담가담 숨소리와 함께 점차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다. 주록에는 이튿날로 작업장에 돌아왔다. 누가 말려도 소용이 없었다.
1: 죽더라도 하루빨리 일을 끝내야 하오.
0: 그의 말이었다.

부련 굉음이 천군만마가 내달리듯 오랫동안 잠잠하던 커다란 작업장에 울려 퍼지었다. 마침내 시운전 단계에 온 것이다. 주로교는 또다시 그 신비한 스테인리스 막대기를 들고 차례로 기계 하나하나의 내부 운행 상태를 점검하기 시작하였다. 안전모에 놀려온 그의 야위고 길쭉한 얼굴에는 오래간만에 가벼운 미소가 피어올랐다. 이날 저녁 호텔로 돌아온 추루괴는 샤바를 마치고 돋보기를 걸었다. 테이블 앞에 다가간 그는 탁상등을 켜고 온고지를 꺼낸 후 아들을 불렀다. 내가 한번 쓰면은 누가 다시 옮겨 적어줘. 너는 대학생이니 주로 말마디를 손통하게 다듬어주고 철자를 고쳐주렴무나. 남들 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말이야. 이번 검수 보고를 잘 쓰기 위해서 추로괴가 꼼꼼하고 세심하게 다듬기를 거듭하는 바람에 아들이 수차 베껴 쓰느라고 죽을 지경이었다. 부자가는 거의 한숨도 붙이지 못했다. 리포터는 맥의 기계에 대해 하나하나 고장 분석을 진행했다. 특히 앞으로 조심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상세하게 밝혀야 했다. 새벽이 지난 후 추수는 테이블 귀통에 앉아 창밖의 달이 서쪽으로 기우는 것을 내다보며 연달아 하품을 쏟아냈다. 쑤셔나는 허리를 반듯하게 펴며 얼굴에는 온통 불만으로 가득 찼다. 아버지, 고장 수리도 마쳤는데 이후에 해야 할 일들도 말로 다 알려줬는데 왜 또 시끄럽게 이런 리포트를 작성해요? 다시 말해 그들이 이런 요구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각상등 아래 추록에는 쓰던 글을 멈추더니 돋보기를 벗고 빗발에 선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소설 귀신 로괴 다섯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이 시간 소설 낭독의 서태문, 편집 남철, 제작 정설매, 기획 허복순, 감독 정홍매, 총감독 이용민이었습니다.

매출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으며 7월의 하늘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중국 공산당의 올바른 용도 아래 꿈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자랑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라 젊음아 고개를

곳에 흰 비둘기 있네. 날아라 비둘기야 나래쳐 날아라. 장공은 너와 나 열망의 무대, 너와 나 우리들의 가슴 속에 행복이 끌어오르는 꿈의 활무대. 남송 인향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북올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북올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조현영입니다. 도나시는 홍색 정신을 인솔로 혁명선열들의 분투 정신을 산업전환 승격의 실천 동력으로 전화해 노혁명 근거지가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활력을 뿜어내도록 했습니다.
3: 동북축구연맹전 경기에서 연변 대표팀은 할빈 대표팀을 4-1로 꺾고 시즌 첫 승리를 거뒀습니다. 경기장 안팎 분위기는 후끈 달아올랐고 연변 요소로 모멘트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2: 연변 용정 커시안팀은 불산 남사팀과의 원정 경기에서 2-0 승리를 따내며 소중한 3점을 챙겼습니다. 도나는 동북항일연군의 중요한 격전지였습니다. 백열내 곤란을 두려워하지 않고 간고분투하며 과감히 개척 실천하는 항일연군의 홍색 유전자는 이 도시 발전 맥락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도나시는 홍색 정신을 인솔로 혁명선열들의 분투 정신을 산업전환 승격의 실천 동력으로 전화하고 1 플러스 6 플러스 3 현대화 산업체계를 과학적으로 구축해 홍색 조력을 발전 우세로 전환함으로써 노혁명 근거지가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활력을 뿜어내겠습니다. 초여름 송백이 푸르게 우거진 진 한 장 열사 릉원은 분위기가 장엄하고 숙연합니다. 과거 항일연군 장병들은 이 홍색 토지에서 피를 흘리며 일본 침략자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오늘날 끊임없이 이어지는 홍색 혈맥은 도나가 혁신 돌파하고 힘차게 전진하는 정신적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길림모동 연변야급진흥생산작업장 생산흐름선이 만부하로 가동되며 분망한 가운데 전과정 진흥화관리통제에 의해 약품 품질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초창기 소규모 제약 작업장에서 40여 년간 난관을 극복하며 끊임없이 도약해온 이 기업은 항일연군의 간고분투 정신을 이어받아 시장 경쟁, 기술 병목 등 여러 고험을 이겨내면서 오늘날 총 자산 345억 원을 웃도는 대형 현대화 의약 산업 집단으로 성장해 노혁명 근거지 실업진흥의 홍색 본보기로 됐습니다. 길림모동 연변야급 주식위원회사 총경리 조리 리건국입니다. 오동야급은 도나라는 이 홍색 토지에 40여 년간 뿌리 내리고 혁명 선구자들의 간고분투 개척 혁신 정신을 줄곧 계승해왔습니다. 최근 몇 년간 도나시의 1 플러스 6 플러스 3 산업발전 전략을 중심으로 과학연구 투입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산업전환 승격을 초동해 국가급 기업기술 중심을 설립했으며 자주적 지적재산권 제품 150여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두 기업 견인 역할을 계속 발휘해 의약 건강 산업 군집 발전을 선도하고 경제 사회 발전에 오동의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선두 기업의 실천 공략은 홍색 정신의 실물 경제 활력을 부여한 생생한 축소판입니다. 간고 분투하고 난관을 극복하는 홍색 유전자를 바탕으로 도나시는 자원 천품에 입각해 1 플러스 6 플러스 3 현대화 산업 체계를 전면 구축했습니다. 이는 의약 제조 핵심 산업을 육성해 오동, 카이라인 등 선두 기업의 생산

0: 능력 확대와 효율 증대를 지원하고 배급급 의약 군집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6은 목재 가공, 광산 건축 자재, 식품 가공, 장비 제조, 청정 에너지, 현대 봉사업 등 6대 전통 산업의 전환 승격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3은 신에너지, 신장비, 신소재 3대 전략적 신흥산업을 선제적으로 배치해 새 발전 동력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1 플러스 6 플러스 3 현대화 산업체계는 도나시 전통산업이 질적 향상과 효율 증대를 이루고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신흥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발전 동력이 부단히 강화되게 함으로써 도나시 고품질 발전에 견고한 산업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신원 모급위원회사는 도나시 1 플러스 6 플러스 3 현대화 산업체계의 중요한 일환입니다.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나무 바닥재, 원목 가구 등 제품은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등 여러 나라와 지역에 수출돼 도나시 외화 수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1995년에 설립된 이래 30여 년간 목재 산업에 주력해왔으며 연간 생산액이 근 2억 원에 달하고 제품의 95% 이상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무역의 불안정성과 유럽연맹 무역 장벽 등 존엄한 도전에 직면해 기업은 한일연군의 불굴의 투쟁 정신을 바탕으로 주동적으로 권익을 수호하고 소송에 대응하며 대외 무역 진지를 고수해 민족 브랜드의 해외 시장을 굳게 수호했습니다. 목전 기업에는 480명 종업원이 있으며 재직 종업원의 평균 연령은 50세입니다. 오랜 종업원들은 초심을 지키며 전승의 중임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젊은 인재를 적극 흡수해 혁신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대를 이은 노력으로 전통 목재 산업의 질적 향상과 해외 진출을 유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림 장백산 삼림 공업 집단 신원 모급위원회에서 판매 경리 류천증입니다.
1: 홍색
0: 정신은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가도록 경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신원목업은 기술 개혁과 제품 혁신 강도를 높여 전통 목제품 가공을 고급 맞춤형 친환경 방향으로 전환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인 정신을 고수하고 더 많은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 도나시 목제품 가공 산업 고품질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1: 공신力量.
0: 단일 내 도나시는 홍색 자원을 가장 소중한 정신재부로 삼고 산업 배치, 기업 발전, 도시 건설 전 과정에 깊이 융합하고 홍색 정신을 도시 발전을 추동하는 핵심 동력으로 간주해왔습니다. 도나시 당위 당사연구실 연구원 애심죽입니다. 홍색 정신은 도나가 분발 정진하고 실속 있게 일하며 발전하는 소중한 정신적 재부입니다. 우리는 시종 홍색 혈맥을 계승하고 간고 분투하면서 난관을 공략하는 홍색 초심을 도시 발전 전 과정에 융합하고 홍색 정신으로 산업 성격을 추동하며 도시 진흥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도나인민은 지칠 줄 모르는 분투 자세와 개척혁신의 진취 정신으로 주도 산업 창대와 전통 산업 승격, 신흥 산업 보강을 추동하면서 신시대 고품질 발전의 새장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2: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초소투생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9.18 사변 후 길림 여러 민족 여러 계층 인민들은 중국 공산당의 호소와 령도하에 대규모 반일 군중 운동을 신속히 일으켰습니다. 중공 동만투기는 연길, 화룡, 왕청, 훈춘 등지의 농민들을 이끌고 소장료 감면을 위주로 한 추수투쟁을 전개하는 동시에 반제 기치를 높이 들고 반일 구국구호를 제기했습니다. 이번 투쟁에서 연길 지역이 가장 격렬했는데 여러 곳의 농민들이 잇따라 시위 행진을 벌이고 곡식을 나눠 빈민을 구제했으며 진일기구를 파괴하고 매국노와 앞잡이를 처벌했습니다. 화룡 등지의 군중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여러 지역에서 기세가 드높은 반일 항의 행동이 벌어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연변의 노동자들도 파업 항쟁에 나섰습니다. 철도 노동자들은 교통시설을 파괴해 일본군의 수송을 저지했고 각 학교의 사생들은 일본 상품을 불매하고 항의를 선전하며 농민투쟁을 전력 성원했습니다. 이번 초수투쟁에는 대중 1만 5천여 명이 참여해 일본 침략자와 봉건 세력의 기세를 크게 꺾어놓고 민중의 반제 반봉건 투지를 크게 진작시켰으며 동만 지역 항일 구국 운동이 지속적으로 고조되도록 추동했습니다.
0: 27일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에서 펼쳐진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3라운드 경기에서 연변 대표팀은 할빈 대표

0: 연변팀을 4-1로 꺾고 시즌 첫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경기 시작과 함께 연변 대표팀은 빠르게 경기 감각을 찾았습니다. 24분경 연변 대표팀 임건웅이 가볍게 키퍼를 제치고 슛을 성공시키면서 연변 대표팀이 1-0으로 앞섰습니다. 후반전 58분경과 69분경 연변 대표팀의 리진의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강한 슛으로 두 골을 추가하며 연변 대표팀이 3-0으로 앞섰습니다. 81분경 연변 대표팀 임건웅이 프리킥을 직접 슛해 환상적인 골을 터뜨렸습니다. 87분경 할빈 대표팀 알쇼엔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강슛으로 골을 넣어 4-1이 됐습니다. 목전 연변 대표팀은 4점으로 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7월 4일 저녁 7시 40분 연변 대표팀은 원정에서 개서 대표팀과 맞붙습니다.
1: 27일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은 홈에서 할빈 대표팀을 맞이했습니다. 경기 전과 경기 사이에 문외 공연이 잇따라 펼쳐져 무형문화재 강산, 민속, 우이, 홍새, 청춘을 하나로 녹여 연변의 짙은 문화 자신감과 도시 기지를 보여준 동시에 동북대지의 여러 민족 아들딸들이 형제처럼 친하고 서로 돕는 단결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공연은 고운 아리랑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푸른 잔디밭에서 조선족 복장단이 쩌렁쩌렁 울려 퍼지고 가는 비단이 하늘 높이 펼쳐졌습니다. 장작가무 아름다운 연변에서 연변 출신 판다 그룹은 고향 풍정과 현대 곡조를 유기적으로 융합해 홍새 기억의 무게, 민속 풍정의 다정함, 청춘의 열정을 선율에 담았습니다. 연변적 판다 그룹 박남호, 곡광조입니다. 노래는 연변의 자랑거리들을 많이 융합했습니다. 장백산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기념비도 있고 노래와 가무에 능한 조선족도 있습니다. 중국의 모든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했습니다. 마치 우리 가사처럼요. 할빈 가수의 흥룡강에서 기다립니다는 연변과 할빈 두 동북 도시 사이에 우위의 다리를 놨습니다. 정경가무 영산홍 여원에서 8개 현시 문예령령이 함께 동원됐습니다. 장구춤, 상모춤, 아방무, 부채춤 그리고 각종 무형문화재 민속 종목을 선보이며 가장 진실된 가곡정회와 가장 순수한 변강의 풍채로 100년의 세월을 넘나드는 시공간적 경의를 표해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에 헌상했습니다. 경기 중 문예 공연 역시 볼거리가 풍성했습니다. 웅장한 중국 풍명곡 천지롱린이 감격적인 오프닝을 장식했습니다. 할빈 유명 가수 부효정과 연변적 가수 솔레가 함께 열정적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연변대학 응원단 학생 80명이 선보인 창작무용 열정 아리랑은 세 단계로 나뉘어 점점 고조되면서 관상성과 호소력이 뛰어났습니다. 관람대 후에는 200명의 명태 아가씨들이 열정적인 노래와 춤으로 현장을 달궜습니다. 전반 공연은 연변과 할빈 두 도시 문화 교류의 장으로 됐고 2026년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홈경기에 감동적인 문화체육 다반지를 썼습니다.
0: 27일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홈장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관람대에 2,000명 산업종업원과 200명 서부계획자원봉사자들의 특색 응원으로 경기장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경기장 10호 관람대에서 조교육과기술문화위생체육공회, 조재정무역건설공회 및 조항성직속사업단위공회 등 각급 단위공회에서 조직한 2,000명 규모의 종업원 대호가 우리 노동자들 힘이 있다네를 함께 불러 연변 종업원들의 열정적이고 앙양된 정신 풍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연변조 산업공회 조석 왕월교입니다. 경기장에서의 분투와 협동,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경기 정신과 산업 노동자들의 완벽을 추구하고 난관을 돌파하는 장인 정신이 보조를 맞췄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광범한 종업원들이 고향을 사랑하고 고향을 건설하도록 경계하면서 분진의 힘을 결집해 연변 고품질 발전의 산업 역량을 보탤 것입니다. 공청단 연변 조유의 동원과 인도 아래 우리 조 5개 변경 현시에 서부계획자원봉사자 200여 명이 서부계획자원봉사자 응원단을 꾸렸습니다. 그들은 통일된 자원봉사복을 입고 포만된 정신 상태와 왕성한 생기로 활기 넘치는 공연을 선보여 경기장 안팎의 아름다운 청춘 풍경선으로 됐습니다. 공청단 연변 조유의 기층부

0: 부장 조이입니다.
1: 수연자们手里拿的金...
0: 자원봉사자들이 손에 든 황금표 이삭은 청춘의 씨앗이 조국 변강에 불이 내리는 것을 상징하는 동시에 할빈과 연변 두 표 산지의 깊은 우위도 이어줍니다. 두 지역의 쌀은 전국적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자원봉사자들은 응원 단일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대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축구팬들이 문명하게 관람하도록 인도하고 쓰레기도 함께 치우면서 청춘 풍채와 자원봉사 정신을 충분히 보여주고 축구의 고향 명암을 빛내는 데 청춘의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2: 27일 저녁에 있은 2026 중국축구 각급 리그 제12라운드 불산 남사팀과의 원정 경기에서 연변 용정커시안팀은 2-0 승리를 따냈습니다. 고온 속에서 어려운 경기가 펼쳐졌지만 상대보다 더 의욕 넘치는 모습으로 따낸 승리였습니다. 연변 용정커시안팀에는 고전 그 이상의 악전이 예상됐지만 상상외로 경기는 순조로웠습니다. 11분경 연변팀은 코너킥을 얻었고 도밍고스가 직접 골문을 겨냥해 올린 공이 상대 골키퍼에 맞은 후 그대로 골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1분경 불산팀의 헤딩슛이 구가호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25분경에는 추가 골까지 나왔습니다. 프리킥 기회에 도밍고스가 박스 안에 올린 공을 서계조가 헤딩으로 가볍게 마무리한 것입니다. 연변팀이 너무 손쉽게 두 골이나 앞서갔습니다. 59분경 연변팀은 상대의 수비 실수를 빌어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지만 서계조의 슛이 간발의 차이로 빗나갔습니다. 65분경 불산팀이 헤딩골을 뽑아냈지만 옵사이드로 무효 처리됐습니다. 그 뒤 불산팀은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려 애썼지만 실효는 없었고 경기는 무난하게 연변팀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연변팀은 원정에서 3점을 따내면서 5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오는 7월 4일 저녁 6시 연변 용정커시안팀은 홈에서 정남 감련팀과 제13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0: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박홍희, 윤일이었습니다.

0: 깊은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0: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0: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 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미 됩니다.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를 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처,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풀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8곽을 사시면 7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 가루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이번 우대 활동은 7월 5일까지 진행되는데요.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 전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이 박사, 세신이로,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 자체는 7월 5까지 진행하는 특선 우대활동이 있는데요. 이미 앞에서 설명한 우대활동은 7월 5까지 진행한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때 파악하고 제때 잘 이용하셔서 충분하게 병치료에 유조한 기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이박사 이 제품 자체는 한 가게 498원인데요. 이번에 우대활동의 특사입니다. 15가게 드리고 홍남강 치료이기를 또 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는 이제 7월 5까지밖에 진행되지 않다 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한 가게 평균 가격은 200원 좌밖에 되지 않습니다. 천이박사 이 제품 자체는 이 가격으로 나간다면 많은 분들이 해볼 만한 우수한 기회에 속하되 특히 여기 또 좋은 치료기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신리로 이 제품 자체는 한 가게 698원인데요. 원래는 25일간 복용할 수 있던 양을 지금은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10가게 홍남강 치료기가 따라갑니다. 이때 한 가게 평균 가격은 340원 좌밖에 가지 않습니다. 이 정도 되면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한 가게 598원인데요. 한 가게는 30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12가게 홍강 치료기가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이때 한 가게 평균 가격은 한 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는데 290원 좌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게 되면 여러분들이 본 제품들을 복용하심에 있어서 충분하게 가격적으로 우대를 받으면서 황차 좋은 1호 기계가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제때 잘 파악하면 우수한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이박사 이 제품 자체는 이미 우리 지구에 나온 이래 이 제품 자체는 중코웬의 원사의 처방이라는 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오.

0: 우리나라 자연과학 가운데 제일 최고봉이다라는 이런 기구의 중科院의 그것도 원사의 처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제품 자체는 CAMP 발견에 속하는데요. 천명희 이학박사가 연구에 매달려서 건강학을 연구했는데 이런 제품 자체가 우리 손에 들어온다는 것은 아주 만드는 사람들로 놓고 말하면 얼마나 많은 밤낮을 거쳤고 많은 연구학자들 여기에 매달려서 연구해서 생명과학의 최신 돌파성 제품이다. 이 제품이 그러니까 CAMP 과학적인 그 건강학설이 나오게 되어 있으면서 인류의 한 명은 150까지 갈수 있는 이런 한 명을 여기에서 재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학의 최신 돌파성 제품. 그렇게 우리가 길게 장수하자며 건강하게 장수하는 게 우리 그 염원이고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자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에서 해탈되어야 되는 건데 앓고서는 큰 병을 지니고서는 그렇게 오래 살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품 자체는 40여 가지 많은 여러 가지 질병을 근원에서 해결해주는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그리고 인류가 청춘 미만을 발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1: 네,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저도 지금 전희 박사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2: 예, 이 전희 박사 쓰니까 예, 혈압 조절이 안 되게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어지럼증이 없어지고 싱은땀이 나는 게 나지 않습니다. 지금.
0: 그렇죠.
2: 예, 경력이 없던 게 경력이 많이 좋아지고 가슴이 그냥 답답하고 불안하고 허리 놀라던 증상이 없어지니까 마음 편안하니까 잠이 잘 오네. 머리 맑아지고 예,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0: 예.
2: 그래 예, 전번에 우리 활동에 참가하니까 홍남광 치료 기계를 가지는지 야, 이 기계 정말 좋습니다.
0: 그렇죠.
2: 예, 또 위 아픔 위에 대면 위가 그도 통증이 싹 없어지고 다리 아프면 다리에 대면 또 다리 통증이 없어지고 야 써보니 영 신기합니다.
0: 그렇죠. 콤파츠 되게 되면 요 허리
2: 예.
0: 양쪽 콤파 거기에다 딱 되게 되면 요 콤파츠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이 또 개선을 가져오죠. 예.
2: 그래 우리 언니가 지금 울지 와서 아 이거 우리 쓰는 거 보고 자기들이 써본 것들이 야 이게 정말 좋다며 자기들이 선생님과 지금 이거 문의해달라며 세심히로를 문의해달라며
0: 예.
2: 요즘 우리 언니 소화한 데서 얘 자꾸 계속 죽어서 먹으니 사람 먹이고 사람 영 맥이 빠진다.
0: 죽어 먹으면 아이 됩니다. 예.
2: 결국 이게 녀실금이 있어서 요새 세계를 해도 소변이 막 찍어 나가니까 아, 외출하기 전에 겁나다며 이 기계 이렇게 좋은 게 자기도 이게 맞겠는지 기계도 욕심나고 약도 욕심나고 이 기계를 써봤으면 좋겠는데 선생님과 문의하고 이 지금 세심히를 지금 써보겠다며
0: 이제 들어보니까 집에 그 언니분이 빨리 이 제품 자체를 시작할 필요성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하나는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가 우수한 제품, 특히 콤파제는 이런 제품이 많지 않을 겁니다. 여기 성분이 특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홍남강 치료이기가 바로 그런 데 쓰는 겁니다. 콤파제다 딱 대게 되면, 거기에 딱 앉아서 거기에 대게 되면, 콤파제 공동이 제대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지금 노인성 질병 가운데서 제일 많이 상하는 게, 우리 알게 모르게 콤파츠를 많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이본 제품 세신 1호에다가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지금 좋은 치료이기 이걸 홍남광 치료이기까지 갖고 있게 되면 기본상 노인이 노인답지 않고 씩씩해질 겁니다.
2: 예, 약도 싸고 아이 기계도 그것도 가지고 이거 얼마나 더
0: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네 대사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빨리 이용해야 돼. 이 기계는 수요량이 높아놔서 빨리 나가게 돼 있어서 지금 공장 측에서 5일까지라 하게 돼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예, 오늘 배달 받겠답니다.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기원입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세신이로 쓰고 있습니다.
0: 아, 예.
3: 선생님, 비대가서 항상 소변이 시원하게 못 봤는데, 이거 쓰니까 소변이 시원하게 봅니다.
0: 아, 예.
3: 이렇게 밤소변 자잖아요. 그래서 반대쪽에 계속 봤는데, 지금 그래서 한 번이나 보고, 예. 특히 혈압도 잘 되는데, 항상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데, 이거 쓰니까 머리가 아프지 않아서 아마 살것 같습니다, 이게.
0: 큰 해결이죠. 예.
3: 예. 이럴 때 귀에도 전기 소리 나는데, 전기 소리도 없어지고,
0: 예.
3: 모두 관절이 아파서.

0: 근데 걸을 때 하면 앉아 가라 앉아 쉬라 그 꼬리는 무릎 관절도 안 아프.
1: 아 그렇죠.
0: 허리 통도 심한데 허리를 지금 쓰나 아프. 이게 그러니까 이약이 부선하고 저 관절은 이게 최고 약인 것 같습니다.
1: 아 건파치 골격을 관리합니다. 건파치 좋아져야 골격이 든든해지는데 중리학설이 기본 이론이 몇천 년 내려오면서 바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바로 그 학설이 이 제품에서 충분하게 나타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좋은 해결을 가져옵니다.
0: 그리고 그래서 뭐 약 그 기계 있잖아요. 홍남강 기계.
1: 홍남강 치료기. 예.
0: 이 기계 따라 썼습니다.
1: 예. 써보셨죠. 모두 이게 예. 홍강 치료기 두 배의 효과라고 하게 되어 있으니까 좋을 수밖에요. 예.
0: 허리 아프면 허리다 지고 위 아프면 위에 어디 때문에 어디 지금 아프지 않으니까 예.
1: 그렇죠.
0: 그게 얼마나 좋습니다. 그래 그 하나 물어볼 거는 그 명사방 있지 않습니까?
1: 예.
0: 명사방 그 백내장 환자들 쓰면 좋지요.
1: 좋지요. 많이 방송에 말씀한 거 들으셨겠지만 앞이 보약해 보여서 뭐 친구가 코앞에 와도 소리를 들어야 알지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던 그런 분들이 지금 본 제품 쓰고 앞에 환해졌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백내장 이거는 서유에서는 수술을 제외하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제품 자체가 그걸 벗겨준다는 게 보통 효과 아닙니다. 예, 여러 가지 안과 질병에는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명서방 이 제품이 앞에 나서게 되어 있습니다.
0: 이번에 활동하죠. 예.
1: 활동이 특수합니다. 이번에 명서방은 활동이 특수하게 되어 있어서 12가게 홍남강 치료이기를 줍니다. 홍남강 치료이기는 7월 5일까지밖에 진행하지 않는다 하게 되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천희 박사가 아버님 1년 60달에서 오래 썼습니다, 아버님.
1: 잘 썼네요.
3: 예, 이번에 수술로 예, 그냥 전문 딸하고 이번 딸이 또 예, 그 다음 또 한 달 또 먹어보면 또 다르고.
1: 달마다 다르고 날마다 다를 겁니다. 예.
3: 예, 그래, 정신하고 예, 그 다음 이 머리 어지럽 지난 건 어서 완전히 그래서 그건 깨끗하게 없어졌습니다, 선생님.
1: 예.
3: 이렇게 날이 흐를 때도 그냥 머리 어지럽다만 날이 흐려도 난 이런지 몰라.
1: 날이 흐리게 되면 기압이 높아지면서 혈관에 대한 압력도 커지게 돼서 자연적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예.
3: 글쎄 말입니다. 그래 머리 그렇게 막 어지럽을 때는 또 눈도 별로 뿌얘지니 그다음에 머리 이거 약 먹고 머리 어지럽지 않으니까 눈이 뿌얀 것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이 뭡니까 이게 이 천일 박사가 예, 뭡니까 밥도 세게 당기고 예, 걸어볼까 다리 해갖고 다리 빨리 나간다면 바로 앞을 빨리 빗게 된다.
1: 그렇죠. 한 봉들만 드셔도 만보를 걸는 힘을 얻는다 하지 않습니까?
3: 야, 그래서
1: 운동 에너지를 얻는 좋은 예, 제품 자체죠.
3: 우리가 직접 또 어쩌면 걸음걸이 좀만 뭐 5,000보야 무슨 7,000보야 걷기 나면은 그래서 두엄이 예, 정신 훌쩍 나고 집안 두엄 그래서 예, 어서 살 것 같습니다. 운동하고 턱 들어오면 그 약을 한 대 먹으면 이럴까요? 언제서 언제 모르겠습니다. 예. 전혀 말과. 예. 그리고 또 정신이 나가지가네. 무슨 기억력도 그거 핵이 없던 게 기억력은 무슨 전무술계는 못지않게 그거 반한다. 그거.
1: 바로 그럴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3: 예, 예, 예. 전화번호도 그거 예.
1: 청춘 미말 발견이라 하지 않습니까? 청춘으로 돌아오는데. 예, 예.
3: 아. 그러니까 이 약은 계속 써서 이렇습니까?
1: 이렇습니다. 이건 OTC 공약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실어놓고 차수를 조절한 차원에서 길게 복용하면 복용할수록 좋습니다.
3: 두 개 예. 이렇게 해서 복용한다.
1: 예. 지금 두 대를 1년 그렇게 해도 됩니다.
3: 한 대에서 한 봉지 한 봉지 이렇게.
1: 예, 그렇죠. 예,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3: 인형 좋습니다.
1: 예.
3: 그 전문의 우리 아까 썼는데 우리 내 또 뭡니까 동생 여동생 또 이렇게 뭡니까 저 복귀해서 이렇게 시간을 왔는데 걔 어쨌든 천일 박사 이거 자기께 어떻게 했는가 언니 추천한 이거 내 싸겠다니 걔 몇 개 싸면 이따 기계를 줍니까?
1: 이번에 천일 박사는 15각을 싸면 15각을 주고 홍남강 치료이기를 줍니다.
3: 아, 예. 준비 참가하자고 그런다. 우리.
1: 그렇게 하셔. 이번에 기회입니다. 예, 예.
3: 아유, 수고하시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륙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로관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된 방법으로 만들어진

0: 절로 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병 뒤에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1: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2: 예, 저 지금 전이 박사를 쓰고 있는데 예. 아, 이야기 정말 좋습니다. 노벨상 두 번 받은 게 왜 그러는지 다른 약보다 특별하게 이게 효과 좋습니다. 어둠이 그렇죠. 내 몸에 모병이 있으면 거기를 따라가서 치료해준다.
3: 그렇습니다.
2: 이게 제일 좋은 게 뭔가 하면 첫째로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에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 나서 좋고에 그다음에 이게 기억을 돕아주는 데는 일주입니다.
3: 그렇죠.
2: 내 이 전이 박사를 먹으면 일단 늙음하게 치매오는 거 예방할 수 있을
3: 그렇죠.
2: 것 같습니다.
3: 예예. 예. 이거 드시게 되면 제가 단언해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치매를 미리 막아주는 이런 좋은
2: 예,
3: 길을
2: 개척할 수.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3: 그렇죠. 기억이 잘 되지요.
2: 나는 어떤 때는 기억이 아예 돼서에 채소 썰어놓고 양충 가질라 창고로 갔는데 분명 양충인데 아니 여기를 어째 왔는가 이랬다 또 그 다음에 주방 다시 와보면 채소 아 양충 가질라가 됐구나 그러면 물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뭐 물건 어디 도중에 아 딱 군것 모르겠단 말입니다. 언제를 희뜩 데리고 찾고 이랬다. 근데 이거 쓴 다음부터는 근본 그런 증상이 없습니다.
3: 그렇죠.
2: 그러니까 영 좋습니다. 그리고 나는 원래 위축성 위염이 있어서 위 아주 좋습니다.
3: 예.
2: 근데 이거 먹은 다음에 소화 영 잘 됩니다.
3: 여러 가지 질병을 통치합니다. 예.
2: 예, 소화 잘 되니까 나의 밥이 맛있고, 밥이 맛있으니까 나 맥이 나고, 예, 정신하고, 다리에 맥이 오는 게 항 알깁니다.
3: 예.
2: 그리고 네, 그냥 담낭약을 먹었습니다. 리담펠에다가 지구쳐서 꺼서. 근데 이거 쓴 다음에 그 담낭약을 다 떼버려도 아무 일도 없습니다.
3: 담낭약
2: 먹을 때는 예. 자꾸만 이 담낭이 아프단 말이다. 예. 그래 먹었는데 용 좋고 겨우 예, 밤에 소변 차수도 잡아댔는데 이것도 또 일 없어지더라.
3: 예.
2: 예, 한 번밖에 안 해본다.
3: 종합으로서 그러니까,
2: 예, 종합으로서 온몸에 질병을 따라가며 치료해준다.
3: 그렇죠.
2: 그리고 우리 아저씨는 또 세심히로를 쓰는데 예, 전열성염이 돼 소변 하랄 밤에 한 대여섯 번씩 보던 게 이거 쓴 다음에 정말 좋습니다. 오전에 그래도 한날 밤에 두 번밖에 일어난다.
3: 예.
2: 그래서 살 것 같단다. 제 위에 아랫다리 맥이 없던 게 이 세신이를 쓴 다음에 아랫다리 맥이 나고 허리도 아예 아프고 예, 영 좋단다.
3: 그렇죠.
2: 어쨌든 뭐든 예, 그리고 이게 소변에 거품이 나던 게 싹 없어졌지. 그 다음에 요거 식사도 잘하지. 여러 면에서 영 좋습니다.
3: 예.
2: 그래서 지금 우리 할도에 얼마나 좋습니까? 예.
3: 그렇죠.
2: 그래서 오늘 나는 천희 박사 우리 아저씨 거는 세신이로를 배달받으려고 전화한 겁니다.
3: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는 다시 계속 돌아온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서 우수한 기회니까 잘 활용하세요. 501-7766에 전화하세요.
2: 예, 감사합니다.
3: 네, 건강기원입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3: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희 박사의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서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서 어디에 문제가 있겠다면 거기에 따라가면서 그 문제점을 풀어주는 좋은 제품 자체가 천희 박사입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3: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도 천희 박사 지금 쓰고 있습니다.
3: 예.
4: 나는 저 항상 머리가 심하고 대구 기억력이가 진짜 뚝 떨어져서
3: 예.
4: 해마다 못하더라는 데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천희 박사를 여러분들이 쓰고 좋대서 선생님들 강의한 거 들어보고 이래 확실히 내 쓰고 오니까 정말 이제라 야 머리 심하던 것도

0: 아, 경력은 정말 무시할 때는 무거운 가지를 갖다 생각하고 갔는데도 나 그것이 그 정작 그 가서 아 가면 모른다만
1: 예.
0: 경력들이 경력 벌써 한 석 달 쓸 거니 낫더라만 경력이 완전히 돌아서더라.
1: 어, 그렇죠.
0: 그래서 쓰니 반년 썼다만 경력 여전히 경력 완전히 여전히 아무리 반 시간 후에 가도 안다만
1: 예.
0: 이렇게 좋다만 이게.
1: 이게 포함된 성분들이 특수합니다.
0: 네, 예, 그러니까 장 이거는 이런 거는 이건 어느 나이가 들수록 이거 장기로 쓸 예산다.
1: 네.
0: 그 하나 더 보충할 거는 이 세신일로 세신일로는 집사람 쓰는데 이 내 나도 쓰고 또 이거 내 동업까지 아, 그 이 약방문 이거 이 좋단 거 아까 소변이가 귀에서 자꾸 손나고 다리 허리 아프면서 이 저 소변이가 진짜 빈번하다만 한다.
1: 네.
0: 그리고 하루에 여섯 번씩은 반 시간도 뭐, 뭐, 그냥 자꾸 말, 나간 건 없고, 예, 저, 자꾸.
1: 자수는 작고, 예.
0: 예. 그래서 이거 썼는데, 벌써 한 달 쓰니까 귀에 소리 쓸란다만.
1: 예, 큰 해결입니다. 그 귀에 소리가 예. 많이 나거나,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귀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0: 예.
1: 곰팡이 거에 그렇습니다.
0: 예. 한 달 쓰니까 나서니까, 그 다음 또 열에 두 달, 열에 석 달 쓰니까, 아, 소변이 쫀다만. 그 어제 쓰기는 다섯 달 넘었었는데, 지금은 어디는 완전히 소변 정사이고 귀에는 소리나 이런 다른 나의 관절이 아픈 게 그것도 어디는 어렵다만 허리 딱 허리 불러진 것 같은 게 그런 게 어디 그런 게 다 없어졌다만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 이번에 또 할 때는 이렇게 자꾸 우리를 자꾸 잘해주지 이러니까 이번에 빼놓지만 이 할 때 참가하죠.
1: 그렇게 하세요. 세신이도 이 제품 선택이 너무 잘 되고 이제 말씀하는 선생님께서는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병행하시게 되면 기본으로서 가정에서 큰 돈을 써서 큰 수술을 받거나 뭐 혹은 거기에 유관되는 큰 병원에 이송하거나 이런 일은 거의 적어지거나 많이 줄어들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이 제품 자체를 쓰는 게 저도 마음이 흐뭇합니다. 이렇게 네. 좋은 제품이 여러분들한테 전달된다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회를 잘 파가시기 바랍니다.
0: 네, 잘 나갔습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이름 그대로 곰팥을 씻어주는 젤이라 하는 이런 뜻에 속하는 이름인데요. 우리 일신에서 여기에 포함된 녹혈정, 전녹근, 32가지 진기중약제 이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신에서 곰팥은 너무 중요한 장기에 속합니다. 어느 장기가 중요하지 않겠는가? 우리 심장이 아주 중요하다 하지요. 그런데 심장은 누구 말 들어야 되는가 하면 곰팥이 말을 듣지 않으면 일조일석도 곤란합니다. 뭐 때문에 체중이 100분제 7 내지 8을 차지하는 전부의 혈액이 내가 100근이라면 체중이 100근이라면 내 몸에서 흐르고 있는 혈액량은 8근 내지 9근 이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 혈액은 자기절로 머리끝부터 발끝에 갔다 돌아오는 이거 반복하게 되었는데 만약 곰팥에서도 이 혈액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금방 얼굴이 새까맣게 되고 당신은 기본으로서 완전히 정상 공능은 유지는 생각뿐이지 할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모든 혈액이 곰팥에 들어가서 몽 땅 대우가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왼쪽 오른쪽에 사구체라는 게 각각 100만 개씩 양방만 개의 사구체가 있는데 선시어출이 있습니다. 여기에 몽땅 체중이 100분제 7 내지 8을 차지하는 혈액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 사구체가 심장혈을 대우합니다. 체질합니다. 우리 보통 그 우리 체질이란 거 알아듣죠. 그런데 체질에서 로폐물, 독성물질 이런 거는 어디로 나가는가 하면 바로 노도를 통해서 방광을 통해서 체에 배출되게 되어 있는데 좀 피는 심장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능이 곰팥이 하는 중요한 공능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 곰팥이 하게 되면 마지막에는 신부전증 그리고 노동증까지 온 분들 가운데서는 곰팥이 문제가 있어서 힘들지만 해도 결코 큰 문제는 어디에 생기게 되는가 심장이 재구실을 못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금방 그 곰팥을 바꾸지 않는다면 당신은 모든 공능은 완전히 단순 곰팥 신장에서 곰팥에서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심장 공능이 기본으로서 정상 역할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전반 생애에 큰 지장을 두게 되어 있는데요.

0: 여기 전도권, 그러니까 전도권이라는 건 사슴이 전반입니다. 이건 인류에게 머리끝부터 발끝에까지 좋은 제품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 로켈정이 들어갔고 32가지 중력자가 들어갔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리나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젊은 시절 자신의 사업에 종사하시다 퇴직해 평소에 애착하던 글쓰기를 시작해 글쓰기 애호가로서의 제2인생을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젊은 시절 무역사업에 종사하다 퇴직 후 각종 시조, 수기, 수필 등 문학작품을 조선족 간행물에 발표하면서 문단의 이름을 알리고 있는 정금련 씨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현재 연변시조협회 회원으로 계시는 정금련 씨의 수필 작품 몇 편 감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수필 삶이 스쳐가는 창문 그리고 틈새의 빛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삶이 스쳐가는 창문 그리고 틈새의 빛 정금련. 교내 얼어붙었던 마음도 따뜻한 봄바람에 기지개를 펴듯 빛바랜 퍼즐 조각들을 맞추며 저도 모르게 미소짓는 계절이라. 삶의 궤적을 돌아보면 내 삶은 늘 창문과 함께 해왔다. 나를 에워싼 벽에 구멍을 내어 세상을 향해 열어둔 창문, 그리고 나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낸 문창에서까지. 재직에 있을 때 기술의 발전과 함께 알루미늄 소재의 늄 창문 제작으로 눈을 돌려야만 하는 시기가 있었다. 처음 알루미늄 재료의 창문을 만들 때 나는 기계와 낯선 재료 앞에서 실패를 반복하던 중 자재에 각을 치고 접합기에 넣었는데 끼움 접철에 틈이 맞지 않아 멀쩡한 문이 폐기품으로 되었다. 그것은 끼운 접철도 강하고 알루미늄 원자재도 강해 틈새가 있다는 것을 인식 못한 피면치 못한 과실이었다. 당시 내 마음은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다. 폐품이 되어가는 그 차가운 알루미늄 조각을 보며 문득 떠오른 깨달음이 있었다. 틈이 문제가 아니라 틈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가 문제였다. 나는 고정 알루미늄 판을 기계로 누르기 전 그 틈새를 부드러운 실런트로 유연하게 채워 넣었다. 그러자 놀랍게도 견인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하며 폐품은 특급품으로 탈바꿈했다. 이때 나는 문창의 구조를 들여다보며 왜 창문과 벽 사이에는 반드시 틈이 필요하며 왜 그 틈을 무조건 힘으로 조여매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실런트로 메워야 하는 걸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났다. 곰곰이 생각한 끝에 그것은 알루미늄이라는 단단한 소재가 온도 변화에 따라 팽창하고 수축하는 데 틈을 주지 않으면 창문 스스로의 힘에 의해 뒤틀리고 깨져버리기 때문이라는 도리를 깨달았다. 즉 고정된 듯 보이는 창문이 제 기능을 다하려면 스스로 숨쉴 수 있는 유연한 공간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이 문창의 원리를 우리 인생에 투영해 보았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과실과 실패를 저지른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생긴 틈새를 보며 좌절한다. 완벽하지 않다는 것에 분노하고 남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형편없이 몰아세운다. 그러나 삶 역시 기온의 변화처럼 예측 불가능한 시련과 감정의 팽창과 수축을 겪는다. 그런데도 우리는 스스로를 철저하게 조여매거나 반대로

틈새를 방치해 사람이 들어오게 놔둔다. 우리가 범하는 과실이나 삶에 생긴 틈새는 결코 수치스러운 흉터가 아니다. 그것은 뻣뻣하게 굳어진 우리의 자아를 보호하고 더 큰 세계를 품기 위해 마련된 유연한 숨통이다.

실수와 과실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온 틈새를 유연하게 품어내어 오히려 더 단단한 내면으로 승화시킬 때 비로소 우리는 실패의 낭떠러지에서 벗어난다. 나는 오늘도 만들어낸 마음의 문창의 틈새를 정성스레 메운다. 그리고 내 마음에 생긴 작은 상처와 틈새 역시 너그럽게 그리고 실런트처럼 부드럽게 채워넣는다. 삶이 스쳐가는 이 창문 너머로의 시련, 유연함으로 이겨낸 자의 찬란한 내일이 환하게 비쳐 들어오고 있음을 믿으며 인생의 황혼길에 하나의 디딤돌로 되어 오가는 길선들의 아주 작은 틈이라도 함께 메우며 가려한다.

네, 그래서 작자는 단단한 알루미늄 창문을 제작할 때 창문과 문틀 사이 유연한 틈을 말하면서 인생도 너무 각박하게 살아가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 수필 어머님의 불호령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시어머님의 불호령 정금련. 류수 같은 세월이 흘러 이젠 나도 고희의 문턱에 들어섰건만 오늘도 시어머님처럼 손발이 분주해진다. 직접 반찬을 지지고 복고하면서 분주하게 설 상차림을 갖췄지만 손주들은 도어 젓가락 집내에 만회하곤 핸드폰 세상에 빠져든다. 핸드폰에 빨려 들어간 듯한 아이들의 눈동자를 보느라니 야속해서 도망치고 싶었던 그때 그 시절 시어머님의 불호령이 못내 그리워진다. 젊은 시절에 매년 설 명절을 즐겁게 쉬고 나면 우리 시어머님은 불호령을 내리셨다. 모두 와서 함께 메주를 써야겠다 하시면서 아침 일찍 우리 형제들을 모두 부르신다. 시어머님은 초닷새 초여새 쓴 메주가 달고 맛있다 하면서 콩을 정선하기 시작하신다. 그때는 갓 시집 와서 어쩌다 휴식하는 명절인데 하필이면 명절을 골라 메주를 하시는 어머님이 야속했건만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뜻에 따르기로 마음먹고 집을 나서곤 했다. 허나 시어머님 집문을 떼고 들어서는 순간 두 눈이 휘둥그레지곤 했다. 새벽 3시부터 시아버님은 불을 떼고 시어머님은 두 가마에 콩을 앉히고 아침 8시가 되기도 전에 손절구로 모두 찌워놓으셨기 때문이다. 너무도 미안한 마음에 벌써 다 해놓으셨네요. 어머님 내가 너무 늦게 왔습니다 라고 사죄하면 어머님은 빨리 올라오 이제 함께 빚으면 돼요 하시면서 환하게 웃어주시곤 했다. 우리는 모여서 금방 짐 뭉겨놓은 메주를 둥글게 빚어 볏짚을 깔고 올려놓고 또 묵은장 한 대야에 햇메주를 버무려 온의장을 만들었다. 그리고 집에서 대물림한 나무 소쿠리에다 볏짚을 펴고 청국장을 띄우곤 했다. 그때 우린 뜨끈뜨끈한 가마목에서 청국장에 명태를 넣고 보글보글 끓인 국물 한 그릇에 옥수수밥을 뚝딱 비우기가 일쑤였는데 그 맛 또한 천하별미였다. 저녁밥을 맛나게 먹은 우리 형제들은 명절 기분을 내느라 윷판으로 옮겨 놀기 시작하곤 했다. 그러는 사이에 시어머님은 없는 살림에도 어느새 온우이장이며 마른 산나물이며를 꽁꽁 싸서 보따리를 여러 개 만드신다. 시어머님은 항상 아껴 드시고 아껴 쓰시면서도 우리들에게 일요일만 되면 오늘은 두부를 하니 와서 함께하자, 오늘은 순대를 만드니 함께하자며 오랍신다. 이런저런 갖가지 불호령을 가풍으로 받아들이고 장장 25년을 이어오면서 일솜씨를 배워주고 이끌어주니 형제들의 정도 더더욱 두터워졌었다. 헌데 그 잊지 못할 불호령 중에서도 연후 일요일날 내리신 불호령이 영원히 이 내 마음속에 마지막 요한으로 남아 마음의 옹이처럼 박혀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평생의 후회로 남아있다. 그날 무용물자를 씻고 먼 길을 갔다 집에 오는 길에 어머님 댁에 잠깐 들렀더니 어머님의 불호령이 또 시작된다. 내일 집에 오너라. 감자국수를 푸짐히 사왔으니 형제들 모두 함께 와서 먹자 라고 하셨다. 그날따라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열몇 시간이나 차를 타고 온 터라 이틀날만은 가기 싫어 어머님께 오늘은 감기 기운이 있어 내일 좀 쉬겠습니다 라고 하니 어머님도 그렇게 하시라고 하셨다. 그 후 며칠 뒤에 나는 어머님 댁에 들리지 못하고 사업의 수요로 곧장 외국 출장을 떠나게 됐다. 헌데 스무 날 만에 부고가 올 줄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어머님이 심장병으로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셨단다. 나는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순간 멍하니 있다 가슴을 치며 통곡했었다. 자식들을 보고 싶어서 또 만나는 것을 주려고 오라는 그 한마디, 마지막 불호령을 끝내 지키지 못한 내가 너무나 미워졌고 그 후회는 가슴 한구석에 영원한 흑점으로 남아있다. 세월이 지나니 그 불호령 나날의 추억들이 너무나도 귀중한 구슬꾸러미였던 것을 뒤늦게야 깨닫게 된다. 해마다 다가오는 설날이면 시부모님의 참뜻을 떠올리기만 해도 목이 메여 눈시울이 젖어든다. 비록 세상은 변해가고 가마목에서 지지고 볶던 그 미량 풍속들은 점점 모려져가고 있지만 나만은 그 옛날 따뜻했던 시어머님의 보물꾸러미를 풀어 그리운 마음을 되

새기며 달래보곤 한다. 그때 그 불호령은 나를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않으려 했던 어머님의 애틋한 사랑이었음을 나이가 든 지금에 와서야 비로소 느끼게 된다. 이제 나는 그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 내 선조들에게 그 아름다웠던 불호령을 마음껏 이야기하려 한다. 부모님의 그 뜨거웠던 마음을 이제는 그 참사랑을 내가 이어받아 오늘도 후세대들에게 위대하고 아름다운 그 참사랑을 전하려 한다. 아, 그립고 그리운 잊지 못할 어머님의 불호령이여.

네, 그래서 말하는 시어머니의 불호령은 자식들을 외롭게 놔두지 않고 자주 모여 형제간의 정을 돈독히 해가려는 시어머님의 사려 깊은 마음이었음을 작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젠 선군들을 거느린 자신도 시어머님을 본받아 후손들에 대한 참사랑을 실천해 가려는다는 속마음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이어 수필 섭죽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섭죽 정금련. 우리에게는 조상으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전통 음식이 아주 많다. 술 뒤끝에 숙취해소의 좁쌀죽, 긴 중병 끝에 약식으로 전복죽, 동짓날 오그랑 동동 팥죽, 초겨울 추위를 몰아내는 큰 가마솥에 푹 달인 옥수수 새알 당콩죽, 죽의 변신은

세월과 더불어 조대를 이어가던 명맥이 아닐 수 없다. 그 많은 쪽 중에서도 내가 즐겨먹는 쪽은 어족의 일종인 섭죽이다. 모남은 이국 땅에서도 부모님 그리며 먹었던 섭죽, 그 맛을 잊을 수 없다. 몇 년 전 나는 이국 땅의 푸르른 바닷가인 비파섬으로 가는 기회를 가졌었다. 당시 우리 일행은 장거리 로고도 잊은 채 들뜬 마음으로 바닷가로 다가갔다. 와 하는 함성이 저절로 나올 만큼 맑고 푸른 동해 바다가 눈앞을 황홀케 했다. 바다 한가운데 버티고 들어선 비파섬이 출렁이는 파도를 맞으며 우릴 반겨주고 있었다. 입구에 건설된 1000m는 좋게 되는 다리목에 들어서는 순간 바다와 육지를 이어주는 비파현이 수시로 풍랑을 따라 아리랑을 연주하는 듯한 모습이 참 가관이었다. 그 현을 밟고 내가 지나가고 파도는 멀리서 나를 반기며 졸지어 달려오는 모습이 마치도 수십만 개 물바라가 일제히 악수하려고 밀려오고 또 밀려가는 듯했다.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다. 오 푸른 바다여, 내가 왔다. 나는 저도 모르게 부르짖었다. 나의 절절한 목소리가 파도를 타고 동해안에 메아리 치는 듯 싶었다. 나는 비파섬에 도착해 섬 변두리를 걷기 시작했다. 파도가 수천 년 정이 만들어낸 귀한 돌 하나하나가 예술작품이었고 세월의 정기를 받아 대자연이 만들어낸 조각물이었다. 비파로각은 바다 중간에 떠오른 무지개인 양 오색 단장을 하고 우뚝 서서 바다 풍경의 참신한 색채를 돋구어 주었다. 반갑습니다. 비파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내원의 맑은 목소리에 순간 뜨거운 난류가 북받쳐 흐른다. 저 넓은 동해바다 확 트이는 이 기분. 그 무엇으로 형용하기 어려운 감정이 북받치면서 눈물이 가랑가랑 눈가에 맺히는 것을 금할 수 없었다. 비파섬에서 한 아주머니가 환한 얼굴을 하고 우리를 맞아주었는데 그녀는 이 섬에서 50년 가까이 길손을 반겨주고 있다고 했다. 그녀의 웃는 얼굴을 보노라니 정답고 자유로운 고향 어머니 모습을 보는 것만 같아 가슴에 뜨거운 난류가 흘렀다. 숭변된 솜씨로 숨쉬고 있는 섭을 까면서 하시는 그녀의 말이 귀가 쫑긋해진다. 해풍의 세례를 받으며 자라온 이 검디검은 섭은 말입니다. 까면 하얀 속살을 보이는데 그 진맛을 다들 아시는지요? 오늘 여기에서 맛보시라요. 시간이 지난 지금도 나는 그때 그 맛을 잊지 못해 해변가 식당으로 가면 섭죽 한 그릇을 청하곤 한다. 여러 번 해변가에 가서 털개, 대게, 반건조 낙지구이, 조개구이, 갓 잡아올린 성게, 참으로 진수성찬을 많이 접했지만 유독 섭죽의 고유한 맛이 나의 입맛을 당기곤 했다. 입에 착착 붙는 질감에 소르르 녹아내리는 듯한 따스함, 지금도 그리워지는 맛이다. 섭죽의 맛을 표현하자면 첫맛은 장맛이랄까. 산의 진미도 고향의 된장맛 못 잊게 하는 옛 추억의 맛이다. 두 번째 맛은 매콤한 맛, 세 번째 맛은 쌉쌀한 맛, 그리고 바다의 쓴맛까지. 한 술 입에 떠넣는 순간 느끼는 쾌감은 무엇으로도 형언할 수 없는 맛이다. 언젠가부터 나는 고향에 내려가면 고향의 구수하 강가에 큰 돌 세 개의 철가마를 올려놓고 가마에 물이 끓기 시작하면 고추장과 된장을 넣어 입살, 좁쌀, 감자를 넣고 푹 끓여 진하게 끓여서 강에서 잡은 각종 민물고기를 넣어 어죽을 만들어 먹는다. 어죽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를 들으며 함께 간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보내곤 했다. 비록 해변가에서 맛보던 섭죽은 아니어도 고향의 맛과 고향의 인심이 담긴 어죽을 먹으며 마음을 달래곤 한다. 고래희에 접어든 지금도 비파도에서 먹었던 섭죽을 잊을 수 없다. 네, 그래서 작자는 우리 전통 음식인 죽을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죽의 한 종류인 섭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젊은 시절 먹었던 잊지 못할 섭죽의 맛을 회욕하면서 지금은 섭죽은 아니지만 고향의 민물고기로 만든 어죽으로 향수를 달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어 수필 황혼의 여울목을 감상하시겠습니다. 황혼의 여울목 정금련. 무성하던 푸른 숲이 어느새 단풍으로 물들더니 한 잎 두 잎 조용히 내려앉는다. 서서히 높아가는 가을 하늘에 흰 구름이 떠있다. 마치 모든 잡념을 버린 영혼이 안식처를 찾아 유유히 떠나는 하얀 배 같다. 늦가을 저녁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그 아름다움에 도취되는 순간 어쩔 수 없이 뒤따르는 이름 모를 두려움이 있다. 바로 곧 닥칠 긴 밤의 검은 창막이 무서운 것이다.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고독이 기어나오고 그 고독은 아픔을 낳으며 긴 밤과 동무한다. 밤은 세월에 지친 심신을 협박해 우울증과 불면증의 쌍둥이 터널로 몰아간다. 더 지독한 아픔은 1940년대부터 1950년대 수많은 노년층의 현실이다. 중화민공화국이 창건되면서 광명을 보았고 불타는 청춘을 새농촌 건설에 바친 이들이 바로 그분들이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선에서 후방에서 한몸 바쳐 이 땅을 가꾸었던 이들이 이제 길가에서 지나가는 차량만 바라보는 그 피로한 눈빛을 마주칠 때면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 나간다. 아파트 단지에서 가끔 마주치는 한 장면은 진한 감동을 안겨준다. 한 청년이 여든이 넘은 로모의 손을 잡고 거닐고 있다. 치매에 시달리는 어머니는 수척한 다리로 아들의 손에 의지해 겨우 발걸음을 옮긴다. 말없이 아들의 손을 꼭 잡은 채 마치 어린아이처럼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내딛는 모습에 동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한다. 참으로 대단하시네요. 3년을 하루같이 저렇게 모시다니.

참 좋은 아들을 두셨네요. 아닙니다. 그저 햇볕이나 쬐어드리려고요. 그래도 걸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고맙지요. 하루 종일 누워만 계시다가 욕창이라도 생기면 얼마나 죄송할까요? 그 한마디 소박한 대답이 모두가 눈시울을 붉힌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린다. 종일 부모님만 모시고 있으면 이후에 뭘 먹고 사오? 엄마가 한리 농촌에서 농사를 지었으니 만년에는 행복해야 하는데 양도금도 없다지. 에잉. 이 밤도 수많은 초량한 눈빛이 밤하늘의 별을 세고 있으리라. 가물거리는 별빛에 마음을 위로 받으려 애쓰고 조승달을 바라보며 마음의 쓰라림을 달래려 한다. 늦가을 매미소리가 처량하게 들릴 때면 작은 반딧불이라도 그리워진다. 그 빛이 앞길을 밝혀준다면 암흑의 끝이 절벽일지라도 웃으며 나아갈 수 있을 터이다. 한순간의 즐거움도 소중히 아끼며 유쾌한 마음으로 남은 여정을 걸어가자. 모두가 그 청년을 본받아 서로의 손을 잡아준다면 이 세상 어디에서나 사랑의 꽃보라가 날리리라. 장미 한 떨기로만 봄을 이룰 수 없다. 무산의 진달래가 만발해야 진짜 봄을 맞이하지. 불타오르는 저녁 노을은 내일의 맑은 날씨를 예고한다.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수많은 밝은 립자들이 만나듯 희미하게 빛나는 생명의 터전에서 동반자로서 서로에게 손을 내민다면 우리 삶에 훈훈한 봄바람 불어오리라. 사랑과 그리움 속에서 곧 이별의 산비탈을 헤매는 이들에게 우리의 작은 위로가 큰 힘이 될 수 있다. 서로 아끼고 보듬는 그 자체가 이미 가슴에 피어나는 행복이 아닐까. 황혼의 노년에 가장 갈망하는 것은 금전이나 사치가 아닌 고독으로부터의 해탈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작자는 그래서 쓸쓸히 저물어가는 황혼의 늙은이들을 떠올리면서 오늘의 행복은 그들의 분투가 없었다면 잊을 수 없었다며 고독하게 늙어가는 늙은이들에게 많은 관심과 위로를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종화의 모든 아들, 딸들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이름, 종국. 56개 민족이 함께 어우러진 이 대가족에서 민족 단결의 새로운 역사를 수놓아가면서 더욱 찬란한 조국의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장략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내 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허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지금 장약 심리방 우대 활동하는데 현금을 이송으로 빼드리는 우대 활동이 내일까지 딱 하게 됩니다. 예. 예, 이번 우대 활동은 아웃각을 사시는 분들도 우대 활동에 참가할 수 있죠. 예. 한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예. 예, 이 아웃각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데 예, 이 아웃각 사자면은 원래 2970원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 우대 활동 기간에만 500원을 빼드리는 기초상 에서 또 200원을 더 빼드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중으로 빼드린다 합니다. 예, 700원을 이중으로 빼드려 가지고 2,270원에 100일 좌우 잡을 수 있는 양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립니다. 예, 17곽 사자면은 원래 5,610원입니다. 예. 그런데 4,000원을 한번 빼드리는 기초상에서 또 300원을 더 빼드리기 때문에 1,910원을 지금 절약할 수 있습니다. 총금액에서. 예. 그러니까 17곽을 3,700원에 살 수 있죠. 예. 36곽을 사시는 분들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립니다. 예. 36곽 사자면 원래 11,800원입니다. 예. 그런데 4,752원을 빼드리는 기초상 에서 또 한 번 더 500원을 빼드리기 때문에 합계 5,252원을 빼드리게 되죠. 예. 그러니까 36곽을 6,628원에 살 수 있습니다. 예. 그 외에 환자분들이 9곽, 17곽, 36곽 중에서 그 생방송에 참가해 문의하시고 약을 선택하시는 분들 그 100가지 중약재로 만든 백초금골첩 9곽을 사시는 분들 3곽을 드리고 17곽을

0: 7곽을 사시는 분들 8곽을 드리고 36곽을 사신다 할 때 가치가 999원이다라는 러시아 야생해삼이 바다에서 직접 건져 올려서 말린 겁니다. 이런 야생해삼 리물시트를 더 증송해 드리는데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우리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서상약이면서 중약으로 나온 치료약입니다. 예, 환자분들 약을 배달받고 보면은 약통의 서상 이사가 장약 심리방이 주치공능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는가, 여기에 딱 씌워져 있고 중이가 주치공능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다 따로따로 씌워 있습니다. 예, 이 서상 이사가 이 그 병을 진단하는 방식하고 치료 방식 이론 체계가 중이가 병을 치료하는 이런 그 진단하는 방식, 치료 방식도 그 이론 체계 다 다릅니다. 예, 이 서상 이사가 해석하는 주치 공능에는 용형 협심증을 치료해주고 혈액형 협심증을 치료해준다고 밝혀놨습니다. 예, 용형 협심증이 증상이라 할 때 주요하게 현운증이 나타나면서 눈 주위 혈관이 확장되고 입안이 마르고 혀가 말라들면서 귀가 자르고 숨이 차하고 왼쪽 가슴하고 뒷잔등이 통쇄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이렇게 서상이사가 해석하는 주치공능이 혈액형 협심증을 치료해주는 약이라고 똑똑하게 밝혀놨는데 서상이사는 혈액형 협심증을 심근경색형 관심병이라고 합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레 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저는 예, 고혈압 환자입니다.
0: 예.
2: 이 당약을 먹기 전에는 예, 서약인 고혈압 약을 예, 20여 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0: 네.
2: 2년 전에 당약 심해방 먹고 있는데 약도 딸다오 이 먹은 이 약 먹으니까 예 혈압 조절이 잘 되는 게 알리됩니까?
0: 알리죠. 예.
2: 예, 그래서 선생님한테 문의한 다음에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5일, 7일, 10일 이렇게 한 번씩 먹으면서 예, 혈압약을 감량하고 예, 선생님이 알려주시면 또 한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 예,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됩니다.
0: 예.
2: 지금은 예, 당약 10내박만 먹고 있습니다. 지정성으로 예, 귀에서 소리나 예, 12년간 고생했는데 예, 반년 먹고 얘 예, 완전히 소리 나지 않아요. 예, 너무 좋습니다.
0: 예.
2: 그리고 얘 예, 병원에가 검사한 거지 예, 다발성 뇌경색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 머리가 어지럽고 얘 예, 머리 안에 안개 낀 같고 얘 예, 가만히 누워 있어도 얘 예, 집이 빙빙 돌아가는 것 같고 정신이 안 납니다. 그런데 예, 이 약 먹으면서 예, 어지럽증이 인사이롭습니다.
0: 예.
2: 지금은 예, 아침에 일어나면 예, 정신 바짝 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이 약
2: 예, 저는 예, 이 약 먹으면서 예, 이 약에 대한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0: 약이 좋으니까 그렇지.
2: 예, 우리 집 두 사람은 예, 이 약 먹으면서 예, 지금 건강 찾고 있습니다.
0: 예.
2: 예, 한 가지 문의하겠죠. 내 친구의 로인대학에 다니는데
0: 예.
2: 신경성 고혈압이랍니다.
0: 아, 예.
2: 신경성으로 계속 혈압이 올라가는데 이런 사람도 약 먹으면 될 수 있겠습니까?
0: 예, 일단 이 신경성이라는 게 앞에 붙으면은 치료가 잘 아야 됩니다. 예, 특히는 예. 신경성 고혈압이라든가 신경성 위병이라든가 신경성으로 심장병이라든가 신경성으로 귀에서 소리나고 이런 병들이 치료가 잘 안 되죠. 예, 그래서 병원에서는 그 이 신경성이라고 이 앞에 이렇게 붙으면은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 환자분 그 반년 잡수구슬이 지금 신경성으로 이렇게 귀에서 소리난다는 것도 지금 해결됐다 잼까이 예,
2: 네.
0: 우리 이 장약 심리방이 어째서 그렇게 그런 병들을 치료해낼 수 있는가 하면은 예, 새로운 이 아주 이게 독특한 그런 치료 방법인데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기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해가지고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활성화시켜주고 수복해준다. 예. 그리고 신경을 따라서 신호전달을 빠른 속도로 해주죠. 예. 이 초임기 생물신경활성효소는 세계의학계에서 공인하는 독특한 신경재생제입니다. 예. 예, 우리 이 장약심리방 볼 때 그 신경성 치료에 또 독특한 치료작용이 있는 있는 그 이런 성분들이 또 들어갔죠. 예, 신경을 네. 안정시켜주는 이런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신경을 강하게 이렇게 해주는 이런 약재가 들어갔는데 청궁이라든가 담남성이라든가 지룡

0: 신경천이 들어갔기 때문에 신경성 치료에 아주 치료 작용이 좋습니다. 그리고 중이각도에서 그 혈압이 올라가는 다섯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한 가지도 빠뜨리지 않고 다 해결해 주고 있고 이 약은 혈압이 높다 낮다 이걸 다 해결해 주는 이런 초바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장약 심리방 안에. 그래서 신경성 고혈압 치료의 치료 작용이 좋죠. 그분한테 추천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0: 2417979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1: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3: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당연히 심리방을 못 나간답니다. 너무 심장병이 심하고 뇌경색도 두 번이 나왔지. 그래서 이 당뇨를 쓰기전에는 1년에 몇 번씩은 뒤에 알맹이 실려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입원이 빠졌다 할 때는 어지럼증이 세게 나고 어지럼증이 싸지면 심장이 통찰하고 뒷담정은 어째 그래 아픈지 이러고 항상 숨이 차고 숨이 참으시고 땀이고도 지금 땀 빨라서 이럴 땐 병원에 입원해야고 하려면 입원해야만 알잖아. 그래서 입원했는데 그런데 이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 당뇨 신경방을 먹는다면 지금은 장약 신내방을 먹고 살면 어떤 입원이라는 건 모르고 삽니다.
0: 이 약을 드시면서 입원 아이하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3: 그때 말인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돈도 많이 살라겠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난 또 고혈압 환자잖아서 서약인 고혈압 약을 30년간 먹었는데 장약 신내방을 먹으면서 선생님이 그런 지도하에서 이 장약을 얼마 먹은 후에 선생님이 지도하에서 1일에 한 번씩 2일에 한 번 3일에 한 번 5일에 한 번씩 혈압약을 감량하면서 먹고서 또 선생님이 한 가지 방법도 알려주더란 말인데 그래서 그때를 먹은 게 9달은 되니까 장약만 먹은 데 혈압도 너무너무 잘 되는 거죠.
0: 잘 될 수 있죠.
3: 얼마나 좋은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 이 약을 그냥 친구에 가길래 그리고 이 약은 세발이 높은 서장이 설상고원에서 다른 약재지 야생약재지 그거 안에 이 홍경선은 더 얼마나 좋은 약 홍경선은
0: 1400m 이상에서 그거는
3: 1400m 이상의 해발이 이상된 다른 약재이고 서장에서
0: 연황금
3: 연황금이로 불리우는 약재 한 가지도 아니고 네 가지가 드러나서야 약 효력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그리 좋지. 우리 병이 모두 우리 심했는데 내병이 심했는데 여기서 내 지금 이렇게 효과가 좋게 좋은 효과를 받기는 하네. 약 효과가 너무 좋고 구모해서 이 약만 먹으면 우리 남편과 둘이 건강을 받기를 위해서 이번에 활동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0: 이번에 이중으로 현금을 감해주는 우리 활동인데
3: 이중으로 감해주는 이런 활동에 참가했는데 또 배달받아 얻어 그럽니다. 그래서 내 한 가지 말할 것은 내 동네에 우리 활동실에 생긴 동호 한동인 이런 우리 기억력이 영 없습니다. 참 물어보고 혼자 한 말을 또 자꾸 물어보고 그러면서 또 그냥 뱀이 와서 용이 애나 합니다. 뱀병 거기다 또 혈압 조절도 해야 되지 또 이 여실군까지 전화서 너무 바빠하니까 내 우리 약을 소개해서 먹었는데 효과 그렇지 않다던가. 그래서 이번에 우리 현금을 이중으로 감해주지 약에서 약을 주지 무슨 물건도 맞추니까 약에 참가해서 서류수가 오늘 배달을 받겠답니다.
0: 배달받는 게 이번에 내일까지 딱 이 현금을 이중으로 감해드리는 우리 활동을 내일까지이기 때문에 이번 우리 활동 기회 바싹 잘 잡으면 좋습니다. 경제상에서 도움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3: 241-7979번
0: 맞습니다.
3: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4: 저도 장약 신내방 먹는 한자입니다. 저는 노시산에 두 번 와서 반신 질질 끓고 눈이 다 덮이고 얼굴 마비 오는 장애에 그 다음에 약이나 물 먹자면 아래 태꺼지 떨고 그 다음에는 밥이랑 먹자면 이 한 짝이 마대 놓으니까 나 이렇게 막 둘둘 내려오고 삼키지 못해 그래서 때로는 이 해도 씻고 벌도 씻고 이래니 정말 많은 병원 찾아다니고 좋다는 이사를 보이고 아이 좋다는 약을 썼지만은 아무런 그래도 얼마쯤 그래도 치료되고 그 완전한 이런 현장 효과를 못 봤단 말인다.
0: 네.
4: 그래도 선생님 강의 듣고 이게 소장이 야생양 셀로 만든 약이라 하고 과거

0: 아들이 15년 어이미 없는 이런 그런 활동 사서 엄마가 해가지고 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각 아들 15년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선생님 항상 강의를 하는 게 국가위생국에서 비준한 거는 직구 20을 된 이야기를 하더라
1: 맞습니다.
0: 제트, 예, 제트 이런 치료약이라 하더라 말입니다.
1: 제트라는 게 치료약이면서 중약으로 나왔다 예. 이 뜻입니다.
0: 예, 예. 고래 미술 선생님 강의라 예. 요 약은 19, 20으로 된
1: 이야기죠.
0: 약이라 하니까나 더구나 공중조치가 또 중풍후유증 치료한다고 뇌동맥경화에 관상동맥경화에 모든 관심병에 이런 거 딱 치료를 한다고
1: 쓰여져 있습니다.
0: 있는 약을 쓰니까나 이렇게 확실한 효과 보더라 말입니다.
1: 그렇지.
0: 이 약제의 원인도 유용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1: 좋은 약제가 좋은 치료 효과를 낳는 법입니다. 그거 꼭 잊지 마시고.
0: 맞습니다.
1: 예.
0: 예. 이게 그런 소장에 오염이 없는 야생 약제지, 아이 연한금을 울리는 약제가 한 가지 되고 네 가지도 들어갔다 하지 않을까.
1: 맞습니다.
0: 아이 맥힌 거 뚫어주고 녹여주고 용해시킨다 하지.
1: 용해시킨다는 게 그게 녹여준다는 뜻입니다. 이게 한정말로 예, 예, 예. 롱지라 말인데 롱지를 그거 조선말로 번역하면 용해라 한다 말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거 녹여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0: 예,
1: 용해하고 녹여준다 한 가지 말입니다. 그게.
0: 한 가지 말입니다.
1: 예. 예. 그렇죠. 예.
0: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거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모든 걸 내 가고 싶은 데를 다 하고 모든 것이 정상이 돼서 사는 게 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1: 그렇죠.
0: 기울부족을 치료한다니까 저는 이 기울부족을 해서 만성빈혈이 만성기혈부족을 해서 이런 병이 왔단 말입니다.
1: 이건 기혈부족을 딱 치료를 한다고 쓰여있는 이야기입니다.
0: 예, 그래 놓고 지금은 옛날처럼 뭐 어지럽거나 맥이 없거나 무슨 이 약수미술이 그런 혈압이 형 60에 80을 이렇게 이런 병이 왔댔는데 지금 다 정상을 됐대요. 그 뭔가.
1: 예, 좋은 일입니다.
0: 다 수치 정상이 돼가지고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지금은 옛날에는 이 그래서 이 기울부심에 그런지 이것도 툭 따는 것도 이걸 써박여서 양말 다리를 신고 자야 되고 또 오는 또 따는 것도 기울로 땀이 막 내려오고 맥이 딱 떨어지면 여기 여름이라면 누구 이러도 못 나댔습니다.
1: 기혈부속이 생기면서 혈액순환 다이 되고 이래서 그런
0: 예, 그래 막 용량 실종이 오더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김치가 진행을 정말 사람들 보고 먹어서 빼밖에 없다고 먹고 사는 거 하고 그래서 별별 소리 다 그 소리 용 술투란 말이에요.
1: 그렇죠. 예.
0: 근데 지금은 얼마 좋아져요. 김치도 많이 부러웠습니다. 나가면 다 지금 보기 좋단단 말입니다.
1: 예.
0: 약은 정말 이게 정말 1등약 셀로 만든 약이 돼서 이 약만큼 아직은 우리 연변에 이 약을 소갈할 약이 없습니다. 어느 방송이 이 그런 어느 방송이나 서만에 거도 다 이렇게 그런 간송하고 듣고 있는데 이 당약 신내방처럼 오래 강의라는 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1: 이 5년 3개월이 되어
0: 5년 3개월 지금 강의라고 이제
1: 3개월이 우선 거의 되어갑니다.
0: 예, 선생님이 정말 이렇게 선생님도 이렇게 똑똑하게 우리 러인들이 거도 러인들이 신분이 그래서 딱 서서 정말 있는 그대로 공동조치 있는 그대로 강의를 해주니까 우리 환자들이 정말 이 약덕에 정말 병에서 해탈이 된 사람 얼마 많습니까?
1: 많습니다. 진짜로 예, 많습니다.
0: 구할 수 있는 약입니다. 예. 예. 선생님이 정말 이렇게 속이 꼭 차는 부족한 데 없는 이런 선생님이 강의랄까?
1: 그거는 과찬입니다.
0: 데 없이
1: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강의를 하시오.
0: 예. 예. 일어나게끔 하는 이런 약입니다.
1: 예.
0: 선생님. 항상 이 약수는 선생님께 감사드리면서
1: 아유 건강 잘 챙기셔
0: 예. 내가 이렇게 도우니까 우리 좀 작은 신입인 남편도 이렇게 두 달간에 옛날에 술을 두 번 왔댔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도 못 나던 게 이 약 쓰고 어떤 1년 연계 쓰고 어디는 이렇게 활동실도 다니고 운동도 하고 너무나 도와줘서 그 교체소 활동실 다니는 분들도 많이 이 약 쓰고 있답니다.
1: 이 약은 예, 이 약은 예,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서 그 뭐 예, 지금 고생하시거나 예, 그리고 뇌경색으로 다발성 뇌경색이 다 포함됩니다. 예, 뇌경색으로 인해서 아, 지금 후유증이 많이 생긴 분 들이 많습니까? 예. 이런 걸 치료해 주는 약이라고 딱 밝혀놓은 약입니다. 그래 그 신도가 높습니다. 예.
0: 예, 저도 예. 이 심장도 두자라는 사람들이 어떤 두자라 알고 이 약독이 무슨 병원 모르고 살고 얼마나 편안하게 잘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1: 좋은 일이죠.
0: 우리 신입이네 이거 36가게 내일 거지 활동이 있다 하니까
1: 딱 내일 거지
0: 하더란 말입니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0: 예, 알았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저는 12년간

0: 예, 고혈압을 고생하던 환자인데, 이하가 접수했는지,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데,
1: 예.
0: 예, 허수 한 2년 썼습니다.
1: 예.
0: 고산, 예, 좋다 해서 수당약이고, 고산에서 자란 또 천연약 제고 해서 먹기 시작했는데, 다섯 달부터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그런 혈압이하고 감량도 해보고, 끊어도 보고, 이러면서 지금까지 여섯 달부터 그래도 이 약만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 예, 혈압 조절이 완전히 시름 나도 될 것 같습니다.
1: 예.
0: 받아요.
1: 저희가 지금 또 한 가지 방법 알려주는 거 같이 쓰고 있죠, 예?
0: 예, 예, 알았습니다.
1: 예. 그것도, 예, 예, 그거, 예, 같이 쓰면서,
0: 예. 예, 예. 선생님 알려줘서 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1: 예.
0: 그때 오해 먹인 생이 있어서 계속 어지럽고, 심하고, 귀에 서른하고, 머리에 서른하고, 등시야이 나고 이랬는데, 지금 예, 아침에 일어나면, 그럼 고란이 말쑥해지고 등신하는 게 알린단 말입니다.
1: 아, 예, 그런 독감범들.
0: 예, 예, 옛날에 귀에서 계속 전부 때 소리 나고 망치질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그 소리도 저는 기후 매일라.
1: 아, 기회가 얼마나 없어.
0: 예. 예, 그리고 관절이 또, 예, 우리 관절이 아주 좋아서 계속 다리 붓기고, 그러니까 이 무릎이 둥근 무게란 말입니다. 그냥 예. 다리 둥근 무게 내려가기 힘들고 이랬는데, 지금 예, 완전히 다리가 급분해지고, 다리 부순 게 다 아니겠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거기 아래 5층 오르내리기도 얼마나 가볍고 예. 그래서 이번에 활동도 영 좋지니까
1: 예. 좋죠. 예. 이거 아주 좋습니다. 낼 것입니다. 딱.
0: 예. 그러니까 예. 나는 36걸 배달받고 내 친구도 예. 파킨스 초기 돼서 손도 떨고 머리도 떨고 예. 자꾸 떤단 말입니다. 내 친구들도 모여 앉아서 자꾸 뭐 근심하고 이랬는데 지금 이 약을 이미 쓰고 있습니다. 한 번에 쓰는 것도 된답니다.
1: 아, 그 초기에 나서 또 조금 더 바를 수 있습니다.
0: 네,
1: 예, 걸린 시간이 오라면 또 더 늦고 그렇죠.
0: 예. 예. 예. 예, 그래서 내 활동이 내일까지가 나도 이렇게 약이 있는데 이렇게 썼다. 너도 이거 장복해봐라. 효과 보기 시작하는데 아, 그럼 자기 오늘 배달받겠다. 도와주세요.
1: 예. 배달받겠으면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네, 잘 알았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이제 방송 지금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1: 네.
3: 예, 우리 아마 중풍이 걸려서 예, 혈압 조절이 아이들과 좀 저렴 고상이 했습니다.
1: 예.
3: 그리고 어, 신장이 아이도 그 밤에 잡사질을 하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이 경력이 하나도 없고 바로 목병이나 너무 못 썼습니다.
1: 예.
3: 예, 그래서 예, 엄청 고생하다가 병원에 따라갔다, 나갔다, 치료라, 치료한다 했는데, 아이들께다. 그러다가 어느 날에 예, 선생님이 방송 간거 듣고, 예, 수당약이 예, 장례방이 좋다는 말 듣고서, 예, 그거 중풍당 치료한다, 공용 수세시에 있는 거, 이거 예, 딱 알고서, 예, 이거 썼는데, 예, 아이, 저기나,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이렇게 쓰니까, 차차차차, 예, 밥을 처음에는 잘 맛있다며 밥 찾고, 그 다음에는 예, 정신이 똘똘해지면 이래 는 게 혈압이 조절이 잘 됐대다. 그래서 그 거기다가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지도하에서 예 하루 서 세 날 다섯 날 일곱 날 이러면서 죽이려고 그다음에 이 장례반 막 딱 썼는데 지금은 영 엄청 잘 됩니다 이 혈압이.
1: 예.
3: 예. 그래서 예 지금 치료가 잘 돼가지고 예 지금 바깥에 나댕깁니다. 그전에는 못 댕겼댔습니다.
1: 아유 좋은 일입니다.
3: 예, 좋긴 하겠습니까? 예, 팔팔해졌습니다. 그래, 나도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관절 아프고, 맥이 없고, 그 머리 얼빤해가지고서 이렇게 흉흉들해서 이런 게 정신이 안 나던 게 지금은 나도 숨이 바삭바삭 그선이 차던 게 지금은 막 숨쉬기도 편하고 영 좋아졌습니다.
1: 네.
3: 예. 얼굴도 영 좋아졌습니다. 얼굴이 거머지들해가지고서 그래던 게 지금은 바삭스러운 게 영이 빼졌습니다. 참들이 뭐다 말한다. 뭐 지금부터는 얼굴이 그런가 하고, 예. 이야기 정말 우리에는 예, 우리도 양주에는 딱 맞습니다. 예.
1: 좋은 일입니다.
3: 좋게만 하겠습니다. 이 약밖에 우리는 먹는 게 없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이 약 계속 먹으려고 하고, 그 문에 배달 받아왔습니다. 활동할 때.
1: 예.
3: 우리는 이 활동할 때마다 싸니까. 근데 우리 아바이 사춘동생을 안 했는데, 예. 중풍이 세 번 걸리고, 그 다음에 기억력이 없고,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예. 앉았다 일어나기 힘들어, 활동하기 힘들어 했겠습니다. 예. 근데 예. 문에 선생님과 물어보고 이 약을 쓰라고 해서 썼는데, 예. 아, 그렇게 예. 효과 좋답니다.
1: 효과는 한다고.
3: 예, 네. 그래서 예, 그런 적이 나는 그런 이 활동이 좋으니까 네, 어전에 내일이면 끝이 나는지 머리 끝이 나지
1: 내일이 끝이 납니다.
3: 아, 그래서 네. 내기를 했습니다. 오, 그러면 절대 더 써야 된다. 우리도 계속 이거 이 약을 달고 있는다고. 다른 약 아니면 근데 이건 꼭 써야 된다고. 절대 바짝 써야 된다고. 이렇게 한, 오늘이 36강 배달받아서 쓰겠답니다.
1: 그 사람이 중풍이라 하면 왔으면은 그 꼭 이거 쓰면 좋습니다.

0: 습니다. 기억력도 또 떨어진다지. 뇌 위축 치료에도 또 좋지 뭡니까. 그랬거나 그분이 꼭 쓰는 게 맞습니다.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1: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건강하겠습니다. 똑바로.
0: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서상이

0: 그리고 숨이 올라오지 않아서 헐떡헐떡거리면서 발작시 눈을 벌떡 올리뜨고 바라만 보고 있을 뿐 말을 할 수 없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서상의사는 그 공농주치에 이렇게 썼는데 주치공농에는 이런 혈액형 협심증 치료에 효과 있다고 써놓았습니다. 예, 이 장약 심리방 자체는 뇌경색이나 왔거나 뇌출혈 후유증을 치료해주는 약입니다. 예, 이 약은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유발하는 양리기전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 안심하고 쓰셔도 좋은 약입니다. 예, 이 장약 심리방을 생산해가지고 3만여 명이 환자분들한테 산자유엔에서 림상실험하고 독성실험을 거쳤는데 이 장약 심리방이 독과 부작용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고 중국민족의학학회에서 추천하는 아주 믿음직한 약입니다.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은 뇌위축으로 지금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뇌위축은 일종 신경계통 질병이라고 합니다. 예, 대체적으로 뇌조직이 축소되면서 신경세포가 감소되면서 진행되는 질병이죠. 예, 우리 인체 내에서 대뇌는 산소 소모량이 제일 큽니다. 예, 대뇌는 전신이 산소 소모량이 23%를 차지합니다. 예, 정상적인 사람이 대뇌세포라는 것은 140억 개 있습니다. 예, 그런데 뇌 위축이 와가지고 기억력이 너무 떨어져 있는 분들 보면은 대뇌세포가 이미 30% 줄어든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리해 능력이 아주 차합니다. 이런 분들과 얘기를 해보면이 기억력이 안돼 밖에서 예전에 알던 사람도 만나면은 잘 알아보지 못하죠. 예,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이 이름도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 이런 분들은 예, 그리고 이 뇌 위축을 받기 전에 전화번호들을 잘 기억했는데 뇌위축 진단을 받은 후에 보니까 얼마 후 지나고 보니까 기억력이 안 돼가지고서 이전에 그 전화번호가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이런 현상들은 뇌신경세포들이 산소가 많이 부족해서 신경조직이 신호 전달을 정확하지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 예, 우리 그 이 장약 심리방 보면은 그 이 뇌 위축이 대뇌 가운데서 뇌 조직이 축소되고 신경 세포가 감소되면서 진행되는 이런 질병인데 일반적으로 1년이 신경 인지 기능 장애와도 관련됩니다. 예, 주요하게는 기억력 감퇴라든가 사유 능력 감퇴, 예, 그리고 1년이 대뇌 공능 상실 이런 게 포함됩니다. 예, 뇌 위축은 일반적으로 대뇌 해마취하고 대뇌 피질, 기타 인지 기능하고 관련되는 구역에서 발생될 수 있죠. 예, 초기에 치매 환자는 이 기실 뇌 위축을 중이는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이 노년이 들어서서 멍청해지는 질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스다이증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 뇌 위축이 오래 그 진행돼서 이런 분들을 보면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한 일, 금방 한 일, 대뇌의 해마체가 기억해냅니다. 예. 지금 한 일도 얼마 많고 어제 한 일이라면 얼마 많습니까? 예, 요즘에 한 일이 이런 일을 기억해내는 게가 해마체가 기억해내죠. 예. 그렇다면 해마체는 어느 부분에 위치되어 있는가? 해마체는 대뇌 내측 관자 옆 깊은 곳에 그 위치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조현애입니다. 보나시는 홍색 정신을 인솔로 혁명선열들의 분투 정신을 산업전환 승격의 실천 동력으로 전화해 노혁명 근거지가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활력을 뿜어내도록 했습니다.
2: 동북축구연맹전 경기에서 연변 대표팀은 할빈 대표팀을 4-1로 꺾고 시즌 첫 승리를 거뒀습니다. 경기장 안팎 분위기는 후끈 달아올랐고 연변 요소로 모멘트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1: 연변 용정 커시안팀은 불산 남사팀과의 원정 경기에서 2-0 승리를 따내며 소중한 3점을 챙겼습니다. 도나는 동북항일연군의 중년 격전지였습니다. 백열내 곤란을 두려워하지 않고 간고분투하며 과감히 개척 실천하는 항일연군의 홍색 유전자는 이 도시 발전 맥락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도나시는 홍색 정신을 인솔로 혁명선열들의 분투 정신을 산업전환 승격의 실천 동력으로 전화하고 1 플러스 6 플러스 3 현대화 산업체계를 과학적으로 구축해 홍색 조력을 발전 우세로 전환함으로써 로혁명 근거지가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활력을 뿜어내겠습니다. 초여름 송백이 푸르게 우거진 진 한 장 열사 릉원은 분위기가 장엄하고 숙연합니다. 과거 항일연군 장병들은 이 홍색 토지에서 피를 흘리며 일본 침략자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오늘날 끊임없이 이어지는 홍색 혈맥은 도나가 혁신 돌파하고 힘차게 전진하는 정신적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길림모동 연변야급진흥생산작업장 생산흐름선이 만부하로 가동되며 분망한 가운데 전과정 지능화 관리 통제에 의해 약품 품질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초창기 소규모 제약작업장에서 40여 년간 난관을 극복하며 끊임없이 도약해온 이 기업은 항일연군의 간고분투 정신을 이어받아 시장 경쟁, 기술 병목 등 여러 고험을 이겨내면서 오늘날 총 자산 345억 원을 웃도는 대형 현대화 의약산업 집단으로 성장해 로혁명 근거지 실업진흥의 홍색 본보기로 됐습니다. 길림모동 연변야급 주식위원회사 총경리 조리 리건 국입니다. 오동야급은 도나라는 이 홍색 토지에 40여 년간 뿌리 내리고 혁명 선구자들의 간고분투 개척 혁신 정신을 줄곧 계승해왔습니다. 최근 몇 년간 도나시의 1 플러스 6 플러스 3 산업발전 전략을 중심으로 과학연구 투입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산업전환 승격을 초동해 국가급 기업기술 중심을 설립했으며 자주적 지적재산권 제품 150여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두 기업 견인 역할을 계속 발휘해 의약 건강 산업 군집 발전을 선도하고 경제 사회 발전에 오동의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선두 기업의 실천 공략은 홍색 정신의 실물 경제 활력을 부여한 생생한 축소판입니다. 간고 분투하고 난관을 극복하는 홍색 유전자를 바탕으로 도나시는 자원 천품에 입각해 1 플러스 6 플러스 3 현대화 산업 체계를 전면 구축했습니다. 이는 의약제조 핵심 산업을 육성해 오동, 카이라잉 등 선두기업의 생산능력 확대와 효율 증대를 지원하고 100억급 의약 군집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6은 목재가공, 광산건축자재, 식품가공, 장비제조, 청정에너지, 현대봉사업 등 6대 전통산업의 전환승격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3은 신에너지, 신장비, 신소재 3대 전략적 신흥산업을 선제적으로 배치해 새 발전 동력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1 플러스 6 플러스 3 현대화 산업체계는 도나시 전통산업이 질적 향상과 효율 증대를 이루고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신흥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발전 동력이 부단히 강화되게 함으로써 도나시 고품질 발전에 견고한 산업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신원목업위원회사는 도나시 1 플러스 6 플러스 3 현대화 산업체계의 중요한 일환입니다.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나무바닥재, 원목가구 등 제품은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등 여러 나라와 지역에 수출돼 도나시 외화 수익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1995년에 설립된 이래 30여 년간 목재산업에 주력해왔으며 연간 생산액이 근 2억 원에 달하고 제품의 95% 이상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무역의 불안정성과 유럽연맹 무역 장벽 등 존엄한

0: 도전에 직면해 기업은 한일연구원의 불굴의 투쟁정신을 바탕으로 주동적으로 권익을 수호하고 소송에 대응하며 대외무역 진지를 고수해 민족 브랜드의 해외시장을 굳게 수호했습니다. 목전 기업에는 480명 종업원이 있으며 재직 종업원의 평균 연령은 50세입니다. 오랜 종업원들은 초심을 지키며 전승의 중림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젊은 인재를 적극 흡수해 혁신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대를 이은 노력으로 전통 목재 산업의 질적 향상과 해외 진출을 유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림 장백산 삼림 공업 집단 신원 목업연회에서 판매 경리 류천정입니다.
1: 홍색 정신은
0: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가도록 경계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신원목업은 기술 개혁과 제품 혁신 강도를 높여 전통 목제품 가공을 고급 맞춤형 친환경 방향으로 전환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인 정신을 고수하고 더 많은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 도나시 목제품 가공 산업 고품질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단일내 도나시는 홍색 자원을 가장 소중한 정신재부로 삼고 산업 배치, 기업 발전, 도시 건설 전 과정에 깊이 융합하고 홍색 정신을 도시 발전을 추동하는 핵심 동력으로 간주해왔습니다. 도나시 당위 당사연구실 연구원 애심죽입니다. 홍색 정신은 도나가 분발 정진하고 실속 있게 일하며 발전하는 소중한 정신적 재부입니다. 우리는 시종 홍색 혈맥을 계승하고 간고분투하면서 난관을 공략하는 홍색 초심을 도시 발전 전 과정에 융합하고 홍색 정신으로 산업 승격을 추동하며 도시 진흥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도나인민은 지칠 줄 모르는 분투 자세와 개척혁신의 진취 정신으로 주도 산업 창대와 전통 산업 승격, 신흥 산업 보강을 추동하면서 신시대 고품질 발전의 새장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2: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초소투생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9.18 사변 후 길림 여러 민족 여러 계층 인민들은 중국 공산당의 호소와 령도하에 대규모 반일 군중운동을 신속히 일으켰습니다. 중공 동만투기는 연길, 화룡, 왕청, 훈춘 등지의 농민들을 이끌고 소장료 감면을 위주로 한 추수투쟁을 전개하는 동시에 반제 기치를 높이 들고 반일 구국구호를 제기했습니다. 이번 투쟁에서 연길 지역이 가장 격렬했는데 여러 곳의 농민들이 잇따라 시위 행진을 벌이고 곡식을 나눠 빈민을 구제했으며 친일 기구를 파괴하고 매국노와 앞잡이를 처벌했습니다. 화룡 등지의 군중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여러 지역에서 기세가 드높은 반일 항의 행동이 벌어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연변의 노동자들도 파업 항쟁에 나섰습니다. 철도 노동자들은 교통시설을 파괴해 일본군의 수송을 저지했고 각 학교의 사생들은 일본 상품을 불매하고 항의를 선전하며 농민투쟁을 전력 성원했습니다. 이번 추수투쟁에는 대중 1만 5천여 명이 참여해 일본 침략자와 봉건 세력의 기세를 크게 꺾어놓고 민중의 반제 반봉건 투지를 크게 진작시켰으며 동만지역 항일 구국운동이 지속적으로 고조되도록 추동했습니다.
0: 27일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에서 펼쳐진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3라운드 경기에서 연변 대표팀은 할빈 대표팀을 4-1로 꺾고 시즌 첫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경기 시작과 함께 연변 대표팀은 빠르게 경기 감각을 찾았습니다. 24분경 연변 대표팀 임건웅이 가볍게 키퍼를 제치고 슛을 성공시키면서 연변 대표팀이 1-0으로 앞섰습니다. 후반전 58분경과 69분경 연변 대표팀의 리진의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강한 슛으로 두 골을 추가하며 연변 대표팀이 3-0으로 앞섰습니다. 81분경 연변 대표팀 임건웅이 프리킥을 직접 슛해 환상적인 골을 터뜨렸습니다. 87분경 할빈 대표팀 알쇼엔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강슛으로 골을 넣어 4-1이 됐습니다. 목전 연변 대표팀은 4점으로 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7월 4일 저녁 7시 40분 연변 대표팀은 원정에서 개서 대표팀과 맞붙습니다.
2: 27일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은 홈에서 할빈 대표팀을 맞이했습니다. 경기 전과 경기 사이에 문예 공연이 잇따라 펼쳐져 무형문화재, 강산, 민속, 우이, 홍색, 청춘을 하나로 녹여 연변의 짙은 문화 자신감과 도시 기지를 보여준 동시에 동북대지의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형제처럼 친하고 서로 돕는 다

0: 단결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공연은 고운 아리랑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푸른 잔디밭에서 조선족 복장단이 쩌렁쩌렁 울려 퍼지고 가는 비단이 하늘 높이 펼쳐졌습니다. 장작가무 아름다운 연변에서 연변 출신 판다 그룹은 고향 풍정과 현대 곡조를 유기적으로 융합해 홍색 기억의 무게, 민속 풍정의 다정함, 청춘의 열정을 선율에 담았습니다. 연변적 판다 그룹 박남호, 곡광조입니다. 노래는 연변의 자랑거리들을 많이 융합했습니다. 장백산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기념비도 있고 노래와 가무에 능한 조선족도 있습니다. 중국의 모든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했습니다. 마치 우리 가사처럼요. 할빈 가수의 흥룡강에서 기다립니다는 연변과 할빈 두 동북 도시 사이에 우위의 다리를 놨습니다. 정경가무 영산홍 여원에서 8개 현시 문해령령이 함께 동원됐습니다. 장구춤, 상모춤, 아방무, 부채춤 그리고 각종 무형문화재 민속 종목을 선보이며 가장 진실된 가곡정회와 가장 순수한 변강의 풍채로 100년의 세월을 넘나드는 시공간적 경의를 표해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에 헌상했습니다. 경기 중 문예 공연 역시 볼거리가 풍성했습니다. 웅장한 중국 풍명곡 천지롱린이 감격적인 오프닝을 장식했습니다. 할빈 유명 가수 부효정과 연변적 가수 솔레가 함께 열정적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연변대학 응원단 학생 80명이 선보인 창작무용 열정아리랑은 세 단계로 나뉘어 점점 고조되면서 관상성과 호소력이 뛰어났습니다. 관람대 후에는 200명의 명태 아가씨들이 열정적인 노래와 춤으로 현장을 달궜습니다. 전반 공연은 연변과 할빈 두 도시 문화 교류의 장으로 됐고 2026년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홈경기에 감동적인 문화체육 다반지를 썼습니다.
1: 27일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홈장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관람대에 2,000명 산업총무원과 200명 서부계획자원봉사자들의 특색 응원으로 경기장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경기장 10호 관람대에서 조교육과학기술문화위생체육공회, 조재정무역건설공회 및 조항 성직속사업단위공회 등 각급 단위공회에서 조직한 2,000명 규모의 종업원 대호가 우리 노동자들 힘이 있다니를 함께 불러 연변 종업원들의 열정적이고 앙양된 정신 풍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연변조 산업공회 주석 왕월교입니다. 경기장에서의 분투와 협동,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경기 정신과 산업노동자들의 완벽을 추구하고 난관을 돌파하는 장인 정신이 보조를 맞췄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광범한 종업원들이 고향을 사랑하고 고향을 건설하도록 경대하면서 분진의 힘을 결집해 연변 고품질 발전의 산업 역량을 보탤 것입니다. 공청단 연변조의 동원과 인도 아래 우리조 5개 변경 현시에 서부계획자원봉사자 200여 명이 서부계획자원봉사자 응원단을 꾸렸습니다. 그들은 통일된 자원봉사복을 입고 포만된 정신 상태와 왕성한 생기로 활기 넘치는 공연을 선보여 경기장 안팎의 아름다운 청춘 풍경선으로 됐습니다. 공청단 연변조의 기층부 부장 조의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손에 든 황금표 이삭은 청춘의 씨앗이 조국 변강에 뿌리 내리는 것을 상징하는 동시에 할빈과 연변 두 벼산지의 깊은 우위도 이어줍니다. 두 지역의 쌀은 전국적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자원봉사자들은 응원단일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대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축구팬들이 문명하게 관람하도록 인도하고 쓰레기도 함께 치우면서 청춘 풍채와 자원봉사 정신을 충분히 보여주고 축구의 고향 명암을 빛내 데 청춘의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0: 27일 저녁에 있은 2026 중국축구 각급 리그 제12라운드 불산 남사팀과의 원정 경기에서 연변 용정커시안팀은 2-0 승리를 따냈습니다. 고온 속에서 어려운 경기가 펼쳐졌지만 상대보다 더 의욕 넘치는 모습으로 따낸 승리였습니다. 연변 용정커시안팀에는 고전 그 이상의 악전이 예상됐지만 상상외로 경기는 순조로웠습니다. 11분경 연변팀은 코너킥을 얻었고 도밍고스가 직접 골문을 겨냥해 올린 공이 상대 골키퍼에 맞은 후 그대로 골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1분경 불산팀의 헤딩슛이 구가호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0: 25분경에는 추가 골까지 나왔습니다. 프리킥 기회에 도밍고스가 박스 안에 올린 공을 서계조가 헤딩으로 가볍게 마무리한 것입니다. 연변팀이 너무 손쉽게 두 골이나 앞서갔습니다. 59분경 연변팀은 상대의 수비 실수를 빌어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지만 서계조의 슛이 간발의 차이로 빗나갔습니다. 65분경 불산팀이 헤딩골을 뽑아냈지만 옵사이드로 무효 처리됐습니다. 그 뒤 불산팀은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려 애썼지만 실효는 없었고 경기는 무난하게 연변팀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연변팀은 원정에서 3점을 따내면서 5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오는 7월 4일 저녁 6시 연변 용정 커시안팀은 홈에서 정남 감련팀과 제13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1: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박홍희, 윤일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출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으며 7월의 하늘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중국 공산당의 올바른 용도 아래 꿈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자랑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라 젊음아 고개를 들어라 보아라 청춘.

흰 구름 웃는 곳에 흰 비둘기 있네. 날아라 비둘기야 날에 쳐 날아라. 장공은 너와 나 열망의 무대, 너와 나 우리들의 가슴 속에 행복이 끌어오르는 꿈의 활무대. 남송 임향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니언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 특허 보건 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연변 우기대학방 2층 회원 총심이고요. 문의 전화는 501-7444번, 501-7444번입니다.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종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종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종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갈까요? 옛면 노래가 저와 첫 곡으로 박경만 작사 작곡의 시골 풍경으로 시작해봅니다. 눈앞에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 펼쳐지는 시골의 포근한 풍경을 노래로 만나볼까요? 김소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유수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꽃배달 아가씨 보내드립니다. 활기차고 사랑스러운 가요죠. 귀여운 꽃배달 아가씨 리듬에 함께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최은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름다운 고장 우리 연변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추억들을 많이 쌓아가길 바라면서 정호원 작사 허출림 작곡의 우리 연변 쾌지나 칭칭나네 보내드립니다. 도명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의 밤을 아름답게 수놓은 고향의 달빛 보내드립니다. 잔잔한 멜로디와 함께 마음을 쉬어보시길 바랍니다.

경쾌한 멜로디가 기분까지 밝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인생을 꿈꾸며 100세 인생 일일이 보내드립니다.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벽과 수원의 빈 꽃내음, 푸른 들판의 풍경까지 마음속에 그려지는 가요입니다. 고향의 새 이야기를 담은 어정식 작사 한상일 작곡의 내 고향 새전설 보내드립니다. 강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은 언제나 마음의 보금자리입니다. 푸른 과원이 아름다운 우리 고향을 노래한 리영해 작사 김창근 작곡의 내 고향 만무과원 조화락 보내드립니다. 박준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향긋한 꽃향기처럼 마음을 설레게 하는 노래가 이어집니다. 고향에 피어난 아름다운 나팔꽃, 이어서 리성비 작사 최학산 작곡의 내 고향 나팔꽃 보내드립니다. 리상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시골 풍경과 고향 이야기로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노래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추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류 선생님과 함께하는 동충하초에 대한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1시부터 1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방송실 도대 전화 이용해서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동충하초 특별 현금 할인 이벤트 소개해드립니다. 3곽 사시면 1곽을 드리고 현금 200원 할인해드리고요. 6곽 사시면 4곽을 드리면서 300원 할인해드립니다. 9곽 사시면 11곽을 드리고 500원 할인해드리고요. 18곽 사시는 분들께는 23곽을 드리면서 1000원 할인해드립니다. 매일 전화로 예약하시는 선착순 10분에게는 추가로 바다오리알 선물세트 1세트 혹은 웅담지황눈약 2곽을 드립니다. 특별 이벤트는 6월 3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연변 지역은 무료로 배송해드립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발효 동충 하초 균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발효 동충 하초 균분 6월달 우대 활동은 이제 두 날이 남았습니다. 예, 우리 6월달 우대 활동은 이 발효 동충 하초 균분 본약을 더 드리면서 현금을 할인해 드리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이 과학적인 효능이다 할 때에는 고대하고 현대가 만난 아주 신비로운 약으로서 현대인들이 여러 가지 만성질환하고 이난병 치료에서는 특별한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그 이름 자체에서도 아주 신비로운 생명활동이 비밀이가 담겨 있습니다.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동근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도 동충하초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네. 예.
2: 야, 정말 좋은 약입니다. 나중에 예. 이 당뇨를 오래 했으니 여러 가지로 합병증이 들어와서 대마에 고사했습니다. 뭐, 제일 섬에 나빠지는 게 소에 나빠질 때다.
1: 네, 예, 맞습니다.
2: 그 다음에, 예, 마초신경염이 그 다음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예.
1: 예.
2: 심장이 나빠지지, 폐가 따라 나빠져가지고, 야, 그,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약은 무슨, 한 차급은 더 해도 고치지 못겠다.
1: 예.
2: 그래, 예, 좋다.

0: 유산 다 보이고. 그래도 이제 나중에는 되지 않아서 이 동총하초도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소리 지금 동총하초를 시작했는지 이건 1년 넉 달이 된다.
1: 네.
0: 그런 게 썬이 좋아졌습니다.
1: 네.
0: 이 해변에 냄새도 없고 깡치가 나가고 그동안 소리는 깨끗하게 나가고 이 말초신경염은 소화제하고 소화하고 말초신경염은 무슨 몇 달 안 있으니까 나 소화수 잘 되던 게 그 다음에 혈압도절 혈당도절 이게 잘 되는 소리에 그래서 이 아래 하시 그렇게 냉해서 그랬던 게 나오기 도기 시작하는 소리에 소리 시원하게 잘 나가게
1: 됐어요.
0: 네. 그래 뒤에 돈도 지금 들이지도 않고 시리지도 않고 마다야 하고 너무 좋습니다 지금.
1: 네.
0: 그래 이 폐하고 심장은 무슨 나도 모르게 그래도 날마다 좋아지는 게 내 언제 심장병을 알았던가 싶어요 좋아졌습니다.
1: 네.
0: 예, 어쨌든지, 여러 년으로 지금 많이 영 좋아지고 있고요. 날마다 약으로 하루에 한 번씩 먹으니까 먹기도 하라고. 얼마나 좋습니까? 매일 나가십니까? 나의 영은 집에 하기도 좋고, 그래도 맨날 인상 찌푸리고 있던 게. 그래, 이 선생님, 우리, 내 이번 우대할 때 영 좋으니까 저번에 자매를 배달 받았는데, 우리 본가지 형님이 이 부인 왔단 말입니다.
1: 네.
0: 예, 이제 순지 한 일곱 달을 되는가? 근데 이 다리라는 쭉쭉 구슬쟁기던 게 이전 발지 좀 둔다.
1: 네.
0: 신기할 정도로 선생님 내가 물어보고서 이거 지금 대접식에서 쓰는데 처음에는 막 이 그런 두 번씩 하루에 대접식이었는데 이게 지금 대금년이 들어와서 지금 한 달째 지금 한 번씩 대접식인데 그래도 이 팔도 이렇게 어깨 인제까지 올라오고, 이 다리도 발뒤 줄줄 굴수던 게 끝에 구해도 또, 그것도 들어 넘기니까, 모두 신기해야 합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이 선생님, 이번 우대할 때 지금 오라지 않는 것 같아서 참여해서 또, 우리 형님이 오늘 배달 받자고 그랬다.
1: 예, 이제 우대활동 2날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당뇨병 합병증이 있거나 중풍 후유증이 있거나 풍습골병, 이 고가 질병이 있거나 소화계통 질병,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이런 모든 중도내내 나타나는 이단병하고 만성병이 모두 효과 본다. 예.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쓰면은 예, 몸의 자연 치유력 바로 면역력이 올라가면서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강해지고 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
0: 그,
1: 예. 이 전화번호 아시죠? 예.
0: 예.
1: 예.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예.
0: 예.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예.
3: 예, 저도 동충하초를 지금 먹고 있습니다. 원래는 혈압도 높고, 혈지도 높고, 예, 심장도 나쁘고, 썬도 나쁘고, 이래서 썼는데, 지금 예, 그, 이렇게 심장이 자꾸만 예, 이렇게 두근거리고, 황황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심장이 평안하고, 예, 혈압도 조절도 잘 되고 혈지도 다 내려가고 예. 그래 이게 이거 그리고 소변 자주 보고 이것도 다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예 저는 예 그 뭔가 감기를 예 감기 소리만 들어도 감기라 1년 내내 감기를 내 몸에서 떠날 줄 모르고 이랬댔습니다. 근데 지금 감기라 해야 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 이렇게 계속 예 코아이 헐고 입아이 입안에 그 잇몸이 살아나고 이빨이 통쇄 나고 예 입녀가리 헐고 이랬습니다.
1: 예.
3: 아 이게 용 애납디다.
1: 예.
3: 이게 지금 그것도 이렇습니다. 어우 그 잇몸이 살아나서 씹어야 먹지요. 어우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이 잇몸이 똥똥 불어나서 잇몸이 살아나서 이빨 키보다 더 높을까 음식 어떻게 씻겠을까
1: 네.
3: 그것도 지금 이렇습니다.
1: 네.
3: 그리고 예 저기 그러면 이 관절이 심해가지고 예 무릎이 아파서 무릎이고 허리고 이게 아파서 목이 다 아프지 어쨌든 예를 생긴 게 다 아팠는데 예 그것도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3: 그리고 예 내일에 좋으니까 지금 내일에 전번에 저번 달에 내가 가서 쌌습니다.
1: 네.
3: 근데 우리 오빠 안 보이는데 예 중풀 가서 그런 저기 뭐

0: 가 반신을 잘 못 쓰고 이래서 이 동충하철 내 가진 거 다 써버려 두었단 말인다. 근데 얘, 오, 바보 재별로 잡수기 돈 절반 흘림에 얘, 주무질질 흘림에 이래던 게 그게 좋았었을까? 지금 자기절로 밥을 못 잡수었습니다.
1: 네.
0: 저도 자기절로 잡수라면 절반 흘리고 무슨 절반도 못 먹고 다 땅이 흘리고 이랬던데 그게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결국에 화장실을 다른 사람 부축 없이 못 갔는데 지금 이 조금만 이렇게 거들어지면 갑니다.
1: 네.
0: 제별로 못 가는데 얼마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 물어보는 식구들이 영 좋아합니다.
1: 네.
0: 오빠네 오늘 이 저기 열애도 각사작 전화한다.
1: 예. 열애도 꽉에는 23곽 드립니다. 예. 그리고 1,000원은 할인해 드리고.
0: 예. 하루도 오라지 다가나 열애도 각사작 그래 오늘 전화.
1: 예.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0: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1: 예.
0: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네, 대표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저도 지금 동충하철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네.
3: 인제 주약이 혈압도 조절해야 되고, 예, 자꾸 신문도 고르자니, 신경통도 생기고,
1: 네.
3: 피해도 자꾸 왔다 가고, 그래야 특히 밤에 소변 자수란 게 자꾸 이래서 내가 지금 동충하철 선택해서 써봤는데, 써보니까 좀 많이 좋아진 게 알긴다, 지금.
1: 네.
3: 예, 주약이 혈압 조절에 애들은 것도 많이 낫고, 누사 심률이 있고, 공세 그랬던 게 그게 많이 낫습니다, 지금.
1: 네.
3: 여기 심경통도 생기는 것도 지금 많이 낫아졌습니다, 지금. 예, 특히, 소변 차수가 잦은 게, 이게 많이 지금 보니까, 이 사람 지금 다음부터 지나자고 맥이 납니다, 지금.
1: 네.
3: 예, 근데 한 가지 좀 다음날, 우리 힘 같은 게 그만, 고마워져가지고, 병원 치료를 때 보름 받고 나와서 지금 발단을 다 쓰지 못해가지고, 우습대님이 이래 혈압도 조절하게 되고 이랬는데 동충하철 쓰면 어떻게 하는가 답을 해봅니다.
1: 예, 이제 먼저 환자분처럼이 그 이미 쓰고 중풍 후유증 환자분들이 많이 나선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동충하철은 혈지, 혈압, 혈당 예, 이 다 조절해 주기 때문에 중풍 후유증이 있는 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결국에 림상 치료 효과에서 보면은 이 심장병 치료률이가 100분의 90%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고혈압 치료률이도 100분의 76%고 그렇기 때문에 이 중풍 후유증이 있는 환자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3: 아, 그럼 오늘 그럼 9곽 대답하다고 합니다.
1: 예, 9곽에는 11곽 드리면서 500원 할인합니다. 이 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3: 네, 알겠습니다.
1: 예.
3: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세요. 두 번 선생님 수고합니다.
1: 예.
4: 나도 이 동충하도 먹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동충하도 먹기 전에는 정말 병이 많았습니다, 정말. 기관질이 약했지, 돌아가는 감기는 그래서 소리만 들어도 그냥 감기를 하고 살았습니다. 결국 변비도 심하지 병이 정말 오만가있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는 어떤 그들 따뜻한 지구가 사라지지 이 동북에 와서 못 살려 했습니다.
1: 그래서
4: 올해 이 동충하철 만나서 예, 그렇게 좋다가 한번 먹어보자고 그래. 먹어본 게 정말 이게 좋습니다. 이 약에 혈압도 높고 저 병도 심하고 예 그리고 그런 나는 면역력이 약해놓고 그래서 돌아가는 감기 다 매설에 그 뭡니까 그런 여러 관절이라 어느 데 없는 데 없이 그저 예 전부 다 타고 살았습니다. 그런 게 이 동충하철 먹으면서 또 예 하나하나 없어지는 게 정말 좋습니다. 지금 어제 감기 한 번도 안 했지 변비도 인자 해결 다 됐지 혈압도 안정되지 정말 예 이 약선 좋은 게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예, 아무래도 그냥 먹자 뭐 이 번번에 이 활달 좋습니다. 예.
1: 네.
4: 마에사도 또 그렇게 좋지. 그러니까 이 기회에 아무래도 쌓아야 되겠다서. 그래서 이걸 또 전화하는데.
1: 예. 활동이 두 날이 이제 남았습니다.
4: 두 날 있습니다.
1: 예. 결국에 우리 림상 효과에서 기관지염 치료률이가 100분의 94%입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장기적으로 이래 쓰면은 신장부터 콩팥이, 심내혈관, 고혈압, 간경화, 당뇨병, 예, 비염, 관절염 여기에서 다 효과 본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기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내장형가?
4: 예, 맞습니다.
3: 네. 나도 동충하초 먹고 있는데 많은 효과 보고 있습니다. 내 특별하게 너무 내 저 오늘 전화합니다. 내 신감이 이 왼쪽하고 오른쪽인데 오른쪽 음심이 쨈까지 거기 이렇게 어때 혹이 났다 했으면 좋겠는지 만취처럼 말고 손 지다 막혀서 거기 때 그덕 올라왔단 말입니다.
4: 네.
3: 옷 입어도 왼쪽은 이렇는데 그건 훌륭히 알린단 말입니다. 이게 혹인가 뭐인가 이래 내 약을 광고 약을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그건 효과 없습니다. 그 보면은 이건 생각 다 했는데 아이 동서 하초 먹은 게 이거 어쩜 이렇게 뻔뻔한 게 똑같이 됐습니까?
4: 네.
3: 야 이게 정말이 내 야 이게 정말 그 전에 황제 먹던 약인데 그런지 정말 좋은 약입니다.
4: 네.
3: 난 정말 생각 다른 게 너무 좋아서 그리고 예, 이거 그 한 가지 약 가지 여러 면은 다 좋아지니까.
4: 네.
3: 밥은 먹지 못해서 영약 내 영약합니다. 그냥 큰 게. 야든 몇근 백개, 야든 먹은 백개 아이 갔는데 이 동서 하초 먹은 게 90한 거에 대한 않을까 그치?
4: 예.
3: 야 정말 이 약이 정말 좋은 약입니다. 그래고 이제 심자 이렇게 내리 숨을 쉬는데 얼리 숨을 쉬자면 제대로 올라요 이래서 그래고 이제 자꾸 한 이제 무슨 문 당겨 갖고 이랬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렇지 않을까 그치?
4: 예.
3: 야 정말 이 약이 정말 제 써봐야 합니다. 좋다는 거. 그래고 예, 밤에 자지 못해가지고 조금만 자고 깨나도 못 자고 그저 온밤 신고질하다 못해 할 수 없이 약 잠약 먹고 자고 이랬는데 아무 일도 없습니다. 이거 이 동서 하초 먹은다니.
4: 네 맞습니다.
3: 예 그래고 예 변비 있어가지고도 영 고사했는데 아 그것도 좀 이렇습니까?
4: 네.
3: 아이 내 그제입니다. 오이 정말 별난 약이다야. 하루에 그저 아침에 한 번만 먹으면 부담도 없지. 그 다음에는 고루고루 한 가지나 두 가지 이렇게 했는데 온몸에 정말 뼈 한 가지 다 이렇게 만들어준단 말입니다.
4: 네.
3: 아, 세상에 좋은 약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어제는 80 넘으니까 내, 어제 내 일생에 그저 이 약으로 난 그저 좀 결석 짓자. 내 이랍니다.
4: 네.
3: 할 또 이제 이틀밖에 없다니까, 예. 싼 게 있는데 좀 싸더라고 내가 그대 전화드립니다.
4: 네.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예.
3: 선생님 좋은 약 알선해서 고맙습니다.
4: 네,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동충 하초를 쓰시면서 이런 좀 특별한 효능을 보는 리우라 할 때에는 이 동충 하초가 전통 이학적으로도 강장 작용도 있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작용, 그리고 폐하고

0: 신장경에 직접 작용해서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체력도 회복시켜주기 때문에 중노년 분들이 쓰시면은 특별한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래 쓰신다 할 때에는 집중력도 증가하고 피로 회복에서는 예, 우리 다른 약재에 없는 이런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이런 효과를 봅니다. 예, 그리고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현대 이학하고 생명공학이 예, 결합된 이런 신비한 약으로서 동충하초에 함유된 풍부한 영양소하고 다양한 생리 활성 물질이가 우리 여러 가지 이런 만성병하고 이남병에서 특별한 효능이 있습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나도 예민과 동충하초 바라던 거 쓰고 있습니다. 나는 예, 심장이 나빠갖고 맨날 숨이 차지. 그것도 숨이 올라요. 우리 놀라지고 가슴이 침침하고 그것도 앞뒤가 심장이 자꾸만 아파갖고 그러구나. 예. 결국 좀 늘 마음이 불안하면서 예. 여기 예, 내게 그 듣기 좋게 무슨 얘기를 해서 예. 나는 그 소리가 다 내게는 것도 그리 불안하게 듣기니 그것도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 심장약 여러 가지로 좋다는 걸 많이 써봤습니다. 그래서 큰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러다가 이 동충하초 발효를 물었었는데 예, 저기 이런 증상이 없지 않습니까?
0: 예.
2: 어, 예. 그래도 예, 뭔가 울고도 머리 아프고 어지럼증이 나고 자꾸 소리 나네. 밤에는 잘 수가 없었습니다. 자지 못했습니다. 소시름증 나면 혈압이 조절이 안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거 먹은다 보니 웃으면서 혈압 조절이가 잘 되지 않습니까? 혈압이 정상이 되면서 이런 증상이 없어서 밤에 잠도 잘 자고 밤에 잠을 잘 자고 아침에는 정신이 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고 예민생각한테 배가 나빠갖고 예. 어떡한 배에 염치오지 기침 얼마나 기쁘는지도 모릅니다. 기침약은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 것도 안 떨어지던 게 이야말로 기침 뛰었습니다. 네, 지금 기침 안 난다. 같이 네. 그래도 기침 없습니다. 예. 네. 그러고 예, 위나빠 소화도 이제 밥만 먹지. 밥만 먹에 맥이 없지. 그렇던 게 지금은 그래서 아무런 거 먹어도 소화가 안 돼. 밥도 얼마나 잘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밥을 잘 먹으면 맥이 나지. 정말 이 한 가지 약을 예, 여러 가지 병이 치료되고 정말 이 약을 먹기도 편리하고 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했던 것 할까요? 값도 그리 비싼 약 따이고 하여튼 양도 신기한 약이 좋습니다. 그러나 약은 좀 약은 있는데 여기는 했던 이틀밖에 안 남았다지 할까요? 그럼 이 했던 게 좋을 때 장기적으로 써보려고 좀 조금이라도 살려고 돈 올린다.
0: 예, 이제 활동 두 날이 남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환자분처럼 우리 노인분들이 알게 모르게 몸이 약해지면서 정신적으로도 많이 허약해집니다. 예, 그러면서 좀 불안증도 있고 또 맨 안에 화도 자꾸 나고 우울하기도 하고 예, 불면증도 있고 이런 분들은 우리 지금 동충하초에는 천연 멜라토닌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신적인 질환, 스트레스를 쉽게 받거나 이런 분들에게 아주 좋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활동 두 날이 남았기 때문에 2830666번에 인차 연계하십시오.
2: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0: 네,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그리고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에 보면은 예, 아주 여러 가지 이런 효능이 있으면서 유효 성분의 추출률이가 100분의 99%에 도달합니다. 예, 때문에 그 약효가 원 동충하초의 약재 이런 효능보다 30배가 더 높습니다. 예, 그리고 첫 번째 효능에서 보면은 이 항산화 효능입니다. 예,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면서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도 보호하고 로화도 방지하면서 다양한 만성질병을 예방도 합니다. 예, 때문에 난 아주 크게 아픈 데 없고 불편한 데 없다 이런 분들도 쓰시면은 로화 방지에서 효과를 아주 잘 보고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도 합니다. 그리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이 베타글루칸하고 각종 다당류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염증성 질환이라든가 전염병도 예방하고 알레르기와 같은 이런 질병들을 저항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줍니다.

0: 예, 그다음에 효능을 보면은 뇌 기능 강화입니다. 예, 많은 논의에 보면은 누구나 이 뇌가 노화되고 뇌세포라든가 뇌신경이 노화에 대해서 모두 걱정하고 있죠. 예, 때문에 발효동충하조 균분을 쓰시면은 이런 뇌 기능을 강화시켜 주면서 뇌신경 전달 물질을 증가하는 이런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기억력도 향상시키면서 또 불면증 개선이라든가, 예, 혹은, 좀 여러 가지 이런 일을 할수 있는, 예, 이런 능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예, 성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혹은 육체적으로나 모든 이런 효능을 본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비타민 B하고 미네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피로 회복에서 특별한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전통적인 효능에서도 강장작용하고 면역력 증가시키는 효능이 있고 지금 발효시킨 이런 발효 균분에서도 예, 미네랄하고 비타민 B가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피로 회복에서 특별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생성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에너지 생성이라 할 때에는 예, 우리 기와 혈과 많이 관계됩니다. 예, 때문에 기와 혈이 순환하고 기와 혈이 생성에서도 발효동충하조 균분이 아주 좋은 이런 효과를 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당뇨병 발생률도 노인분들인 데서 점점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때문에 지금 발효동충하조 균분 쓰시면은 혈당도 안정시키고 당뇨병을 예방하는 성분이 있어서 당뇨병과 관계되는 이런 대사질환, 바로 종합증을 말하죠. 예, 종합증을 예방하고 관리하면서 혈당을 안정시켜주는 데서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 예, 우리 혈압도 여전히 심내혈관 질환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예, 이런 혈압을 안정시켜주는 데서도 아주 효과적인 성분이 있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분들이 쓰신다 할 때에는 고혈압 조절에서도 효과 볼 뿐만 아니라 심내혈관 질환하고 뇌신경 퇴화를 방지하는 데서도 아주 좋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항염작용이 있기 때문에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 예, 여러 가지 골다공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거나 염증성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서도 좋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관절 기능을 유지하고 증상을 같이 완화시키기 때문에 골다공증 때문에 고통받던 분들도 아주 좋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1: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대 활동 기회 며칠 안 남았는데요. 잘 이용하시고요.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안종섭 작사 신학 작곡의 나룻배 둥실 보내드립니다. 잔잔한 강물로 나룻배가 둥실 떠가는 모습, 정든 나루토의 풍경이 아련히 펼쳐지겠죠. 신광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한동호 작사 바구 작곡의 만년버툭 싸가자 보내드립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일구는 내일의 터전을 향해 울려 퍼지는 가요입니다.

이어서 김성휘 작사, 김성민 작곡의 고향길의 정다운 소방울 소리 보내드립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서해 목에 단 방울 소리가 그리운 정을 실어 나릅니다.

달달한 사랑 이야기를 가요로 표현한 가요. 박장길 작사, 박찬일 작곡의 사랑합시다. 보내드립니다.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며 사랑으로 넘친 날들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서 고향을 그리는가요? 준비했습니다. 1980년대 창작된 석화 작사 고창모 작곡의 어머니가 계시는 고향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가 기다리는 그곳, 그것이 곧 고향입니다. 잔잔한 감동이 밀려오는가요? 함께 들어보시죠.

이어서 1950년대 창작된 김철 작사 김성민 작곡의 아내의 마음 준비했습니다. 정성스레 가정을 돌보는 아내의 깊고 정다운 마음, 그 소중한 사랑을 노래합니다. 어금새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1940년대에 창작된 전총성 작사 류광준 작곡의 농민의 노래 준비했는데요. 땀방울로 일군 푸른 들판, 농민들의 구슬땀, 그리고 희망을 담은 가요입니다. 안녕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전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

과수원길은 꽃피는 희망처럼 아름답고 구불구불합니다. 아래 김인덕 작사 리하수 작곡의 과수원길을 허미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청춘이 가는 그 길이 곧 새 길이 되고 그 빛으로 스스로를 밝히고 세상도 비추고 있습니다. 아래 빛나라 청춘이여를 남성 독창으로 보내드립니다.

아침 안개 사이로 보이는 논둑, 장터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사투리. 이 모든 것이 고향이라는 이름으로 내게 왔다는 곳입니다. 아래 내 고향 이 열매실을 남성 독청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저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현대 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종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배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

0: 공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먼저 5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레이저 치료기 한 대를 더드립니다. 그리고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도과학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우대활동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활동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이틀 동안 우리 우대활동 잘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근뇌보신환은 정말로 좀 만나기 바쁩니다. 특히 우리 방송에서 소개해드리지 않으면 우리 이렇게 좋은 제약공장 산동 뚱어 의조 제약공장에서 만든 근뇌보신환 많은 사람들이 모를 수 있죠. 사실 우리가 아프거나 뭐 여러 가지로 해서 불편할 때 병원에 가게 됩니다. 병원에 간 다음에 뭐 B초도 하고 심지어 MRI도 하고 화음도 하고 많은 검사를 해봐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진단을 받을 때 많죠. 예. 혹은 신경성입니다. 신경성 위병이요, 신경성 심장병이요, 신경문란이요, 식물신경문란이요, 심지어 실면증까지도 신경성이라는 이런 진단만 받고 천원 넘어서 우리 검사를 했는데 약을 딸랑 한두 개 약만 가지고 왔고 또 와도 크게 치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이런 상황을 종종 겪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야 이게 어째 내 병원은 진단이 안 나오는가 이럴 때 많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기혈 부족이 많습니다. 기와 혈이 부족하면은 제일 문제가 생기는 게 오장육부부터 기능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오장육부는 기와 혈이 공급을 받아서 자기 기능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예. 자동차로 말하면 아무리 비싸고 좋은 자동차를 싸도 거기다 기름을 넣어줘야 발동기가 돌아간단 말입니다. 이것처럼 우리 몸의 기름은 기와 혈입니다. 그런데 기와 혈이가 우리 종종 부족이 옵니다. 느금하게 들었으면 대부분 다 부족이 옵니다. 기와 혈이 부족하면 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장육부의 기능부터 떨어지고 사람이 쪼쇠 일찍이 늙어버립니다. 이것이 기와 혈이 부족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우리가 먹은 음식이든 약이든 아무리 좋은 약이든 아무리 좋은 음식이든 여기서 영양 성분이 만들어져서 콩팥에 가서 저축이 돼야 됩니다. 콩팥이가 주로 준, 나치, 당징 등을 저축한다고 말씀드렸죠. 콩팥의 기능이 중요한 기능이 이겁니다. 그런데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다 보면은 장증할 수 없고 정의 이 정기라는 게가 예 우리 글씨를 보면은 미절 쌀이라는 미절에다 청춘이란 청자가 합해지면 정기입니다. 정입니다. 이 정기가 부족하게 되면은 우리가 기능 오장육부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오장육부의 기능이 떨어졌다 하면은 제일 그 손상이 민감하게 빨리 받는 게 대뇌입니다.
0: 대뇌.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1: 우리 지금 이모가 집에 와서 이 건네보시안을 쓰고 있는데 어제는 반년을 썼습니다. 반년 쓰는 게 그 덩치가 얼빠나던 게 좀 좋아지는 게 알기고 자꾸 집을

0: 들어간 누구 의심하던 게 어제는 그 증상이 사라진다. 그리고 얘 바깥을 자꾸 나가도 못해. 애 쓰던 게 어제는 바깥을 쓸라가고 어제는 좀 정신 올떨어지는 게 확실히 알린다.
1: 그리고 얘 증상으로 돌아옵니다. 치매 때까지도.
0: 그리고 얘 그 신랑이 같이 저 길을 떠나가면 안 되나 그래도 어제는 딱 싸우하던 게 어제는 그 증상이 없어졌단 말이야. 좀 좋아한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약을 만나기 힘듭니다. 치매 환자에 우리 지금 임원은 약을 장난 많이 썼습니다. 좋다는 약을 다 썼는데 아이 됐대다. 괜히 이번에 우연히 이 좋은 약을 만나가지고 어제는 계속 쓰겠단다. 영 좋다 됨까 이거 약 씁니다.
1: 네, 맞습니다.
0: 예, 그래 활동이 좋을 때마다 쌓아 돈도 경제도 전락되고 오늘이 또 이번에 아마 많이 배달받겠다는 그래 전화드립니다.
1: 네. 보조금이 나갈 때는 이렇게 쌓아놓기 바랍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치료 잘하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이런 전기를 많이 저축할수록 많이 비축에 넣을수록 우리가 쉽게 늙지 않고 오장육부의 기능은 높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치매도 걸리지 않고 이런 치료가 제대로 된 치료입니다. 그냥 임시 보충만 하고 소염만 시키고 열만 내리우고 맥이 없다고 안지산만 맞고 뭐 안지산은 먹고 그때뿐이지 또 그도렘이란 말입니다. 예.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3: 네. 근데 보수안 쓰는 가족입니다. 우리 오빠도 쓰고 나도 쓰고 우리 오빠는 쓰기 우리 오빠는 한 넉 달 썼습니다. 그래 쓰기 전에는 기억력도 없고 그 다음에 이 머리 자꾸 어지름 지나고 그 다음에 또 잠 못 자고 그 다음에 텔레세톰 이렇게 밤에 한 네 번씩 다섯 번 이렇게 먹고 이하고 한 달 좀 불순물이 시작해서 처음에 밤에 제절이 돼서 나사지절한다 한두 달 다섯 달 한 번에 두 번 본다 그러니까 처음에 머리 건파티어 든든하게 하자니까 이야기
1: 그렇습니다.
3: 예, 그래 머리 어지럽고 혈압이 높았더니 그게 혈압도 떨어지고 어지러운 게 많이 났단다. 그래서 예, 심장도 든든해지고 그다음에 또 뭔가 밤에 잠도 예, 영 잘 잔단다. 이 약수 이게 이번에 우대하더니 이제 한 이틀밖에 없는데 우리 오빠 좀 싸겠단다. 어떤 계속 이거 어떤 영 그래서 달고 살겠다 그랬다 그랬다.
1: 달고 살면 좋습니다. 계속 스스로 더 좋아지.
3: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이 기와 혈이 부족으로 보면 기가 기는 기고 혈은 혈입니다. 기가 부족하다 할 때는 항상 추워합니다. 추위를 많이 탑니다. 전체적인 혈을 순환시키지 못하니까 발끝 손끝이 시리고 또 온갖 바람이 다 내 관절에 오는 것 같고 내 허리 내 무릎에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은 땀을 많이 흘립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4: 예, 저도 지금 건네버시안 쓰고 있습니다. 저는 예, 이거 쓰기 전에 그냥 그래서 머리 아프고 어지럼증이 나고 심장도 좋지 않고 예, 경력도 없고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듣고 지금 건네버시안 쓰고 있는데 이 약 먹은 다음에 예, 혈압이 언동됩니다.
1: 맞습니다.
4: 그래, 예, 그래 놓으니까 예, 그렇게 어지럼증이 나든지 어지럼증이 많이 없어지고 심장도 예, 많이 좋아지고 깜빡깜빡함이 기억력이 없던 게 기억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1: 네.
4: 네. 그리고 예, 콩팥이 좋지 않아서 예, 소변 사수가 많고 소변 뒤에 조금 나가니까 시원히 나가지 않고 하니까 화장실 딱 못 다는데 이 건네보지 않은 다음부터 예, 콩팥이 많이 좋아진 게 지금 알립니다 지금.
1: 맞습니다.
4: 예, 지금 하루 전에 예, 한 번 정도 예, 화장실 또 한 번 시원히 잘 나가고 하니까 잠을 잘 자니까 예, 아침에 일어나면 예, 몸도 거뿐하고 머리 맑아지고 사람 정신 나는 게 아니니까 예,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 약수지
1: 여러 가지로 효과 봅니다. 이 약수
4: 예, 확실히 한 가지 약수는 다방면을 여름에 이렇게 효과 보려고 하니까 예, 지금 배달받아 계속 예, 공부하기가 꾸준히 쓰다 그럽니다.
1: 이런 우대 활동을 이용하면 좋죠. 예, 보조금이 나가고 약에서 약을 두드리고 휴식도 드리고 레이저 치료 기계도 드리고 이틀밖에 안 가봤습니다. 예?
4: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오늘 인사 배달 받겠습니다. 활동에 참가하겠습니다. 예.
1: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4: 예.
2: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4: 502-1797

0: 네. 네, 감사합니다.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설명 주시죠.
0: 기가 부족하면은 추위를 쉽게 타고, 예, 쭉하면 식은 땀 흘립니다. 더워서 흘리구나, 이게 아니라 말입니다. 운동도 아예 했고, 덥지도 않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땀부터 흘리고, 심지어 밤에 잠에서까지도 식은 땀을 많이 흘립니다.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몸이 아기시오, 예.
0: 예.
2: 그 민감이 한간이 그 로공수라는가 견지 네. 이거 근데 보신 한가 이따기 무슨 염지 그거 그게 어느 것 맞습니다.
0: 그럴 때는 이 건네보시면 좋습니다. 노공수라는 게 중풍이죠. 예.
2: 노공수라는데 보건대는 우리가 딱 같은 정사인데 그런 진단이 나왔으니까 7월에 되시오.
0: 아, 그러면 저기 치료에 들어가기 때문에 효과 잘 봅니다. 이 약을 쓰게 되면은 경락 소통이 되고, 혈관 소통이 되고, 혈액을 맑게 하고, 혈액을 보충하기 때문에 그런 초기에는 효과를 바로 봅니다.
2: 그럼 알겠습니다.
0: 예.
2: 네, 감사합니다.
0: 그렇게 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식은 땀 흘리고 추위를 많이 타는가 하면은 머리가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가 납니다. 기가 부족하면은. 그리고 정신 상태가 항상 우울합니다. 위축되어 있습니다. 예. 맥이 없고. 그다음에 숨이 쉽게 삽니다. 아이고 이전에는 아이랬는데 조금만 움직이면 숨이 차단 말입니다. 예.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3: 네. 건너보시는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전림선 기대가서 소변이 시원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거 쓴 다음에 소변이 지금 시원하게 나가고 예. 이럴 때 밤새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이소도 많이 지금 그걸 한 번, 두 번 보고. 그래도 허리가 다 아파서 10분, 10분에 나 허리 아픈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약하고 병이 딱 맞습니다.
3: 예, 그래서 병이 맞는 것 같더라면. 그래도 귀에서 소리 났으면 종이 소리 나는 게 종이 소리도 들납니다.
0: 예.
3: 이럴 때 무릎 관절이 아파는데 무릎 관절이 좀 아픈 게 많이 좋아지고 코파도 동전이 약이 되면 최고약이 같습니다. 이제
0: 그렇죠. 약제부터 그 들어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일반 약제가 아닙니다.
3: 네. 예. 그래, 이번에 화도 화제들이 15곡사 계속 쓰겠습니다.
0: 네, 예, 그렇게 하십시오.
3: 네, 예, 수고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그 다음, 혈이 부족하면 어떤 증상들이 있는가? 보편적으로 혈이 부족하게 되면은, 얼굴 색이 항상 노릇거리합니다. 좀 얼굴 색이 맑거나 붉거나 좋아져야 되는데, 그리고 피부가 항상 가렵습니다. 피부 건조증 늙어서 이렇겠지 하는데 맞습니다. 늙으면 피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무슨 증세 나오는가 피부가 자꾸 가렵습니다.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네. 수고하십니다.
0: 네.
4: 나도 뭔가 뭐 소변에서 급하고 참기 힘들어서 어둠에 좀 나가려면 구체했습니다. 근심 태산 같았습니다.
0: 네.
4: 그러다가 그러면서 그다 무슨 증상을 가끔씩 또 자꾸 저리고도 저리고 다음에 이랬을 때다.
0: 네.
4: 그래서 지금 방송 듣고서 건네 보시면은 지금 먹기 시작했는데 어제는 여섯 달을 넘어 먹으니까 효과가 좋습니다.
0: 네.
4: 이제는 뭐서 참을 수 있고 근심이 없습니다. 처음 보는데는.
0: 네.
4: 그리고 예, 조리된 것도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근데 특히 또 뭐 나아졌는가 하면 저녁에 뭐 계속 그냥 소리 나서 잘 자지 못했습니다.
0: 네.
4: 그러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막 머리에서 엄마가 소리나서 잘 자지 못하니까 나 귀도 막 아침에 덜 들리는 것 같을 때다. 그런 게 요즘에
0: 덜 들립니다.
4: 예?
0: 예.
4: 굉장히 요즘에 그게 소리도 덜 나면서 귀가 잘 들린다 저는.
0: 예.
4: 예, 그런 머리 많이 맑아졌습니다.
0: 그렇죠.
4: 그래 그거 막 고열이 있으면서 입도 자주 마르고 눈도 까까라고 피부 막 건조증이 나타나면 많이 갈아봤댔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4: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다 눈상에 피곤, 영 사람 피곤했댔습니다. 피로하고 맥이 떨어졌댔습니다. 근데 거기 피로가 다 풀리고 예. 몸에서 맥이 나는 게 아니면 몸에 맥이 난다 지금.
0: 맞습니다. 맥이나 기혈 보충약이니까 맥이 납니다.
4: 예, 그래서 계속 더 먹자고 또 오늘도 대답 받겠습니다.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우대할 때 있습니다. 예.
4: 예,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네. 이렇게 예, 피부가 가렵던 사람들 심지어 그 피부병 외람 색이 생기던 사람들 그게 없어집니다. 이 피부 건조증이라는 게 예,

0: 물이 부족해도 피부 건조증이 나오고 늙으면 우리 비듬이 자꾸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 이래서 옷이나 이 이불 자리랑 보면 비듬이 좀 젊었을 때만 많습니다. 왜 그런가? 피가 부족하면서 우리 위일 표면에 있는 피부과정 혈액 공급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러면 피부세포가 말라서 떨어지죠. 이게 다 혈이 부족한 현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머리기가 부족합니다. 머리가 옛날처럼 기름이 도는 게 아니라 FCC하고 그 다음에 이 손톱 끝이 보면은 막 어떤 사람 이 갈라 터집니다. 손톱이가. 그 다음에 손톱 깎을 때 보면 탄성이 없고 말라서는 푹푹 튀어나가죠. 손톱 끝이가 인체 말단이기 때문에 쉽게 마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간혈 부족입니다. 혈이 부족한데 언제 간에 충분히 갑니까? 간이가 우리 몸에서 좌지 발톱 손톱을 영양해 줍니다. 이래서 우리 손발이 저리다가나 더 심하면 손발이 저리고 마목이 오고 건망증이 오고 그 다음에 꿈이 많아지고 정신상태가 좀 이렇게 제 집도 잘 못 알아볼 정도로 어떤 때는 사람도 잘 못 알아보고 이게 날 심할 때 이렇습니다. 이게 혈이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기와 혈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 현대의학에서 진단할 수 없는 병들이 많이 나옵니다. 병은 이제 처음 시작에 말씀드렸지만 가서 며칠은 밟고 검사했는데 약을 딸랑 한두 가지 주고는 다 신경성이다. 뭐 진단이 없다. 괜찮다. 이런데 내 자신은 이렇게 많이 아프고 불편하단 말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 근뇌보신환을 써보십시오. 딱 어느 한두 가지의 좋은 약이 아닙니다. 뇌가 좋아지자면 기본상으로 오장육부가 좋아져야 되고 오장육부가 좋아지자면 기와 혈이 부족해서는 좋아질 수 없습니다. 이런데 근거해서 만든 25가지나 되는 중기한 약재가 들어간 약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고기사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국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어제 이어서 계속 그 내용에 관해서 방송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우대활동 간단 말씀드립시다. 연기입간구복에 5곽 싸면 4곽을 떠들이고 10곽에 12곽을 떠들입니다. 약에서 약을 떠들이는 제약공장 측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우대활동이란 말씀드립니다. 일단 우리 어제 내용에 이어서 강의 드린다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병이 생기는데 그 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어떤 약을 선택하고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이걸 말합니다. 심장열이 센데 또 폐열이 센데 나는 항상 입이 마르고 혓바닥이 보면 싹 갈라터지고 머리가 어지럽고 열이 어쨌든 머리에 많이 고여있다는 건 아는데 이거 뭐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 없다 이런 분들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원인은 어디 있는가? 간성 부주라는 겁니다. 간하고 콩팥이 모든 기능이 떨어진 걸 간성 부주라고 하는데 그 원인은 어디 있는가 하면 콩팥이 있습니다. 콩팥이 특히 콩팥이 음기가 허하면서 음기란 무엇인가 이거 하나하나 우리 알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음기란 선

0: 하고 촉촉한 길을 음지라고 합니다. 우리 산에 가면은 양지 쪽 있는가 하면은 음지 쪽 있죠. 양지 쪽에는 가면은 햇빛이 바짝 들어오고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응달진 곳에 가면은 축축하고 이 서늘하고 자라는 나무나 풀들도 또 종류가 다릅니다. 축축하고 서늘한 데서 자라는 게 우리 영지버섯 같은 게 다 이 서늘하고 축축한 데서 자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음기란 우리 몸에서는 마르지 않게 우리 몸을 마르지 않게 허혈이 생기지 않게 촉촉하게 우리 몸의 진액을 생산해주고 허혈은 내려오는 길을 말합니다. 곰팥이 음기가 장기적으로 부족하다 할 때는 간에 와서 열이 생깁니다. 이 간의 열은 간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온몸에 싹 퍼집니다. 특히 열이라는 것은 울로 얼리 뜨는 이런 물리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죠. 이래서 간열이 세게 되면은 쭉 올라오면서 우리 강경락을 통해서 모든 이 강경락이 지나가는 곳마다 병이 걸리는 겁니다. 이래서 입도 마르고 목안도 마르고 폐혈이시다 보면은 코 안이 자꾸 말라서 근질근질해서는 자꾸 코를 부비게 된단 말입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1: 네. 네.
2: 예, 저도 지금 영기관 공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네.
2: 나는 어째 쓰는가 하다면, 항상 이 맥이 그저 밥맛이도 없고, 맥이가 똑 떨어져서, 그러면 낯이란 게, 그런 검은 게 색깔이 완전 변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병원에 검사할 거 아니에요. 간이가 염치 있다는데.
0: 네.
2: 그래서 약을 재오는 거, 저 약을 재다 뭐라는 데 싫다고 해서, 난 집에 가서 저 계약을 할까.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연기관 고백을 썼는데 얼마 애써서 벌써 예, 이게 밥맛이 돌아서더라만 합니다.
0: 네.
2: 이러니까 이 밥이 막 그냥 차츰차츰 한 달 그 다음에 막 밥맛이 오니까 소화도 잘 되고 옛날에 소화 안 해야 되던 게 벌써 소화 잘 되더라만.
0: 네.
2: 그러면 벌써 또 손이 얻어 쓰기는 몇 달 썼는데 마취가 완전히 그 버릇에 끼다만 합니다. 그래도 어디 맥이 없는 건 모른다만 그 때문에 검사가 간이 많이 좋아졌다 염치 뒤에 어떤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 약이 어떻게 되면 내 몸이 이렇게 특별히 반약보다 이게 맞더라만 근데 반약 써봤다만 그래서 어떻게 되면 내는 이 혹시 하지마 이거 장기로 어디 써야 되겠다 이게 내는 거 있다만 그래 오늘은 이제 선생님께다가 이 약을 소개를 좀 감사합니다.
0: 네, 치료 잘하십시오.
2: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이 우리 몸에서 이 간하고 곰팥이 동시에 나쁘다 할 때는 많은 병이 생깁니다. 일단 먼저 우리 몸의 진액이 마르면서 피가 걸어집니다. 진액이 마른다는 것은 우리 몸에는 70% 이상이 다 진액입니다. 수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진액이 생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간열로 인해서 다 마른다 이러면 첫째 혈액이 걸어진다 혈중도가 높아진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3: 네, 네 지금 영지 고백을 쓰고 있는데 나는 어째 썼는가 하면 어떤 론에 들어서 그런지 놀림액이 없고 어쨌든 힘이 나지 않을까 사람이 밥이 맛이 없고 소화가 되고 귀에서 소리 나고 늘 이런 증상이 욕만에 뺏습니다. 그런데 내 이 영지 고백을 쓰고 있는데 야영 여러 면에서 도와줬습니다. 주요하게 네. 그렇게 입이 마르고 코이 마르고 입안이 자꾸 해지고 예. 이러던 증상은 벌써 두 달수가 이뤘습니다. 영 좋지. 예. 예. 그리고 예. 잘못하지 못해 영 고생하고 수면제를 늘 먹지 않은 못 잤댔습니다. 근데 어서는 네. 네, 이렇게 이 약을 쓰고 있는 수면제를 떼고 야 잘못할 겁니다.
0: 그 허혈이 싹 없어지고 머리가 복잡하지 않다 말입니다. 그러면 신경이 안정됩니다.
3: 야, 그리고 예,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혈압이 정상을 돌아오니까 그렇게 어림지도 나고 그러던 증상이 다 사라지니까 항상 몸이 편안하고 이 다리가 다 가볍습니다. 몸이 영 좋습니다. 네. 그래 예, 이거 내 쓰고 너무 좋으니까 우리 남동생이 있는데 그 때문에 검사를 할까 강연하고

시켜놨대. 그래, 네. 있다가, 야, 내 이거, 나는 양의염 선택 잘해서 너네는 지금 하도씩 시각에 다니니까 니 써보라 했더나. 그래서 내가 검사라고 이 약을 지금 어선에 반년 썼으면 내 동생이지. 네. 그렇게 도와줬단다. 그렇게 매겼고.

0: 와살 때고 밥을 여기 잘 먹는다 되니까 술을 깼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예. 많은다는 게지 자기가. 그래 이게 오늘 들어보고 활동이 좋을 때 우리 두 분이 좀 오늘 제발 봤다 그랬잖아 드립니다.
1: 이번에는 열곽사도 열두곽을 또 드립니다. 스물두곽이나.
0: 오늘 좋습니다. 예. 그래 오늘 배달 지금 배달 다 배달 되지?
1: 예 됩니다.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 예.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아 5012797번. 네 예, 감사합니다.
1: 예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이렇게 되면은 간하고 콩팥이 다 나쁘게 되면은 어떤가 하면은 그 증상에서 명확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귀에서 소리가 난다든가 가는 귀가 남보다 빨리 갑니다. 그리고 식은땀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골가병이 많이 납니다. 이 관절에도 관절 활막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관절의 활막액이 다 마르다 보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이게 마른 관절이 조금 그 안에 진액이 있어야 이 관절들이 잘 움직일 수 있단 말입니다. 간하고 콩팥이 나빠졌을 때 이렇게 동시에 두 장기가 나빠지게 되면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남자들을 갈 때는 이증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증이라는 게 성생활을 하고 나도 시원하지 못하고 정자가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 소변 보고 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원하지 못하고 소변이 방광에 남아있는 사람들 전체적으로 콩팥이 기가 허하기 때문에 이거 확 내밀지 못한단 말입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우대 활동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조현영입니다. 보나시는 홍색 정신을 인솔로 혁명선열들의 분투 정신을 산업전환 승격의 실천 동력으로 전화해 노혁명 근거지가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활력을 뿜어내도록 했습니다.
1: 동북축구연맹전 경기에서 연변 대표팀은 할빈 대표팀을 4-1로 꺾고 시즌 첫 승리를 거뒀습니다. 경기장 안팎 분위기는 후끈 달아올랐고 연변 요소로 모멘트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2: 연변 용정 커시안팀은 불산 남사팀과의 원정 경기에서 2-0 승리를 따내며 소중한 3점을 챙겼습니다. 도나는 동북항일연군의 중요한 격전지였습니다. 백열내 곤란을 두려워하지 않고 간고분투하며 과감히 개척 실천하는 항일연군의 홍색 유전자는 이 도시 발전 맥락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도나시는 홍색 정신을 인솔로 혁명선열들의 분투 정신을 산업전환 승격의 실천 동력으로 전화하고 1 플러스 6 플러스 3 현대화 산업체계를 과학적으로 구축해 홍색 조력을 발전 우세로 전환함으로써 로혁명 근거지가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활력을 뿜어내겠습니다. 초여름 송백이 푸르게 우거진 진한장 열사릉원은 분위기가 장엄하고 숙연합니다. 과거 항일연군 장병들은 이 홍색 토지에서 피를 흘리며 일본 침략자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오늘날 끊임없이 이어지는 홍색 혈맥은 도나가 혁신 돌파하고

0: 힘차게 전진하는 정신적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길림모동연변야급진흥생산작업장 생산흐름선이 만보화로 가동되며 분망한 가운데 전과정 진흥화관리통제에 의해 약품 품질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초창기 소규모 제약작업장에서 40여 년간 난관을 극복하며 끊임없이 도약해온 이 기업은 항일연군의 간고분투 정신을 이어받아 시장 경쟁, 기술 병목 등 여러 고험을 이겨내면서 오늘날 총 자산 345억 원을 웃도는 대형 현대화 의약산업 집단으로 성장해 로혁명 근거지 실업진흥의 홍색 본보기로 됐습니다. 길림모동 연변야급 주식위원회사 총경리 조리 리건국입니다. 모동야급은 도나라는 이 홍색 토지에 40여 년간 뿌리 내리고 혁명 선구자들의 간고분투 개척 혁신 정신을 줄곧 계승해왔습니다. 최근 몇 년간 도나시의 1+6+3 산업발전 전략을 중심으로 과학연구 투입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산업전환 승격을 초동해 국가급 기업기술 중심을 설립했으며 자주적 지적재산권 제품 150여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두 기업 견인 역할을 계속 발휘해 의약 건강 산업 군집 발전을 선도하고 경제사회 발전에 오동의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선두기업의 실천 공략은 홍색 정신이 실물 경제에 활력을 부여한 생생한 축소판입니다. 간고 분투하고 난관을 극복하는 홍색 유전자를 바탕으로 보나시는 자원 천품에 입각해 1+6+3 현대화 산업체계를 전면 구축했습니다. 이는 의약제조 핵심 산업을 육성해 오동, 카이라잉 등 선두기업의 생산 능력 확대와 효율 증대를 지원하고 100억급 의약 군집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6은 목재가공, 광산건축자재, 식품가공, 장비제조, 청정에너지, 현대봉사업 등 6대 전통산업의 전환승격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3은 신에너지, 신장비, 신소재 3대 전략적 신흥산업을 선제적으로 배치해 새 발전 동력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1+6+3 현대화 산업체계는 도나시 전통산업이 질적 향상과 효율 증대를 이루고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신흥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발전 동력이 부단히 강화되게 함으로써 도나시 고품질 발전에 견고한 산업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신원 모급위원회사는 도나시 1+6+3 현대화 산업체계의 중요한 일환입니다.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나무바닥재, 원목가구 등 제품은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등 여러 나라와 지역에 수출돼 도나시 외화 수익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1995년에 설립된 이래 30여 년간 목재산업에 주력해왔으며 연간 생산액이 근 2억 원에 달하고 제품의 95% 이상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무역의 불안정성과 유럽연맹 무역 장벽 등 존엄한 도전에 직면해 기업은 항일연군의 불굴의 투쟁 정신을 바탕으로 주동적으로 권익을 수호하고 소송에 대응하며 대외 무역 진지를 고수해 민족 브랜드의 해외 시장을 굳게 수호했습니다. 목전 기업에는 480명 종업원이 있으며 재직 종업원의 평균 연령은 50세입니다. 오랜 종업원들은 초심을 지키며 전승의 중림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젊은 인재를 적극 흡수해 혁신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대를 이은 노력으로 전통 목재 산업의 질적 향상과 해외 진출을 유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림장백산 3림 공업집단 신원 모급위원회사 판매경리 류천정입니다. 홍색 정신은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가도록 경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신원모급은 기술 개혁과 제품 혁신 강도를 높여 전통 목제품 가공을 고급 맞춤형 친환경 방향으로 전환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인 정신을 고수하고 더 많은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 도나시 목제품 가공 산업 고품질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1: 공신력.
0: 단일 내 도나시는 홍색 자원을 가장 소중한 정신재부로 삼고 산업 배치, 기업 발전, 도시 건설 전 과정에 깊이 융합하고 홍색 정신을 도시 발전을 추동하는 핵심 동력으로 간주해왔습니다. 도나시 당위 당사연구실 연구원 애심죽입니다. 홍색 정신은 도나가 분발 정진하고 실속 있게 일하며 발전하는 소중한 정신적 재부입니다. 우리는 시종 홍색 혈맥을 계승하고 간고 분투하면서 난관을 공략하는 홍색 초심을 도시 발전 전 과정에 융합하고 홍색 정신으로 산업 승격을 추동하며 도시 진흥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도나 인민은 지칠 줄 모르는 분투 자세와

0: 개척혁신의 진취정신으로 조도산업창대와 전통산업승격, 신흥산업 보강을 추동하면서 신시대 고품질 발전의 세장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1: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초소투쟁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9.18 사변 후 길림 여러민족 여러 계층 인민들은 중국 공산당의 호소와 령도하에 대규모 반일 군중운동을 신속히 일으켰습니다. 중공 동만투기는 연길, 화룡, 왕청, 훈춘 등지의 농민들을 이끌고 소장료 감면을 위주로 한 추수투쟁을 전개하는 동시에 반제 기치를 높이 들고 반일 구국구호를 제기했습니다. 이번 투쟁에서 연길 지역이 가장 격렬했는데 여러 곳의 농민들이 잇따라 시위 행진을 벌이고 곡식을 나눠 빈민을 구제했으며 진일 기구를 파괴하고 매국노와 앞잡이를 처벌했습니다. 화룡 등지의 군중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여러 지역에서 기세가 드높은 반일 항의 행동이 벌어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연변의 노동자들도 파업 항쟁에 나섰습니다. 철도 노동자들은 교통시설을 파괴해 일본군의 수송을 저지했고 각 학교의 사생들은 일본 상품을 불매하고 항의를 선전하며 농민투쟁을 전력 성원했습니다. 이번 추수투쟁에는 대중 1만 5천여 명이 참여해 일본 침략자와 봉건 세력의 기세를 크게 꺾어놓고 민중의 반제 반봉건 투지를 크게 진작시켰으며 동만지역 항일 구국운동이 지속적으로 고조되도록 추동했습니다.
0: 27일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에서 펼쳐진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3라운드 경기에서 연변 대표팀은
1: 했습니다. 경기 전과 경기 사이에 문외 공연이 잇따라 펼쳐져 무형문화재, 강산, 민속, 우이, 홍새, 청춘을 하나로 녹여 연변의 짙은 문화 자신감과 도시 기지를 보여준 동시에 동북대지의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형제처럼 친하고 서로 돕는 단결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공연은 고운 아리랑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푸른 잔디밭에서 조선족 복장단이 쩌렁쩌렁 울려 퍼지고 가는 비단이 하늘 높이 펼쳐졌습니다. 장작가무 아름다운 연변에서 연변 출신 판다 그룹은 고향 풍정과 현대 곡조를 유기적으로 융합해 홍색 기억의 무게, 민속 풍정의 다정함, 청춘의 열정을 선율에 담았습니다. 연변적 판다 그룹 박남호, 곡광조입니다. 노래는 연변의 자랑거리들을 많이 융합했습니다. 장백산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기념비도 있고 노래와 가무에 능한 조선족도 있습니다. 중국의 모든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했습니다. 마치 우리 가사처럼요. 할빈 가수의 흥룡강에서 기다립니다는 연변과 할빈 두 동북 도시 사이에 우이의 다리를 놨습니다. 정경가무 영산홍 여원에서 8개 현시 문예령량이 함께 동원됐습니다. 장구춤, 상모춤, 아방무, 부채춤 그리고 각종 무형문화재 민속 종목을 선보이며 가장 진실된 가곡정회와 가장 순수한 변강의 풍채로 100년의 세월을 넘나드는 시공간적 경의를 표해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에 헌상했습니다. 경기 중 문예 공연 역시 볼거리가 풍성했습니다. 웅장한 중국 풍명곡 천지롱딘이 감격적인 오프닝을 장식했습니다. 할빈 유명 가수 부효정과 연변적 가수 솔레가 함께 열정적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연변대학 응원단 학생 80명이 선보인 창작무용 열정 아리랑은 세 단계로 나뉘어 점점 고조되면서 관상성과 호소력이 뛰어났습니다. 관람대 후에는 200명의 명태 아가씨들이 열정적인 노래와 춤으로 현장을 달궜습니다. 전반 공연은 연변과 할빈 두 도시 문화 교류의 장으로 됐고 2026년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홈경기에 감동적인 문화체육 다반지를 썼습니다.
0: 27일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홈장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관람대에 2,000명 산업총무원과 200명 서부계획자원 봉사자들의 특색 응원으로 경기장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경기장 10호 관람대에서 조교육과기술문화위생체육공회, 조재정무역건설공회 및 조항성직속사업단위공회 등 각급 단위공회에서 조직한 2,000명 규모의 종업원 대호가 우리 노동자들 힘이 있다니를 함께 불러 연변 종업원들의 열정적이고 앙양된 정신 풍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연변조 산업공예조석 왕월교입니다.

0: 경기장에서의 분투와 협동,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경기 정신과 산업 노동자들의 완벽을 추구하고 난관을 돌파하는 장인 정신이 보조를 맞췄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광범한 종업원들이 고향을 사랑하고 고향을 건설하도록 경계하면서 분진의 힘을 결집해 연변 고품질 발전의 산업 역량을 보탤 것입니다. 공청단 연변 주위의 동원과 인도 아래 우리조 5개 변경 현시에 서부계획자원봉사자 200여 명이 서부계획자원봉사자 응원단을 꾸렸습니다. 그들은 통일된 자원봉사복을 입고 포만된 정신 상태와 왕성한 생기로 활기 넘치는 공연을 선보여 경기장 안팎의 아름다운 청춘 풍경선으로 됐습니다. 공청단 연변주의 기층부 부장 조희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손에 든 황금표 이삭은 청춘의 씨앗이 조국 변강에 뿌리 내리는 것을 상징하는 동시에 할빈과 연변 두 벼산지의 깊은 우위도 이어줍니다. 두 지역의 쌀은 전국적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자원봉사자들은 응원단일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대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축구팬들이 문명하게 관람하도록 인도하고 쓰레기도 함께 치우면서 청춘 풍채와 자원봉사 정신을 충분히 보여주고 축구의 고향 명암을 빛내는 데 청춘의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1: 27일 저녁에 있은 2026 중국축구 각급 리그 제12라운드 불산 남사팀과의 원정 경기에서 연변 용정커시안팀은 2-0 승리를 따냈습니다. 고온 속에서 어려운 경기가 펼쳐졌지만 상대보다 더 의욕 넘치는 모습으로 따낸 승리였습니다. 연변 용정 커시안 팀에는 고전 그 이상의 악전이 예상됐지만 상상외로 경기는 순조로웠습니다. 11분경 연변 팀은 코너킥을 얻었고 도밍고스가 직접 골문을 겨냥해 올린 공이 상대 골키퍼에 맞은 후 그대로 골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1분경 불산팀의 헤딩슛이 구가호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25분경에는 추가 골까지 나왔습니다. 프리킥 기회에 도밍고스가 박스 안에 올린 공을 서계조가 헤딩으로 가볍게 마무리한 것입니다. 연변팀이 너무 손쉽게 두 골이나 앞서갔습니다. 59분경 연변팀은 상대의 수비 실수를 빌어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지만 서계조의 슛이 간발의 차이로 빗나갔습니다. 65분경 불산팀이 헤딩골을 뽑아냈지만 옵사이드로 무효 처리됐습니다. 그 뒤 불산팀은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려 애썼지만 실효는 없었고 경기는 무난하게 연변팀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연변팀은 원정에서 3점을 따내면서 5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오는 7월 4일 저녁 6시 연변 용정커시안팀은 홈에서 정남 감변팀과 제13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0: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박홍희, 윤율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정보 받겠습니다. 4시 전까지 정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 침해 행위 및 교역 상방 기간에 발생한 분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1: 연령이 50세 이상 되는 분들에게 노래, 무용, 색스폰, 북 등 악기를 무료로 배워드린다고 합니다. 이외 중고 선품금을 팝니다. 성인용과 학생용이 다 있습니다. 연락번호 138-4339-4748번 138-4339-4748번입니다. 연결시 제10중학교 부근에 있는 북원서구역의 4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8평방미터이고 받을 가격은 12만원입니다. 연락번호 136-3433-2636번 136-3433-2636번입니다. 주 목재시장 남쪽 현에 있는 집을 세줍니다. 단층 집은 100평방미터이고 2층 집은 4,500평방미터입니다. 마당 면적은 3,000평방미터인데요. 주로 공장 건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길시 가순시장 부근에 있는 5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60평방미터입니다. 이외에 연길시 서영시장 부근에 있는 10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100평방미터 조금 안 됩니다. 연락번호 155-2678-3177번 155-2678-3177번입니다.

0: 검은씨 룡성 과수농장 가족주택의 벽돌집을 팝니다.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만 되고요. 집안 밖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양철 기와는 새로 얹었고요. 네, 수도물은 깨끗한 샘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야산이 있어서 봄이면 산나물도 많고요. 여름에 남새가꿀 텃밭이 넉넉합니다. 가야하 강이 가까워서 낚시질하기에도 편리하고요. 국유토지여서 명리 변경도 가능합니다. 연락번호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연길시 철남에 위치한 전신서구역의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62평방미터 조금 안 된다고 합니다. 침실 두 칸에 있고요. 남북방향으로 된 집입니다. 통풍도 잘 되고요. 햇빛도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북쪽현에는 물건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또 따로 있다고 합니다. 주변에 연남소학교, 연길시 제2고급중학교, 그리고 중국민속원, 야시장이 가까워서 생활하기에 아주 편리한 곳이라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56-0050-9121번 156-0050-9121번입니다. 연길시 북대에 위치한 대우화원 아파트의 4층 집을 팔거나 세웁니다. 면적은 43평방미터 조금 넘습니다. 집안이 아주 깔끔하고 햇빛이 잘 들어온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39-4339-4745번 139-4339-4745번입니다. 연길시 한성호텔 부근에 있는 단칸방을 세줍니다. 3층이고요. 연락번호는요. 138-4436-5055번 138-4436-5055번입니다. 네, 먼저 전화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1: 집을 팔겠습니다.
0: 네.
1: 집 종북은 빼외한 셔츠 4층 58평입니다.
0: 네.
1: 그 부분이 집입니다. 시장이 그렇죠. 가깝고 네. 교통이 편리합니다.
0: 네.
1: 연계 전화 136-3433-2636. 네.
0: 2636번, 그래요. 잘 적었습니다.
1: 예, 수고하세요.
0: 네.
2: 산업의 길을 적극 개척하여 연변 경제 발전에 조력합시다.
0: 네, 두 아이를 키우는 가정집에서 가사 도우미 한 분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59-4333-9940번 159-4333-9940번입니다. 네, 뭐 반찬 가게에서 밑반찬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조선족 아주머니 한 분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55-6768-3257번 155-6768-3257번입니다. 한 남성분이 경비 혹은 충무급 일자리를 구하려고 합니다. 네, 일꾼이 필요한 사장님들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39-4332-7879번 139-4332-7879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3: 네, 일자리 좀 찾으려고.
0: 네, 어떤 일자리를 원하십니까?
3: 그 양로원의 그 경비나
0: 네.
3: 그 아파트 경비대도 좋고요.
0: 그렇죠. 네.
3: 예, 소방 모급도 좋고요.
0: 네.
3: 그 일을 좀 구하려고.
0: 네.
3: 그 전화번호는
0: 네.
3: 139
0: 네.
3: 4332
0: 네.
3: 7879입니다.
0: 7879번요. 알겠습니다. 네. 잘 적었고요. 네. 전 소식 기다려 보세요.
3: 네. 네. 네. 수고하세요.
0: 네. 네, 9개월 동안 사용하던 환자용 침대를 100원에 처리하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7-0443-3807번 137-0443-3807번입니다. 연길에 있는 모 양로원에서 주방일꾼과 간병인을 구합니다. 네, 나이 조건은 55세부터 63세 사이면 된다고 합니다.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0: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394336-1386번, 1394336-1386번입니다. 연길시 하남에 위치한 만익도매 시장 부근의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입니다. 이외 연길시 북대에 위치한 고성화원 아파트의 1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0평방미터이고 받을 가격은 15만원입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모 양로원에서 남녀 제한 없이 간병인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594433-2100번, 1594433-2100번입니다.
1: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2: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3: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4: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5: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갖고 갑시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6: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6: 농촌에 있는 백돌집 팝니다.
0: 네.
6: 지점은 덤시 령성 과수농장 가속세태이고 줄집이고 중간집입니다.
0: 네.
6: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 됩니다.
0: 네.
6: 양철기와 새기와이고 집 안팎을 새로 장식했고 백돌 도성 나고 백돌 창고도 있습니다.
0: 네.
6: 채소 심을 밭도 넉넉히 있습니다.
0: 네.
6: 가야하 강이 가까운 데 있어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 물이 삼치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곳입니다.
0: 네.
6: 산나물도 야산에서 많습니다.
0: 네.
6: 구유 토지여서 냉이 병갱이 능력 할 수 있습니다.
0: 네.
6: 연락번호 138
0: 네.
6: 9433
0: 네.
6: 3616번입니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6: 네, 수고하세요.
0: 네, 참여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7: 예,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7: 예, 제 집에서의 네. 노인 한 분을 또 모시려 합니다. 이제 제 집 식구처럼의 이설 노인을 모시려 합니다.
0: 네, 노인을 전탕 맡으시려고요?
7: 예,
0: 네.
7: 한 분만 그대로 모시려 합니다.
0: 네.
7: 예, 제 가족처럼 잘 모시려 합니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7: 예, 전화번호는 여우산.
0: 네.
7: 우수우.
0: 네.
7: 여여주우.
0: 1535451195번이죠?
7: 예.
0: 네, 연길입니까?
7: 예, 연길입니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7: 예, 감사합니다.
0: 네, 참여 고맙습니다.

12평방에 더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연락번호 156-6227-5007번 156-6227-5007번입니다. 연결시 하남과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관 아파트의 9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집안의 가전기물이 고전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기에 손댈 것 없이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연길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 이핀 북적현 기럽 2층의 영업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583474-0233번 1583474-0233번입니다. 연길시 중관천 서쪽현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네, 연길시 북대에 위치한 대우하원 아파트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6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으로 된 집인데요. 햇빛도 잘 들어오고 앞뒤에 창문이 있어 통풍이 잘 되며 겨울철에는 특히 열공급이 좋아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연락번호 1384478-6990번 1384478-6990번입니다. 령정에 있는 천우가원 아파트의 집을 팔거나 세웁니다. 면적은 55평방미터이고 7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 방향에 주방과 객실, 침실이 있고요. 장식도 깔끔하게 잘 돼 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도 좋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며 매층에 두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사계절 햇빛도 잘 들어오고 통풍도 잘 되며 겨울철에는 열공급이 매우 잘 됩니다. 연락번호 1321433-4118번 1321433-4118번입니다. 네, 연길에 있는 모 가정집에서 네, 노인 한 분을 전탕 맡으려고 합니다. 가족처럼 살뜰히 보살펴 드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535455-1195번 1535455-1195번입니다. 네,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네, 정보광장 프로 오늘도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 전화를 4시 전까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1: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예, 오늘도 수고 많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어떤 정보 제공하시려고요?
1: 예, 지금 간정보를 내려갑니다.
0: 네.
1: 예, 집단의 위치는 전남
0: 네.
1: 텐시시어치 3층입니다.
0: 네.
1: 예, 면적은 61평 좀 더 되고요.
0: 네.
1: 양수 2층의 남북집입니다.
0: 네.
1: 예, 집 근처에는 소학교 시기중 있고요.
0: 네.
1: 병원 민속촌 야시장도 가까이 있어서
0: 네.
1: 일상 생활하는 데 매우 많은 편리를 줄 것입니다.
0: 네.
1: 예, 집 전화는
0: 네.
1: 156-0050-9121번입니다.
0: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암은 대중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대한 공공위생 문제로 대부분 환자들은 진단 시 이미 중기 혹은 후기에 이르러 치료 비용이 높고 생존률이 낮습니다. 이 난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4년 우리조는 국가 및 길림성 암 예방 치료 행동 방침을 실시하고 중화 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을 주선으로 3년간의 건강연변 천일계획 조기암 선별검진 무료진료 공익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주위생건강위원회에서 총괄 배치하고 연변병원의 주도하에 실시됐습니다. 각급 의료기관에서 협동 추진하고 전 지역이 연동된 사업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우리 조에서는 암조기 검진률을 끌어올리고 질병의 조기 발견, 진단, 치료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편벽한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검진 받으러 한 번 갔다 오는데 하루가 걸리기 때문에 돈도 들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어 가능한 검진을 미루곤 합니다. 주민들이 걸음을 줄이고 신경을 적게 쓰며 진료 비용을 절약하도록 하기 위해 해당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래 연변병원에서는 주민들과 가까운 곳에서 간편한 공익진료 봉사를 전개했습니다. 연변병원은 분류 및 등급화된 전과정 추적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건강 위험에 따라 환자를 분류하고 기록하며 차별화된 추적 방문을 실시했습니다. 적극적인 후속 방문과 정기적인 알림을 통해 환자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재검사를 도우며 진료 안내를 했습니다. 치료 시 해당 병원의 개별 사례 관리 담당자는 선별 검사, 진료, 재활이라는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진료 예약과 입원 연계를 도와주며 약물 사용, 심리, 영양, 재활 등에 대한 지도를 제공해 진료 어려움을 해소했습니다. 2024년부터 실시된 건강연변 천일계획 조기암 선별검진 무료진료 공익 프로젝트는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도문시, 왕청현, 안도현, 연결시, 화룡시, 룡정시, 훈촌시 등 여러 현시와 향진위생원, 천툰, 사회구역, 경로원, 학교와 변경마을에서 49차례에 달하는 무료 선별검사를 전개했는데 연인수로 1168명 의료진이 출동해 연 14,000여 명에 달하는 대중을 위해 봉사했습니다. 향후 연변병원에서는 건강연변 천일계획 조기암 선별검진 무료진료 공익 프로젝트를 우리조에 더 많은 천툰, 사회구역, 단위 등에 진입시켜 우리조 여러 민족 대중들을 위해 더 촘촘하고 더 든든하며 더 따뜻한 생명, 건강안전망을 구축하게 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아, 예, 그 병원용 환자, 네. 환자 침대로 네. 팔려고 합니다.
0: 네.
1: 그런 어, 그 저기 네. 꼼 꼼신어 못하고 자립을 네. 못하는 사람들이 네. 이 병원 침대 대서 돌고는 거 돌고면 자연적으로 앉을 수도 있고 또 네. 병원 그 침대 안에서 밥상도 있어서 앉은 자리에서 밥도 먹을 수 있습니다.
0: 네, 그래요. 공능이 네. 다양하네요.
1: 예. 네. 그래, 이거는, 한 아우레를 쓰고서, 뭐, 그런 거, 다리를 상해서, 네. 그래, 있다가서, 아우레만의 경로가 있다나, 이건 아예 쓴 게 새로
0: 딱 가지고. 그래요. 거의 새 것이나마 네. 다름없네요. 네. 네.
1: 이거 팔려고 합니다.
0: 알겠습니다. 예. 연락번호 말씀 주세요.
1: 155.
0: 네.
1: 8556.
0: 8556.
1: 네. 0504.
0: 155-8556-0504번요.
1: 예.
0: 네. 9일 동안밖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1: 예. 병원에서 출원할 때 네. 그거 가지고 왔는데 범을 쓴데 범은 너무 막아져있냐 해서 범을 내보내고 아랫만에 경로원을 가 있다고
0: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전 소식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참여 고맙고요.
1: 네.
0: 네.

0: 일전에 주상무국 주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연합으로 조직한 연변 상품 즐거운 쇼핑 주제 장터에 설치된 30여 개 특색 부스는 경기 관람 플러스 소비 플러스 문화 관광 체험 세 모식을 선보였습니다. 장터는 한계 현시, 한계 브랜드, 연변 전통 브랜드, 모형 문화유산, 입장권 부분을 이용한 련동 4대 전시 구역으로 나뉘었고 전주 8개 현시의 특색 물건을 모았습니다. 연길커피, 혼춘 간장된장, 룡정 명태, 안도 보양식, 활용 입살 등 현시마다 대표 상품을 전시했고 해란강 음식점, 오두막식품, 한정삼계탕, 신전식품 등 연변의 전통 브랜드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또한 모형문화유산 전시구역에 설치된 연변의 음식과 기예 관련 상품들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음식을 맛보는 동시에 연변 모형문화유산의 독특한 매력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동북 슈퍼리그는 체육 경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가 상업, 문화, 관광, 체육 융합 발전을 모색하는 생동한 실천인 바 문예 공연, 모형 문화유산 시장과 경기 분위기를 결부하여 축구 팬들을 위해 문화 관광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1: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2: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1: 교통 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2: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1: 사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2: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 갑니다.

일전에 주 청공회는 국가에너지투자집단 유한회사, 길림룡화화력발전조식 유한회사 연길화력발전소를 찾아가 안전생산특별감독을 전개해 25번째 전국안전생산월 활동을 깊이 있게 추진했습니다. 이번 감독에서 주 청공회는 사업서조를 구성하고 현장교류, 실지검사 확인 등 방식을 통해 기업공회의 안전교육, 노동보호, 안전생산감독, 민주협상 등 법적 직무수행 상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기업공회가 법에 따라 직무를 리행하고 주동적으로 행동하도록 독촉했습니다. 사업서조는 안전생산 전문가를 조직해 생산작업장, 고위험, 화학품 저장구역 등 중점구역에 심입하고 설비 운행, 안전표식, 응급준비 등에 대해 세밀한 조사를 했으며 현장에서 문제를 제출하고 시정하도록 지도해 기업이 약점을 보완하고 위험을 방지하는 데 조력했습니다. 올해 안전생산월 기간 주 청공회는 안전선전용품을 제작하고 공회 소속 진지의 잠재적 위험을 전면적으로 조사하며 정비대장을 제정하게 됩니다. 조사 연구와 현장 관찰을 결부시켜 기층의 노동보호 현황을 파악하며 온라인 정책 선전과 동태적 정보 알림을 강화하게 됩니다. 위험 요소, 즉시 촬영 및 온라인 퀴즈 등 대중성 활동을 조직하고 재반 조치를 실시해 종업원들의 안전 방어선을 공고히 하게 됩니다.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인생의 긴 도로에서 우리의 가슴을 넉넉히 채워줄 독서. 그것은 즐거움이고 멋입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지 3-3일도로 연변조 구간은 산과 강이 어우러진 풍경과 저산적 민속 자원을 갖춘 인기 자가용 관광 로선입니다. 최근 지 3-3일도로 연산 마을에 자리 잡은 향촌 커피숍들이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을 늘리는 휴식 공간으로 떠오르면서 관광객들을 링근 관광지로 연결시키고 당지 농산물 판매에 일조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커피숍에서는 커피, 주스, 라면 등 메뉴 외 당지의 입살, 찰옥수수 등 농산물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65평방미터인 이 커피숍은 지난 5월에 개업했고 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커피를 마시는 한편 주변의 어량전 광장도 구경하면서 농경문화를 료해할 수 있을 뿐더러 광서촌과 선구촌을 이어놓은 나무 잔도를 거닐면서 향촌 풍경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커피숍 부근에는 민박시설 광서촌 10채, 선구촌 6채, 선구촌의 민속식당 등 관광자원이 있는데 앞으로 커피숍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마을의 관광자원, 주변 명소 등 정보를 적극 소개하여 마을 구경에 나서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용정시 삼합진 삼합천에 자리한 고목커피숍에는 관광객들이 커피와 음료를 마시면서 장거리 운전의 피로를 풀고 있습니다. 커피숍 뒤뜰에는 11그루의 오래된 회양나무가 연륜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뒤뜰에 설치된 지붕 모양의 구조물 위에 앉아서 회양나무, 두만강, 통산구 풍경을 구경하는 관광객들도 있습니다. 지난해 개업한 커피숍은 방문객들로 하여금 주변 경관을 구경하고 현지 관광자원과 농산물을 료회하도록 하는 한편 천혜서부계획대학생자원봉사자들이 실천경험을 연마하는 복합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네, 시간상 관계로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 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타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2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은 특가인 99원으로 며칠간 판매하고 있는데요. 40곽을 사시면 40곽을 더 드리고 80곽을 사시면 100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전화 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

0: 생활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 원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제 우에서 이 두 가지 제품에 관한 우대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우대활동의 특점은 여러분들한테 본 제품을 퍼센트를 높게 많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점 자체는 많이 사시는 분들한테는 홍남광 치료이기라는 걸 읽어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홍남광 치료이기는 뜬황록 청남자 가운데서 7가지 색깔 가운데서 인류가 지금까지 많이 이용해온 광은 그 홍광이었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여기에 이 제품 자체가 특수성이라고 놓고 말하며 남색광까지 우리 건강에 유조하게끔 특수하게 노벨상을 받은 이 제품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다가서게 되어 있으니까 이번 이 기회를 잘 이용하시겠다면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 자연적으로 여러 가지 질병을 불러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고 가족 사이도 없는 우리가 오래 살게 되어 있으니까 가족 사이도 없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데요. 홍남광 치료이기를 사용하시겠다면 여러분들한테 생명이 새로운 기원을 펼쳐주는 이런 계기로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걸 사용하신 먼저번에 홍광 치료이기를 사용하신 분들이 아주 여기에 대해서 허감이 나왔고 치료효과가 좋다고 허리 아프고 경추가 불편하고 뭐 어디에 불편하면 위가 불편하거나 하고 곰팥이 불편하거나 어디에 불편하면 어디에다 쪼이게 되면 금방 다른 자극이 없이 인류가 흡수하기 좋은 이런 그 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제품을 사용하신 분들은 이 제품이 또 없는가 이렇게 자꾸 문의하는 분들이 계시고 이번에는 홍광 치료이기 두 배 효과를 볼 수 있는 홍남광 치료이기가 여러분들한테 다가서게 되어 있으니까 제때 잘 파악하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지 원액은 80각에 100각을 줍니다. 한 각에 원래 124원부터 지금 99원으로 하게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장 측에서 베푸는 차원이니까 거기에다 홍남강 치료이기를 드리게 되어 있고 명서방도 역시 598원이게 되면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 12각에 홍남강 치료이기를 주니까 여러분들 잘 파악하는 게 기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인정합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이 사지 원액 어전에 오래 썼습니다. 어전은 한 열흘 달 넘게 썼습니다.
1: 아, 잘하셨네요. 예.
2: 네, 지금 우리 집사람은 같이 씁니다.
1: 아, 그렇죠. 보통 연세가 비슷하게 부부간이 올라가게 되었으니까 함께 쓰는 게 그게 좋은 방법입니다.
2: 예, 이거 쓰고 나에, 야, 둘 다 지금 몸이 영 좋아졌습니다. 특히 나는 항상 이 혈압이가 혈압도절, 이거 쓴다면 혈압도절 참 잘 됩니다, 지금.
1: 어, 그렇죠. 예, 예. 네, 네.
2: 그리고 머리가 항상 어지럽고, 머리가 희미하고, 예, 정체하에 나고, 기억력이가 미네 상실되는 게가 지금 기억력이가 영 좋아졌습니다.
1: 아, 바로 그렇습니다.

0: 대개 신경세포의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게 되었으니까 기억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기억은 세포로 조성돼, 기억세포로 조성돼 있는데 거기에 모세혈관을 통해서 제대로 영양이 공급돼야 되는 건데 이 제품이 바로 그런 역할을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예, 그리고 눈이라는 게 예, 많이 좋아져. 눈이 원래 예, 백내장이네 있는 데다가 부 이렇게 잘 아이 배우는 게 눈이라는 게 참 잘 배웁니다.
0: 지금. 아, 그렇죠. 예, 예. 이 제품이 눈을 밝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1: 예, 그리고 소화 부분에 또 이런 문제서 가지고 다 소화해야 되고, 예, 항상 예.
0: 예.
1: 이랬는데 지금 소화도 잘 되고, 뭐 밥을 옛날에 조금 먹어도 배 트지, 그 다음에 배 부르고 된 게 지금은 뭐 밥을 안 많이 먹어도 예, 뭐 먹은 것 같지 않고 소화 그렇게 잘 됩니다.
0: 아, 그렇죠. 모두 그렇게 말씀합니다. 소화가 잘 된다고. 예.
1: 예. 그리고 머리 또 좋아지는가 하게 되는데 이게 소변이가 예 한순하게 몇 번씩 보는 게가 지금 한 번씩 다 봅니다. 이거 쓴다면
0: 큰 해결이죠. 그보다 예. 더 큰 해결이 어디 있겠습니까?
1: 예, 이거 쓰고 예 확실히 이게 봉도 여러 번에 예 고루 다 좋아집니다.
0: 종합으로 좋아지는 제품이죠. 예.
1: 예. 그러니까 뭐. 크게 예 다른 약을 아무래도 뭐 쓸 필요 없이 이것만 꾸준히 쓰면 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예. 뭐 이거 쓰면 스스로 오래 쓰게 되면 건강해지고 예 뭐 다른 병도 아깝지 않고 뭐 대비 젊어진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죠. 젊어진다는 게 그게 바로 그렇습니다. 예.
1: 예. 그래서 선생님 이번에 이렇게 활동도 좋고 이게 또 홍남 치료 기계라는 것까지 준다. 예. 그거 이제 들어보니 그게 뭐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0: 아주 우수한 이력 기계입니다. 지금 예. 많은 분들이 이걸 바라고 있습니다. 예.
1: 예. 선생님 그래서 내가 오늘 저를 80가게 배달 받으면 그 기계로 따라오자면.
0: 아 그렇죠. 이번에 80가게 100가게 홍남강 치료기 따라갑니다.
1: 예, 그럼요. 오늘 다시 갈게요.
0: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그, 뭔가, 그, 짜지원에 그에 쓰는 환자입니다.
0: 예.
3: 예, 걔네 이거 쓴 지는 어전에 1년, 어전 많이 넘었는데, 이 쓰기 전에는 뭔가 하면 예, 자꾸 이렇게 기억력도 없어지지, 심장하는 게 자꾸 두근거리지. 아우, 나무가 어쨌든 무슨 약을 필요해도 어째 뭐 배를 낫지 않으니까 이게 또, 이 약은 또 어쨌든 사람 영양이 그래서 많이 그래서 부족해서 그래서 그 자꾸 앓는 것 같은 감이 들어서 영양 이건만 체크만입니다.
0: 428가지 영양 활성소라는 게 다른 데서는 절대 취할 수 없는 이게 대자연의 인류에게 선물한 우수한 이런 영양 활성소가 우리한테 공급됩니다.
3: 예, 그래. 이게 약, 이거 쓰기 시작해부터 시작한 게 기억력도 좋아지고 예, 얼굴 피부란 게 아니 미용했는가 물어도 보지.
0: 아 모두
3: 그러는데.
0: 아 그렇죠.
3: 예. 예. 무슨 이렇게 미용했는가 얼굴 어째 허리 멋있어 관광 그래.
0: 아 그렇죠.
3: 어떻게 예 사람들 한번 이 얘기를 할까나요. 자지원에게 그렇게 좋다 하더란 그랬지다.
0: 아 그렇죠.
3: 예 당시에 나한테 쓰고 이래 말았지다.
0: 예.
3: 그런 게 이 약을 써볼까 정말 확실히 좋습니다. 맥도나지.
0: 그럼요.
3: 예. 이 약 영양 보태 그런데 갈수미라 우리 먹으면 위 아프지 않고 뭡니까?
0: 그렇죠. 예.
3: 이거 보통 빼대도 아예 붙대다지.
0: 아 바로 그렇습니다. 영양 활성소가 네. 골고루 포함되게 되어 있으니까 콤파치 좋아지면서 따라서 또 골격도 따라서 좋아지게 되어 있고 그렇죠. 활성소가
3: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변이 좀 이렇게 힘들어 나가던 게 뒤돌리고 또 속도 이렇게 나가거나 아, 이게 여전히 콤파집에 이게 정말 치료된다는 깜깜한 느낌이 맥이 납니다. 허리 다.
0: 아, 잘 이해하고 계세요. 바로 그렇습니다. 예.
3: 예, 그러니까 다리도 맥이나 걷기도 용도 없으나 다리 맥이고, 난 다리 맥이 없지 뭐. 나리, 허리 나름이 그 허리 아픔이 미리 예, 더 맥이 없다 말한다, 다리.
0: 아, 그렇죠.
3: 다리 용맥이 난다. 결국 심장 중거리, 그거니, 언니 났을 때다. 걔가 이게 신비해간 접이는 이야기 정말 걔가 좋다는 걸 설명해야 될 것 같아.
0: 아, 그렇죠. 삼거에 좋습니다.
3: 예, 머리 어지럽지 않은 예. 것도 낫지. 그게 머리 어지럽게 눈도 지금 막 어디니까 돌아가는 것 같은 게 뭐지 머리 어지럽게 게 났을까요? 눈 막 돌아가는 것도 되게 어지럽게나 그것도 나왔을 때다.
0: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도리가 예. 아주 잘 통합니다. 예.
3: 예, 결국 이 귀에 뱀이 빙뚱아미 벨리에 안에서 울린 데서 바깥에서 울린 데서 벨리 울리는 것도 그렇게 듣게 되게 그것도 없어지가 이 귀에 편안하게 신경이 앉아야 되는지 어쩐지 요 편안하게 용도 없으면 하는 이야기. 예,
0: 콤파치 좋아지니까 예. 다각도로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3: 예, 근이라는 게 올라지. 게, 내 물어볼 거니 이제 그 홍강기계 났 홍남강기계 났으니까 홍강기계보다
0: 두 배의 효과라고 나왔습니다. 홍강치료이기 두 배의 효과라고 소염 효과 그리고 면역력 예. 제고.

0: 그리고 네. 다각도로서 어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모자라는 부분은 충분하게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
1: 아, 그게
0: 면역력도 올라갑니다. 예, 예.
2: 면역력이 올라간가?
0: 면역력이 올라간다고 여기 명확하게 제기됐습니다. 인체 면역력이 아, 낮은 사람들한테 면역력을 높여주는 역할까지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2: 예, 저쪽에 그 홍관기계 우리 옆집에서 어머니 그래. 우리 하자대 가져왔는데 용 좋다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두 배 이상은.
0: 그렇습니다.
2: 이 홍남관기계 많이 뜯었습니다.
0: 많이 뜯었습니다. 예. 어, 노벨상까지 받았습니다. 예, 예.
2: 그래, 아이, 우리, 우리 하도 어느 날까지 할까?
0: 요 며칠밖에 하지 않는다 했는데 기끈하면 네. 내비주 어느 날까지 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2: 아, 예, 그래. 예. 인차 돈 준비. 예. 예, 돈이 조금 모자라. 그러니까 예. 80각 쌈을
0: 줍니까? 80각 쌈은 100각 주고 홍남강 치료이길 줍니다.
2: 예. 한 각의 값은 얼마입니까?
0: 한 각에 99원인데 이 정도로 하게 되면 평균 가격이 44원을 됩니다.
2: 아, 예. 대단하셨군요. 예. 수고하셔. 수고하셨습니다.
0: 예. 아, 건강하세요.
3: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우리 언니가 예, 명소방 쓰고서예 이전에 뭔가 백내장으로서예 앞이 잘 보이지 않고 그다음 앞에 그냥 물이 떠댕기는 이런 감각이 난답니다.
0: 예.
4: 그리고 그다음 이게 조금 피로하거나 좀 이렇게 되면 예, 눈이 막 이렇게 뭡니까 그 피가 지면서리 눈이 깔깔하면 영 아팠답니다. 그런 예. 병원에 갈까 아 자꾸 들어오는 약을 였지 또 백내장은 또 수술하라 하지 그럼 어제 여세 좀 입고 이러고 겁이 철컥 나가지고 수술 안 하고서 그럼 제가 말했죠. 이 명소방 논에 들어서 늘러를 계속 쓰라고 아주 효과가 잘 난다고 예 아주 안전하고 이러니까 써보라고 그래 쓴 게 좀 많이 낫습니다 이전보다.
0: 많은 분들이 제하고 개별적으로 연락 있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 와 이 제품을 쓰니까 아주 눈이 점차 밝아지는 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밝아지는 과정이 바로 병을 눈병을 이기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4: 예. 그래 그다음에 이 약을 쓰니까 어제는 한 다섯 달 그걸 썼는데 아주 지금 눈도 좋아지고 예. 아 그다음에 또 뭔가 이전에 담낭도 좀 아팠고 간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간도 아프고 바로 소화도 안 되고 이런 게 예. 지금 간이랑 좋아졌던가
0: 당연히 그렇죠. 눈병 치료했는데 간이 좋아야 눈이 좋아지게 돼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간이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분 예, 예. 아주 잘 내라고 계세요.
4: 예, 그래 계속 쓰면서요. 그 다음에 뭐니까 그 40원액도 쓰면 같이 씁니다. 그 같이 쓰니까 효과 더 잘 납니다.
0: 너무 우수한 막, 선택입니다. 예.
4: 그렇죠. 그래서 막 그저 피부가 거칠고, 예. 뭔가 혈압이 파동이 많아가지고 엄청나게 되는 혈압, 뭔가 혈압 조절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이 심장도 좋아지고, 예. 어쨌든
0: 소화가 잘 되고, 예, 예. 예.
4: 소화가 잘 되고, 위장 계통도 좋아지고 이렇게
0: 그렇죠.
4: 합니다.
0: 예.
4: 근데 이번에 이렇게 활동이 좋을 때 그 기계가 예, 아주 좋아서 예, 진짜 욕심 나서 우리가 지금 그 뭡니까 이 활동에 참여해서 예, 그 기계를 지금 뭐든 우리 언니가 욕심을 싸겠답니다. 그리고 80각 싸겠답니다. 40원에
0: 예. 예. 80각에 100각에 홍남강 치료액이 따라갑니다. 예.
4: 예.
0: 기계입니다.
4: 그래서, 예. 그래,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번 활동에 참여하겠습니다.
0: 예.
4: 그래서 나드렸습니다.
0: 아, 예. 우수한 선택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번에 전화하면 됩니다.
3: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저는 사실 오늘 한 반년 먹었습니다.
0: 아, 잘하셨네요. 예, 어떠세요?
5: 예, 제가 소설이 안 돼가지고, 예. 항상 머리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예. 이랬습니다. 그리고 골이 싱한 게 그것도 동시아이 나고. 그래도 이게 이거 저는 한 반년 먹으니까잖아. 예. 그런 증상이 많이 해결됐습니다.
0: 그렇죠.
5: 나는 원래 좀 노공이 있었댔습니다.
0: 노공이 있는 분들한테는 이게 어떻게 말하면 필수 제품입니다. 이게 불포화 지방산이 예. 포함되어 있어서 예.
5: 예, 용서습니다. 예. 그리고 정신 맑아지는 것 같고 기억력도 돌아오는 것 같고 모든 면에서 용서습니다. 예. 그리고 심장이 너무 아파서 가슴이 답답하고 침침하고 초조하고 이랬댔습니다. 그런 게 고증상에서는 깜짝같이 많이 없어서 됨까?
0: 예, 그렇죠.
5: 그러니까 숨을 제대로 쉬고 이러니까 예, 밤에 자도 예, 잠을 편안하게 예,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예, 뭐 먹으면 예, 딱 먹힌 것 같아요.

0: 같은 미소리 내려야 가서 그리고 옆에 붓기 미소리 푸림이 자꾸만 올라오면 이래 됐습니다. 그런게 이게 해결됐습니다.
1: 그렇죠.
0: 저가 용살됩니다.
1: 모두 그렇게 말씀합니다. 종합으로 좋아집니다.
0: 예. 이거 먹으니까 하잖아요. 소가 잘 되니까 밥을 잘 먹으니까 하잖아요. 맥이 납니다. 그리고 심장도 두근거리던 게 나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눈도 원래 백내장이 있어서 수술하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따지 원해고 먹었는데 그 뭡니까 민서방 아이 먹은 것도 해맹이 눈약 안 먹은 것도 이거 먹은 것도 영 효과 좋습니다.
1: 이 눈에 좋습니다.
0: 영 좋습니다. 눈이 깔깔하고 아프던 것도 많이 좋습니다. 그래 이렇게 지금 계속 이야기 좋은데 이번 할도에 좋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리고 홍광 그게 남광
1: 홍남광 치료이기
0: 먼저 기계보다도 그렇게 쏙 좋다니까 하잖아요. 이 기계가 욕심 나서 80가구 사려고 합니다.
1: 그렇게 하세요.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0: 배달받겠습니다.
1: 건강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에 그리고 눈병 치료약품 명사방 식전에 사지원액을 드시고 사지원액은 양천공 8년 4월에 국제 사지대회가 열렸는데 이 제품 자체는 거기에 포함된 우수 성분들이 인류가 소유하는 그런 성분들 비례하고 딱 맞는 이런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지원액은 불폐 위치에서 여러분들을 건강장수로 이끄는 우수한 제품에 속합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3: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4: 커다란 서점이 있는 한 건물에는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는 글판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때마다 좋은 문장 하나 골라서 메시지를 담고 있죠. 얼마 전 여름의 문장으로 새롭게 올린 글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올 여름에 할 일은 모르는 사람의 그늘을 읽는 일. 이 여름을 또 어떻게 견뎌야 하나 내심 막막했는데 모르는 사람의 그늘까지 읽어야 한다니까 어쩐지 더 아득해지기도 하는데요. 가을의 결실을 위해서는요, 어쨌든 우리 모두 각자의 여름을 견뎌내야만 하니까요. 그 수많은 인고의 시간을 헤아려 보는 동안에 내 마음도 조금 더 담담해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조금 더 다정한 마음으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하루,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생활의 발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첫 코너는 지혜로운 주부 만들기 프로젝트 주부 9단의 살림법을 전수해드리는 살림의 지혜 코너입니다. 오늘도 노트 챙기시고 살림의 지혜 많이 담아가세요.

오늘의 첫 번째 살림의 지혜는요, 벽면을 꾸미는 요령입니다. 조명의 경우 빛과 그림자로 인해서 벽면을 화사하게 하거나 풍성하게 하는 시각적인 효과를 주는 요소가 되는데요. 특히 침실의 경우 이런 인테리어 요소 말고도 침대 위에서 간단히 독서를 하고 싶을 때 벽의 부분, 이 조명을 설치하게 되면요, 인테리어는 물론 아늑한 독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조명의 디자인은요, 작은 것부터 큰 제품 또는 조명 가세 종류가 매우 다양해서 취향과 공간의 특성에 맞게 선택을 해서 설치하면 됩니다.

이어서 여름철 차량 관리 방법입니다. 한여름 실외에 주차해둔 차는 펄펄 끓는 냄비와 같죠. 직사 광선에 노출이 된 차량 내부 온도는요, 최고 9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열기가 되는 거죠. 차량 안에 만일 가스라이터나 또 핸드폰이 있다면 바로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손상 위험이 되기도 하죠. 가능하면 실내 주차를 하는 것이 좋지만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햇빛 차단막을 이용을 하거나 차 실내에 폭발성 있는 물건을 사전에 제거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차량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엔진 냉각 상태에서 냉각수를 꼭 점검하고 운전 중에도 계기판의 냉각수 온도를 수시로 체크해서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살림의 지혜는요, 톡톡한 락스 활용 방법입니다. 욕실 욕조나 세면대 마감 부분에는요, 흰색 실리콘이 발라져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며 곰팡이 온상으로 되면서 누렇게 또 검게 색이 변하여 눈으로 보기에도 매우 비위생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락스를 사용하는데요, 아무리 닦아도 잘 또한 집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도 요령이 필요하죠. 키친타올이나 일회용 행주를 세로로 길게 자르고 락스 희석액을 묻힌 뒤에 실리콘 마감 부분을 달아서 붙여주고 하룻밤 정도 놔두면 곰팡이가 사라진다고 해요. 락스 희석액을 촉촉하게 뿌린 뒤에 붙여야 더 잘 붙지만은요, 먼저 실리콘 마감 부분에 놓은 뒤에 희석액을 분무기로 뿌려 적셔도 좋습니다. 욕실 타일에 줄눈 부분 역시 이런 방식으로 묶은 곰팡이 때를 치울 수가 있습니다. 희석액을 분무기로 뿌릴 때는요, 들이마시지 않도록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고요, 환기 또한 중요합니다.

락스를 사용해서 주방 욕실 청소를 할 때는요, 환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락스를 사용을 하다가 사고가 종종 발생하기도 해요. 오랫동안 들이마시게 되면요, 인체 해롭고 맨손으로 만져도 좋지 않죠. 또한 빨래를 할 때 락스를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색깔이 있는 섬유 등을 조심해야 한다는 점. 네. 이 곰팡이나 묵은 때를 제거하기 위해서 색깔 있는 소재 천을 담게 되면요, 오염과 함께 염색까지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고, 옷을 삶을 때 표백제 대용으로 락스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흰 빨래가 아닌 이상 뭐 색이 빠지는 얼룩이 지기도 함으로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색이 빠져나오면서 얼룩이 지죠. 당연히 락스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세조로 함께 해봤습니다만은 화학세제치고는 비교적 안전한 편이기도 해요. 또한 그러나 그래도 제대로 알고 주의를 하면서 사용을 해야 안전하고 또 그렇죠, 어떤 해가 가지 않고 효과 빠른 세정력을 기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잠깐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다음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름철 보양식 대표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해신탕입니다. 해신탕, 닭고기와 정력에 좋은 낙지, 전복, 새우를 비롯해서 몸에 좋은 약재와 채소를 넣고요. 오랫동안 푹 끓여내는 해신탕은요, 이름만으로 기운이 불끈 솟을 것만 같습니다. 네, 낙지는 해독작용이 탁월해서 간이 약한 분들에게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담백하고 시원한 국물, 그리고 또 푸짐한 건더기를 즐길 수가 있어서 먹는 재미 또한 쏠쏠하잖아요.

둘째로 장어탕입니다. 스태미나 음식의 대표로 뽑히는 게 바로 장어일 텐데요. 특히 장어는요, 열이 많은 체질에 적합한 찬성질을 띠는 보양식으로서 평소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또 몸에 열이 잘 오르는 편이라면요, 그리고 일상 속 스트레스에 예민하다면요, 복날 장어를 이용한 요리로 몸에 맞는 체력 보강을 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세제로 민어탕과 민어찜입니다. 민어는요, 봄부터 제철을 맞이하는 큼지막한 체계생선이잖아요. 한번 맛본 니들은요, 그 담백하고 부드러운 맛에 반하게 된다고 하는 생선이기도 합니다. 민어는 손발이 차고 속이 냉한 사람에게 탁월한 따뜻한 성질의 보양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몸을 따뜻한 기운으로 보충해주고요, 소화를 돕는 것에도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복날 가장 대표적인 메뉴 삼계탕이죠. 네, 삼계탕은 날씨가 무더운 여름 중에서도 초복, 중복, 말복에 한 번씩은요 먹게 되는 보양식으로 담백한 맛에 남녀노소 외국인들도 부담 없이 좋아하여 인기를 모으는 대표적인 메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추어탕인데요. 추어탕. 미꾸라지는 7월부터 11월까지 제철인 생선으로서 우수한 단백질과 칼슘 또 무기질이 풍부해서 여름 내내 더위로 이런 원기를 회복시켜주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음식이죠. 또한 비타민 A 함량이 많아서 항암작용도 있고요. 피부와 점막을 튼튼하게 하여 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섯째로 콩국수입니다. 콩의 단백질과 지방질을 그대로 살릴 수가 있어서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이죠. 네, 콩은 단백질이 다량 함유된 식품으로서 영양이 풍부하고 항암작용도 뛰어나며 몸속에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도 있어서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원하게 즐길 수가 있어서 여름철에 더욱 사랑을 받는 음식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마지막 지혜는요, 일상의 곰팡이를 제거하는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죠. 여름에 많이 사용하는 에어컨도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자주 해줘야 하거든요. 에어컨 필터는요, 칫솔로 먼지를 털어낸 후 전용 세제를 이용해서 세척을 해줍니다. 세척한 필터는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말려서 사용하면 좋습니다. 에어컨 날개도 작은 빗자루를 이용해서 먼지를 털어내고 걸레로 닦아 관리를 해주면 좋습니다. 또한 세탁기에 생기는 곰팡이는요, 시중에 판매가 되는 세탁조 곰팡이 제거제를 사용을 하거나 세탁기 뜨거운 물을 가득 받아 평소 사용을 하던 세제 혹은 빙초산 300ml를 반나절 정도 넣어둔 뒤에 일반 코스로 한번 가동하면 제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살림의 지혜와 함께하느라 알찬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도움이 되는 살림의 지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강한 여자, 훌륭한 여자, 세상에 도전하는 여성들의 삶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해방전쟁 시기 복건성 련강 연해지구에서 무장투쟁 및 농민운동 등을 조직하고 영도한 려전사 진가조입니다. 1925년 복건성 폭주시의 한 마을에서 태어난 진가주는 6살 되던 해 서당으로 들어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11살 때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잇따라 3살 떠나면서 집안이 급격하게 기울였습니다. 하여 수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가난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게 되었고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실을 짓고 천을 짜며 생계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녀는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독학을 이어가며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이른 나이에 짊어진 삶의 무게와 빈곤은 그녀를 강인하고 고난을 잘 견디는 성품을 지니게 하였으며 구삽에 대한 불만과 반항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13살에 수학교 5학년으로 복학해 졸업을 했으나 집이 너무 가난하여 중학교에는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1943년 진가조는 집안 어른들의 추선으로 같은 마을에 몸이 병약한 한 대학생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채 2년도 되지 않아서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두 살 된 딸과 함께 삶을 헤쳐 나가야 했습니다. 1947년 초 다니던 방직 공장의 문을 닫게 되자 진가조는 봉건 가정의 속박을 과감히 떨쳐내고 4살 된 딸을 친정 어머니에게 맡긴 채 홀로 여러 수학교를 전전하며 교편을 잡았습니다.

같은 해 초여름 그녀는 사촌 언니의 추선으로 당원 동지와 선이다 혁명의 길로 들어섰고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했으며 교원 신분을 위장막으로 삼아 새로운 지역을 개척하는 임무를 맡아 나섰습니다. 그해 8월 여름방학을 맞아서 진가주는 어머니와 함께 외삼촌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가가호호를 방문하며 가난한 농민, 어민들과 속깊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들과 함께 농사를 짓고 그물을 자면서 가난한 이들이 고통받는 근본적인 원인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칼과 총을 들고 지주, 악덕 세력들과 맞서 싸워야만 가난한 이들도 좋은 날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시작으로 지역에서는 혁명의 뜻이 있는 청년들, 농민들과 어민들, 노동자들을 포섭해 나갔으며 당의 비밀 교통연락망을 구축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1948년 10월 중공 오현 중심현인은 진가주를 공작위원회의 위원 및 연예 유격대 정치위원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녀는 대중속으로 깊이 파고드는 활동 방식으로 순식간에 지역 주민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진가주의 지도 아래 그녀가 맡은 촌마을을 비롯한 인근 마을에도 속속들이 빈농단이 결성이 되었고 도를 타도하여 곡식을 나누는 투쟁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또 수륙 교통선을 적극적으로 개척을 하여 총기와 탄약을 매입하고 진보 인사들과 통일 전선을 구축을 하여 혁명 자금과 고급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1949년 2월에 이르러 연해공작 위번에는 청안촌을 중심으로 사방 160여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견관 유격대 근거지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해 7월에는 유격대가 600여 명 공산당원을 핵심으로 하는 천여 명 규모의 대부대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연예 4개 유격대 약 300여 명은 진가주가 직접 조직한 부대였습니다. 또 연예지구 공작위원회 산하에 당원 간부 훈련반 당총재를 설립하고 진가주가 서기를 맡았습니다. 그녀는 직접 훈련 대강을 작성을 하고 11기에 걸친 당원 훈련반을 성공적으로 주관하여 400여 명의 당원을 교육해 유격대의 수많은 핵심 골가를 보내주었습니다.

1949년 5월 연해공작 위원회를 기반으로 중공연강현회가 정식 결성이 되면서 진가주가 현회 부석이 겸 유격대 정치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6월에 그네는 부대를 이끌고 적들의 토부를 무력으로 받아쳤으며 시기를 맞춰 병력을 집중하여 유격대 근거지 침입한 적의 보안종대를 괴멸시켜 적들을 퇴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연강 유격구역은 더욱 공고해지었습니다. 8월 12일 밤 유격대는 중공 5현 중심효원의 지시에 따라 정안천에서 철수하여 이동하던 중에 남쪽으로 도망치던 적들의 잔여 세력과 맞닥뜨렸습니다. 전우들의 안전한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서 진가주는 홀로 남아 적들을 막았고 량손에 권총을 들고 적들을 향해 공격했습니다. 다음날 새벽까지 그네는 치열하게 버텼으나 끝내 총알이 떨어져서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감옥에 갇힌 그네는 적들의 극악무도하고 잔혹한 고문 속에서도 끝까지 고개를 쳐둔 채 단 한마디도 발설하지 않으며 절개와 지조를 지켰습니다. 해방군이 연강의 현성 턱 밑까지 진격해 들어오자 장황히 도망치던 적들은 1949년 8월 15일 연강 해방을 고작 하루 앞두고 그네를 처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진가조는 현성 옆의 모래사장에서 잔인하게 살해당해 장예리 생을 마감했습니다. 향년 24세. 그네는 꽃다운 젊은 목숨을 바쳐 공산당을 따라 인민의 해방사업을 위해 평생을 분투하겠다던 입당 당시의 맹세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요요한 생활 속 살림의 지혜와 여전사 진가주의 이야기와 함께 했습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월요일에 끝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은주였습니다.

0: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박 선생님과 함께하는 백자방 구복액과 두골대에 대한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5시부터 5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도대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활동 소개해드립니다. 노인성 질환 치료 제품 백자방 구복액은 7곽 사시면 5곽을 드리고 15곽 사시면 20곽을 드리고요. 또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골관절 질환 치료 제품 두골대는 6곽 사시면 4곽을 드리고 12곽 사시면 15곽을 드립니다. 방송에 문의하시고 주문하시는 분들께는 오이시 한 곽을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전 맞은편 5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5기 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백자방 구복액과 더불어 관절 전문 치료약품 두골대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 두골대 이 제품 자체는 7월 5일까지 진행하는 특선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바로 한 가게 가격이 백자방 구복액은 398원인데요. 15각을 싸면 20각을 얹어줍니다. 이성토기다며 그러니까 원래는 100% 무료로 주는 게 제일 큰 활동이었는데 이번에는 100% 주면서 15각에 20각을 주니까 5각을 더 얹어주는 셈이 되죠. 그러니까 이때 계다면 5각을 더 얹어주는 차원이라 하게 되면 양천안에 현금권을 더 무료로 드리는 이 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한 곽의 평균 가격은 170원 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골대의 제품 자체는 한 곽에 490원인데요. 12곽을 싸면 15곽을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기시로는 12곽에 15곽이게 되면 100% 주고 3곽을 더 얹어주는 셈이 됩니다. 이 정도게 되면 1,500원 현금권을 또 드리는 셈이 되어 있어서 이때 한 가게 평균 가격은 150원 그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501-775번에다 연락하면 먼저 무료 배달이 가능한데요. 저희들 이 백자방 구복액과 두골대 이 두 가지 제품 자체는 노인성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서 관절통을 해결하는 제품 두골대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습니다. 백자방 구복액은 노인성 질병 가운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러모로서 불편한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 여러 가지 약을 쓰면 간과 콩팥을 상하고 위까지 상하는 표현이 있지만 해도 제일 여러분들이 꼭 경각성을 높여야 할 것은 많은 약을 씀으로 인해서 간에서 이 약을 몽땅 해리합니다. 그러니까 간에 부담이 많이 가는 거죠. 그리고 진을 벌어서 많은 제품들 자체는 콩팥에 영향을 주는 이런 표현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 두골대의 두 가지 제품 자체는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질병의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으니까 완전히 시름 놓고 쓰시게 되면 백자방 구복액은 심지어 뭐 비형간염, 시형간염으로 깡구이 높던 분들이 깡구이 증상으로 왔더라. 소변이 원래 쓸통한데 소변이 너무 잘 통한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0: 네,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저는 저 이모님과 두월팬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2: 예, 야, 이 써본 게 정말, 이 약이 정말 좋습니다, 지금. 야, 이 허리진에 아파 돌아눕을 때마다, 이거 허리진에 아파서 돌아눕기 영 힘들지, 무릎 관절이 있어서 통증이 심해서 걷기 영 힘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거 두월팬을 먹고 바른 게, 야, 효과 정말 좋습니다, 지금.
1: 아, 확실하지요? 효과성에 예. 대해서는.
2: 허리 예. 아픈 것도 많이.

0: 자꾸 관절이 좋아지니까 지금 아무리 먼 거리 걸어도 예, 다리 아픈 줄지 모른다 지금.
1: 자신감이 생기죠 이제는. 예, 예.
0: 예. 그래서 막 이따가지 수탄 관절약은 많이 써봤는데 막 위루스 손상하고 해서 예, 먹다도 막 버리게 했는데 이 두벌 팬은 예, 위루스 손상시키지 않고 오히려 위를 도와주니까.
1: 아, 그럼요.
0: 예, 관절 통증이 제일 좋은 약인 것 같습니다.
1: 예, 국가 발병 특허를 받았으니까 이모첨으로서 불량한 반응은 다 제거하고 유효적인 반응만 될 수 있게끔 여기 성분에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0: 예, 써보니 확실히 효과가 좋아서 나는 배달받아 계속 쓰려 함이 백자바 구배약 문의하자겠네.
1: 예, 말씀해보세요.
0: 우리 남편이 어제 자꾸 어지럼증이 나지 소화도 여지가 안 된다고 또 소변 사수도 많고 그런데 지금 이런데 백자방 구배약을 쓰면 되겠지 해문의합니다.
1: 아, 그런데 쓰는 약입니다. 소화가 슬대고 어림증이 나고 그리고 여러모로서 불편한 점이 많다 하게 되면 이 제품을 쓰시게 되면 기본으로 잠자는데도 편리해지고 종합적으로 좋아지는 제품이 백자방 구배약입니다. 이 제품 자체는 드시게 되면 곧 효과를 느끼게 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100근을 농축해서 한 근으로 만들어진 고농축액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또 유효기가 4년까지 됩니다. 완전히 실어놓고 쓸 수 있습니다. 고온 멸균 역할을 충분하게 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효과가 빠르고 간, 건파, 상처, 중처, 하처를 골고루 도와주는 제품이 바로 백자방 구박액이 되게 되어 있으니까 실은 넣고 쓰면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겁니다.
0: 아, 그럼 예, 배달받아 쓰겠다.
1: 예, 이번에 우대할도 특수합니다. 5일까지 지나, 7월 5일까지 지나가는 우대할도니까 501-775번에 연락하세요.
0: 선생님 감사합니다.
2: 아, 안녕히 계십시오. 연결합니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저기 백사방 구백 여전에 4개월 썼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예.
3: 네, 이거 쓰고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특히 우리 여전에 와서 예, 사물이 어떻게 돼서 나이 먹으면 그래도 뭐, 언니 아예 아픈데 없고, 예. 그리고 특히 그런 건 맥이 어떻게 똑똑.
1: 맥이 없죠. 맥이 없어서 예. 다리가 천근 셋다로 매단 같다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3: 네, 맥이 없으니까 언니 뭐, 나가 일 보러 가자도 댕기기도 불편하고, 항상 그러고 예, 어떻게 앉았다 일어나면 눈앞이 그래서 불꽃이 하나 끼는 것 진짜입니다. 예.
1: 네.
3: 그리고 머리가 항상 휑한 어지럽고 예, 그리고 귀에서 전기 소리가 가장 납니다.
1: 어, 예.
3: 예, 예. 그리고 예, 또 하나는 뭐 그런 이야기 되면 이 몸이가, 전신이가 그냥 손발이 많이 차갑고 있잖아요.
1: 예, 예.
3: 예. 예. 예. 겨울이나 여름에나 그래도 똑같아. 여름에도 두꺼운 입을 밤에도 그냥 덮고 다야 되고. 양말도 예, 두꺼운 양말 신고
1: 이런. 아, 예, 예, 예.
3: 그리고 또 하나는 예, 중요한 건 내 지금 이 전조선 비절에서 올해 이거도 10년을 너무 고생했는데 이번에 이 약 먹으면 전조선 비절가 지금 완전 해결됐어요.
1: 큰 해결이죠. 남성들 아. 가운데서는 그 때문에 모든 건강에 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
3: 예, 반짝 니네 뭐 이거 이 소변 학선하게 몇 번씩 보면 반짝 니네 못 봤어.
1: 그렇죠. 예, 예.
3: 네, 그래도 이게 완전 요즘 이렇고, 그래서 밤에, 그래서 한 번만 지금 보면, 그래서 뭐, 통관합니다. 그런, 완전. 예,
1: 이처럼 예. 좋은 제품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상처, 중처, 하처를 골고루 도와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3: 예, 그리고 다리라는 게 맥이, 그대로 나가서, 그래도 맥 음주는 모르고, 예. 다리 박혀 두고 다리 걸게 되면 예,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다리가 그 옛날에는 다리에다 뭐 달아낸 것처럼 이런 무겁고 전기로 예, 댕기기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예, 뭐 어느 먼데가 한 반시간씩 갔다 와도 아무 일도 없습니다.
1: 다리 끄덕끄덕 들리죠.
3: 네, 바빈땡이 나고
1: 예, 그렇죠.
3: 사람 예. 정신 나고 지금 이거
1: 그렇죠. 예, 예.
3: 완전히 다른 사람이 예, 완전 젊어진 것 같습니다.
1: 바로 그렇습니다. 예, 예.
3: 예. 네, 그래서 선생님 내 이야기 좋은 이번에 활동 보니까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1: 예,
3: 예, 저도 오늘 12가구 더 배달, 저 15가구 배달.
1: 예, 백자방 구박액은 15가구에 20가구입니다. 예,
3: 예,
1: 예. 501-775번에 연락하세요.
3: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나는 선생님 백자방 어머니 늑자방 썼습니다.
1: 아, 예.
4: 네, 약이 수십수로 너무 좋습니다. 이런 뒤로 쓰면 저 가봐라 했지, 그러니까, 선생님.
1: 그렇죠.

0: 또 일성질병 해결에는 아주 우수한 제품이죠. 예.
1: 예, 저는 이게 딱 한 대 먹고 부담이 없고, 예. 야, 정말 좋습니다. 더 먹으면 벌써, 예. 기분이 좋습니다. 뭐, 벌써 저녁 때 되면 예, 기분이 좋습니다. 아, 오늘 저녁에.
0: 아, 또 기다리는 그래서, 약이 있으니까. 예, 그렇죠.
1: 9시 되면은 늘 약 한 대 먹고, 그래서, 9시 반이면 잠이 탁 들어서, 그래서, 한날 저녁에 어떨 때는 한 번씩 일어나고, 딱 한 번 일어난다. 영광입니다,
0: 예,
1: 약이.
0: 너무.
1: 자고깨나면 또 일어나 잠 못 잤습니다 원래.
0: 예.
1: 예, 그런 게 그 자리에서 또 예, 아니 언제는 자지 말자고 제일 의식적으로 그렇게 연습한다만, 그게 아이 자자고 내 애가 따서 집이 잠이 막 언제 잠이 탁 들어서 아침에 가서 예, 4시 반 다시 그때 일어난다만, 연습이 됩니다.
0: 그렇죠.
1: 예. 예, 약이요. 지금 너무 좋습니다. 그럼 힘이 나지, 밥이 맛있지. 근이 올라서 어떤 밥 제야 한다 선생님.
0: 소화가 네, 그렇게 잘 된다 그렇죠. 원래는 소화 공능이 약화가 되어 있었죠.
1: 네, 소화 아이 되고 자꾸 이렇게 굳었다 이렇게 그다음에 대변 물었다 이래까에 위장이 불편하죠. 그만.
0: 위장이 불편하면 안 돼. 장도까지 불편하게 되면 네, 음식을 소화하기 힘든다.
1: 이래 네. 대변 좋은 게서 나가까에 속이 편안하다 말이다. 개구 이야기 그러니까 농수진 이야기가 이렇게 효과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0: 예, 농수진. 그렇죠.
1: 예, 그래 나 이게 우리 또 저기 나뭔가 저기 이모부가 또 이약 쓰겠다고 지금 그런데 지금 쌀게임다 이제 가면 내 돈으로는 알겠는데 이제 어제 잠못 자서 우리 이모부도 예. 잠을 못 잔다.
0: 그게 큰 배입니다. 큰 배입니다. 예예, 수면제 쓰게다 많이 됩니다.
1: 정신이나 혈압이 올라간답니다. 자지 못할까?
0: 자지 못하면 혈압이 올라가죠. 예, 예.
1: 그게 그것도 자지 못하고 힘내서, 야, 이거 뭐 죽기보다도 못하다면, 이게 무슨, 이렇게 사람 뭐 하겠는가 하면,
0: 그렇죠.
1: 방관 들이한다고, 사흘이나 석탄방 들이하고, 하나 전기를 피곤해서 막 고래 밖에는 흥하니 잠이 오자, 꿈 같기도 하고, 장 같기도 하고, 아이장 같기도 하고.
0: 사흘에 한 번씩 그렇게, 아유, 안 되죠.
1: 예, 절대 그러니까 안 아이들이 이게
0: 큰 욕법입니다.
1: 죽기보다 예. 못하다. 그게 이 약 복사하겠다면 이랬습니다.
0: 백자방구방 엑소스를 하세요. 여기에 공능 주체 가운데서, 실면증과 건망증을 해결해 준다는 이 점이 돌출한 점에 속하게 되었으니까 실은 그 쓰면 됩니다.
1: 예.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우리 지금 이 백자방에 서 있습니다. 내 친구의 둘이 내 쓰는데 내 처음에 시작할 때 내 외모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혈압이 조절이 잘 됩니다.
0: 그렇죠.
3: 나는 혈압이 늘상 양대으로 막 올라가면 무슨 약을 써도 아이들이 이번에 백자방 저기 다섯 달 썼습니다. 그러니까 혈압이 정상으로 반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그 수면제 먹더니 수면제를 먹지 않습니다.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예, 그렇게 어림짓도 나고 그런 증상이 없어지니까 잠을 잘 잡니다.
0: 적지 않은 분들이 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혈압 조절받고 그래, 혈당까지도 조절받았다. 예.
3: 그리고 예, 기억력이 다 돌아와서 너무 좋습니다. 그 빙산은 무서워 가지러 갔다가 막 따라갔다가 무서워 가지는지 몰라서 그래도 헤매고 따라다니던 지금은 그래도 한 번만 가면 그래도 딱 가서 가도 오고 예. 아주 이야기의 예, 선택이 딱 마찰했습니다. 그리고 예, 이 몸이 아주 가볍습니다. 이야기 쓰니까 예.
0: 그렇죠.
3: 예, 정신 상태 아주 좋아진다. 예. 그래, 우리 친구는 주의하게, 간에는 어째 썼는가 하면, 소린이 닫아서 밤인 닫지 못하고, 예. 그래서 닫지 못한 게 제일 큰 배에 대해서.
0: 그게 큰 일입니다. 예.
3: 예. 굉장히 강약을 그렇게 써도 아이들이던 게 이번에 백자방 간에는 이제 두 달 써.
0: 예.
3: 두 달 쓰는 게 이제 잠이 오는 게 시작된답니다. 그러니까,
0: 예.
3: 내게 이게
0: 그러니까 왕거성 불면증이었습니다. 예,
3: 예 알맞는 약이구나, 용 좋아지니까 그래. 예. 내 이 약을 예, 여러 사람 선택에 말해드는데 요구하이 먹습니다.
0: 그렇죠.
3: 칭찬받습니다.
0: 그래서 예, 그래.
3: 오늘 우리 세부이 이거 배달 받자고 할 때 좋을 때 그랬어 나들.
0: 그렇게 하셔. 예, 예. 이번에 예. 우대증상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돌팔했습니다.
0: 예.
4: 나는 예, 이거 허리도 아프고, 그 다음에 허리 아프면 또 이 다리 아래 막 그 띵띵 저리면 따 디딤이 막 저리다만.
0: 허리 아프면 다리 내리저립니다.
4: 예, 저리다. 그래고, 그, 이 무릎 관절도 심하지. 그랬는데 이 약이, 저, 이 돌팔이 나와서 쓰면, 이야, 정말 이 다른 약은 그 뽑기 주사를 맞아야 되는 게 이거 막 이거 먹은 다음부터는 지금

0: 허리도 아, 슬아프 허리는 지금 약을 이제 쓴 지 한 달 동안 허리가 이제 지금 나쁘게 하긴 나만
1: 그렇죠.
0: 다리가 절된 게 그게 없어서
1: 아 그게 큰 해결입니다. 예,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0: 그, 예. 아 마음대로 쓰인다만 예.
1: 그렇게 하시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배달 전화번호 501-775번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백자방어 전후 어전 녹달 썼습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흐릿허근하고 동맥경화가 심해서 예, 밤잠 자지 못했습니다. 어전 6년 못 잤습니다. 그래서 10분 내지 1시간 많이 자 1시간 자면 그냥 빙디 붓게가지고 그러고 예, 거기다가 혈압 조절이 받아야 돼. 밤잠 자지 못하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빙디 붓게서 그래서 예, 어찌 바로 모르고 어디 맞은 것 같은 게 그랬습니다. 그래던 사회 선생님 강의 듣고 소리 입병 잡아서 썼는데 먹기도 별나서 하자.
1: 어, 그렇죠.
3: 저녁 먹고 예, 반 시간 두고 시간 두고 소리 잡으면 어느 까리에 그래 한번 먹고 잠은 눈 감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소변 그렇게 잘 뜬 게 실수도 그렇게 하던 게 그것도 이렇고 할까라 밤잠 잘 잘까 몸이 굳은다.
1: 큰 해결입니다.
3: 식사를 잘하고 예, 예. 예. 그리고 몸이 정근망근 되던 게 그게 할까 봐지까 야 활동 못하던 게 활동할까 야 정신이 난다.
1: 그렇죠.
3: 그리고 두골패는 예, 정말 아이 아픈데 없습니다. 아픈 주사는 얼마 맞고 친구는 얼마 하고 격서도 얼마 맞았는지 모른다.
1: 그럼요.
3: 예, 그런 것도 효과를 보지 못해. 위를 자꾸 가자. 그래서 약을 막 뒤풀고 이럴 때도 있었는데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러던 게 두고 팬 먹고 위를 자꾸 아이 하고 마사지를 하고 그러고 그래서 바르고 그런 게 예, 뭐 난생 아파 본 사람 같잽니다. 다리 헷갑아지고 예, 구리 무겁던 다리가 그래 활동 못하던 게 활동하고 이제도 그래 오천보를 꿇고서 들어왔습니다. 뭐 얼마 좋습니까?
1: 대단하죠.
3: 새 생명 차사된가.
1: 예.
3: 예, 그랬거나 기쁨님이 또 배달 받자고서 그래 전화드렸습니다.
1: 그렇게 하시죠. 예, 예. 예. 아, 건강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2: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이미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바르고 마사지 해주고 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노년기에 들어서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당신은 모든 공능이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움직여야만이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대사가 정상으로 진행되게 되었는데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대사가 거의 멈추다시피 어쩌다 약간씩 진행되게 되었게 되면 당신은 모든 방면에서 불편할 수밖에 없고 장수는 나와 멀고 장수는 나와는 너무 무난하게 이렇게 지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좋은 시대에 마음대로 드시고 아주 푹 주무시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옛날처럼 뭐 화장실도 뭐 바깥에 나가 있는 게 아니라 집안에서 화장실이 있어서 얼마나 편리하고 물도 집안에서 뭐 예 드리고 우리 그 젊었을 때는 물을 바깥에 나가 수돗물 받아서 길어드리고 이랬는데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면서 내 몸만 따라서면 장수가 곧 락으로 되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내 몸이 따라서지 못

못하겠다면 장수가 오히려 나에게는 고통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우리 뭐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사람이 노화는 골격이 노화부터 진행된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골격이 노화라는 것은 경추, 요추, 그리고 흉추 이래서 모두 경추는 일곱 마디 위로부터 내리합니다. 흉추라는 것은 그 모두 열두 마디인데 위로부터 내리해서 열두 마디고, 요추는 밑으로부터 올리해서 다섯 마디인데 이게 모두 척추 그 마디 마디가 우리가 인류가 지금 점차 그 파행으로부터 립행하게 되어 있으면서 이 척추 간의 협착이 오게 되어 있어서 이제 어느 분이 위에서 말씀하셨지만 해도 허리가 아픈데 다리가 내리저래서 꼼짝 못하겠다, 경추가 아픈데 어깨나 발이 내리저래서 손가락까지 내리저래서 꼼짝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는가 하면, 여러모로서 동통이 따라서 움직이기 힘들어지고 집에만 계시고 소파에만 앉아 계셔서 계시면서 텔레비만 들여다보고 그저 이런 경향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좋은 세상에서 내 건강을 지키는 방법 가운데서 골격통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이 투골테가 뛰어난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특히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다는 것은 지금까지 많은 관절통을 해결하는 제품이 나온 가운데서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은 제가 접수하건 데는 이 제품이 아주 제가 알건 데도 이 제품이 거의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인정되게 되었는데요. 발명 특허를 받았을 때는 많은 임상실험을 거쳐서 나왔기 때문에 머리끝부터 발끝에, 경추로부터 발끝에까지 무릎 그리고 어깨 어디에든지 손가락 마디까지 부원하고 동통이 따르고, 특히 이 제품 자체는 우리 이제 제 앞에서 총괄해서 이야기하는 거기에서도 나왔지만 해도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통풍 다 어렵게 발디츠 골가시 산후풍 상한 부위가 넘어져서 상한 부위 이런 분들이 잘 들어드세요. 넘어서 상한 부위가 다시 또 아파나거나 이미 수술을 받으셨고 거기다 철심을 박아였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이 제품을 써야 됩니다. 그저 보통 제가 추천하는 바가 아닙니다. 이 제품 자체를 쓰게 되면 기본으로서 여기에 그 순환장애를 경락을 통하게 합니다. 결국 간과 콤파츠를 도와주게 되어 있는데요, 콤파츠는 신주골입니다. 바로 콤파츠는 골격을 관리합니다. 그 때문에 콤파츠 좋아져야 골격이 든든해지는데, 물론 신주수 그리고 그 콤파츠 자체는 소변을 관리하고 귀를 관리합니다. 귀가 슬들리는 것은 중에서는 어디에서 원인 찾는가 하면 바로 콤파츠에서 원인 찾습니다. 콤파츠를 했는데 귀가 잘 들리네 이런 분들, 콤파츠 치료했는데 이 걷기가 많이 편리해졌네, 그리고 콤파츠를 치료했는데 소변은 물론 콤팥과 많이 연락시켜서 생각하게 되어 있는데요, 소변이 밤에 여러 번 일어나던 게 지금 오히려 한두 번 일어나고 깊은 잠을 주무시고 많이 해결되었다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골격은 단순 골격으로만 우리 힘내서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거기에는 꼭 근육이 받쳐줘야 됩니다. 근육은 누가 만들어내게 되는가? 간주근이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간이 근육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계속 한 두 주일 꼬박 침대에서 손가락 하나 갖다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손에 의지해서 먹고 뭐 소변 그 기저귀까지 차고 있고 이러다가 당신 내려서 걸으라 하게 되면 10년 근육이 감축됩니다. 당신 허망 내려서 서지 못, 외딴 서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 부축이 없으면 근육이 받쳐주지 않게 되면 내가 아무리 골격이 좋다 해도 그 마음대로 움직이기 바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무엇 때문에 바로 골격 치료인데 여기에는 보신청양하고 침간하는 이런 역할까지 하는 간과 콤파츠를 도와주는 성분이 들어갔는가, 바로 이런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가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데는 충분하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골격통으로서 힘들어서 움직이기 힘든 분들한테는 완전히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이게 흑개미 여기 들어갔고 그리고 이게

0: 그 개미를 위주로 한 경락을 활락,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투골대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며 골격형으로 인해서 움직이기 힘드던 문제는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황차 구방약 한각에 바르는 약 한각에 1대1로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경제적이면서 효과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백자방 구복의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면 간과 콩팥이 부족으로 나타나면서 상초, 중초, 하초로 소화가 잘 되고 그리고 호흡계통이 좋아지게 되고 모든 경락이 잘 소통되는 차원에서 좋은 제품이 바로 잠도 잘하고 귀가 잘 들리고 눈이 잘 보이고 좋은 제품이니까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1: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주주와 그의 친구들이 대형 얼룩뱀의 습격을 무사히 피하고 동물들의 혀에 대한 신기한 비밀을 알게 된 모습을 보았죠. 오늘 새 친구는 대회장으로 가는 길에 더 많은 신기한 발견을 하고 특별한 동물 친구들도 만나게 될 거예요.

맞아요.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지식도 배우게 되는데요. 자, 그럼 조주의 여행 모험 이어서 함께 들어볼까요?

0: 조조의 여행 모험기 제5장 끊어진 꼬리.
1: 꼬마 조조 친구랑 여행 떠나.
0: 대형 얼룩뱀을 물리친 후 조조 일행은 다시 대회장으로 향했어요. 새 친구는 방금 악어 아가씨의 솜씨를 보고 입을 떡 벌리며 몹시 감탄했어요. 그토록 우아한 악어 아가씨가 싸울 때는 정말 민첩하고 용감했거든요.
2: 그때 문득 쟁쟁이가 궁금한 점이 생겨 악어 아가씨에게 물었어요.
3: 악어 아가씨, 뱀은 왜 발이 없나요? 발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움직이는 거예요?
0: 악어 아가씨가 천천히 설명해 주었어요. 뱀의 발은 오래전에 퇴화했고 배 밑에는 비늘만 남아있어요. 그 비늘이 발처럼 땅을 디디며 움직이는 거예요.
2: 비늘이요? 쟁쟁이는 눈을 크게 뜨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는 갑자기 또 궁금한 게 생겨 다시 물었어요.
3: 물고기도 비늘이 있는데 물고기도 비늘로 걷나요?
0: 총군이 쟁쟁이의 등을 살

0: 살짝 토닥이며 웃으며 말했어요. 너 이 어리석은 다람쥐야.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치는 거지 땅에서 걷는 게 아니라고.
1: 쟁쟁이는 얼굴을 붉히며 바로 말을 바꿨어요. 그럼 물고기도 비늘로 헤엄치나요?
0: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물고기는 지느러미로 헤엄치고 뱀이 걷는 건 갈비뼈와 아주 큰 관계가 있어요. 아가 아가씨가 웃으며 답했어요.
1: 네, 갈비뼈와 걷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주주 일행은 모두 놀란 표정으로 아가 아가씨를 바라봤어요.
0: 아가 아가씨가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뱀의 갈비뼈는 앞뒤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걷고 싶을 때는 양쪽 갈비뼈 근육을 움츠리면 갈비뼈가 앞으로 나아가고 배 밑에 비늘도 들썩이며 발처럼 땅을 디뎌요. 근육이 다시 펴지면 몸 전체가 앞으로 밀려나가는 거예요.
1: 새 친구는 아그 아가씨의 설명을 듣고 깜짝 놀라며 함께 감탄했어요. 아그 아가씨 정말 아는 게 많으시네요. 정말 신기해요.
0: 아그 아가씨는 손을 살짝 흔들며 부끄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이건 동물들 사이 아주 기본적인 지식이에요.
1: 그때 갑자기 종건이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아, 누가 날 다쳤어요. 여기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종건은 눈을 번쩍 들고 길가에 놓인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0: 모두 총건이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니 작은 꼬리 하나가 땅 위에서 홀로 펄쩍펄쩍 뛰고 있었어요. 정말 이상하고 신기한 광경이었어요.
1: 누구 꼬리예요? 분명 꼬리 주인은 지금 많이 아플 텐데요. 쟁쟁이는 주변을 둘러보며 큰 소리로 꼬리 주인을 찾았고 주주는 안타까워하며 말했어요. 꼬리가 다 떨어지다니 정말 불쌍해요.
0: 두꺼비 아저씨는 경계하며 사방을 둘러보고 낮은 소리로 말했어요. 누가 작은 도마뱀을 괴롭힌 거지? 이 꼬리는 분명 도마뱀의 꼬리예요.
1: 두꺼비 아저씨는 길가에 돌틈 사이를 향해 큰 소리로 불렀어요. 도마뱀아, 도마뱀아, 너 거기에 있니?
0: 그러자 돌틈 사이에서 작은 도마뱀이 조심스럽게 머리를 내밀었어요. 작은 도마뱀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물었어요. 두꺼비 아저씨, 아저씨, 혹시 방금 여기를 지나간 얼룩뱀 비슷한 놈을 보셨어요?
1: 그래, 바로 대형 얼룩뱀일 거야. 우리도 방금 그 놈에게 습격당하고 도망친 거거든. 두꺼비 아저씨가 크게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그러자 작은 도마뱀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겁에 질린 채 말했어요. 그 놈이 저를 쫓아다니고 꼬리를 잡으려 했어요. 겨우 피해서 이 돌틈에 숨어 목숨을 건졌어요.
0: 주주는 마음이 급해져 조급하게 말했어요. 빨리 병원에 가야 해요. 꼬리까지 잘려나갔으니 얼마나 아플까요? 주주는 연립수레에서 뛰어내리려고 했어요.
1: 그런데 두꺼비 아저씨와 작은 도마뱀은 함께 주주를 쳐다보며 아주 태연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주주는 더욱 조급해하며 말했어요. 빨리 작은 도마뱀을 병원에 데리고 가요. 이렇게 큰 상처를 입었는데 어떻게 이처럼 태어나세요?
0: 작은 도마뱀이 손을 저으며 웃으면서 말했어요. 안 가도 돼요. 정말 괜찮아요. 난 병원 싫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인차 좋아질 거예요.
1: 하지만 꼬리가 떨어졌는데도요. 주주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묻자 작은 도마뱀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설명해줬어요. 우리 도마뱀에게 가장 부족하지 않는 것이 바로 꼬리랍니다. 걱정 마세요. 며칠 지나면 새 꼬리가 다시 자라나올 거예요.
0: 총건이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우와, 부럽다. 꼬리가 다시 생겨나다니. 나는 안 되는데.

0: 나는 공장에서 만들어진 로봇이라 어디가 고장나면 수리소에 가야 하거든요.
1: 작은 도마뱀이 웃으며 말했어요. 공장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어도 우리 빼고는 안 돼요. 이건 우리 도마뱀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이에요. 다른 동물들은 할 수 없어요.
0: 정말 신기해요. 조주 일행은 작은 도마뱀의 말을 듣고 감탄하며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1: 작은 도마뱀이 더욱 자랑스럽게 목소리 높여 말했어요. 우리 도마뱀은 모두 꼬리를 끊고 도망치는 술법을 잘 쓸 수 있어요. 위험을 만나면 꼬리를 자동으로 끊어버리고 펄쩍펄쩍 움직이는 꼬리로 적의 시선을 끄는 거예요. 그 틈을 타서 빠르게 도망칠 수 있거든요.
0: 쟁쟁이는 자신도 꼬리가 있기 때문에 아주 관심 있게 물었어요. 우와, 정말 대단하다. 그럼 꼬리 끊고 도망치는 술법을 어디서 배울 수 있나요? 나도 배우고 싶어요.
1: 이건 배워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작은 도마뱀이 꼬리를 흔들며 말했어요. 우리 몸속에는 특별한 호르몬이 있어요. 이 호르몬이 꼬리를 다시 자라나게 해주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능력이에요.
0: 그 말을 듣고 조주는 마침내 안심했어요. 방금까지 걱정되어 긴장했던 조주는 마침내 활짝 웃음을 지었어요. 작은 도마뱀이 말했어요. 우리는 누구나 각자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자신의 장점을 찾아서 그 역할을 잘 발휘한다면 정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0: 이야기를 마치고 주주 일행은 다시 연립술에 탔어요. 총구는 술에 몸을 기댄 채 주변의 귀여운 동물들을 보며 감탄했어요. 우와, 여기 동물들 정말 귀여워. 정말 좋은 곳이야.
1: 말을 마치자 갑자기 누군가의 작은 목소리가 귀에 들렸어요. 당연하지. 세 친구는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봤어요.
0: 총구는 의아해하며 다시 말했어요. 나 여기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곳에서 동물 친구들과 함께 살고 싶어.
1: 그러자 또다시 그 이상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2: 그건 안 될 거야.
1: 총구는 혼란스러워 쟁쟁이에게 물었어요.
2: 왜?
1: 쟁쟁아, 왜 내가 여기서 살면 안 돼? 너 나한테 왜 그래? 쟁쟁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2: 뭐가?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내가 언제 너 여기서 살면 안 된다고 했어?
0: 총구는 다시 주주를 쳐다보았어요.
3: 그럼 주주, 네가 말한 거야?
0: 주주는 고개를 흔들며 당황해서 말했어요.
3: 나도 아무 말 안 했어요. 이상하다. 너희들도 방금 누가 대답하는 소리 들렸구나.
1: 총구는 머리를 극적이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2: 그래, 분명 누가 대답했는데?
1: 두꺼비 아저씨와 아그 아가씨도 의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세 친구는 서로를 쳐다보며 총구이 장난치는 줄로만 생각했어요.
0: 총구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기 동물들 정말 귀여워. 당연하지. 이번에는 두꺼비 아저씨와 아그 아가씨를 포함한 모두가 그 이상한 소리를 분명 들었어요.
1: 세 친구는 깜짝 놀랐어요. 주주가 큰 소리로 불렀어요.
2: 누구야? 말하는 사람 누구야? 어디 숨어있어?
1: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어요.
0: 총구는 다시 한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3: 나 여기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
0: 그때 그 익숙한 목소리가 다시 크게 들렸어요.

0: 안 될 거야. 종고는 좀 짜증이 나기 시작해 목소리 높여 외쳤어요. 너 누구야? 어디에 숨어 있니? 빨리 나와.
1: 그때 그 목소리가 조금 더 크게 들렸어요. 여기서는 걸어다니지 않으니까.
0: 두꺼비 아저씨는 몇 입 수레를 멈추고 악어 아가씨도 걸음을 멈췄어요. 주주와 총건이와 쟁쟁이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소리가 나는 곳을 열심히 찾았어요.
1: 빨리 나와! 숨어있는 거 재미없어! 총건은 좀 더 크게 소리쳤어요. 그러자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나갈 필요 없는걸. 사실 나는 너희들 머리 위에 술에 차 위에 있어.
0: 주주가 제일 먼저 일어나 련잎 술의 우를 이리저리 만지며 찾았어요. 하지만 좌우는 푸릇한 련잎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주주는 의아해하며 말했어요.
1: 어디에 있어? 분명 좌우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0: 바로 내 눈앞에 있잖아. 그 이상한 목소리가 다시 가까운 곳에서 들렸어요. 주주는 눈을 부릅뜨고 열심히 봤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용기를 내서 손을 내밀어 련잎차 우쪽을 살짝 만졌더니 통통하고 부드러운 무언가가 손에 닿았어요.
1: 깜짝이야! 주주는 깜짝 놀라 손을 급히 떼며 뒤로 물러났어요.

0: 입술의 차후에 숨어있는 이 이상한 존재, 주주가 만진 통통한 것, 그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 또 이 존재는 왜 계속 숨어서 말을 하는 걸까요? 대형 얼룩뱀은 다시 나타날까요? 다음 시간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주주의 독 신기할 모험을 함께 만나봐요.
0: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매출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으며 7월의 하늘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중국 공산당의 올바른 용도 아래 꿈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자랑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라 젊음아 고개를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신 아낌없는 지지와 신뢰에 보답하고자 존에 각 현시 회원분들을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노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라디오 극장
1: 전옥귀작 소설 귀신 로괴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아들이 풀이 죽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본 양춘화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아들이 틀림없이 영감쟁이한테 욕먹고 쫓겨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넉다리는 시종 아들의 세상 물정 모르는 부잣집 도룡 행세를 시답지 않게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들이 아버지의 작업 일지를 가지러 왔다고 하자 양춘화는 인차 만면에 화산 웃음을 띠었다. 그때로부터 침실의 침대 밑에서 작업 일지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을 때까지 그녀 입은 졸고 쉬지 않았다. 아들, 이번에 가서 아버지 위풍을 봤지? 진작 너한테 말했잖아. 너 아버지는 결코 허술한 사람이 아니야. 아버지는 선진분자로 당선되기도 했고 노동모범으로도 뽑혔었었어. 그런 것들은 수분 하나 없이 쟁쟁한 것들이야. 이번에 가서 아버지를 따라 잘 배우려무나? 아버지가 써놓은 것에는 모든 재주가 담겨 있어. 아버지는 체면도 중요하지만은 내실을 따지거든. 겉보기에는 답답해 보여도 속셈은 누구보다 받거든. 응? 아버지 그 기름기 번들거리고 진작 시누래지고 끝이 말려 올려져간 작업 일지를 탁자 위에 하나씩 펼치니 모두 9권으로 크기와 모양이 각각 달랐다. 대개 앞표지가 크라프트지로 된 것이었는데 위에는 모주석 어록도 찍혀 있었다. 혁명을 들어주고 생산을 촉진하자, 공업은 대경을 따라 배우자, 전쟁과 재해를 대비하고 인민을 위하자와 같은 글이었다. 기름은 적이 질벅한 글로 보면은 어떤 것들은 작업 현장에서 적은 것 같았다. 뭉툭한 볼펜으로 쓰는 것들은 인젠 밖으로 번져 형체가 모호하였고 어떤 글들은 아예 알아볼 수조차도 없었다. 아버지의 작업일지는 그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듯 하였다. 그는 침대에 누워서 깊은 밤까지 읽었다. 거기에는 작업일지가 있었고 현장 필기도 있었으며 작업총화도 들어있었다. 1983년 6월 10일 오늘 수입 데루츠 송풍기를 설치하느라 작업장은 무척이나 들끓었다. 스승님은 나에게 이번에는 꼭 설치 과정을 잘 익히라고 분부하면서 매 절차마다 엄격하게 저하여 추후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1986년 11월 8일 3호 송풍기가 고장이 났다. 윙윙거리는 소리가 나고 강약이 갈렸는데 반초의 간격으로 들려왔다.

무엇인가에 스치는 소리가 미약했다. 스승님은 가는 막대기로 듣더니 로터의 주날개 바퀴와 내당 사이에 반미크론의 올이 나가고 날개 바퀴에 경미한 손상이 생겼다고 진단을 했다. 하우징을 뜯어보니 정말로 스승님의 판단과 일치했다. 꼭 스승님의 재주를 배워내야겠다. 또 어느 페이지의 일지에는 또 이렇게 적혀 있었다. 꼬박 하루낮 하루밤 잔업이다. 지금은 새벽 2시이다. 금방 송풍기 속에서 식당 조업원들이 특별히 가져다 준 삼겹살찜과 백설 같은 만두 두 개를 먹었다. 정말 맛있었다. 너무 행복하다. 작업일지를 덮는 순간 그는 방불이 당연 왜소하고 비쩍 마른 아버지가 기름때가 번지르르 하고 땀에 절어 흰색 소금대로 얼룩진 작업복을 입고 좁은 기계 속에 웅크려서 온 얼굴에 먼지 투성이지만은 눈빛에는 확고하고 자신에 찬 빛으로 넘쳐나는 것을 보는 것만 같았다.

0: 2기간 동안 추록의 부자가는 호텔의 스위트룸이 안배되었고 출퇴근도 전용차로 오갔다. 연속 사흘 동안 호텔로부터 작업장으로 다시 작업장에서 호텔로 새벽같이 떠났다가 별을 이고 돌아오면서 지칠 대로 지쳤다. 거기에 아버지의 요구도 엄격해서 움직인다 하면은 절대 지쳐서는 안 돼요. 조금만 늦어도 욕을 먹었다. 이렇게 고되게 내다니다 나니 추수는 몸이 건조하게 느껴지었고 따라서 반발심도 날따라 심해져 갔다. 아버지가 그에 대한 요구는 작업복을 정년히 입는 것부터 시작하여 태도는 겸손해야 한다며 손발을 빨리 움직여야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작업 현장에서 물을 따르고 타올을 가져다 땀을 닦게 하는 정도는 약과였다. 그러나 골치가 아픈 것은 그대로 몇호 스패너, 몇호 노깃을 가져오라고 할 때였다. 그때마다 그는 허둥대였다. 그런 공구들의 사이즈나 규격에 대해서 그가 알 리가 있겠는가? 지어 그런 것들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알지 못하였다. 그러자 주로교는 남들이 보는 앞에서도 물건을 내던지며 그한테 욕설을 마구 퍼부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조금도 그의 체면을 봐주지 않았다.
1: 대학은 궁둥이로 다니는 거냐? 모르면은 전문 서적을 찾아 읽어볼 일이지. 내 보기에는 말이야, 넌 아예 이 일에 관심 자체가 없단 말이야.
0: 주록에는 맞는 말을 하였다. 그는 실제로 일 따위의 마음을 두지 않았던 것이다. 작업장에는 한 대 또 한 대의 대형 송풍기들이 해체되어 제한된 공간에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그는 매일 공구함을 메고 아버지의 꽁무니를 따라다녀야 하였다. 커다란 쇳덩이들을 살피면서 돌아치다 보면은 담벌창이가 되기가 일쑤였다. 그보다 더 스트레인 것은 갑자기 난데없는 불호령이나 욕설이 닥칠까봐 걱정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인내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날 저녁, 추수는 저녁을 먹은 후 또 연장 작업이 있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탈의실로 달래가 옷을 갈아입었다. 시간이 되어 정비 기술자들이 모두 모이게 되자 아버지는 대본에 추수가 외출복 차림을 한 것을 발견하고 바로 다가왔다.
1: 웬일이나, 너 이곳을 영화관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그가 노려보며 물었다. 초수는 본능적으로 머리를 떨구고 변명을 했다. 오늘 밤은 동창과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초록에는 몸을 돌이키며 손사래를 쳤다. 꺼져! 얼른 꺼져! 골도 보기 싫으니까! 초수는 꼬리 빳빳이 꽁무니를 빼면서도 입으로 욕설을 퍼부는 것을 잊지 않았다. 초수는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다. 그러나 호텔로 돌아온 초수는 생각을 고치어 먹었다. 지금은 아직 떠날 때가 아니었다. 지금 떠나면 괜히 다 된 장에 코 빠뜨리기가 아닌가. 그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리모컨으로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다가 갑자기 몸을 일으켜 텔레비전을 끄고 휴대폰을 꺼내 은강조임의 번호를 눌렀다. 반 시간 후에 두 젊은이는 호텔 부근의 자그마한 식당에 자리를 잡았다. 은강은 테이블 위에 맛깔스러운 요리와 거품을 내뿜는 맥주를 보면서 빙그레 웃었다. 소주, 나이가 한턱 쏘는 건 역시 자네 아버지의 보수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를 알고 싶어서겠죠? 조수는 잔을 들어 은강의 잔에 부딪히면서 담담하게 말했다. 솔직히 말한다면 바로 그거죠. 그는 단숨에 굽을 내고 다시 한 잔 부으면서 은강을 바라보았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보기에는 당신들 회사가 좀 박해 보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나이가 있는데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례금 얘기도 없이 막 시키는 법이 어디 있어요? 혹시라도 무슨 불상사가 생긴다면은 어떻게 책임질 건가요? 아버지도로 얼떨결에 일을 하게 한 이런 처사가 맞다고 생각하는가요? 은강은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술잔을 내려놓고는 괴상한 눈길로 그를 쳐다보았다. 입가에는 비웃는 듯한 미소가 번지었다. 소추, 비길 일은 아니지만은 부친과 비하면은 자네, 그래 나도 포함해서 비교가 안 됩니다. 내 말은... 그는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가리켰다. 여기에 경지가 너무 차이가 나요. 알려주지요. 자네 아버지의 사례금은 회장님이 진작에 준비해놓고 있어요. 물론 혹시나 있을지도 모를 사고로 인한 보험까지도요. 구체적인 액수 같은 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 아니고요. 소초, 내 말이 틀리지 않았다면 당신은 아버지 사랑을 바라고 따라오는 것이지요. 에?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바로 그 돈을 견주고 온 것이지요. 에? 효수의 길쭉한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확 붉어지었다. 그는 애써 요리 한 젓가락을 집어 입에 넣고 씹었는데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지 궁리하는 듯하였다. 좀 뜸을 들이던 그는 느닷없이 은강에게 반문을 했다. 당신들이 그렇게 꽉듯이 우리 아버지를 동원한 것도 따져보게 되면 역시 보수 때문이 아닙니까? 너무 고생한 척 하지 마세요. 은강은 동감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다. 그건 나의 일이죠. 나는 종래로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기를 기다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돈을 벌어서 나더러 쓰게 기단 적도 없어요. 주수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지며 구차해지자 은강은 웃더니 완곡하게 자신의 인생 경력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다. 대학을 졸업한 후 한때 맘만 높아서 여러 직장을 떠돌며 들떠 있었다면서 후에 실패를 거듭하고 나서야 겨우 마음을 내려놓고 성공은 한 발짝 한 발짝 걸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았다고 했다. 두 젊은이가 한창 이야기에 빠져들었을 때 은강의 휴대폰이 울리었다. 비서 장명이 걸어온 것이었다.

0: 여사부가 작업장에서 혼절하여 지금 병원으로 호송 중이라고 하면서 그 아들 추수도 보이지 않으니 은강들어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하는 것이야. 은강과 추수가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에 도착을 했을 때는 추로계가 병상에 잠든 채로 링게르 주사를 맞으면서 미약한 숨소리를 내뱉고 있었다. 의사는 노인이 신체가 허약한 데다가 과로로 스트레스까지 받아 임시적인 혼절 현상이 일어난 것이라고 하면서 별다른 증상이 없으니 2, 3일 링게르를 맞고 일주일 정도 휴식하면 완전히 회복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조용한 병실에는 추로계의 고골이 소리가 점점 높아갔다. 메마르고 창백한 얼굴은 가담가담 숨소리와 함께 점차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다. 추로계는 이튿날로 작업장에 돌아왔다. 누가 말려도 소용이 없었다.
1: 죽더라도 하루빨리 일을 끝내야 하오.
0: 그의 말이었다.

0: 어련 굉음이 천군만마가 내달리듯 오랫동안 잠잠하던 커다란 작업장에 울려 퍼지었다. 마침내 시운전 단계에 온 것이다. 주로교는 또다시 그 신비한 스테인리스 막대기를 들고 차례로 기계 하나하나의 내부 운행 상태를 점검하기 시작하였다. 안전모에 놀려온 그의 야위고 길쭉한 얼굴에는 오래간만에 가벼운 미소가 피어올랐다. 이날 저녁 호텔로 돌아온 추루괴는 샤바를 마치고 돋보기를 걸었다. 테이블 앞에 다가간 그는 탁상등을 켜고 온고지를 꺼낸 후 아들을 불렀다. 내가 한번 쓰면은 너가 다시 옮겨 적어줘. 너는 대학생이니 주로 말마디를 손통하게 다듬어주고 철자를 고쳐주려무나. 남들 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말이야. 이번 검수 보고를 잘 쓰기 위해서 추로괴가 꼼꼼하고 세심하게 다듬기를 거듭하는 바람에 아들이 수차패 껴 쓰느라고 죽을 지경이었다. 부자가는 거의 한숨도 붙이지 못했다. 리포터는 매개 기계에 대해 하나하나 고장 분석을 진행했다. 특히 앞으로 조심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상세하게 밝히었다. 새벽이 지난 후 추수는 테이블 귀통에 앉아 창밖의 달이 서쪽으로 기우는 것을 내다보며 연달아 하품을 쏟아냈다. 쑤셔나는 허리를 반듯하게 펴며 얼굴에는 온통 불만으로 가득 찼다.
1: 아버지, 고장 수리도 마쳤는데 이후에 해야 할 일들도 말로 다 알려줬는데 왜 또 시끄럽게 이런 리포트를 작성해요? 다시 말해, 그들이 이런 요구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0: 탁상등 아래 추록에는 쓰던 글을 멈추더니 돋보기를 벗고 빗발에 선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소설 귀신 로괴 다섯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이 시간 소설 낭독의 서태문, 편집 남철,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리나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젊은 시절 자신의 사업에 종사하시다 퇴직해 평소에 애착하던 글쓰기를 시작해 글쓰기 애호가로서의 제2인생을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젊은 시절 무역사업에 종사하다 퇴직 후 각종 시조, 수기, 수필 등 문학작품을 조선족 간행물에 발표하면서 문단의 이름을 알리고 있는 정금련 씨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현재 연변시조협회 회원으로 계시는 정금련 씨의 수필 작품 몇 편 감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수필 삶이 스쳐가는 창문 그리고 틈새의 빛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삶이 스쳐가는 창문 그리고 틈새의 빛 정금련. 교내 얼어붙었던 마음도 따뜻한 봄바람에 기지개를 펴듯 빛바랜 퍼즐 조각들을 맞추며 저도 모르게 미소짓는 계절이다. 삶의 궤적을 돌아보면 내 삶은 늘 창문과 함께 해왔다. 나를 에워싼 벽에 구멍을 내어 세상을 향해 열어둔 창문, 그리고 나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낸 문창에서까지. 재직에 있을 때 기술의 발전과 함께 알루미늄 소재의 늄 창문 제작으로 눈을 돌려야만 하는 시기가 있었다. 처음 알루미늄 재료의 창문을 만들 때 나는 기계와 낯선 재료 앞에서 실패를 반복하던 중 자재에 각을 치고 접합기에 넣었는데 끼움 접철에 틈이 맞지 않아 멀쩡한 문이 폐기품으로 되었다. 그것은 끼운 접철도 강하고 알루미늄 원자재도 강해 틈새가 있다는 것을 인식 못한 피면치 못한 과실이었다. 당시 내 마음은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다. 폐품이 되어가는 그 차가운 알루미늄 조각을 보며 문득 떠오른 깨달음이 있었다. 틈이 문제가 아니라 틈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가 문제였다. 나는 고정 알루미늄 판을 기계로 누르기 전 그 틈새를 부드러운 실런트로 유연하게 채워 넣었다. 그러자 놀랍게도 견인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하며 폐품은 특급품으로 탈바꿈했다. 이때 나는 문창의 구조를 들여다보며 왜 창문과 벽 사이에는 반드시 틈이 필요하며 왜 그 틈을 무조건 힘으로 조여매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실런트로 메워야 하는 걸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났다. 곰곰이 생각한 끝에 그것은 알루미늄이라는 단단한 소재가 온도 변화에 따라 팽창하고 수축하는 데 틈을 주지 않으면 창문 스스로의 힘에 의해 뒤틀리고 깨져버리기 때문이라는 도리를 깨달았다. 즉 고정된 듯 보이는 창문이 제 기능을 다하려면 스스로 숨쉴 수 있는 유연한 공간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이 문창의 원리를 우리 인생에 투영해 보았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과실과 실패를 저지른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생긴 틈새를 보며 좌절한다. 완벽하지 않다는 것에 분노하고 남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형편없이 몰아세운다. 그러나 삶 역시 기온의 변화처럼 예측 불가능한 시련과 감정의 팽창과 수축을 겪는다. 그런데도 우리는 스스로를 철저하게 조여매거나 반대로 틈새를 방치해 사람이 들어오게 놔둔다. 우리가 범하는 과실이나 삶에 생긴 틈새는 결코 수치스러운 흉터가 아니다. 그것은 뻣뻣하게 굳어진 우리의 자아를 보호하고 더 큰 세계를 품기 위해 마련된 유연한 숨통이다. 로자가 말한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강한 것을 이긴다는 역설도 이 맥락에서 성립한다. 강함이란 부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결국 제자리를 지켜내는 유연함이다. 알루미늄의 견고함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었던 문창처럼 인간의 삶 역시 완벽함의 굴레로는 유지될 수 없다. 실수와 과실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온 틈새를 유연하게 품어내어 오히려 더 단단한 내면으로 승화시킬 때 비로소 우리는 실패의 낭떠러지에서 벗어난다. 나는 오늘도 만들어낸 마음의 문창의 틈새를 정성스레 메운다. 그리고 내 마음에 생긴 작은 상처와 틈새 역시 너그럽게 그리고 실런트처럼 부드럽게 채워넣는다. 삶이 스쳐가는 이 창문 너머로의 시련, 유연함으로 이겨낸 자의 찬란한 내일이 환하게 비쳐 들어오고 있음을 믿으며 인생의 황혼길에 하나의 디딤돌로 되어 오가는 길선들의 아주 작은 틈이라도 함께 메우며 가련다.

그래서 작자는 단단한 알루미늄 창문을 제작할 때 창문과 문틀 사이 유연한 틈을 말하면서 인생도 너무 각박하게 살아가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 수필 어머님의 불호령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시어머님의 불호령 정금련. 류수 같은 세월이 흘러 이젠 나도 고희의 문턱에 들어섰건만 오늘도 시어머님처럼 손발이 분주해진다. 직접 반찬을 지지고 복고하면서 분주하게 설 상차림을 갖췄지만 손주들은 두어 젓가락 집내에 만회하곤 핸드폰 세상에 빠져든다. 핸드폰에 빨려 들어간 듯한 아이들의 눈동자를 보느라니 야속해서 도망치고 싶었던 그때 그 시절 시어머님의 불호령이 못내 그리워진다. 젊은 시절에 매년 설 명절을 즐겁게 쉬고 나면 우리 시어머님은 불호령을 내리셨다. 모두 와서 함께 메주를 써야겠다 하시면서 아침 일찍 우리 형제들을 모두 부르신다. 시어머님은 초닷새 초여새 쓴 메주가 달고 맛있다 하면서 콩을 정선하기 시작하신다. 그때는 갓 시집 와서 어쩌다 휴식하는 명절인데 하필이면 명절을 골라 메주를 하시는 어머님이 야속했건만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뜻에 따르기로 마음먹고 집을 나서곤 했다. 허나 시어머님 집문을 떼고 들어서는 순간 두 눈이 휘둥그레지곤 했다. 새벽 3시부터 시아버님은 불을 떼고 시어머님은 두 가마에 콩을 앉히고 아침 8시가 되기도 전에 손절구로 모두 찌워놓으셨기 때문이다. 너무도 미안한 마음에 벌써 다 해놓으셨네요. 어머님 내가 너무 늦게 왔습니다 라고 사죄하면 어머님은 빨리 올라오 이제 함께 빚으면 돼요 하시면서 환하게 웃어주시곤 했다. 우리는 모여서 금방 짐 뭉겨놓은 메주를 둥글게 빚어 별짚을 깔고 올려놓고 또 묵은장 한 대야에 햇메주를 버무려 온의장을 만들었다. 그리고 집에서 대물림한 나무 소쿠리에다 별짚을 펴고 청국장을 띄우곤 했다. 그때 우린 뜨끈뜨끈한 가마목에서 청국장에 명태를 넣고 보글보글 끓인 국물 한 그릇에 옥수수밥을 뚝딱 비우기가 일쑤였는데 그 맛 또한 천하별미였다. 저녁밥을 맛나게 먹은 우리 형제들은 명절 기분을 내느라 윷판으로 옮겨 놀기 시작하곤 했다. 그러는 사이에 시어머님은 없는 살림에도 어느새 온의장이며 마른 산나물이며를 꽁꽁 싸서 보따리를 여러 개 만드신다. 시어머님은 항상 아껴 드시고 아껴 쓰시면서도 우리들에게 일요일만 되면 오늘은 두부를 하니 와서 함께하자, 오늘은 순대를 만드니 함께하자며 오랍신다. 이런저런 갖가지 불호령을 가풍으로 받아들이고 장장 25년을 이어오면서 일솜씨를 배워주고 이끌어주니 형제들의 정도 더더욱 두터워졌었다. 헌데 그 잊지 못할 불호령 중에서도 연후 일요일날 내리신 불호령이 영원히 이 내 마음속에 마지막 여한으로 남아 마음의 옹기처럼 박혀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평생의 후회로 남아있다. 그날 무용물자를 씻고 먼 길을 갔다 집에 오는 길에 어머님 댁에 잠깐 들렀더니 어머님의 불호령이 또 시작된다. 내일 집에 오너라. 감자국수를 푸짐히 사왔으니 형제들 모두 함께 와서 먹자 라고 하셨다. 그날따라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열몇 시간이나 차를 타고 온 터라 이틀날만은 가기 싫어 어머님께 오늘은 감기 기운이 있어 내일 좀 쉬겠습니다 라고 하니 어머님도 그렇게 하시라고 하셨다. 그 후 며칠 뒤에 나는 어머님 댁에 들리지 못하고

사업의 수요로 곧장 외국 출장을 떠나게 됐다. 헌데 스무 날 만에 부고가 올 줄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어머님이 심장병으로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셨단다. 나는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순간 멍하니 있다 가슴을 치며 통곡했었다. 자식들을 보고 싶어서 또 만나는 것을 주려고 오라는 그 한마디, 마지막 불호령을 끝내 지키지 못한 내가 너무나 미워졌고 그 후에는 가슴 한구석에 영원한 흑점으로 남아있다. 세월이 지나니 그 불호령 나날의 추억들이 너무나도 귀중한 구슬꾸러미였던 것을 뒤늦게야 깨닫게 된다. 해마다 다가오는 설날이면 시부모님의 참뜻을 떠올리기만 해도 목이 메여 눈시울이 젖어든다. 비록 세상은 변해가고 가마목에서 지지고 볶던 그 미량 풍속들은 점점 모려져가고 있지만 나만은 그 옛날 따뜻했던 시어머님의 보물꾸러미를 풀어 그리운 마음을 되새기며 달래보곤 한다. 그때 그 불호령은 나를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않으려 했던 어머님의 애틋한 사랑이었음을 나이 같은 지금에 와서야 비로소 느끼게 된다. 이제 나는 그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 내 선조들에게 그 아름다웠던 불호령을 마음껏 이야기하려 한다. 부모님의 그 뜨거웠던 마음을 이제는 그 참사랑을 내가 이어받아 오늘도 후세대들에게 위대하고 아름다운 그 참사랑을 전하려 한다. 아, 그립고 그리운 잊지 못할 어머님의 불호령이여.

네, 그래서 말하는 시어머니의 불호령은 자식들을 외롭게 놔두지 않고 자주 모여 형제간의 정을 돈독히 해가려는 시어머님의 사려 깊은 마음이었음을 작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젠 선군들을 거느린 자신도 시어머님을 본받아 후손들에 대한 참사랑을 실천해 가려 한다는 속마음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이어 소필 섭쪽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섭쪽 정금련. 우리에게는 조상으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전통 음식이 아주 많다. 술 뒤끝에 숙취해소의 좁쌀죽, 긴 중병 끝에 약식으로 전복죽, 동짓날 오그랑 동동 팥죽, 초겨울 추위를 몰아내는 큰 가마솥에 푹 달인 옥수수 새알 당콩죽, 죽의 변신은 세월과 더불어 조대를 이어가던 명맥이 아닐 수 없다. 그 많은 죽 중에서도 내가 즐겨먹는 죽은 오죽의 일종인 섭죽이다. 모남은 이국 땅에서도 부모님 그리며 먹었던 섭죽, 그 맛을 잊을 수 없다. 몇 년 전 나는 이국 땅의 푸르른 바닷가인 비파섬으로 가는 기회를 가졌었다. 당시 우리 일행은 장거리로고도 잊은 채 들뜬 마음으로 바닷가로 다가갔다. 와 하는 함성이 저절로 나올 만큼 맑고 푸른 동해 바다가 눈앞을 황홀케 했다. 바다 한가운데 버티고 들어선 비파섬이 출렁이는 파도를 맞으며 우릴 반겨주고 있었다. 입구에 건설된 1000m는 좋게 되는 다리목에 들어서는 순간 바다와 육지를 이어주는 비파현이 수시로 풍랑을 따라 아리랑을 연주하는 듯한 모습이 참 가관이었다. 그 현을 밟고 내가 지나가고 파도는 멀리서 나를 반기며 졸지어 달려오는 모습이 마치도 수십만 개 물바라가 일제히 악수하려고 밀려오고 또 밀려가는 듯했다.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다. 오 푸른 바다여, 내가 왔다. 나는 저도 모르게 부르짖었다. 나의 절절한 목소리가 파도를 타고 동해안에 메아리 치는 듯 싶었다. 나는 비파섬에 도착해 섬 변두리를 걷기 시작했다. 파도가 수천 년 정이 만들어낸 귀한 돌 하나하나가 예술작품이었고 세월의 정기를 받아 대자연이 만들어낸 조각물이었다. 비파로 각은 바다 중간에 떠오른 무지개인 양 오색단장을 하고 우뚝 서서 바다 풍경의 참신한 색채를 돋구어 주었다. 반갑습니다. 비파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내원의 맑은 목소리에 순간 뜨거운 난류가 북받쳐 흐른다. 저 넓은 동해바다 확 트이는 이 기분. 그 무엇으로 형용하기 어려운 감정이 북받치면서 눈물이 가랑가랑 눈가에 맺히는 것을 금할 수 없었다. 비파섬에서 한 아주머니가 환한 얼굴을 하고 우리를 맞아주었는데 그녀는 이 섬에서 50년 가까이 길손을 반겨주고 있다고 했다. 그녀의 웃는 얼굴을 보노라니 정답고 자유로운 고향 어머니 모습을 보는 것만 같아 가슴에 뜨거운 난류가 흘렀다. 숭변된 솜씨로 숨쉬고 있는 섭을 까면서 하시는 그녀의 말에 귀가 쫑긋해진다. 해풍의 세례를 받으며 자라온 이 검디검은 섭은 말입니다. 까면 하얀 속살을 보이는데 그 진맛을 다들 아시는지요? 오늘 여기에서 맛보시라요. 시간이 지난 지금도 나는 그때 그 맛을 잊지 못해 해변가 식당으로 가면 섭죽 한 그릇을 정하곤 한다. 여러 번 해변가에 가서 털개, 대게, 반건조 낙지구이, 조개구이, 갓 잡아올린 성게, 참으로 진수성찬을 많이 접했지만 유독 섭죽의 고유한 맛이 나의 입맛을 당기곤 했다. 입에 착착 붙는 질감에 소르르 녹아내리는 듯한 따스함, 지금도 그리워지는 맛이다. 섭죽의 맛을 표현하자면 첫맛은 장맛이랄까. 산의 진미도 고향의 된장맛 못 잊게 하는 옛 추억의 맛이다. 두 번째 맛은 매콤한 맛, 세 번째 맛은 쌉쌀한 맛, 그리고 바다의 쓴맛까지. 한술 입에 떠넣는 순간 느끼는 쾌감은 무엇으로도 형언할 수 없는 맛이다. 언젠가부터 나는 고향에 내려가면 고향의 구수하 강가에 큰 돌 세 개의 철가마를 올려놓고 가마에 물이 끓기 시작하면 고추장과 된장을 넣어 입살, 좁쌀, 감자를 넣고 푹 끓여 진하게 끓여서 강에서 잡은 각종 민물고기를 넣어 어죽을 만들어 먹는다. 어죽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를 들으며 함께 간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보내곤 했다. 비록 해변가에서 맛보던 섭죽은 아니어도 고향의 맛과 고향의 인심이 담긴 어죽을 먹으며 마음을 달래곤 한다. 고래 희에 접어든 지금도 비파도에서 먹었던 섭죽을 잊을 수

네, 그래서 작자는 우리 전통 음식인 죽을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죽의 한 종류인 섭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젊은 시절 먹었던 입지 못할 섭죽의 맛을 회욕하면서 지금은 섭죽은 아니지만 고향의 민물고기로 만든 어죽으로 향수를 달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어 수필 황혼의 여울목을 감상하시겠습니다. 황혼의 여울목 정금련. 무성하던 푸른 숲이 어느새 단풍으로 물들더니 한 입 두 입 조용히 내려앉는다. 서서히 높아가는 가을 하늘에 흰 구름이 떠있다. 마치 모든 잡념을 버린 영혼이 안식처를 찾아 유유히 떠나는 하얀 배 같다. 늦가을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그 아름다움에 도취되는 순간 어쩔 수 없이 뒤따르는 이름 모를 두려움이 있다. 바로 곧 닥칠 긴 밤의 검은 창막이 무서운 것이다.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고독이 기어나오고 그 고독은 아픔을 낳으며 긴 밤과 동무한다. 밤은 세월에 지친 심신을 협박해 우울증과 불면증에

쌍둥이 터널로 몰아간다. 더 지독한 아픔은 1940년대부터 1950년대 수많은 노년층의 현실이다. 중화민공화국이 창건되면서 광명을 보았고 불타는 청춘을 새농촌 건설에 바친 이들이 바로 그분들이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선에서 후방에서 한몸 바쳐 이 땅을 가꾸었던 이들이 이제 길가에서 지나가는 차량만 바라보는 그 피로한 눈빛을 마주칠 때면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 나온다. 아파트 단지에서 가끔 마주치는 한 장면은 진한 감동을 안겨준다. 한 청년이 여든이 넘은 로머의 손을 잡고 거닐고 있다. 치매에 시달리는 어머니는 수척한 다리로 아들의 손에 의지해 겨우 발걸음을 옮긴다. 말없이 아들의 손을 꼭 잡은 채 마치 어린아이처럼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내딛는 모습에 동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한다. 참으로 대단하시네요. 3년을 하루같이 저렇게 모시다니 참 좋은 아들을 두셨네요. 아닙니다. 그저 햇볕이나 쬐어드리려고요. 그래도 걸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고맙지요. 하루 종일 누워만 계시다가 욕창이라도 생기면 얼마나 죄송할까요? 그 한마디 소박한 대답이 모두가 눈시울을 붉힌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린다. 종일 부모님만 모시고 있으면 이후에 뭘 먹고 사오? 엄마가 한일 농촌에서 농사를 지었으니 만년에는 행복해야 하는데 양로금도 없다지. 에잉. 이 밤도 수많은 철형한 눈빛이 밤하늘의 별을 세고 있으리라. 가물거리는 별빛에 마음을 위로 받으려 애쓰고 조승달을 바라보며 마음의 쓰라림을 달래려 한다. 늦가을 매미소리가 처량하게 들릴 때면 작은 반딧불이라도 그리워진다. 그 빛이 앞길을 밝혀준다면 암흑의 끝이 절벽일지라도 웃으며 나아갈 수 있을 터이다. 한순간의 즐거움도 소중히 아끼며 유쾌한 마음으로 남은 여정을 걸어가자. 모두가 그 청년을 본받아 서로의 손을 잡아준다면 이 세상 어디에서나 사랑의 꽃보라가 날리리라. 장미 한 떨기로만 봄을 이룰 수 없다. 무산의 진달래가 만발해야 진짜 봄을 맞이하지. 불타오르는 저녁 노을은 내일의 맑은 날씨를 예고한다.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수많은 밝은 립자들이 만나듯 희미하게 빛나는 생명의 터전에서 동반자로서 서로에게 손을 내민다면 우리 삶에 훈훈한 봄바람 불어오리라. 사랑과 그리움 속에서 곧 이별의 산비탈을 헤매는 이들에게 우리의 작은 위로가 큰 힘이 될 수 있다. 서로 아끼고 보듬는 그 자체가 이미 가슴에 피어나는 행복이 아닐까. 황혼의 노년에 가장 갈망하는 것은 금전이나 사치가 아닌 고독으로부터의 해탈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작자는 그래서 쓸쓸히 저물어가는 황혼의 늙은 이들을 떠올리면서 오늘의 행복은 그들의 분투가 없었다면 잊을 수 없었다며 고독하게 늙어가는 늙은 이들에게 많은 관심과 위로를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종화의 모든 아들, 딸들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이름, 종국. 56개 민족이 함께 어우러진 이 대가족에서 민족 단결의 새로운 역사를 수놓아가면서 더욱 찬란한 조국의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의 즈음에 6월 29일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의 서기 호가복은 연결해서 당원 대표들을 찾아 위문하고 그들에게 당의 관심과 따사로움을 전했으며 주당회를 대표해 전주 각 전선에서 분투하고 있는 광범한 당원과 당사무 일꾼들에게 명절의 문안을 전했습니다.
1: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중공 동만특별위원회의 설립과 발전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2: 연변 특사물 주재 장터가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홈경기와 함께 열려 축구 격전과 상호무역 열기가 경기장 밖에서 함께 피어올랐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의 즈음에 6월 29일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의 서기 호가복은 연결해서 당원 대표들을 찾아 위문하고 그들에게 당의 관심과 따사로움을 전했으며 주당회를 대표해 전주 각 전선에서 분투하고 있는 광범한 당원과 당사무 일꾼들에게 명절의 문안을 전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형 총서기가 신화사 로당원 장련생에게 보낸 중요회신 정신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로일대 공산당인들이 남겨준 영광스러운 전통과 우량한 작품을 계승 발행하며 리상신념을 확고히 하고 대중의 일을 마음에 두며 직책을 충실히 리행하고 착실히 일해 연변 도약 추월을 추진하는 로정에서 새 자비를 보여주고 새 업적을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66세인 로당원 최수호는 퇴직후 시종 당원 신분을 명기하고 적극적으로 남은 힘과 지혜를 발휘해 연결시 건공가도 량신 당건설 지도원을 맡았으며 다년간 쌓아온 당무사업 경험을 기층 당건설 사업에 쏟아부었습니다. 기층 당건설 사업에서의 두드러진 표현으로 최수호는 길림성 우수 당사무일꾼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호가복은 비를 무릅쓰고 최수호의 집을 찾았습니다. 호가복은 최수훈이 퇴직 후 기층에 뿌리 내리고 대중을 위해 봉사한 데 대해 긍정을 표하고 나서 최수훈이 계속 당원의 선봉모범 역할을 발휘하고 건강을 잘 돌보는 전제에서 주동적으로 기층 치료에 참여하고 힘 닿는 데까지 사회구역 대중을 위해 봉사하기를 바랐습니다. 호가복은 우수 당원과 우수 당사무 일꾼들의 선진 사적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우수 당원과 우수 당사무 일꾼들의 이야기를 생동하게 잘하며 당내에서 서로 따라 배우고 앞다투어 모범이 되려고 하는 짙은 분위기를 조성해 광범한 당원들이 각자의 일터에서 분투 실천하고 앞장서 선진이 되도록 인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81세인 로당원 김영자는 이미 54년의 당연안을 가지고 있으며 퇴직 전 여러 차례 선진 사업일꾼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김영자는 장기간 만성병에 시달려 의료비 지출이 비교적 크고 가정생활이 곤란합니다. 김영자의 집에서 호가복은 그의 일상생활, 치료 등 정황을 관심 깊게 묻고 나서 락관적이고 굳세게 생활하며 건강을 잘 돌보라고 격려하면서 당의 좋은 정책과 사회 각계의 관심과 도움이 있는 만큼 생활이 갈수록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격정이 넘치고 비가 끓던 연대 수많은 공산당원들은 평범한 일터에서 당과 인민의 사업을 위해 평생을 바쳐 분투했습니다. 각 현시와 각 관련 부문에서는 곤란 당원에 대한 관심 방조 사업을 잘하고 곤란 당원들이 급해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바라는 문제를 주시해 정밀하게 곤란을 해소하고 난제를 해결하며 최대한의 노력으로 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을 개선해 그들이 당 조직의 역사에 대한 존중과 자신들에 대한 배려를 절실히 느끼게 해야 합니다. 올해 96세인 리퇴직 로 간부 리영생은 장기간 교육 전선에 깊이 뿌리내려 연변 교육사업 발전을 위해 심혈을 다하고 한생을 바쳤습니다. 호가복은 리영생의 집에 찾아가 로인의 손을 잡고 따뜻이 안부를 물었으며 그의 신체 건강과 생활 정황을 상세히 묘하고 나서 리영생이 연변 교육사업을 위해 한 중요한 기여에 감사를 표하고 로인이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축원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날 연변의

0: 발전 성과는 한 세대 또 한 세대 로 당원, 로 간부들이 닦아놓은 토대, 바친 기여와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각 현시와 각 관련 부문에서는 신시대 로 간부 사업을 착실히 잘하고 정성껏 봉사 보장을 잘하며 최선을 다해 로 간부들을 위해 실제적인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며 난제를 해결해 그들이 만년을 편안히 보내도록 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조직부 부장인 왕조휘,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연결시 당위석인 왕길보가 위문에 참가했습니다.
1: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중공 동만특별위원회의 설립과 발전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930년 8월 중공 만주성위는 중앙결의를 관철해 만주당 공청단 성위를 합병해 만주총행동위원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만주 전역 총폭동 준비, 정치파업, 병사폭동, 지방폭동 조직과 홍군 건립의 책략 노선을 확정했습니다. 9월 각현 투쟁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지방폭동 조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만주 총행동위원회는 중공 동만특위를 조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공 동만특위는 10월에 설립됐으며 료여원이 서기를 맡아 연길, 훈춘 등 10개 현을 지도했으며 잇따라 중공 왕청현 위와 훈춘 현위를 설립했습니다. 특위는 설립된 후 지방 당조직을 적극 건설하고 추수 폭동 투쟁을 계속 전개했습니다. 적과 아군의 힘 차이가 현격한 데다가 맹목적으로 정면 대결에 중대한 손실을 입었고 1931년 2월까지 당원 공청단원 군중 2천여 명이 체포되고 수백 명이 희생됐으며 여러 곳에 당 공청단 조직이 파괴됐습니다. 1930년 9월 중공 6기 3중 전회에서 좌경 오류를 시정했습니다. 만주성위는 즉시 총행동위원회를 철폐하고 각급 당 공청단 조직의 일상사업을 회복했으며 동만사업 강령을 제정해 군중을 동원하고 혁명단체와 무장을 확충하는 등 각종 사업을 차츰 궤도에 올려놨습니다. 동만지역 당조직의 발전, 당원대회의 확장, 대중성 혁명단체와 그 정권 조직의 건립은 9.18 사변 후 중국 공산당이 동만 항일 유격구를 개척하고 항일 유격 근거지를 창건하는 데 토대를 다졌습니다.
0: 오늘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개를 해독에서는 민족단결진보촉진법 립법 지도 사상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정에서 습금형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습금형 법치사상, 습금형 문화사상, 민족사업을 강화, 개진할 때 관한 습금형 종속의 중요 사상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20차 당대회 및 중국 공산당 제20기 주황위원회 여러 전체회의 정신을 전면 관찰합니다. 18차 당대회에 민족사업이 거둔 역사적 성과와 성공 경험을 참담하게 총화하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민족단결진보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합니다. 6월 27일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홈경기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주 상무국과 주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함께 내놓은 연변 특삼을 주제 장터도 동시에 열렸습니다. 현장에 마련된 30개의 특색 부스는 경기 관람 플러스 소비 플러스 문화관광 체험 세 모식으로 동북축구연맹전의 이체를 더했습니다. 시장은 일현 일품, 연변 전통 브랜드, 무형 문화재, 입장권 부번 련동 4대 전시 구역으로 나뉘어 연변주 8개 현시의 우수 기업, 고전 브랜드와 특산물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연길 커피, 룡정 명태, 왕청 수제 당면 등 각 현시의 대표 상품과 장료 전병 등 연변 전통 브랜드가 장터에서 선보여 관객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시구역에서는 만족 전지, 안도 수씨 철공예, 조선족 김치 담그기 등 전통 기회를 선보여 연변의 민속 문맥을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입장권 부번 련동 전시구역에서는 경기 입장권으로 일전으로 냉면 먹기 우대권을 받을 수 있었고 미식 업체, 완제품 기름 카드 충전 할인 등 다원화 봉사를 집약해 소비, 출행, 숙박 등 수요를 일괄식으로 포괄했습니다. 주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구 부국장 김현청입니다. 우리에게 동북축구연맹전은 단순한 체육 경기가 아니라 연변 문화 관광, 체육, 상업의 심층 융합 발전을 추동하는 생생한 실천입니다. 이번 활동에서 문예전시 공연, 무형문화재 장터와 경기 분위기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주민과 외지 축구 팬들

0: 위해 특색과 활력이 겸비된 문화관광 성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체육을 매개로 문화를 혼으로 삼아 연변의 온정, 저력과 활기를 충분히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흥룡강 문화관광 주제 전시 구역도 특별히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할빈, 지할, 감옥사 등 부스에서 각지의 특산물을 전시했고 흥룡강 문화관광 전역관광 특색 추천 소개회도 열려 여러 지역에서 특색 문화관광 자원을 소개했습니다. 할빈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선전보금 및 교류합작처 처장 류청강입니다. 이번에 우리 할빈은 성문화 및 관광청을 따라 장터 추천 소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빙설 3개, 포세이돈 그리고 자체 제작한 동북축구연맹전 특색 선물 꾸레미를 가져와 우리 팀을 응원했습니다. 연길에 와서 따뜻하고 진실된 정을 느꼈습니다. 연길 관광사업이 알차게 운영되고 있어 우리가 배울 점이 많습니다. 차 관리, 관광지 통괄 운영, 야시장의 정취에 이르기까지 연기는 매우 독특한 매력이 있어 우리는 많이 배우고 돌아가 종화하렵니다.
1: 동북축구연맹전 경기가 안전하고 질서있게 진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우리주 여러 부문에서는 전방위적으로 경기 보장 방어선을 구축해 장백산과 송화강을 넘나드는 두 지역의 축구 성년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전력 보장했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는 주류 매체의 선전 보장 중책을 맡아 전문 취재 편집, 생방송, 중계팀을 조직하고 사전에 고화질 중계 설비, 신호 전송 시스템 및 녹음, 조명 부대 시설을 테스트했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기술 제작 중심 주임 최필입니다. C+E 채널 고화질 중계차 위성차와 근 40명의 전문팀을 투입했고 카메라 12대를 투입했으며 무인기 촬영, 고속 카메라를 융합해 고속 촬영 장면 재생과 국제음 수집을 병행해 경기의 모든 멋진 순간을 보여주려 힘썼습니다. 동시에 카메라를 축구팬, 응원단, 경기 전 문예 공연 등 멋진 장면에 더 많이 맞춰 경기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연변의 축구 문화와 도시 매력을 전파해 동북 나아가 전국 축구 팬들에게 경기 수준, 관람 가치와 지역 특색을 겸비한 고품질 경기 실황 중계를 선사하려 했습니다.
2: 고품질 세시 直播
1: 경기기간 공안 부문에서는 고정 근무와 동태 순찰을 진행하며 안전 장벽을 튼튼히 다졌습니다. 연길시 공안국 치안관리대대 정치지도원 로효빈입니다. 경기 안전 방어선을 전력으로 구축하기 위해 주 공안국의 통괄 지도와 적극적인 지시 아래 연길시 공안국에서는 경찰 천여 명을 투입하고 경찰차 20여 대를 배치해 경기 안전 보장 임무를 맡아 경기가 안전하고 순조로우며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전력 보장했습니다. 현장 축구팬, 장외 관중, 매체 전파팀에게 안정적인 디지털화 관람 체험을 선사하기 위해 길림 이동 연변주 분회사에서는 네트워크 하드웨어, 전년 5세대 이동통신 A신 기술, 지능적 배치 체계, 온 오프라인 부대 봉사 등 다 차원에서 경기 통신 보장 방안을 구축해 관람 체험이 질적으로 향상되도록 했습니다. 길림이동 연변주 분회사 인터넷부 운영 유지 관리 책임자 장해동입니다. 경기 전 우리는 미리 경기장 및 주변 구역의 42개 기지국을 새로 개통해 용량을 승격했고 두 대의 비상 통신차를 배치해 경기장 핵심 구역에 주둔시켜 5세대 이동통신 A 네트워크 전면 피복을 실현했습니다. 전통 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에 비해 대역폭, 동시 접속 수용 능력이 몇 배 향상돼 몇만 명의 축구팬이 동시에 영상을 찍고 모멘트에 올리며 생방송을 켜도 끊김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전망 연변전력공급회사에서는 전력보장 최저선을 고수하면서 경기 전 과정 무정전, 무고장을 실현했습니다. 국가배전망 연길시 교외전력공급회사 운행검사기술 전문책임자 장익유입니다. 경기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배전망 연변전력공급회사에서는 신속하게 특급 전력 보장 모시

0: 규칙을 가동하고 관련 인원 연 5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전력망 운행 방안을 세분화하고 중점 선로 구역에 대해 정밀 순시와 적외선 온도 측정을 진행해 설비 운행 단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비상 수리 기재를 잘 실시하고 책임을 다져 경기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실히 보장했습니다.
1: 레이 연변, 연변 유래, 백일 무위법 행위 도전, 아름다운 새 연변 순조롭게 동행 제5 시즌 주제 활동이 일전 주공항국 교통관리 지대에서 가동됐습니다. 이번 활동은 전 과정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으며 운전수들은 6월 26일부터 10월 3일까지 100일간 중화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운전 행위를 규범하며 자발적으로 사회 감독을 받아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전혀 없을 경우 추첨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등상은 2,000원 상당의 주유 카드이며 그외 1,000원, 500원, 300원, 100원 등 부동한 금액의 주유 카드 상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운전수 대표 왕해파입니다. 이번 활동을 계기로 우리 모두 교통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과속, 끼어들기, 차선 임의 변경 등 각종 문명하지 못한 운전 행위를 겨련히 근절합시다.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며 양보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인내와 포용으로 모든 보행자를 대합시다. 승객을 대할 때는 언제나 열정적인 봉사를 유지하고 문명한 말투와 규범적인 운전으로 연변 사람들의 열정과 리의를 보여줍시다.
0: 일전 연변대학 2026기 학생 졸업식 및 학위 수여식이 거행된 가운데 연변대학 지도 일꾼, 각 학원 책임자, 교원 대표와 2026기 졸업생들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엄숙하면서도 뜨거웠습니다. 졸업생들은 학사복을 입고 기운차게 차례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학교 지도 일꾼들은 졸업생들에게 영예증서, 졸업증서와 학위증서를 발급하고 졸업생들의 수술을 넘겨줬습니다. 연변대학 인문사회과학학원 세계사 전공 졸업생 문성휘입니다. 저는 졸업이 종점이 아니라 배운 지식으로 변강의 뿌리 내리고 봉사하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졸업 후 연변에 남아 배운 지식으로 모교의 양성 은혜에 보답하고 변강 민족 지역 고품질 발전과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에 지혜를 기여하겠습니다. 길림 전면 지능 실천 속에서 저의 인생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번 졸업식에서 도합 5,522명이 학사 학위를 받고 1,966명이 석사 학위를, 99명이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1: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2026년 도전컵 경연 변강에서의 창업 동북지능 산업 승격 특별 시합이 6월 28일 룡정에서 펼쳐졌습니다. 전성 41개 대학에서 보낸 165개 프로젝트, 400여 명의 청년 학생들이 농업 녹색 발전, 디지털 진흥화, 산업 역량 강화 등 5개 부문에서 경쟁을 펼쳤습니다.
0: 연길시 상무국은 일전 연길시 100개 우선 음식점 선정 결과를 공시했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냉면류, 꼬치구이류, 숯불구이류, 국밥류, 비빔밥류, 맥주 안주류, 민소류행류, 커피, 단, 간식류 등 8개 분야 총 100곳의 우선 음식점을 선정했습니다. 공시 기간은 2026년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입니다.
1: 일전 주 주택공적금관리중심에서 발부한 통고에 따르면 2026년 6월 30일에 주택공적금 연간 리자 정산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며 정산 기간인 6월 30일에는 현장 창구 업무 접수를 중단하고 7월 1일부터 정상 업무를 재개합니다. 온라인 봉사 경로는 6월 29일 오후 5시 30분부터 7월 1일 오전 8시 30분까지 운행을 중단합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김민혜였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이야기거리와 배울거리,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온기.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로우년 행복 동행 봉사 프로그램 로우년 행복 프로젝트가 여러분의 빛나는 순간을 함께하며 따뜻한 동행을 약속합니다. 연광 우산, 진정한 품질의 선택.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이 엄격히 선별해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면 라디오 조선호 방송 문화생활 채널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노년 행복 프로젝트 연광우산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를 통해서 어르신들께 딱 맞는 질이 좋고 믿음이 가는 제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보면은요, 시중에 노인 건강 제품이 정말 다양한데요. 안타깝게도 가짜 제품이나 불량 제품 또는 인증이 안 된 제품이 부지 기수이고 또 그런 제품을 사가지고 실망을 한다거나 속은 경우가 아마 있을 겁니다. 연별의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은요, 연별의 대표 매체로서 어르신들에게 품질이 좋고 가격도 알맞은 정직한 재료로 만든 좋은 제품을 골라서 추천해 드리는 것도 저희 사회 책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별의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이 직접 운영하는 오프라인 매장 연광우선과 함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품질 걱정이 없고 가성비 또한 좋은 노인 건강 제품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연별의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이름을 걸고 선택한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저희는요, 품질도 좋고 가격도 알맞고 재료도 정직한 가성비 좋은 제품만 고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오늘도 역시 연광우선 매장 담당자 리민철 씨를 저희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연광우선 매장 담당자 리민철입니다. 예, 오늘도 서태문 선생님과 함께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좋은 제품 그리고 품질도 좋고 가성비도 좋은 정직한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네, 연광우선 그래요. 저희 생방송 현재 시각이 7시 22분 39초를 지납니다. 네,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256-1111번,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로 저희들 방송을 통해서 자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연광우선 핵심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건강제품의 모든 관문을 점검하는 것이다. 그래요. 연면의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은요, 지역의 대표적인 매체로서 어르신들의 신뢰를 절대로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반드시 진정으로 질이 좋고 안전하며 가격도 합리적인 좋은 제품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는데요. 이민철 선생님, 최근 많은 청취자분들께서도 또 연광우선에는 어떤 제품들이 있고 또 어떤 혜택이 있는지 문의해오신 분들 엄청 많아요. 그래서 또 찾는 분들도 많고 하는데 어떤 제품인지 방송 듣고 있는 분들에게 좀 소개를 쭉 해주실까요?
1: 예, 저희 제품은 예, 매우 다양합니다. 우리 중노년층이라면 누구나 관심하는 제품들로 꽉꽉 채웠습니다. 예,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예, 폼의 Q10, 그리고 심장의 기를 보호해주는 럭심환, 예, 루신환, 그리고 또 우리 무릎이 시리고 관절이 불편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예, 먹는 아미노 글루코사인, 예, 안탈왕구수, 예, 그리고 또 바르는 관절 액제, 많은 분들이 이미 드시고 있는 또 프로 예, 바이오틱스, 이성균, 예, 여러 가지 비타민들도 많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즐겨 찾는 건강차 재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예, 양생차 재료로 자주 사용되는 우리 맥동, 그리고 능하이 구기사, 장백산이 황기, 예, 서양 3편, 그리고 우리 또 요즘 남성분들이 많이 찾고 있죠. 예, 신정차, 네, 신정차, 예, 등등 있습니다. 예, 이 모든 제품은 우리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직접 엄선한 건강 증진 제품들입니다.
0: 네, 중노년층에서 요즘 또 많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신정차, 선진차, 예. 남성분들이 좋아하는 뭐 또 기력을 돕는 뭐 그런 제품도
1: 예, 그렇죠.
0: 알고 있으니까 연광우선 매장 제품은요 뭐.

0: 모든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저희들이 제품만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이런 제품으로 저희들이 골라봤습니다. 건강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느껴져서 많은 걸 이제 저희 매장에 올려놨는데 요약하고 싶은 분들은요. 영광우선 매장 전화 0433-268-0999 예, 그렇죠. 0999번입니다. 268-099번 오전 8시부터 11시 30분 오후 1시에서 5시 사이에 매장문을 방문하셔서 상세히 알아보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요. 저희 영광우선 매장에 입점하는 모든 제품들은요. 모두 여러 단계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제품들이라는 걸 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격 대비 성능도 좋고 품질도 확실해서 어르신들이 부담이 없이 선택하실 수 있는 좋은 제품이다. 이렇게 여러분께 저희들이 방송 시간대 월요일마다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염려를 하죠. 텔레비전 방송국 국자가 1층 청사 매장 위치가 그래요. 연길 길시 미디어 건강 로영업청 동쪽이죠. 네, 영광 우선 모든 제품을 가다롭게 선정하게 여기서 추천한 제품이라면 정말 진정으로 믿을 수 있고 살 수가 있다. 믿음 놓고 우리 이민철 선생님께서 오늘 또 뭐 여러 가지 혜택도 좋고 이 제품에 대해서 이모저모로 많은 소개를 해 또 부탁드립니다.
1: 네, 오늘도 역시 우리 또 웅담 관절에 그리고 웅담 명안액 등등 특별 혜택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0: 그래요. 웅담 관절액 또 많은 분들이 정말 선호하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어떤 제품입니까? 좀 소개해 주십시오.
1: 예, 우리 웅담 관절액은 유행어로 바르는 제품입니다. 예, 웅담이 혈액순환을 돕고 항기를 제거하며 경락을 소통시키는 중약제들을 배합한 우리 바르는 관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 웅담 관절액은 피부를 통해서의 관절 연조직에 직접 흡수되며 그래서 우리 위장이나 간, 신장을 거치지 않기에 장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관절이 일상적인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은 아닙니다. 예, 대체할 수는 없지만 예, 그 통증 완화나 예, 증상 완화에 일정한 도움이 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저희 웅담 관절액이나 웅담 명란액 그리고 저희들이 저희 제품이 이러저렇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뭐 가격 1원이다 2원에 사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통해서 뭐 그 효과에 대해서나 그리고 좋고 또 여러모로 자문이 필요하시다면은 저희 방송을 통해서 해주시면은 또 선물도 따라가게 돼 있고요.
1: 네, 그렇죠.
0: 그 효과 반응을 좀 더 듣고 싶어요. 진정으로 저희들이 소개하는 것만큼 그렇게 따라가는가 괜찮은가 이렇게 생방송으로 직접 듣고 싶습니다. 256-1111번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해서 전화를 주시거나 또 자문이 필요하시면 또 전화 주신 분들한테 저희들이 약간은 선물도 드리고 진정으로 듣고 싶은 여러분들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웅담 관절액 그 효능이 어떠한지 좀 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1: 예, 우리 웅담 관절액은 바른 후 10분 내지 30분에서의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로의 관절이 한기를 제거해 줍니다. 찬 기운이 체내에 들어와 생긴 우리 관절 냉증 그리고 흐린 날이거나의 에어컨 바람을 예, 자주 예, 쉬거나 그리고 또 환절기나 겨울철 기온이 떨어졌을 때 우리 관절이 차갑고 또 시큰거리며 깊게 쑤시는 통증이 예, 이런 데 효과적입니다. 예. 그래 우리 관절액을 바르면 그 열감을 느끼게 되는데 예, 이래서 우리 관절 부위의 찬 기운을 없애매 냉증과 가벼운 통증을 빠르게 완화합니다. 그두 번째로 또 우리 근육 묵침을 완화합니다. 목과 어깨가 걸렸거나 우리 허리 근육이 긴장하거나 예, 또 그리고 발을 들기 어려운 증상 예,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 우리 웅담 관절액을 바르고 마사지하면 예, 긴장된 근막이 풀리고 예, 근육 경련으로 인한 그 당기는 듯한 통증이 완화됩니다.
0: 네네.
1: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우리 근육 피로로 인한 통증을 빨리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 육체 노동을 하거나, 예,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장시간 서 있거나, 그런 후에 또 우리 무릎이나 손목, 발목이 붓고 쑤시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증상들을 빠르게 진정시켜줘서 우리 불편함을 덜어줄 수가 있습니다.
0: 그래 뭐 그 보조 제품으로도 좋습니다. 치료도 뭐 협조해서 같이 하게 되면은 좋은 증상을 완화시키는 면에 청년, 중년, 장년 모두 다 필요한 제품이라.

0: 그렇죠.
1: 예. 일단 우리 뭐 관절이나 예 우리 저 뭐 만성 우리 하진행증이나 예 이런 분들이 예 쓰면 일정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0: 일단 뭐 다쳤거나 뭐 삐끗하거나 특히 그 뭐 사람들이 나이도 먹다 보게 되면은 다른 젊은이 비해서 좀 더 빨리 그
1: 예 노화가 올 수도 있고 예 증상이 이런저런 증상이 나타날 맞아요.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우리 웅담 관절약을 일주일에서 한 달 동안 꾸준히 사용하면 우리 관절이 불편한 증상을 확실하게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중도년층에서 많이 나타나는 우리 퇴행성 관절 문제를 또 개선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시가 들면 금방 말했다시피 또 연골이 마모되고 또 우리 관절 활력이 부족하여서 아침에 관절이 뻣뻣하고 움직일 때 소리가 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 웅담 관절약을 매일 꾸준히 바르면 우리 관절 유연성이 점차 좋아져 저울에 앉거나 계단을 올 때의 뻣뻣한 느낌이 또 완화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예, 그리고 또 우리 한수평, 우리 만성 하진행증 한으로 러환투라고 하지 이를 개선한 데도 큰 도움이 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
0: 전화 연결드렸습니다. 연결해보죠.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2: 아, 예, 한 가지 문의합시다. 우리 이 관절염이고 발목이고 무릎이고 징징 털어나고 하는데 이제 관절염에 바르는 약이라면 있다는데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팝니까?
1: 예, 지금 우리 전화로 예약하시고 오시면 예, 이원에 드립니다. 단돈 이원에.
2: 단돈 이원에?
1: 예.
0: 이원에 놀라시.
1: 예, 지금 우리가 활동 중이니까 예, 지금 이원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0: 워낙 가격이 129원, 뭐 그렇죠 이거.
1: 예.
0: 예 그런데 이원에 예. 드리고 있어요. 전화 참여하신 분들한테는.
2: 그렇습니까?
1: 예.
2: 아니, 내 그래 지금 별로 신기해서 내 그래 문의한다. 아, 이 지금 우리 다 냄새가 있으면 다 이게 꺼져 바람물로 그래 그런지
0: 각털나고
2: 이 발목이고 그저 사지게 다 각털나고 아파서 진도 못하지
1: 그러니까 예. 그래서 예 효과가 써본 분들은 효과도 다 괜찮다 하니까 예 한번 오셔서 예 단단 이원인데 뭐 예
2: 아, 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 이제 감각을 듣고서 지내 일로 이 약이 맞을 것 같아서 내
0: 그게 누구 오실 뭐 친척이나 친구 주변에 없습니까? 우리 연결 씨.
2: 우리 여기 양로원입니다.
0: 아 양로원에요? 양로원이라도 누가 거기 전문 인원들 뭐 원장이나 아니면은 삼일꾼들이 뭐 전화번호로 저희 방송국이 1층 길시미대 오시게 되면은 그쪽에 이런 일이 전화를 연결했는데 사하고 싶습니다 하게 되면 그냥 붙여 보낼 수도 있거든요.
2: 그래 붙여 보내면 되니까.
0: 아 그렇죠.
2: 보내면 되니까.
0: 예, 예, 그 어머님 전화번호 휴대폰 예, 전화번호 기록이 돼 있고.
1: 예, 예 우리 그 전화번호를 적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예 우리 레일이나 예 레일에도 좋고 예 한번 전화 주세요.
2: 안 되지.
1: 예.
2: 얼마입니까?
1: 268-0268.
2: 예.
1: 예, 0999번.
2: 268-00.
1: 아니, 0999번. 구자 세 개입니다. 마지막에 구자 세 개입니다. 예.
2: 예, 그렇습니까?
0: 예, 68. 링조, 조조.
1: 예, 아침 8시 후에, 예.
0: 어머님
1: 8시
0: 예. 8시 예. 어머님 전화번호 다시 한번 불러보세요. 옳게 적으셨나 들어보죠.
2: 예. 268-0999
0: 예. 아니 예. 그 9자만
2: 9
1: 예. 예. 예. 0이 하나 있고 뒤에 9자 세 개 된다 예.
2: 0999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0999 이래요.
1: 예.
2: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1: 예. 예.
0: 건강하십시오. 그래요. 어머님처럼 좀 더 이런 거 불편하시는 분들 남성이든 뭐 여성이든 저희 방송 들으시고 뭐 다른 어떤 큰 질병으로 골이 깊었거나 치료도 같이 하면서 뭐 그리고 또 보조적으로 써도 또 괜찮고 하니까 아니면은 또 집에서 어떤 피로가 쌓인다든가 깨끗했거나 네. 이러면은 그냥 또 나을 수 있는 이 웅담 자체 분위기가 소염 작용에 아주 좋잖아요. 또.
1: 네. 그럼 뭐 당장 네. 뭐 증상이 없더라도 뭐 집에다 예, 사놓고 소리, 예, 저, 비축으로, 비축용으로, 예, 사놓는 것도 괜찮다고
0: 저 예, 저부터 뭐, 눈에 넣을 만큼 그렇게,
1: 예.
0: 또 효과도 좋고, 어느 정도에서 앞에서도 예,

0: 얘기해드렸습니다. 냉한적, 뭐 냉한 뭐 이런 것도 다리 뻣뻣하고 이런 느낌에도 아주 좋다고 했잖아요.
1: 예, 또 그리고 우리 다리가 장기간 또 우리 차갑고 예, 수위에 노출되면 또 아프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증상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사용하면 그 재발 빈도를 또 줄일 수가 있습니다.
0: 그래요.
1: 예, 그리고 또 우리 만성 손상으로 인한 통증도 진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오랜 육체 노동으로 인해서 어깨, 허리 등 부위가 만성적으로 아픈 증상이 있다면 우리 이 웅담 관절액으로 일상적으로 관리하시면 그 통증의 정도를 낮춰줄 수가 있습니다.
0: 그렇죠. 뭐 한 주도 좋고 뭐 2주, 한 달 뭐 이렇게 그냥 웅담 관절의 그 주변이 발라주면 통증 완화가 예, 되잖아요. 이것이
1: 곧 따뜻해지면서 예, 그 맞아요, 환기도 맞아요. 예, 제거해 줄 수가 있습니다.
0: 중년은 정도 좋고 뭐 젊은이도 좋고 뭐 어떤 저런 어깨에 허리에 부위에 뭐 아, 만성적으로 아픈 증상이 있다면 좀 써볼 만하지 않을까. 또 뭐 단돈 2원이기 때문에 한 점 더 오셔서 둘러보시기도 하고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2: 네, 예, 그, 이혼 저기, 가서 야거에 싸다가서 능당 무릎 지금 바르고 있습니다.
1: 오, 그렇습니까?
0: 어때요?
2: 그런데, 그게 내 이 발 상해서 한 1년 고사해서 그만 붓겠어, 용 고생했는데, 그거 내 지금 일주일 바르는데 더 붓기지 않고, 예, 그런 거리가 아주 온전합니다. 그런 거리 통증이 심할까, 예, 그런데 아주 불편했는데, 예, 이 약이가 바르는데 나는 여러 번 다 해발랐습니다. 아침에 바르고, 그래 나가면, 예, 오늘날 아이 발랐는지도 지금 용 좋다니까 용 좋습니다. 그래 내 전화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도 어떤 논의들에서 이런 증상이 많지 그면
0: 맞아요 맞아요.
2: 그래 한 번씩 가서 싸다 써보라고 내 그래 전화라.
1: 그렇죠. 뭐 단단 이원인데 말 그렇잖아요. 예.
2: 나는 예, 용 좋습니다. 이거 바르는 게 그 간편하기도 하고요. 그래 한번 무슨 발라서 썩썩 문대는 뭐 이런.
0: 맞아요. 예, 어머님이나 선생님도 가무 노동에 지치고 하다 보면 여기저기 뭐 결리고 뻐근하고 아프고 시굴고 뭐 통증이 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뭐 어머님 저 말씀대로 그 통증 완화에 뭐 빠른 시간에 뭐 본다니까.
1: 예, 그래도 붓기도 또 내릴 수가 있습니다.
0: 그렇죠,
1: 예,
0: 그렇죠. 예, 예.
2: 근데 딴 것보다 부순 게 붓기지 않을 거 얼마
0: 아, 붓기지 않아도 그렇죠.
2: 이 오른쪽 무릎이 좀 통증이 있을까 해서 거기다도 막 문대놓은 게 이럴 수 있겠다. 이게 안 좋습니다.
0: 어머님이 예, 직접 써보시니까.
2: 예, 싸 쓰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도.
0: 아유, 어머님 감사합니다. 직접 쓰고 예. 다른 사람한테 권장도 하고 그렇죠. 한번 뭐 써보는 것도 괜찮다. 뭐 이렇게 예. 얘기를 해 주시면서. 그러니까. 직접 낫기 때문에.
2: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친구들 데리고.
0: 어, 그래. 좋죠. 좋지요. 어머님 오십시오.
1: 예. 어서 오세요. 예.
0: 예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1: 예, 건강하시고요.
0: 네. 저희 연변방송국 예, 길시미디어. 뭐, 첫 시간에도 그 주소를 얘기해 드리는데 잘, 그치, 좀 모르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연결시에 살면서도 아마 외지분들이면은 좀 더 저기 할 텐데 한번 또 다시 소개를 해 주실까요?
1: 예. 그러니까 우리 연변 텔레비전 방송국 예 로청사입니다. 예, 연변병원 동쪽문 맞은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 거기서 우리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정문으로 와서 자꾸 그 안으로 그 안인가 하는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안이 아닙니다. 예, 그 정문에서 북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우리 저 십자거리가 있습니다. 십자거리에서 동쪽으로 한 50m 가면 예, 그 우리 연성뚝배기 연성뚝배기 저의 딱 금방 맞은 편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모르시겠다면 우리 그 연립과병원 예, 연변립과병원 노커의원 예, 노커의원에 우리 그거나 남머리 되죠. 예, 남을 그거나 시두이멜 예, 시두이멜 예. 그 부분에 예, 와서 예, 정말 못 찾겠으면 우리 금방 우리 말했던 그 전화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268-0999번에 268-0999에 전화 주시면 우리의 사업일꾼들이 맞습니다. 그 마중을 나갈 수가 있습니다.
0: 맞습니다. 예. 네, 기억하셨죠? 길시미디어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1층 청사. 예. 그래요. 뇌과병원 남쪽이고. 찾기 쉬운데.
1: 네. 그 십자거리면, 십자거리만 예, 찾으면 북쪽으로 한 30m만 올라오면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
0: 음식점이 오래된 음식점 그, 하나 있잖아요. 예. 많은 분들이 또 기억하실 거예요.
1: 하여튼 그 부분에 와서 못 찾으시면 예, 전화 주시면 곧바로 예, 마중을 나갈 수가 있으니까. 예.
0: 그렇죠. 뇌과병원 아니면은 뭐 연성뚝배기 맞은 결문이죠.
1: 예.
0: 268-0999번. 그래.

0: 거예요.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생방송실 전화, 저희 생방송실 전화, 아, 지금 7시 40분을 넘어섰는데, 256-1111번, 256-1112번 두 대의 전화가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모로 뭐, 쓰시고 효과에 대해서도 좋고, 그리고 또 새로운 어떤 반응도 좋고, 여러분들 같이 쓰면서, 뭐, 질병도, 뭐, 병도 자랑해야 낫고, 또 치료도 되고, 좋은 제품 또 소개를 이렇게 하면서, 뭐 여러분들 많이 사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저희도 이제 소개를 해드립니다. 어떤 증상이 효과적인지 어떤 분들에게 더 특히 어울리는지 우리 선생님께서 좀 더 콕 집어서 좀 더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1: 예, 우리 45세 이상 우리 중로년층 특히 생리적인 관절 노화로 예, 이런 현상이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 금방 말해 우리 전화 오셨던 분들처럼 예, 무릎이 불편한 분. 예, 그리고 계단 오를 때 통증이 있고 또 저걸에 앉았다 일어서기 어렵고 걸음이 무겁고 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뻣뻣한 분들 또 그리고 허리가 불편한 분 허리가 시큰거리고 아프고 예, 굽히기 힘들고 오래 앉아 오래 앉아있다 일어나면 예, 또 허리가 아픈 등 증상이 있는 분들 그리고 어깨가 불편한 분 예, 발을 들어 올리기가 힘들고 또 머리를 빗거나 옷을 빗기조차 힘들고 밤에 자다가도 어깨가 아픈 분 예, 이 밖에도 또 손과 발이 불편한 분 손가락 관절이 붓고 쑤시고 발목이 차고 아프며 또 우리 만성하지랭증 로한토이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0: 그래요. 근데 뭐 다 좋다는 것보다도 주의할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한테는 어떤 면에 주의를 돌리면 좋을까요?
1: 네, 우리 피부 손상 있는 부위 예, 예를 들면 찰과상 그리고 배인 상처 예, 출혈 궤양 얼음 화상 퍼진 이런 병변이 있는 부위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마티스 관절염과 통풍 급성기 발작으로 인해 관절이 붉어지고 뜨겁게 부어오르거나 물이 차는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의사의 진료와 처방에 따라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0: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2: 예, 두 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2: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2: 예, 제가 예, 이제 금방 그 두 분 선생님께서 그 소개하시는 오늘도 한번 관절에 그 들었는데요. 예.
1: 예.
2: 예, 저는 뭐 자다가 시간이 없는데 이렇게 한번 전화하면 이혼이 됐잖아요. 예.
1: 예, 예.
2: 이래고 그 다음부터 한 병 싸게 되면 거기서 대사를 해줄 수 있습니까?
1: 예, 내일 우리 그 2680999번에 예, 전화하셔서 예. 그분한테 전문감 전화번호하고 주소하고 예, 꼭 남겨주세요.
2: 근데 예,
1: 어디십니까? 집은 집이 어디십니까?
2: 번호로 알려주겠는데 예. 이 전화받는 분이 한석입니다.
1: 아 맞을 겁니다.
2: 그러니까 예. 어떻게?
1: 아 그 저 조선말 할 줄 아는 분이 있는데요.
2: 있습니까?
1: 예.
2: 예, 저번에는 내 뭐 뭡니까 뭐 내 한 가지. 친구가 물어봐달라 해서 물어봤는데 한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제가 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예. 친구 또 한 사람이 또 인내 좋다고 선전했지요. 이 응답.
1: 어, 그러세요?
2: 예. 그러니까 자기는 가지 못하고 이렇게 이런 상황이니까
1: 예.
2: 한 병 있으면 전화를 한번 했으니까 한 병 받고
1: 예.
2: 한 병이 140권이라 했지요.
1: 예, 138원.
2: 238원입니까?
1: 예.
2: 선생님.
1: 예.
2: 그 저기 한 병 싸면 몇 번 어느 정도 거지 쓸 수 있습니까?
1: 그거나 그거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예.
2: 쓰는 걸로 계산해서
0: 한 20일 정도 예. 뭐 그 부위에
2: 있습니까?
0: 예예 바르고 하겠네요.
2: 맞네요.
0: 예. 예 뭐.
2: 아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선생님.
1: 예.
2: 예.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세요.
1: 예, 예 감사합니다.
0: 그래요. 예. 앞에서도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은 뭐 이 그 여기저기에 뭐 불쳤거나. 손상 가고 아프거나 하는 부위인데 배인 상처, 출혈, 궤양, 이 고름난 이런 데는 안
1: 예,
0: 되잖아요.
1: 절대로 예. 상처가 있는 부위는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예,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
0: 그 중증 뼈돌기, 뭐 이 대퇴골두병변 뭐
1: 예.
0: 이런 건 어떤가요?
1: 그리고 또 예, 이게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0: 오,
1: 예.
0: 그래요.
1: 이럴 때는 즉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예.
0: 그래 큰 병이죠 이거는. 예. 그저 뭐. 얼른 뭐 아프고 나을 것 같다 막 이런 경기 아니라 이미 고질병으로 오래된 건
1: 예,
0: 그렇잖아요.
1: 그리고 또 우리 심한 허리 디스크로 우리 신경이 맞아요. 눌려서 통증이 오거나 다리가 저리고 희미한 증상이 있다면 우선 우리는 병원을 찾아서 정확한 그 병명을 알아야 됩니다. 예, 진단을 받고요.
0: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받았습니다.

0: 맞습니다. 예.
1: 예. 저기는 선번에 며칠 전에 그 방송국 갔다 와서 약 하나 가져왔습니다.
2: 예.
1: 예, 제가 저기 무릎이 쓰레쓰 아파서 무릎이 그런 게 많이 났습니다.
0: 그래요.
1: 예, 그래서 저기 무릎 이렇게 무릎을 꼽지 못하는 게 꿇는 건 조금
0: 났는데. 예. 통증 많아졌죠.
1: 좀 한 번 더 가질라 가려고요.
2: 며칠 사용하셨습니까?
1: 한 통을 그러니까 한 일주일 좀 넘었습니다.
0: 자주 바르셨겠네요 그러면은?
1: 예, 아침 저녁으로.
2: 한 일주일 바르니까 나 효과가 났죠?
1: 예, 조금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또 그래 가면 됩니까?
0: 네, 오시고 사회하시고.
2: 예, 오세요.
1: 예. 예, 그리고 예, 내 친구 이제 전화 왔는데 친구 한 분 또 뵈러 가겠습니다. 예,
2: 예, 어서 오세요. 예. 다 같이 오세요.
0: 알겠습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1: 예, 예. 예.
0: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3: 나한테 연기인데 진짜 다 이제 라디오 지역가 나는데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거 누나 그 약 좀 같은
2: 사서 지점을 모르시겠다고요?
3: 네, 연기를 사는데 내과 병원에서 아는데 그 다음 이런데 잘 지키지 않는 모습.
2: 아, 내과 병원? 예, 남쪽은 아십니까?
3: 예, 안다.
2: 그거 딱 십자가 거기면 있지 않습니까? 남쪽 원이가.
3: 예, 그다음에 또
0: 거기 내과병원 옆에 연성뚝배기라고 음식점 알아요? 길씨미더. 예, 그거 맞은 캐네. 길씨미더라는 것이 우리 그
2: 지수 처음에 우리 유생비를
0: 맞아요.
2: 먹는 데 있지 않습니까? 유생비 형을
0: 먹는 데. 옆이에요.
3: 아, 그럼 얼마나?
0: 방송국 청사 맨 1층인데 우리 방송 청사를 놓고 말하면 북쪽 편이 되고 내과병원을 말하면은 남쪽이 되죠. 길 그렇죠. 건너니까.
2: 딱 십자가. 예.
0: 홍리동 그 십자가.
3: 예, 몇 시부터 가면 된다?
2: 우리 아침에는 8시부터 11시 반, 오후에는 1시부터 5시.
3: 알겠습니다.
2: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그래요. 저희 방송 듣고 있는 분들도 지점이나 뭐 또 여러모로 뭐 자물이 필요하시다면은 내일 낮 시간대 268-0999번, 268-0999번에 전화를 걸어서 이모저모로 자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뭐 저희들이 많은 시간을 통해서 매 월요일만은 저희들이 방송을 생방송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웅담 관절에도 좋고 명맥도 좋고 눈에 넣는 거
2: 또 기침이 안에
0: 맞아요.
2: 비파배청,
0: 비파배청 예. 그렇죠. 기침이 많이 나고
2: 웅담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예, 오셔서 예, 싼 가격에 빨리 가져가셔야지.
0: 그렇죠, 그렇죠. 뭐 2원, 뭐 웅담 명화는 1원이잖아요. 이거 저 시간에도 얘기해 드렸습니다만은 1원, 2원, 뭐 그러면은
2: 예.
0: 뭐 이것도 싸고 또
2: 비파배청 6원 90센.
0: 맞아요. 이거 비법은 예. 기침이 잦고 또 뭐 가래가 많고 하는 사람은
2: 예, 목이 간질간질하고
0: 맞아요,
2: 예,
0: 맞아요.
2: 이런 분들한테도
0: 저희 예. 방송을 통해서 참여하신 분들 그리고 또 어떤 효과 쓰시고 또 효과 뭐 일주일 썼다 뭐 2주 썼다 뭐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방송이 이제 시장에 한 달 푼하니까 방송을 통해서 여러모로 자문을 가져주시고 또 저희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저희들 들이 이제 1원으로 2원으로 드립니다 하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생방송실 이용전화 256-1111번 256-1122번 이렇게 두 대의 전화가 열려져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병치료 용도로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관절의 뭐 효과 용도에 대해서 좀 더 여러모로 설명해 주실까요? 이거?
2: 예, 아래는 그 우리 사용 방법에 대해서 예, 또 설명하겠습니다. 예, 사용할 때 우리 먼저 사용 부위를 예, 깨끗이 닦고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그 해당 부위를 먼저 10회 내지 15회에 가볍게 문지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적당량의 액체를 우리 관절액의 환부에 거르게 바르고 우리 시계 돌아가는 방향으로의 1분 이상 원을 그리듯 예, 마사지하면서 이렇게 해주면 완전히 흡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하루에 2회 내지 3회 사용하면 효과를 더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용 전에 주의할 점도 있는데 예, 처음 사용하기 전에는 소량을 발라서 우리 먼저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웅담 관절액은 외형 관절액이기 때문에 절대 먹거나 마시지 말고 예, 또 눈, 입, 코, 점막 이런 부위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사용 후에 피부가 또 심하게 뜨겁고

0: 불거짐에 가려운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256-1111번, 256-1112번 두 대의 전화가 열려졌습니다. 7시 50분을 넘었었습니다. 이제 9분 좀 넘게끔 시간이 남았어요.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2: 예. 그, 응답번호 어떻게 풀까요?
0: 응답번호는 지금 우리 활동 가게에 있어가지고, 예, 지금 오면 한 번에 다섯 곽을 사면 다섯 곽을 더 드립니다. 예. 그래서 한 곽에 99원인 셈이죠.
2: 한 곽이 그런 거 몇 그램 정도 된가요?
0: 한 곽에 0.1g짜리에 다섯 개 들어있습니다.
1: 금단.
0: 예, 금단. 지금 그 방송이야.
1: 휴음이 생겨요. 네,
0: 휴음이 생긴데.
1: 5초에 봐요. 휴음이 네. 생긴데. 라디오를 끄실까요? 예, 라디오 끄셔야 됩니다.
0: 언제 됐어요? 우린데? 안 하셨죠?
2: 처음입니다.
0: 처음입니까? 그 응담, 지금 응담을 사시라고 그래요?
2: 예.
0: 무슨 증상이 있어서 응담을 사시려고요?
2: 관절이 아파서.
1: 좋죠. 그 소염작용 응담분 그렇죠.
0: 예, 응담분도 드시고 이제 우리 금방 지금 예 방송하고 있는 응담 관절액 예
1: 같이 맞아. 쓰면 더욱 좋죠.
0: 그렇죠. 예. 예.
1: 뭐 관절 뭐 여러 가지 소염 직통 작용에 웅담분 웅담 명안에 바르고 먹고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방금 저희들이 얘기를 하시는 와중에 여러분이 또 알아보거나 비파배청 지금 다 나가고 없대요. 비파배청 예, 예 벌써 수요자들이
0: 나왔어.
1: 비파배청은 없고 저희들이 소개를 했던 이 뭐 명안액이라든가 관절액 뭐 이거는 아직도 있어요. 예. 여러분이 전화 주시고 참여하신 분들은 또 2원이다 1원이다 이제 가격 여기에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응답문 좋죠. 뭐,
0: 예, 한 곽에 네. 원래는 298원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다섯 곽을 사면 다섯 곽을 더 드리게 됐어요. 예. 그리고 또 공장에서 지금 500원 또 할인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예, 응담보 한 곽당 99원밖에 안 되죠. 예. 정말 많이 싼 가격이죠. 이러면.
1: 그래서 어떤 분 저는 응담은 사람만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0: 그렇죠. 예.
1: 어머님 한 번 뭐 전화 주셨고도 응담분도
0: 예, 응담분도 사시고 우리 이제 또 응담 관절에 이제 무릎이 아프다 하시는 게 응담
1: 네, 받아가시고
0: 예, 그리고 또 우리 눈에 있는 눈약도 있어요. 예, 응담 명안액이라고 그것도 1원밖에 안 해요. 한번 오세요.
2: 장박이 대단히 제일 먹습니다.
0: 그러면 어떻게 드시려고 그래요? 뭐 하루에 두 번 드시면 뭐 아침 저녁으로 드시면 한 곽에 예, 다섯 개니까 예, 한 그래서 일주일 분량 정도 되죠, 그랬거나. 어떻게 드시냐에 달렸죠. 예.
1: 네, 여보세요.
2: 변황입니까?
0: 아닙니다. 그 금단이라고 예, 그 그거나 분말입니다, 분말. 예,
1: 작은 그 병 안에 있거든요.
0: 예, 작은 병 안에 있어요.
1: 엄지 손가락만큼한 그 병 안에 예, 예. 반 이상 차여져 있기 때문에 그 쏟아서. 시작해서
0: 예?
1: 활동 언제까지 하나 이런 물어보네.
0: 지금 예 우리 공장에서 언제까지 지금 우리한테 이걸 지금 활동 그 명령을 주겠는지 지금 모르는데 지금 우리 그냥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1: 예, 그냥, 예, 하고 있어요.
0: 그냥 지금 협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언제까지 지금 그 가격으로 주겠는지는 지금 아직도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1: 이제 뭐 두세 달 뭐 예. 반년 할지
0: 예예예 예, 예, 예.
2: 위치는
0: 우리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예, 방송국 합니까?
2: 예.
0: 그거나 우리 연변 병원 맞은편이죠. 예. 그 라디오 텔레 거기서 우리 그 북쪽으로 가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2: 예.
0: 그 십자가에서 우리 그 북쪽으로 아예 북쪽인 게 동쪽으로 예 30m 좌우감이 있습니다.
2: 간판 써붙였습니다.
0: 예, 영광 우선이라 써붙였어요. 그래서 우리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까지 와서 도저히 못 잡겠다 싶으면 268-0999번에 전화해서 예, 우리 사이버 일꾼들이 그러면 예, 마중을 나가게 됩니다.
1: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우선 영광 우선이라고 거기다 간판 붙였어요.
0: 네, 간판 있어요.
1: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영광 우선.
2: 알았습니다.
1: 네, 연상 뚝배기 맞은 편이에요. 예, 안녕히 계십시오.

0: 전화가 녹화하니까 또 중국말로 또 들어오고. 아무쪼록 저희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또 건강하십시오 하는 얘기를 또 드리면서요. 웅담 관절에 어떤 혜택이 있는가. 앞에서도 저희들이 여러모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1: 예, 우리 원가가 138원짜리 웅담 관절액을 예, 금방 말했다시피 지금 특가 2원이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50세 이상의 청취자분들은 모두 우리 영광우선 매장을 찾아서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명예 제한이죠. 예. 지금 선착순 300명에게만 이 가격이 드리는데 예, 명예가 얼마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바로 매장에 가면 명예액이 사서 살 수도 없으니까 생방송에 참여하셔서 명예액을 먼저 차지하셔도 됩니다. 예.
0: 저희 생방송 전화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두 대의 전화죠. 256-1111번, 256-1112번 이렇게 두 대의 전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전화 주시면 저희들이 받고 그 명액도 좋고 그리고 1원 뭐 또 2원 이렇게 관절액을 여러분께 또 드리고 있습니다. 약속한 대로. 그렇죠?
1: 네. 그리고 또 우리 명안액도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웅담 명안액은 또 우리 어르신들이 로안, 눈건조, 백내장, 눈샘을 막힘, 안구헌타 이런 데도 큰 작용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눈 건강을 지키는 또 확실한 효과가 있고 지금까지 후기도 아주 좋습니다. 예, 웅담 명안액이 필요하신 분들도 예, 지금 생방송에 참여했어서 명액을 먼저 차지해도 됩니다. 예.
0: 네. 256-1111번, 256-1112번 두 대의 전화가 열려져 있습니다. 3분 시간밖에 지금 남지를 않았는데요. 우리 그 영광우선에서는 웅담분도 좋고, 웅담명언의 웅담 뭐, 여러 가지로 관절액도 좋고, 앞에서는 저희들이 말씀, 비파액은 다 나갔다고 하니까.
1: 예.
0: 그래요. 그리고 뭐 사냥도 좋고, 뭐, 그 여러 가지 제품도 많지 않습니까? 오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쭉 둘러보실 수가 있죠?
1: 예, 그렇죠. 우리 웅담분도 있고 우리 산양유도 있고 산양분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제품들이 건강증 증진 제품들이 많으니까 오셔서 예 한번 우리 저 전문 사비꾼한테 자신의 증상을 말하고 또 알맞은 제품을 골라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예 면라지오 영광우선은 절대 진품을 고집하고 있으니까 예, 속혈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0: 네, 이 웅담분 다시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이 웅담분?
1: 네, 웅담분 지금 예 많은 예 지금 또 전화가 들어오고 있네요.
0: 네, 그래 요요게 1111번, 요요게 1112번입니다. 예, 7시 57분, 58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 보게 되면은 명안액이 건조증, 백내장, 물샘 막힘 여러모로 좋다고 하니까요. 예, 전화 연결해 봅니다. 여보세요.
2: 예.
0: 네, 말씀 주십시오.
2: 눈에 있는 것과 관절이 가는 거 주겠습니까, 그러면?
0: 예. 와서 사야죠. 1, 2번 내고 주겠습니까, 보다도.
2: 예.
0: 당연하죠. 우리 어머님 전화를 방송 듣고 열심히 전해 주셔서. 한번 써본 적이 있습니까?
2: 없습니다.
0: 아, 써본 적은 없고요. 이 방송 듣고 위치는 알만하죠?
2: 예.
0: 그래요. 한번 시간 나시는 대로 내일 시간 예. 또 찾아주시고.
1: 아침 8시부터 11시 반 사이, 그리고 오후에 1시부터 5시 사이에.
0: 네, 중도는 직접 복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품, 우리 몸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뭐, 젊음이다, 뭐, 기력이다, 뭐,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제품들이 꽤 많습니다. 둘러보시고, 그리고 전국에서도 좋고.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께 소개도 해드리고 필요하시다면 또 사시도 좋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면서 가격이 문제는 또 질이 또 문제는 여러분께 책임지고 해드리는 거잖아요. 저희 제품이.
1: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으로는 웅담명안을 샀는데 웅담관절에 또 이혼해서 살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도 예, 능이 와서 사실 수가 있습니다. 명안액을 아직 써보지 못했고 또 써보고 싶은 분들 서둘러야 하겠죠. 예? 역시 우리 생방송에 참여해서 먼저 명액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0: 네, 제품을 사시고 써보신 다음 전화 또 꼭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님. 네, 약속하셨죠? 예.
1: 네.
0: 전화 사용해 주시고 내일 또 시간 나신 데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0: 네. 그래, 방송 시간 지금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송 영광우선과 함께하던 건강을 지킵시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라는 얘기도 좀 많이 드리고 있어요. 시간도 얼마 남지를 않았는데 써보신 분들도 전화와 함께 저희 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2: 오미란의 미녀광장.

마음을 여는 열쇠인 음악. 세상에서 유일한 언어 장벽을 뚫을 수 있는 힘을 지닌 음악. 어떤 음악은 지난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어떤 음악은 현재의 감정을 공유하게 만들어줍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마음들을 서로 이어주는 소중한 고리인 음악. 오늘도 그 연결 고리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련입니다.

0: 우리 삶의 친구이며 아름다운 언어인 노래.
1: 위로와 희망을 선물하는 존재인 노래.
0: 우리 삶에 영원히 빛을 비춰줄 노래.
1: 이렇게 좋은 날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출발.

0: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코너에서는 국가 1급 성악 가수이신 연변 가무단 염수원 가수로부터 연변에서 창작된 민요풍의 노래들을 배워주는 또 가르침 받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염수원 가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반주를 맡으신 장 선생님 피아노 학원의 장영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또 노래 따라 부르게 나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벚꽃 타령을 다 마무리했고요. 오늘 시간에는 선생님께서 지난 시간에 또 한 분씩 부를 수 있는 무대 시간을 마련해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가사를 다 암송하셨어요? 암송했어요?
3: 괜찮아요.
0: 아, 괜찮은 게 아니라 암송을. 네.
1: 학교 숙제보다 학교 숙제라고 생각해야 한다면.
0: 네. 사실은 딱 이 1, 2절만 암송님 되잖아요. 두 구절만.
1: 네. 암송 아닌데도 네. 가사의 그 의미하고 내용을 알 수 있겠죠? 그것도 간판 못하면 오늘 또 이거 또 안 됩니다.
0: 네.
1: 어떤 이 노래가 무엇을 노래하고 무엇을 의미하는 그건 알아야 되지.
0: 네.
1: 되겠죠, 뭐.
3: 심심이 쉰다. 네.
0: 한번 벽꽃 그 타령을 좀 실감 있게 부르시려면 한번 저희 광동촌이든 우리 농가를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좋겠어요. 그죠?
1: 네, 이분들 네. 좀 다 가봤겠죠.
0: 네. 네. 네 그런 시간 날 것 같아요.
1: 7월에.
0: 네.
1: 우리 지금 딱 7월이 거의 되지 않고.
0: 네.
1: 지금 배모를 심고, 어서 벚꽃이 필 때 오로지 타면 7월에. 벚꽃 필 때 한번 가봅시다.
0: 네.
1: 가보면, 또 벚꽃을 보면 이 노래가 지절로.
0: 자연히 뭐 어깨춤이 나오겠죠.
1: 네, 그렇겠죠. 네. 자, 한번 그럼 뭐
0: 합창으로 불러보시죠.
1: 발성 삼아 한번 불러봅시다. 불러볼 때 아직 좀 시간이 돼서 목소리가 피곤하고 좀 피곤하지만 피곤할 때라도 오늘 가지고 웃음을 잃지 말고 애정을 담아서 한번 가봅시다. 아니, 좀 얕습니다, 소리. 많이 높여놔야 좀.
2: 더 높여야 될까요?
1: 예. 네.

0: 네, 그 흥겨운 멜로디입니다. 즐거운 멜로디 아니고. 그리고 앞에 7월에 꽃무지개 평강벌을 물들이는 한번 다시 시작. 평강벌을 시작.
1: 평강벌을 물들이는
0: 을제를 먹지 마세요. 평강벌을 물들이는 시작.

0: 강을 해랑 강을 해랑 강을 찾아
1: 해랑 강을 찾아오는
0: 계속하셔 정다운 계절
1: 정다운 계절 벚꽃이 필 때면 우리는 소망도 함께 피어
0: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랑만의 계절 벽꽃이 필 이런 강을

여기 낭만의 계절 벚꽃이 필 때면 우리의 소망도 함께 피어. 네, 거기도 이렇게 편안하게 지나가라면 저.

예, 동성사기. 예, 한번 다시 가봅시다. 7월이 그리고 이제 그 가수였습니다. 평강버를 평강버를. 예, 거기도 뻔하게 평강버를 물들이는 이렇게. 예, 7월의 시.

0: 어헐 이렇게 잠깐 어헐 시고 시작
1: 어헐 시고 잘 시고
0: 샤버 다시 한 번만 다시 시작 어헐 시고 시작

0: 행복하고 행복하게 하세요.
1: 어허시고 저허시고 행복의 닐리리. 이런 어서 이런 것이라 뭐나겠어요. 행복의 닐리. 무슨 이런 그 어서 잘 써 이렇게 좀 줘도 되는 행복의 닐리리 괜히 이런 무슨 창작이라 말하는데. 7월에 꽃무지개 평강불을 물들이고 낭만의 계절 벚꽃이 필 때면 우리 소망을 희망 가지고 다시 또 정렬스럽게 이제 좀 발세대 저 무슨 발도 그렇게 해서 한번 다시 가봅시다. 네. 이 노래 잘라가지고 뭐 부터 지나가니까 네, 1, 2절을 저리 같이 합시다. 들어갈 때부터 저듬이 노래할 때 저희들 가수라도 저듬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래를 하기 전에 저듬을 잘 떼면 호흡이나 뭐 위치나 이 감정이 저듬이 잘 들어가면 오늘 노래는 성공입니다. 그게 100분의 8, 90은 저듬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아무 준비도 없이 하면 지로 이때부터 감정에 들어가야만이 뒤뒤 가도 돼. 지로 겉은 웃는데 속은 텅 비었다고 합니다.

저렴이 얼마나 중요하단 거예요. 자꾸 잔소리해서 되지도. 이렇게 잘 봐야 되지 않고. 여기서는 뭐 소리 뭐 이거 제가 알려드릴 수 없으니까 저렴이 그렇게 중요하단 거 이번에 실제부터 정리 잘 처럼 지금

이 마지막 교수급 뺀부이 제일 잘했어요. 또 마지막 분도 마지막 오 하고 마지막 장단 다 채워야 되지. 이제 보죠. 한 대목이 지 이러면 노래가 달라진다 봅니다. 이제 치, 치료를 치장할 때 잘했잖아요. 랑만에 가서 반가운 가서는 좀 못했습니다.

어째서 제가 욕을 이렇게 큰 욕을 아닙니다. 우리 노래 배우면서 읽어야 되는데 노래를 요렇게 한 곡 재밌게 불러나면 그 다음 다른 곡까지도 그렇게 험험한 지나가게 된단 말이다. 아하리 아하 우리의 소망도 함께 피어 아리랑 슬 누구 바꿔? 아. 네.

0: 너 아스리라. 아하. 네, 이분도 따라간다. 아하, 하리라. 아하, 아이란데서. 아하, 하리. 아, 뭐냐, 잡았다. 아하, 하리라.
1: 아하, 하리라.
0: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
1: 아하, 하리라.
0: 이렇게 불러. 내 어제 막 따라가지. 아하, 하리라. 내 뒤집어. 아, 한번 주고. 아, 들으셔. 아하, 하리랑, 스흐리랑, 벽끝 하령 이절로, 컸다가 작았다가, 컸다가, 이래야 사람들 마음을 쪘다. 아하, 하리랑, 스흐리랑, 벽끝 하령 이절로,

0: 이렇게 되는 줬다가 당겼다가 줬다가 당겼다가 7월에 꽃무지개 병거를 물들게 앞에서 이야기를 하러 감수 담아서 여성은 누구 연출할 거 있을까?
1: 앞술 한 번 하고 뒷술 한 번 하고 한번 그렇게
0: 네 그렇게 합시오.
2: 그래도 시간이 남아요.
0: 그래도 가뜩 남습니다. 우리 오미라스 노래 돈을 들어봐요. 네.
2: 그래도 가뜩 남습니다.
0: 키레는 안 돼요. 우리 장수장 노래도 들어보고.
2: 네. 자꾸 잔정 말씀.
0: 달라노가 그 앞부분 이 잘 불러야 되는데 자, 네 분 1절 하고 두 분은 2절 하고

0: 틀렸다.
1: 두 분들 광포로 영하여.
2: 항성 암성 안 되죠.
1: 암성 아예 되는데. 네. 네. 타사를 보면서.
0: 이 소리 하지.
1: 그럼 1절 해보시오. 두 분. 사랑해. 이거 봐서 지심이 지금 지 7절. 저는 노래를 뭐 앞에 두 줄은 소리 크게 낼 필요 없습니다. 예. 정감 따라 소화. 얘기를 합니다. 7월에 이 마이크가 관계없습니다. 우리 듣는데 방송과 관계없습니다. 그분들 소리 내는데 마이크를 같이 해줘도 관계없습니다. 우리 내 귀에는 똑같이 듣기니까.
2: 자.

0: 뭐가 틀렸어요?
1: 짠.
0: 오늘 좀 비판해야 되겠다. 어제 아이디인가?
1: 오늘
0: 병강벌을 병강벌을 7월에 꽃무지개 병강벌을 물들이 이렇게 한다. 자, 다시 시작. 감정도 없지. 시작.

0: 예. 이젠 적법 맞을까 해서. 근데 잘 아야 된다. 두 분들 잘 아야 된다.
1: 맞아, 잘 아야 되네요.
0: 예.
1: 잘하자, 이렇게.
0: 아니, 잘하자 말아야 됩니다.
2: 그냥 불러보자 하면 그냥 되는데.
0: 7월의 꽃무지개 평강고를 물들이는 이. 예, 그, 여기서 가사. 방법을 자꾸 막, 한마디 할게. 가사는 입으로 가지고 막 이래서 쓰는 게 아닙니다. 예. 7월의 꽃무지개 아닙니다. 이 길로 하는 게 아닙니다. 바람을 하는데 움직이지 말합니다. 7월의 꽃무지개 평강보를 물들이는 여기면 힘이 3분의 1도 아이들 간다. 예. 예? 다 창틀하기 때문에. 그래, 자꾸 이 꽉꽉 앞으로 씹지만 말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이 2절을 범해하시오. 가사 모르자. 웃으시오.

0: 한다. 이제 어느 부위 그, 헐씨, 어디 아는데 한 번 빚고 또 잘못 또 떨어가 떠갔다가 또.
1: 얼씨구가 두 번 들어있는데, 이, 처음에 얼씨구는 미라고, 다음에는 미씨. 다르죠.
0: 네, 막 따라. 예.

0: 다시 딱 한 번만 이거 잘해야 되는데 또 풀 퍼대하면 염소 그렇게 빼어줬단 말이야. 시작.
1: 아을 시고 잘 시고
0: 한 번 더 한 번 더 시작.
1: 아을 시고 잘 시고
0: 예 맞는데 이번에 이렇게 그게 감도 어헐 시고 감도 내서 시작.
1: 아을 시고 잘 시고
0: 맞습니다. 예. 어느 분 독창 해보겠습니까?
2: 여기 선생님 먼저 시키세요.
0: 그 우리 뭐니까
3: 반장님부터 하세요.
2: 반장님 염자 했는데 또 뭐 잘
0: 했던가?
3: 그럼 안 하신 분들 중에서
0: 누기 손 드시야 대단해. 저 우리 이 동연선 씨 하고 두 분이 했어. 그 두 분이 그다음에 또 두 분 두 분씩.
3: 예.
0: 네. 시간이 아주 남았는데요.
4: 어제 어 선생님 먼저 해야 되지.
0: 어, 선생님은 야차이지, 뭐.
4: 아, 야차, 야차.
0: 자, 1절 봐. 1절 하고, 두 분이 2절 할 수 있지?
4: 눈이 둘이 한다.
3: 우리 둘이 한다.
0: 야, 뭐 민요풍을 하자. 1절 계속 같이 하면 됩니다.

0: 네.
1: 네. 잘하셨어요.
0: 네. 우리 그 강화란 학생 동무.
1: 네.
0: 중격 여자인데 보세요. 그 진성치기 진성치기를 해라 한다. 그다음에 아하리랑 스 가슴치기를 살짝 나가라는데 아하리랑 스 우리 저쪽에서 그 배워준 것처럼 살살살살 넘기는 잘했습니다. 두에 저
2: 소위 같이 하죠. 그럼 다시
0: 하시오.
1: 네.
0: 똑창 알겠습니다. 세 분. 예, 하시오. 잘하, 이번에 잘할 수 있죠. 1절 하시오. 그 다음에, 우리, 네.
2: 저희 같이 합시다.
0: 저희 같이 합시다. 이번엔 저도 도와줄게요.

0: 봐야 되겠다. 평강뽀를 어찌 자꾸 이렇게 할까? 평강뽀를 물들이는 평강뽀를 평강뽀를 평강뽀를 열 번 연습하면 되겠습니다. 평강뽀를 평강뽀를 시작.
1: 평강뽀를 평강뽀를 평강뽀를
0: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합시다. 자, 다시.

0: 네. 이 노래 우선 좀 긴 노래 배워야 돼요. 너무 잘라놓고 여러분들이 다른 노래도 가사를 엄청 했는데 뭐 다, 우리 다음부터는 이 가사로 예, 한 달에 네 번 하면 네, 이번 세만에는 가사를 좀 외우도록 합시다. 예.
1: 예.
0: 그리고 우리 인핀 보내줬으면 들으면서 연습해야지. 연습해야 하는 것도 없으면 이기 와서 노래를 부르면 부르듯이 배워준 대로 안 하면 안 되죠. 근데 다 텔레비 나가는데. 예, 잘했습니다. 우리 오미란 선생님.
2: 저요?
0: 박수! 도와줄까요? 아니요. 네. 아니요.
2: 아니요.
0: 아하, 하리랑 얘기를 도와줄까? 아니, 혼자 합시다.
2: 저는 그냥 키를
0: 반 맞춰요.
2: 네, 반 맞춰요. 10kg.

0: 잘 부르죠. 예, 하세요. 장고로 한 짝을 치는 노래 하기 힘든데, 뭐, 벌써 그 노래 부른 그 맛은 내고 장단사를 타자니까. 원래,
1: 제멋대로였어요.
0: 잘 부르는데.
1: 제멋대로.
0: 제멋대로 부르지 않았어요. 잘
1: 부르셨어요. 네. 그 벚꽃 타령은 오늘 프로 정말 여러분도 가사를 많이 암송하시고 나중에 어떤 무대에서 노래 부르시더라도 편안하게 그렇지. 부를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가사가 좀 틀릴까 봐 걱정하시다 네, 보니까
0: 네, 감정을 낼 수 없고 정을 담을 수 없어요. 네. 네.
1: 그런 것 같아요.
0: 시간이
1: 이제 다 됐습니다.
0: 다 됐으니까.
1: 네. 네.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코너 여기서
0: 수고하셨습니다. 네.
1: 작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국가 1급 성악가시신 연병감단 김수원 가수로부터 벽꽃 타령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장영근 선생님 피아노 학원의 장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수고하셨습니다.
1: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엄미란이었습니다.

아들이 풀이 죽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본 양춘아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아들이 틀림없이 영감쟁이한테 욕먹고 쫓겨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넉다리는 시종 아들의 세상 물정 모르는 부잣집 도룡 행세를 시답지 않게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들이 아버지의 작업 일지를 가지러 왔다고 하자 양춘아는 인차 만면에 화산 웃음을 띠었다. 그때로부터 침실의 침대 밑에서 작업 일지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을 때까지 그녀 입은 졸고 쉬지 않았다. 아들, 이번에 가서 아버지 위풍을 봤지? 진작 너한테 말했잖아. 너 아버지는 결코 허술한 사람이 아니야. 아버지는 선진분자로 당선되기도 했고 노동모범으로도 뽑혔었었어. 그런 것들은 수분 하나 없이 쟁쟁한 것들이야. 이번에 가서 아버지를 따라 잘 배우려무나? 아버지가 써놓은 것에는 모든 재주가 담겨 있어. 아버지는 체면도 중요하지만은 내실을 따지거든. 겉보기에는 답답해 보여도 속셈은 누구보다 봤거든. 응? 아버지 그 기름기 번들거리고 진작 식노래지고 끝이 말려 올려져간 작업일지를 탁자 위에 하나씩 펼치니 모두 9권으로 크기와 모양이 각각 달랐다. 대개 앞표지가 크라프트지로 된 것이었는데 위에는 모주석 어록도 찍혀 있었다. 혁명을 들어주고 생산을 촉진하자, 공업은 대경을 따라 배우자, 전쟁과 재해를 대비하고 인민을 위하자와 같은 글이었다. 기름은 적이 질복한 걸로 보면은 어떤 것들은 작업 현장에서 적은 것 같았다. 뭉툭한 볼펜으로 쓰는 것들은 인젠 밖으로 본지어 형체가 모호하였고 어떤 글들은 아예 알아볼 수조차도 없었다. 아버지의 작업일지는 그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듯 하였다. 그는 침대에 누워서 깊은 밤까지 읽었다. 거기에는 작업일지가 있었고 현장 필기도 있었으며 작업총화도 들어있었다. 1983년 6월 10일 오늘 수입 데루츠 송풍기를 설치하느라 작업장은 무척이나 들끓었다. 서성님은 나에게 이번에는 꼭 설치 과정을 잘 익히라고 분부하면서 매 절차마다 엄격하게 저하여 추후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1986년 11월 8일 3호 송풍기가 고장이 났다. 윙윙거리는 소리가 나고 강약이 갈렸는데 반초의 간격으로 들려왔다. 무엇인가에 스치는 소리가 미약했다. 서성님은 가는 막대기로 듣더니 로터의 주날개 바퀴와 내당 사이에 반미크론의 올이 나가고 날개 바퀴에 경미한 손상이 생겼다고 진단을 했다. 하우징을 뜯어보니 정말로 스승님의 판단과 일치했다. 꼭 스승님의 재주를 배워내야겠다. 어느 페이지의 일지에는 또 이렇게 적혀 있었다. 꼬박 하루낮 하루밤 잔업이다. 지금은 새벽 2시이다. 금방 송풍기 속에서 식당 조업원들이 특별히 가져다 준 삼겹살찜과 백설 같은 만두 두 개를 먹었다. 정말 맛있었다. 너무 행복하다. 작업일지를 덮는 순간 그는 방불이 당연 왜소하고 비쩍 마른 아버지가 기름때가 번지르르 하고 땀에 절어 흰색 소금대로 얼룩진 작업복을 입고 좁은 기계 속에 웅크려서 온 얼굴에 먼지 투성이지만은 눈빛에는 확고하고 자신에 찬 빛으로 넘쳐나는 것을 보는 것만 같았다.

0: 2기간 동안 추록의 부자가는 호텔의 스위트룸의 안배도였고 출퇴근도 전용차로 오갔다. 연속 사흘 동안 호텔로부터 작업장으로 다시 작업장에서 호텔로 새벽같이 떠났다가 별을 이고 돌아오면서 지칠 대로 지쳤다. 거기에 아버지의 요구도 엄격해서 움직인다 하면은 절대 지체서는 안 돼요. 조금만 늦어도 욕을 먹었다. 이렇게 고되게 내다니다 나니 추수는 몸이 건조하게 느껴지었고 따라서 반발심도 날 따라 심해져 갔다. 아버지가 그에 대한 요구는 작업복을 정년이 입는 것부터 시작하여 태도는 겸손해야 한다며 손발을 빨리 움직여야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작업 현장에서 물을 따르고 타올을 가져다 땀을 닦게 하는 정도는 약과야 한다. 그러나 골치가 아픈 것은 그대로 몇 호 스패너, 몇 호 노깃을 가져오라고 할 때야 한다. 그때마다 그는 허둥대야 한다. 그런 공구들의 사이즈나 규격에 대해서 그가 알리가 있겠는가? 지어 그런 것들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알지 못하여 한다. 그러자 주로교는 남들이 보는 앞에서도 물건을 내던지며 그한테 욕설을 마구 퍼부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조금도 그의 체면을 봐주지 않았다.
1: 대학은 궁둥이로 다니는 거냐? 모르면은 전문 서적을 찾아 읽어볼 일이지. 내 보기에는 말이야, 너 나이에 이 일에 관심 자체가 없단 말이야.
0: 주록에는 맞는 말을 하였다. 그는 실제로 일답의 마음을 두지 않았던 것이다. 작업장에란 한 대 또 한 대의 대형 송풍기들이 해체되어 제한된 공간에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그는 매일 공구함을 메고 아버지의 꽁무니를 따라 타내야 하였다. 커다란 쇳덩이들을 살피면서 돌아치다 보면은 단벌창이가 되기가 일쑤였다. 그보다 더 스트레인 것은 갑자기 난데없는 불호령이나 욕설이 닥칠까봐 걱정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인내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날 저녁, 추수는 저녁을 먹은 후 또 연장 작업이 있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탈의실로 달래가 옷을 갈아입었다. 시간이 되어 정비 기술자들이 모두 모이게 되자 아버지는 대본에 추수가 외출복 차림을 한 것을 발견하고 바로 다가왔다.
1: 웬일이냐? 너희 곳을 영화관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0: 그가 노려보며 물었다. 추수는 본능적으로 머리를 떨구고 변명을 했다.
2: 오늘 밤은 동창과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0: 주록에는 몸을 돌이키며 손사래를 쳤다.
1: 꺼져! 얼른 꺼져! 골도 보기 싫으니까!
0: 추수는 꼬리 빳빳이 꽁무니를 빼면서도 입으로 욕설을 퍼부는 것을 잊지 않았다. 추수는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다. 그러나 호텔로 돌아온 추수는 생각을 고치어 먹었다. 지금은 아직 떠날 때가 아니었다. 지금 떠나면 괜히 다 된 장에 코 빠뜨리기가 아닌가. 그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리모컨으로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다가 갑자기 몸을 일으켜 텔레비전을 끄고 휴대폰을 꺼내 은강조임의 번호를 눌렀다. 한 시간 후에 두 젊은이는 호텔 부근의 자그마한 식당에 자리를 잡았다. 은강은 테이블 위에 맛깔스러운 요리와 거품을 내뿜는 맥주를 보면서 빙그레 웃었다.
3: 소주, 나이가 한턱 쏘는 건 역시 자네 아버지의 보수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를 알고

싶어서겠죠? 조수는 잔을 들어 은강의 잔에 부딪히면서 담담하게 말했다. 솔직히 말한다면 바로 그거죠. 그는 단숨에 굽을 내고 다시 한 잔 부으면서 은강을 바라보았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보기에는 당신들 회사가 좀 박해 보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나이가 있는데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례금 얘기도 없이 막 시키는 법이 어디 있어요? 혹시라도 무슨 불상사가 생긴다면은 어떻게 책임질 건가요? 아버지도로 얼떨결에 일을 하게 한 이런 처사가 맞다고 생각하는가요? 은강은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술잔을 내려놓고는 괴상한 눈길로 그를 쳐다보았다. 입가에는 비웃는 듯한 미소가 번지었다. 소추, 비길 일은 아니지만은 부친과 비하면은 자네, 그래 나도 포함해서 비교가 안 됩니다. 내 말은... 그는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가리켰다. 여기에 경지가 너무 차이가 나요. 알려주지요. 자네 아버지의 사례금은 회장님이 진작에 준비해놓고 있어요. 물론 혹시나 있을지도 모를 사고로 인한 보험까지도요. 구체적인 액수 같은 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 아니고요. 좋죠. 내 말이 틀리지 않았다면 당신은 아버지 사랑을 바라고 따라오는 것이지요. 에?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바로 그 돈을 견주고 온 것이지요. 에? 효수의 길쭉한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확 붉어지었다. 그는 애써 요리 한 젓가락을 집어 입에 넣고 씹었는데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지 궁리하는 듯 하였다. 좀 뜸을 들이던 그는 느닷없이 은강에게 반문을 했다. 당신들이 그렇게 꽉듯이 우리 아버지를 동원한 것도 따져보게 되면 역시 보수 때문이 아닙니까? 너무 고생한 척 하지 마세요. 은강은 동감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다. 그건 나의 일이죠. 나는 종례로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기를 기다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돈을 벌어서 나더러 쓰게 기단 적도 없어요. 주수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지며 구차해지자 은강은 웃더니 완곡하게 자신의 인생 경력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다. 대학을 졸업한 후 한때 맘만 높아서 여러 직장을 떠돌며 들떠 있었다면서 후에 실패를 거듭하고 나서야 겨우 마음을 내려놓고 성공은 한 발짝 한 발짝 걸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았다고 했다. 두 젊은이가 한창 이야기에 빠져들었을 때 은강의 휴대폰이 울리었다. 비서 장명이 걸어온 것이었다. 주로 사부가 작업장에서 혼전하여 지금 병원으로 호송 중이라고 하면서 그 아들 추수도 보이지 않으니 은강들어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하는 것이었다. 은강과 주수가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에 도착을 했을 때는 추로계가 병상에 잠든 채로 링게르 주사를 맞으면서 미약한 숨소리를 내뱉고 있었다. 의사는 노인이 신체가 허약한 데다가 과로로 스트레스까지 받아 임시적인 혼절 현상이 일어난 것이라고 하면서 별다른 증상이 없으니 2, 3일 링게르를 맞고 일주일 정도 휴식하면 완전히 회복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조용한 병실에는 주로의 고고리 소리가 점점 높아갔다. 메마르고 창백한 얼굴은 가담가담 숨소리와 함께 점차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다. 주로계는 이튿날로 작업장에 돌아왔다. 누가 말려도 소용이 없었다. 죽더라도 하루빨리 일을 끝내야 하오. 그의 말이었다.

어련 굉음이 천군만마가 내달리듯 오랫동안 잠잠하던 커다란 작업장에 울려 퍼지었다. 마침내 시 운전 단계에 온 것이다. 주로교는 또다시 그 신비한 스테인리스 막대기를 들고 차례로 기계 하나하나의 내부 운행 상태를 점검하기 시작하였다. 안전모에 놀려온 그의 야위고 길쭉한 얼굴에는 오래간만에 가벼운 미소가 피어올랐다. 이날 저녁 호텔로 돌아온 추루괴는 샤바를 마치고 돋보기를 걸었다. 테이블 앞에 다가간 그는 탁상등을 켜고 온고지를 꺼낸 후 아들을 불렀다. 내가 한번 쓰면은 너가 다시 옮겨 적어줘. 너는 대학생이니 주로 말마디를 순통하게 다듬어주고 철자를 고쳐주려무나. 남들 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말이야. 이번 검수 보고를 잘 쓰기 위해서 추로괴가 꼼꼼하고 세심하게 다듬기를 거듭하는 바람에 아들이 수차 베껴 쓰느라고 죽을 지경이었다. 부자가는 거의 한숨도 붙이지 못했다. 리포트는 매개 기계에 대해 하나하나 고장 분석을 진행했다. 특히 앞으로 조심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 새벽이 지난 후 추수는 테이블 귀통에 앉아 창밖의 달이 서쪽으로 기우는 것을 내다보며 연달아 하품을 쏟아냈다. 쑤셔나는 허리를 반듯하게 펴며 얼굴에는 온통 불만으로 가득 찼다. 아버지, 고장 수리도 마쳤는데 이후에 해야 할 일들도 말로 다 알려줬는데 왜 또 시끄럽게 이런 리포트를 작성해요? 다시 말해 그들이 이런 요구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탁상등 아래 추록에는 쓰던 글을 멈추더니 돋보기를 벗고 빗발에 선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소설 귀신 로괴 다섯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이 시간 소설 낭독의 서태문, 편집 남철, 제작 정설매, 기획 허복순, 감독 정홍매, 총감독 이용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전립선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먼저 5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레이저 치료기 한 대를 더 드립니다. 그리고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두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우대 활동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이틀 동안 우리 우대 활동 잘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근뇌 보신환은 정말로 좀 만나기 바쁩니다. 특히 우리 방송에서 소개해드리지 않으면 우리 이렇게 좋은 제약공장 산동 뚱어 의조 제약공장에서 만든 근뇌보신환 많은 사람들이 모를 수 있죠. 사실 우리가 아프거나 뭐 여러 가지로 해서 불편할 때 병원에 가게 됩니다. 병원에 간 다음에 뭐 B초도 하고 심지어 MRI도 하고 화음도 하고 많은 검사를 해봐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진단을 받을 때 많죠. 혹은 신경성입니다. 신경성 위병이요, 신경성 심장병이요, 신경문란이요, 심무신경문란이요, 심지어 실면증까지도 신경성이라는 이런 진단만 받고 천원 넘어서 우리 검사를 했는데 약을 딸랑 한두 개 약만 가지고 왔고 또 와도 크게 치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이런 상황을 종종 겪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야 이게 어째 내 병원은 진단이 안 나오는가 이럴 때 많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기혈 부족이 많습니다. 기와 혈이 부족하면은 제일 문제가 생기는 게 오장육부부터 기능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오장육부는 기와 혈이 공급을 받아서 자기 기능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로 말하면 아무리 비싸고 좋은 자동차를 싸도 거기다 기름을 이어줘야 발동기가 돌아간단 말입니다. 이것처럼 우리 몸의 기름은 기와 혈입니다. 네, 기와 혈이가 우리 종종 부족이 옵니다. 늙음하게 들었으면 대부분 다 부족이 옵니다. 기와 혈이 부족하면 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장육부의 기능부터 떨어지고 사람이 쪼쇠 일찍이 늙어버립니다. 이것이 기와 혈이 부족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겁니다.

0: 특히 우리 광파제 기능이 떨어지면서 우리가 먹은 음식이든이 약이든 아무리 좋은 약이든 아무리 좋은 음식이든 여기서 영양 성분이 만들어져서 광파제 가서 저축이 돼야 됩니다. 광파제가 주로 준 나치 당징 정을 저축한다고 말씀드렸죠. 광파제 기능이 중요한 기능이 이겁니다. 그런데 광파제 기능이 떨어지다 보면은 장징할 수 없고 정이 이 정기라는 기가에 우리 글씨를 보면은 미절 쌀이라는 미절에다 정춘이란 청자가 합해지면 정기입니다. 정입니다. 이 정기가 부족하게 되면은 우리가 기능 오장육부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오장육부의 기능이 떨어졌다 하면은 제일 그 손상이 민감하게 빨리 받는 게 대뇌입니다.
1: 대뇌. 네, 알겠습니다. 문산아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2: 네. 우리 지금 이모가 집에 와서 이 건물 보시하는 쓰고 있는데 어전에 반면을 썼습니다. 반면 쓰는 게 그 정치가 얼빠나던 게 좀 좋아지는 게 알기고 자꾸 집을 들어가면 누구를 의심하던 게 어전은 그 증상이 사라진다. 그리고 네. 바깥을 자꾸 나가도 못해 애 쓰던 게 어전은 바깥으로 쓸라가고 어전에 좀 정신 옷떨어지는 게 확실히 알린다.
0: 그리고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치매 시기까지도.
2: 그리고 그 신랑이 같이 저 길을 떠나가면 안 되나 그래도 어전 딱 싸워 하던 게 어전은 그 증상이 없어졌단다. 네. 좀 좋아한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약을 만나기 힘듭니다. 치매 환자에 우리 지금 이모는 약을 정말 많이 썼습니다. 좋다는 약을 다 썼는데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이번에 우연히 이 좋은 약을 만나가지고 어제는 계속 쓰겠단다. 영 좋다 됨까 이거 약습니다.
0: 네, 맞습니다.
2: 그래 활동이 좋을 때마다 쌓아 돈도 경제도 전락되고 오늘이 또 이번에 아마 많이 배달 받겠다네. 그래 전화드립니다.
0: 네. 보조금이 나갈 때는 이렇게 쌓아놓기 바랍니다.
2: 예, 감사합니다.
0: 치료 잘하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이런 정기를 많이 저축할수록 많이 비축해 놓을수록 우리가 쉽게 늙지 않고 오장육부의 기능은 높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치매도 걸리지 않고 이런 치료가 제대로 된 치료입니다. 그냥 임시 보충만 하고 소염만 시키고 열만 내리우고 맥이 없다고 안지산만 맞고 뭐 안지산은 먹고 그때뿐이지 또 그 도렘이란 말입니다. 예.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3: 그 건물 보수하는 쓰는 가족입니다. 우리 오빠도 쓰고 나도 쓰고 우리 오빠는 쓰기 우리 오빠는 한 넉 달 썼습니다. 그래 쓰기 전에는 기억력도 없고 그 다음에 이 머리 자꾸 어지름 지나고 그 다음에 또 잠 못 자고 그 다음에 펠로세톰 이렇게 밤에 한 네 번씩 다섯 번 이렇게 먹고 이 약으로 한 달 좀 불순물이 시작해서 처음에 밤에 제절이로서 나사지절한다. 한두 달 다섯 달 한 번에 두 번 본다 그러니까 처음에 보는 게 건파티 든든하게 하자니까 이야기
0: 그렇습니다.
3: 네, 그래 머리 어지럽고 혈압이 높았더니 그게 혈압도 떨어지고 어지러움이 많이 났단다. 그래서 심장도 든든해지고 그다음에 또 뭔가 밤에 잠도 영 잘 잔단다. 이 약수 이게 이번에 우대했더니 이제 한 이틀밖에 없는데 우리가 좀 싸겠단다. 어떤 계속 이거 어떤 영거서 달고 살겠다 그랬다 그랬다.
0: 달고 살면 좋습니다. 계속 쓸수록 더 좋아지.
3: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이 기와 혈이 부족으로 보면 기가 기는 기고 혈은 혈입니다. 기가 부족하다 할 때는 항상 추워합니다. 추위를 많이 탑니다. 전체적인 혈을 순환시키지 못하니까 발끝 손끝이 시리고 또 온갖 바람이 다 내 관절에 오는 것 같고 내 허리 내 무릎에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은 땀을 많이 흘립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4: 예, 저도 지금 건녀보시안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쓰기 전에 그냥 그저 머리 아프고 어지럼증이 나고 신장도 좋지 않고 경력도 없고 그래서 선생님 강의 듣고 지금 건녀보시안 쓰고 있는데 이 약 먹은 다음에 혈압이 엉덩이 됩니다.
0: 맞습니다.
4: 그래, 예, 그래 놓으니까, 예, 그렇게 어지럽증이라든지 어지럽증이 많이 없어지고, 심장도 예, 많이 좋아지고, 깜빡깜빡함이 경력이 없던 게 경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0: 예.
4: 예. 그리고 예, 콩팥이 좋지 않아서 예, 소변 차수가 많고, 소변 뒤에 조금 조금 나가니까, 시원히 나가지 않고 하니까, 화장실 닦고, 밥 못 하는데, 이 건네보시안 쓴 다음부터 예, 콩팥이 많이 좋아진 게 지금 알립니다, 지금.
0: 맞습니다.
4: 예. 지금 하루 전에 예, 한 번 정도 예, 화장실, 또 한 번 시원히 잘 나가고 하니까, 잠을 잘 자니까 예, 아침에 일어나면 예, 몸도 거뿐하고 머리 맑아지고 사람 정신 나는 거 아닙니까? 예, 기분이 영 좋습니다. 이 약수고 지금.
0: 여러 가지로 효과 봅니다. 이 약수.
4: 예, 확실히 한 가지 약수는 다방면에 여름에 이렇게 효과 보러 하니까 예, 지금 배달받아 계속 예, 공부하기에 꾸준히 쓰다 그런다.
0: 이런 의대 활동을 이용하면 좋죠. 예보조금이 나가고 약에서 약을 더 드리고 휴식도 드리고 레이저 치료기계도 드리고 이틀밖에 안 가봤습니다. 예?
4: 아 그렇습니까? 어, 예. 그럼 오늘 인사 배달 받겠습니다. 활동에 참가하겠습니다. 예.
0: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4: 예.
1: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4: 501-2797, 예?
1: 네.
4: 예, 감사합니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설명 주시죠.
0: 기가 부족하면은 추위를 쉽게 타고, 예. 예, 쪼가면 식은 땀 흘립니다. 어, 더워서 흘리구나. 이게 아니라 말입니다. 운동도 아예 했고, 덥지도 않는데, 예, 조금만 움직여도 땀부터 흘리고, 심지어 밤에 잠에서 까지도 식은 땀을 많이 흘립니다.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몸이 아기시오. 예.
0: 예.
5: 그 몸감이 한가니 그 로꽁수라는가 괜히 예. 이거 근데 보신 한가 이따기 무슨 염지 구박 그게 어느 것 맞습니다.
0: 그럴 때는 이 건네보시안이 좋습니다. 어, 노공수라는 게 중풍이죠. 예.
5: 예, 그래서 노공수라는데 보건대는 우리가 딱 같은 정사인들 그런 진단이 나왔으니까 치료를 해야 되지요.
0: 아, 그러면 조기 치료에 들어가기 때문에 효과 잘 봅니다. 이 약을 쓰게 되면은 경락 소통이 되고, 예, 혈관 소통이 되고, 혈액을 맑게 하고, 혈액을 보충하기 때문에 그런 초기에는 효과를 바로 봅니다.
5: 그럼 알겠습니다.
0: 예.
5: 네,
0: 그렇게 하십시오.
5: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식은 땀 흘리고 추위를 많이 타는가 하면은 머리가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가 납니다. 기가 부족하면은. 그리고 정신 상태가 항상 우울합니다. 위축되어 있습니다. 예. 맥이 없고. 그 다음에 숨이 쉽게 삽니다. 아이고 이전에는 아이랬는데 조금만 움직이면 숨이 차단 말입니다. 예.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6: 예, 건네보시나 수고하십니다. 저는 예. 전립선 비대가서 예, 소변이 시원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거 쓴 다음에 소변이 지금 시원하게 나가고 예. 예, 이럴 때 밤새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이소도 많이 지금 그걸 한 번 두 번 보고 그래도 허리가 아파서 10분 시간에 나 허리 아픈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약하고 병이 딱 맞습니다.
6: 예, 그래서 병이 맞는 것 같더라도 그래도 귀에도 소리 났으면 종이 소리 나는 게 종이 소리도 들납니다.
0: 예.
6: 이럴 때 무릎 관절이 아파는데 무릎 관절이 좀 아픈 게 많이 좋아지고 이 콩팥도 옮기는 약이 되면 최고약이 같습니다. 이제
0: 그렇죠. 약재부터 그 들어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일반 약재가 아닙니다.
6: 예. 예. 그래 이번에 화도 할 때 저리 15곡사 계속 쓰겠습니다.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6: 네, 수고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그 다음, 혈이 부족하면 어떤 증상들이 있는가? 보편적으로 혈이 부족하게 되면은, 얼굴 색이 항상 노릇거리지 합니다. 좀 얼굴 색이 맑거나 붉거나 좋아져야 되는데, 그리고 피부가 항상 가렵습니다. 피부 건조증. 늙어서 이렇겠지 하는데, 맞습니다. 늙으면 피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무슨 증세 나오는가? 피부가 자꾸 가렵습니다.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네, 수고하십니다.
0: 네.
7: 나도 뭔가 뭐 소변에서 급하고 참기 힘들어서 어둠에 좀 나가려면 구체했습니다. 근심 태산 같았습니다.
0: 네.
7: 그러다가 그러면서 그다 무슨 증상을 가끔씩도 자꾸 저리고도 저리고 다음에 이랬을 때다.
0: 네.
7: 그래서 지금 방송 듣고서 건네 보신 하는지 먹기 시작했는데 어제는 6달은 넘어 먹으니까 효과 좋습니다.
0: 네.
7: 이제는

0: 뭐서 참을수 있고 예, 근심이 없습니다. 차변 보는데는.
1: 네.
0: 그리고 예, 조리된 것도 이제 많이 나아졌습니다. 근데 특히 또 뭐에 나아졌는가 하면 저녁이면 귀에서 그냥 소리 나서 잘 자지 못했습니다.
1: 네.
0: 그러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막 머리에서 온방 소리 나서 잘 자지 못하니까 나, 나 귀도 막 아침에 덜 들리는 것 같을 때다. 그런 게 요즘에
1: 덜 들립니다.
0: 예?
1: 예.
0: 그러니까 요즘에 그게 소리도 덜 나면서 귀가 잘 들린다 저는.
1: 네.
0: 예, 그래, 머리 많이 맑아졌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 그거 막 고열이 있으면서 입도 자주 마르고, 눈도 까까라고, 피부 막 건조증이 나타나면 많이 갈아봤댔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0: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다 눈썹이 피곤, 영 사람 피곤했댔습니다. 피로하고 맥이 떨어졌댔습니다. 근데 거기 피로가 다 풀리고, 예. 몸에서 맥이 나는 게 아니면, 몸에 맥이 난다, 지금.
1: 맞습니다. 맥이나 기혈 보충약이니까 맥이 납니다.
0: 예, 그래서 계속 더 먹자고 또 오늘도 대답 받겠습니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우대할 때 있습니다. 예.
0: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이렇게 예, 피부가 가렵던 사람들, 심지어 그 피부병외람 색이 생기던 사람들 그게 없어집니다. 이 피부 건조증이라는 게 혈이 부족해도 피부 건조증이 나오고 늙으면 우리 비듬이 자꾸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 이래서 옷이나 이 이불 자리랑 보면 비듬이 좀 젊었을 때만 많습니다. 왜 그런가? 피가 부족하면서 우리 위에 표면에 있는 피부거든 혈액 공급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러면 피부세포가 말라서 떨어지죠. 예? 이게 다 혈이 부족한 현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머리끼가 부족합니다. 머리가 옛날처럼 기름이 도는 게 아니라 예쁘시시하고 그 다음에 이 손톱 끝이 보면은 막 어떤 사람 이 갈라 터집니다. 손톱이가. 그 다음에 손톱 깎을 때 보면 예, 예 탄성이 없고 말라서는 푹푹 튀어 나가죠. 예, 예, 손톱 끝이가 인체 말단이기 때문에 쉽게 마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간혈 부족입니다. 혈이 부족한데 언제 간에 충분히 갑니까? 예, 간이가 우리 몸에서 좌지 말톱 손톱을 영양해 줍니다. 이래서 우리 손발이 저리다가나 더 심하면 손발이 저리고 마목이 오고 건망증이 오고 그 다음에 꿈이 많아지고 정신상태가 좀 이렇게 제 집도 잘 못 알아볼 정도로 어떤 때는 사람도 잘 못 알아보고 이거 날 심할 때 이렇습니다. 예? 이게 혈이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기와 혈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 현대의학에서 진단할 수 없는 병들이 많이 나옵니다. 병은 이제 처음 시작에 말씀드렸지만 가서 몇천원 밟고 검사했는데 약을 딸랑 한두 가지 주고는 다 신경성이다. 뭐 진단이 없다. 괜찮다. 이런데 내 자신은 이렇게 많이 아프고 불편하단 말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 건뇌보신환을 써보십시오. 딱 어느
3: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 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의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 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2: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어제 이어서 계속 그 내용에 관해서 방송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우대활동 간단히 말씀드립시다. 연기입감구복에 다섯 곽 싸면 네 곽을 떠드리고 열 곽에 열두 곽을 떠드립니다. 약에서 약을 떠드리는 제약공장 측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우대활동이란 말씀드립니다. 일단 우리 어제 내용에 이어서 강의 드린다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병이 생기는데 그 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어떤 약을 선택하고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이걸 말합니다. 예. 심장열이 센데 또 폐열이 센데 나는 항상 입이 마르고 혓바닥이 보면 싹 갈라 터지고 머리가 어지럽고 열이 어쨌든 머리에 많이 고여 있다는 건 아는데 이거.

0: 뭐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 없다 이런 분들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원인은 어디 있는가? 간성 부주라는 겁니다. 간하고 콩팥이 모든 기능이 떨어진 걸 간성 부주라고 하는데 그 원인은 어디 있는가 하면 콩팥이었습니다. 콩팥이 특히 콩팥이 음기가 허하면서 음기란 무엇인가 이거 하나하나 우리 알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음기란 서늘하고 촉촉한 길을 음기라고 합니다. 우리 산에 가면은 양지 쪽에 있는가 하면은 음지 쪽이 있죠. 양지 쪽에는 가면은 햇빛이 바짝 들어오고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음달진 곳에 가면은 축축하고 이 서늘하고 자라는 나무나 풀들도 또 종류가 다릅니다. 축축하고 서늘한 데서 자라는 게 우리 영지버섯 같은 게 다 이 서늘하고 축축한 데서 자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음기란 우리 몸에서는 마르지 않게 우리 몸을 마르지 않게 허혈이 생기지 않게 촉촉하게 우리 몸의 진액을 생산해주고 허혈은 내려오는 길을 말합니다. 콩팥이 음기가 장기적으로 부족하다할 때는 간에 와서 열이 생깁니다. 이 간의 열은 간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온몸에 싹 퍼집니다. 특히 열이라는 것은 울로 얼리 뜨는 이런 물리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죠. 이래서 간열이 세게 되면은 쭉 올라오면서 우리 강경락을 통해서 모든 이 강경락이 지나가는 곳마다 병이 걸리는 겁니다. 이래서 입도 마르고 목안도 마르고 폐혈이 시다 보면은 코안이 자꾸 말라서 근질근질해서는 자꾸 코를 뽑이게 된단 말입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1: 네. 네.
2: 예, 저도 지금 연기관 공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네.
2: 나는 어째 쓰는가 하다면, 항상 이게 맥이서 그서 아무 맛이 없고 맥이가 똑 떨어져서, 그러면 낯이란 게, 그는 검은 게 색깔이 완전 변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병원을 검사할 거 아니에요. 간이가 염증이 있다는데.
0: 네.
2: 그래서 약을 재오는 거, 저 약을 재다 뭐라는 데 싫다고 해서, 난 집에 가서 저 계약을 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연기관 고백을 썼는데 얼마 애써서 벌써 예, 이게 밥맛이 떨어지더라만 합니다.
0: 네.
2: 네. 이러니까 이 밥이 막 그냥 차츰차츰 한 달 그다 막 밥맛이 오니까 소화도 잘 되고 옛날에 소화 안 해야 되던 게 벌써 소화 잘 되더라만.
0: 네.
2: 그러면 벌써 또 손녀도 쓰기는 몇 달 썼는데 마취가 완전히 그 버릇이 끼다만 합니다. 그리고 어디 맥이 없는 건 모른다만 그 때문에 검사가 간이 많이 좋아졌다 염증이 없다는 그러니까 이게 이 약이 어쨌든 내 몸이가 이렇게 특별히 반약보다 이게 맞더라만 근데 반약을 뜯어봤다만 그래서 어쨌든 내는 이 혹시 하지마 이거 장기로 어디 써야 되겠다 이게 내는 것이 있다만 그래 오늘은 저 선생님께다가 이 약을 소개를 좀 감사합니다.
0: 네, 치료 잘하십시오.
2: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이 우리 몸에서 이 간하고 콩팥이 동시에 나쁘다 할 때는 많은 병이 생깁니다. 일단 먼저 우리 몸의 진액이 마르면서 피가 걸어집니다. 진액이 마른다는 것은 우리 몸에는 70% 이상이 다 진액입니다. 수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진액이 생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간열로 인해서 다 마른다 이러면 첫째 혈액이 걸어진다 혈점도가 높아진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3: 네, 네 지금 영지 고백을 쓰고 있는데 나는 어째 썼는가 하면 어떤 론에 들어서 그런지 놀림액이 없고 어쨌든 힘이 나지 않을까 사람이 밥이 맛이 없고 소화가 되고 귀에서 소리 나고 늘 이런 증상이 욕만에 뗐습니다. 그런데 내 이 영지 고백을 쓰고 있는데 야, 여러 면에서 도와줬습니다. 두려워하지. 네. 그렇게 입이 마르고, 코이 마르고, 입안이 자꾸 헤지고, 예. 이러던 증상은 벌써 두 달일까, 이렇습니다. 영 좋지. 예. 예. 그리고 예, 잘못하지 못해. 영 고생하고, 수면제를 늘 먹지 않으면 못 잤댔습니다. 근데 어서는, 네. 네, 이렇게 이 약을 쓰면 수면제를

0: 깨고 야 다음은 잘 간다. 그리고
1: 그 허혈이 싹 없어지고 머리가 복잡하지 않다 말입니다. 그러면 신경이 안정됩니다.
0: 야 그리고 얘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혈압이 정상을 돌아오니까 그렇게 어림지도 나고 그러던 증상이 다 사라지니까 항상 몸이 편안하고 이 다리가 다 가볍습니다. 몸이 영 네. 좋습니다. 그래 네. 이거 내 쓰고 너무 좋으니까 우리 남동생이 있는데 그 병원에가 검사를 할까 강내나 복수 시초라대다. 그래 네. 이따가 야 내 이거 나는 약 영 선택 잘해서 너네는 지금 반드시 기각에 다니니까 니 써보라 했더나 병원에가 검사라고 이 약을 지금 어선에 반년 썼으면 내 동생이지. 네. 그렇게 도와줬답니다. 그렇게 먹였고 남자들 술을 자꾸 먹게 그러니까 예. 술을 예. 자꾸 먹고 그러니까 이 몸이 자꾸 붓기고 예. 아주 불편해 했는데 지금 몸이 붓기니 싹 내리고 예. 소화해야 되고 그렇더니 소화 잘 되고 밥을 너무 잘 먹는다 되니까 그래서 술을 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예. 많은다는 게지 자기가. 그래 이게 오늘 들어볼까 활동이 좋을때 우리 두 분이 좀 오늘 대발 받다 그랬잖아 드립니다.
1: 이번에는 10곽 사도 12곽을 또 드립니다. 예. 22곽이 나
0: 얼마 좋습니다. 예. 그래 오늘 배달 지금 배달 되지?
1: 예 됩니다.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 예.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아 501-2797번. 네 예, 감사합니다.
1: 예.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이렇게 되면은 간하고 곰팥이 다 나쁘게 되면은 어떤가 하면은 그 증상에서 명확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귀에서 소리가 난다든가 가는 귀가 남보다 빨리 갑니다. 그리고 식은땀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골가병이 많이 납니다. 이 관절에도 관절 활막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관절의 활막액이 다 마르다 보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이게 마른 관절이 조금 그 안에 진액이 있어야 이 관절들이 잘 움직일 수 있단 말입니다. 간하고 콩팥이 나빠졌을 때 이렇게 동시에 두 장기가 나빠지게 되면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남자들을 갈 때는 이증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증이라는 게 성생활을 하고 나도 시원하지 못하고 종자가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 소변 보고 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원하지 못하고 소변이 방광에 남아있는 사람들 전체적으로 콩팥이 기가 허하기 때문에 이거 확 내밀지 못한단 말입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5대 활동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사한성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매 노래 감상은 여러분의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호찬입니다. 첫 곡으로 태옥 작사 김영중 작곡의 마음 벌써 익어가네를 임양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과수원길은 꽃피는 희망처럼 아름답고 구불구불합니다. 아래 김인덕 작사 리하수 작곡의 과수원길을 허미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청춘이 가는 그 길이 곧 새 길이 되고 그 빛으로 스스로를 밝히고 세상도 비추고 있습니다. 아래 빛나라 청춘이여를 남성 독창으로 보내드립니다.

아침 안개 사이로 보이는 논둑, 장터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사투리, 이 모든 것이 고향이라는 이름으로 내게 왔다는 곳입니다. 아래 내 고향 이열밀실를 남성 독청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eonhyeong's tour guide. It will for the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여영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대지를 감싸고 역사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이 계절, 우리는 뜻깊은 시간을 함께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순간입니다. 10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중국 공산당은 굳건한 신념으로 민족의 미래를 이끌어왔고 수많은 혁명 선열들의 피와 땀으로 오늘의 평화롭고 풍요로운 시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 순간 역사를 기억하고 신념의 힘을 느끼는 특별한 여행, 바로 연변 홍색 관광 여행 이야기를 깊고 풍부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여행은 단순한 풍경 감상과 휴식을 넘어 때로는 역사를 배우고 마음을 정화하며 정신적 힘을 얻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일상의 바쁜 걸음을 잠시 멈추고 혁명의 붉은 역사가 깃든 땅을 걸으며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배우는 홍색 관광은 올해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아서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깊은 혁명 역사가 어우러진 연변은 누구에게나 감동과 교육을 선사하는 최고의 홍색 여행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행 가이드와 함께 행복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가이드, 오늘에는 연변 홍색 관광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결시에 위치한 태흥 홍색 마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태흥 홍색 마을은 길림성 연결시 조영천진 태흥촌에 자리 잡고 있으며 항일전쟁 시기 연길현의 탄생지이자 중공 동만 특유의 중요 활동구역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2021년에 착공됐으며 총 면적 7.46헥타르로 중공 동만 특위 예토 복원, 기치 광장 등 역사의 발자취를 통해 연변 지역의 혁명투쟁 역사를 체계적으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태흥 홍색마을은 붉은 교육, 민속 체험, 연구 실천 등 기능이 한데에 통합되어 있으며 2023년 제11차 중국 화교 국제문화교류 기지로 선정되었고 2024년까지 연인수로 관광객 17만여 명을 유치했습니다. 태흥촌에는 항미원조 렬사 기념비가 현존하고 있으며 30여 명의 마을 렬사의 사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30년 10월에 열린 연화 중심현의 무산특별회의에서 중공 동만 특위를 성립할 것을 결정하고 연길, 훈촌 등 10개 현의 항일투쟁을 지도했습니다. 중공 동만 특위는 1932년부터 1936년까지 천여 차례의 반토벌 전투를 조직했으며 여기에는 유명한 어랑촌 방어전이 포함됩니다.

중공동만특위 전시관은 건축면적 2300평방미터로 막스주의 전파, 항일무장투쟁 등 4대

주제 전시실을 통해 중공 동만특위가 연변 여러 민족 대중을 이끌고 혁명투쟁을 벌인 역사를 체계적으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60m에 달하는 항일연군 역사회화벽과 당기 조형선서 조각상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홍생여터 복원구역은 1930년 중공 동만특위 성립회의 장소를 1대1로 복원했으며 조선족 전통 목조 건축 양식을 채용해 초기 당조직 활동 현장을 재현했습니다. 민속체험구역에는 조선족 전통 민가를 개조한 민박 클러스터가 마련되어 뜸매치기, 농악무 전수 등 민속체험 활동이 진행됩니다. 이 프로젝터는 3기로 나뉘어 건설됐으며 중공 동만특위 홍색 역사 전시, 중공 동만특위 예터 등 시설이 포함됩니다. 2023년 태흥촌의 1인당 소득이 17,100원에 달했으며 당건설 플러스 문화관광의 농촌진흥 모델을 형성했습니다. 2023년 8월에는 연변조 변경발전 및 민족단결 시범 프로젝트로 지정됐습니다. 태흥 홍색마을은 개인용 차량을 이용해 가면 내비게이션 위치가 명확하며 마을 입구에 무료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시내 관광 전용 노선을 타고 홍색 문화중심역에서 하차해 10분 정도 걸으면 됩니다. 오전 10시 전에 도착해 인파 집중 시간을 피할 것을 권장합니다. 무료 개방이지만 일부 전시관은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장 등록도 가능합니다.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은 어린이와 함께 인터랙티브 전시를 관람하고 연인들은 홍색 문화 테마 게임을 체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기념광장에서 무료 해설을 듣고 붉은 홍색 역사 이야기를 알아볼 수 있으며 마을의 서쪽에는 한적한 숲이 있어 산책하며 휴식하기 좋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아 떠나는 연변 홍색 여행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역사를 되새기고 정신을 계승하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편안하고 행복한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지난 세월 수많은 젊은이들이 고향과 가족을 뒤로하고 혁명의 길에 나서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신념을 잃지 않고 싸웠기 때문에 오늘의 평화와 번영이 존재합니다. 연변의 홍색 관광지를 걸으며 우리는 그들의 투쟁 역사를 직접 체감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자신의 마음속에 애국 정신을 새길 수 있습니다.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다음 관광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홍색 관광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연변에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다양한 홍색 명소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자주 찾는 연변 혁명별사 기념관은 연변 지역 혁명별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핵심 명소입니다. 연변 혁명별사 릉호는 1992년 연길시 혁명별사 릉호의 기초상에서 확정 건설됐으며 연길시 인민공원 북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문 북쪽에는 혁명별사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기념비의 높이는 19.28m로 이는 연변이 1928년부터 당의 령도 아래 혁명의 길에 들어섰음을 상징합니다. 내면의 붉은 기는 항일전쟁,

해방전쟁, 항미원조전쟁, 사회주의 혁명의 네 역사 시기를 대표합니다. 기념비 량측에는 두 개의 대형 조각상이 있습니다. 동쪽 조각상은 항일 군민이 용감하게 일본 침략자에 맞서 싸우는 장면을, 서쪽 조각상은 연변 여러 민족 인민들이 앞다투어 전선을 지원하는 장면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념비 북쪽에는 연변 혁명 기념관이 있습니다. 기념관 정청에는 장백산을 배경으로 한 대형 영웅 조각상이 있는데, 이는 연변 여러 민족 인민들의 굴하지 않는 용감 무쌍한 영웅주의 정신을 나타냅니다. 전시관의 전시 내용은 제1부분 선구자들의 발자취, 제2부분 려원의 불길, 려정을 시작하다, 제3부분 항일의 봉화, 신주를 불태우다, 제4부분 항전 승리의 서광을 맞이하다, 제5부분 강철의 장성을 함께 쌓다, 제6부분 전략 반공, 동북을 해방하다, 제7부분 붉은 오성기, 바람의 나붓기다, 제8부분 문마음으로 성을 이루어 항미원조, 제9부분 평화시기 영웅과 모범이 소산하다 등 9개 부분으로 나뉩니다. 기념관 북쪽에는 21개의 영렬벽이 우뚝 서 있습니다. 벽에는 준의 8개 현과 시의 각 역사시기 멸사 17,733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영렬벽은 전체적으로 첩첩삼봉의 형상으로 설계됐으며 21개의 화강암으로 구성됐습니다.

염전혁명열사령원 주황에는 천추전기라는 네 글자가 새겨진 석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1946년 연길경비일단 단장이었던 방락군이 장춘해방전투에서 용감히 희생됐는데 연변인민들은 방락군 동지를 비롯한 연변의 열사들을 추모하기 위해 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기념비 북쪽에는 열사묘군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각 역사 시기 600명의 열사의 충혼이 안식해 있습니다. 해방 이후 특히 개혁 개방 이후 열사들의 넋이 어린 진달래의 고향 연변은 천지개벽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연변혁명열사릉호는 대를 이은 후손들의 혁명선열에 대한 깊은 정을 기탁하고 있습니다. 릉원이 확정 건설된 후 매년 6만여 명이 혁명선열을 추모하러 옵니다. 명절이 되면 각 기관, 단체, 학교, 부대, 사업단위 등이 이곳에서 각종 주제 활동을 펼칩니다. 1995년 연변혁명열사릉원은 공무원에 의해 전국 종점 기념 건축물 보호 단위로 지정되었고 2001년에는 중공중앙 선전부로부터 전국 애국주의 교양 시범 기지의 영예 칭호를 받았습니다. 이곳은 또 길림성과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중공 방사 교육 기지이자 연변주의 가장 큰 애국주의 교양 기지입니다.

연변 지역의 항일 유적지와 홍색 명소들은 더욱 생생한 역사 체험을 선사합니다. 당시 혁명가들이 생활하고 투쟁했던 산골 마을, 비밀 연락 거점, 전투 유적지 등을 방문하며 우리는 교과서에서 배웠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딱딱한 글자 속 역사가 아닌 살아 숨쉬는 현장에서의 체험은 더욱 깊은 기억으로 남아 우리의 마음속에 애국심과 역사의식을 심어줍니다. 특히 가족, 친구, 동료와 함께 떠나는 홍색 여행을 통해 서로 역사 이야기를 나누고 정신을 공유하며 세대를 이어 혁명 정신을 계승하는 소중한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기억하는 만큼 더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105년의 중국 공산당의 역사, 수많은 선열들의 희생정신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가장 큰 힘입니다. 일상의 작은 어려움에 주저하거나 좌절할 때 연변의 붉은 땅에서 배운 굳건한 신념과 불굴의 정신을 떠올린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뜻깊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아 여러분도 특별한 홍색 여행을 계획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아름답고 역사 깊은 연변의 땅을 걸으며 지난 역사를 되새기고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배우며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새로운 힘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여행을 넘어 의미와 감동이 가득한 시간, 바로 연변 홍색 관광이 여러분에게 선물한 특별한 추억입니다. 오늘 나눈 연변 홍색 여행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따뜻한 감동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기억하고 정신을 계승하며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여행 가이드는 떠나고 싶은 마음, 기쁜 마음, 모든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과 편집의 안홍찬, 진행의 신금철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는 가끔 시작의 순간을 기억할 때가 있습니다. 리광수 작사, 김일한 작곡의 김송림 가수가 부른 늘 시작처럼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잔소리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김봉선 작사, 최광선 작곡의 한초로 조미란 가수가 부른 사랑의 잔소리를 전해드립니다. 잔소리 속에 얼마나 큰 사랑이 담겨 있는지를 노래했는데요. 함께 감상해 볼까요?

세월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가끔은 그리운 그 초가집에서 살던 시절이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전광일 작사, 백희남 작곡의 김천 가수가 부른 고향 초가집을 전해드립니다.

시대가 변해도 세대가 바뀌어도 사랑을 노래하는 마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박흥률 작사, 최시를 작곡해 리광일 가수가 부른 사랑의 노래를 전해드립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사계절 중에 한 계절이 지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1년 12달 중에 6달이 다 가버렸다고 하니까 갑자기 모든 게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1년의 반이 지났구나 생각하면 아무래도 마음은 바빠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사실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천차만별이 되죠. 같은 절반이어도 벌써 절반이 아니라 아직 절반인 사람들은 이미 에너지부터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절반이면 뭐든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시간이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숨을 고르고 새롭게 마음을 다잡아 보시죠. 우리에게

어리고 부드러운 잎과 줄기를 말합니다. 겨울을 이겨낸 초봄의 전령사라는 별명에 걸맞게 혹독한 추위를 견디며 땅속의 영양분을 온전히 흡수해 독특한 달콤함과 은은한 쌉싸름함을 품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과거에는 겨울철 부족해지기 쉬운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해주는 훌륭한 구황식물이자 영양 공급원이었으며 현대 영양학적 관점에서도 십자화과 채소, 특유의 강력한 생리 활성 물질과 항산화 성분이 압도적으로 풍부한 슈퍼푸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환절기 면역력 저하를 막는데 유채나물은 훌륭한 해답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유채나물의 비타민C의 함량은 시금치에 비해 배 이상으로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의 면역체계 최전방에 있는 백혈구 생성과 또 활성화를 도와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침입을 막습니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피로물질의 분비를 억제하고 세포의 산화를 막아 무기력증과 만성피로를 빠르게 개선한다고 합니다.

가족의 건강을 책임진 주부님들께 도움이 되는 시간, 가족을 위한 엄마들의 건강 밥상 코너입니다. 음식의 효능 및 식이요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은 유채나물입니다. 유채나물은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채소 중 하나로 노란 유채꽃이 피기 전인 늦겨울부터 초봄 사이에 자라나

유태나물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압을 안정시켜주어 고혈압 동맥경화 그리고 또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혈관 청소부라고 하는데요. 예, 유채나물의 풍부한 칼륨은 체내에 쌓인 불필요한 나트륨을 흡착해 소변으로 배출시킴으로써 혈압을 낮춰준다고 합니다.

네, 유체나물은 체내에 쌓인 불필요한 나트륨을 흡착해 소변으로 배출시킴으로써 또 혈압을 낮춰주고요. 씹을 때 나는 특유의 쌉싸름한 맛의 원천인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은 혈전의 생성을 억제하고 혈중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대폭 낮춰주어 혈관 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는 동맥경화증을 예방하는 데 직접적인 기여를 한다고 합니다. 유체나물이 속한 십자화과 채소들의 가장 큰 의학적 효능은 강력한 항암대사물을 품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체나물에는 체내에서 효소분해를 거치면 항암성분으로 바뀌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암세포의 증식과 전이를 억제하고 또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이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며 특히 대장암, 위암, 유방암 등의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의 밀도가 낮아지는 중장년층이나 성장기 어린이들에게도 유체나물은 좋은 효능을 보이고 있는데요. 흔히 뼈 건강에는 칼슘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칼슘이 뼈에 제대로 흡수하려면 비타민 K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유체나물은 칼슘 자체 함량도 높을 뿐만 아니라 비타민 K가 풍부해 혈액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뼈 조직에 단단히 결합하도록 돕는 골 형성 촉진 작용을 수행해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달콤 쌉싸름한 맛의 유채남을 우리 가족의 건강식단에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코너로 유채나물을 활용한 음식과 식이요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레시피로 유채나물 겉절입니다. 유채나물 150g, 양파 30g, 대파, 고춧가루, 멸치 액젓, 매실청, 식초, 다진 마늘, 참기름과 통깨를 준비해 주세요. 요체나물은 억센 줄기와 시든 잎을 다듬어낸 뒤 찬물에 두세 번 깨끗이 씻습니다. 잎 사이사이에 흙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 신경 써서 세척한 후 체에 받쳐 물기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물기를 뺀 요체나물은 먹기 좋은 크기로 듬성듬성 자르고 양파는 얇게 채 썰며 대파는 송송 썰어 준비합니다. 넓은 그릇을 준비해 고춧가루, 멸치 액젓과 매실청을 각각 한 숟가락 반, 식초 한 숟가락, 다진 마늘 반 숟가락을 한 대에 넣고 양념이 겉돌지 않도록 숟가락으로 고르게 섞어 양념장을 만듭니다. 손질한 요체나물, 양파, 대파를 한꺼번에 넣습니다. 손끝에 힘을 빼고 아래에서 위로 가볍게 털어가며 살살 버무려줍니다. 양념이 골고루 배면 마지막으로 참기름과 통깨를 뿌려 고소한 향을 더한 뒤 가볍게 한 번 더 뒤적여 접시에 소복하게 담아내면 완성입니다.

이어서 유채나물 조개 된장국입니다. 유채나물 100g, 바지락 150g, 대파, 청양고추, 물, 다시마, 국물용 멸치, 된장, 다진마늘과 국간장을 준비합니다. 냄비에 물 2L와 내장을 제거한 국물용 멸치 15g, 다시마 5g을 넣고 불을 켭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다시마는 5분 후 먼저 건져내고 멸치는 중약불에서 10분간 더 끓여 깊은 육수를 우려낸 다음 모두 건져냅니다. 육수 끓이는 동안 유채나물은 씻어서 적당한 길이로 자르고 대파와 청양고추는 어슷하게 썰어 준비해 줍니다. 바지락은 흐르는 물에 바락바락 문질러 씻어 이물질을 제거해 주세요.

완성된 멸치 육수에 된장 두 숟가락을 체에 받쳐 숟가락으로 으깨어가며 곱게 풀어줍니다. 된장을 체에 걸러 풀면 국물이 한층 깔끔하고 부드러워집니다. 된장 국물이 한 소금 끓어오르면 준비해둔 유채나물과 깨끗이 씻은 바지락을 동시에 넣고 센 불에서 끓입니다. 바지락이 입을 벌리고 유채나물이 숨이 죽어 부드러워질 때까지 약 3, 4분간 끓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다진 마늘, 어슷썰기 한 대파와 청양고추를 넣고 1, 2분간 더 끓여 시원한 맛을 돋굽니다.

네, 이어서 유채나물 오일 파스타 소개해드립니다. 파스타면 80g, 유채나물 60g, 베이컨, 통마늘, 소금, 올리브유, 참치액과 후춧가루를 준비해주세요. 냄비에 물과 소금 한 숟가락을 넣고 끓입니다. 물이 끓으면 파스타면 80g을 넣고 제품 포장지에 적힌 권장 시간보다 1분 적게 삶아줍니다. 면을 삶은 후 면수 반 컵은 따로 받아두고 면은 체에 걸러둡니다. 면이 삶아지는 동안 유채나물은 깨끗이 씻어 5cm 크기로 자르고 통마늘은 편으로 얇게 썰어줍니다. 베이컨은 2cm 폭으로 먹기 좋게 썰어둡니다.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편썬 마늘을 넣은 뒤 약불에서 은은하게 향을 올리며 노릇해질 때까지 볶아줍니다. 마늘향이 올라오면 썰어둔 베이컨을 넣고 중불로 올려 베이컨이 바삭하게 맛있는 기름이 배어 나올 때까지 충분히 볶습니다. 팬에 삶아둔 파스타면과 따로 챙겨둔 면수 반컵, 감칠맛을 더해줄 참치액 한 티스푼을 넣고 센 불에서 팬을 힘차게 흔들며 소스와 면이 부드럽게 엉기도록 1분간 볶아줍니다. 국물이 자작하게 졸면 불을 끄고 또 소스에 잔열이 남아있을 때 가볍게 섞어줍니다. 후춧가루를 톡톡 뿌려주면 유채나물 오일 파스타 완성입니다.

네. 몸에 좋은 식단으로 가족의 건강을 챙기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도움이 되는 건강식단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주부클럽 작가 김은주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했고요. 오늘도 김민혜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우리 신변에서 사라지고 있는 물건들이 적지 않습니다. 방아찌개, 절구, 사회의 진보와 기술의 발전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먹을 것 또한 풍부해서 배고플 걱정이 없는 대신 오히려 영양과잉으로 당뇨, 고지혈증 등 영양과잉으로 인한 질환도 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산책의 윤을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산책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 문화 산책입니다. 박광춘의 글입니다. 신사처럼 먹깁니다. 어릴 적 종이공장에 출근하시는 아버지 한 사람 월급으로 다섯 식구가 먹고 살아야 했던 까닭에 우리 집 가정 형편은 좀 어려웠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식구들의 먹고 입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지런히 맴돌아야 했다. 내가 소리 좀 들어서부터 어머니는 나보다 세 살 아래인 쌍둥이 여동생을 나에게 맡기고 장사에 발벗고 나섰다. 송편, 소빵도 만들어 팔고 콩나물도 길러 팔고 김치도 담가 팔고 과일을 되거리에 팔기도 했다. 하여튼 돈이 되는 장사라면 닥치는 대로 하면서 악착스럽게 번 푼돈을 생활에 보태곤 했다. 가난한 집 아이가 철이 일찍 든다고 그때부터 나는 점심이나 어른들이 일을 마치고 늦게 돌아오는 날 저녁이면 스스로 밥을 짓곤 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가마솥에 밥을 하고 요리를 했다. 맛을 내는 양념이 고작 소금이 전부였지만 배가 고프다고 울어대던 두 여동생은 기특하게도 내가 해준 밥을 잘도 먹었다. 어릴 적부터 나는 식탐이 많았다. 무, 감자, 배추, 가지, 김치, 좋은 반찬이 없어도 밥에 얹거나 말아 훌훌 잘도 해제꼈다. 중학교 올라가서부터 조금도 과장 없이 함께 한 소래씩 먹기가 일쑤였다. 그렇게 많이 먹어도 점심과 저녁 하악할 무렵이면 배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에 부끄러워도 어찌할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개걸스레 퍼먹는 아들을 바라보며 조금은 걱정이 되는 표정을 짓곤 했다. 어쩌다 고기 구경을 하려면 설명절을 기다려야 했다. 그래서 어릴 적에는 설명절을 더 손꼽아 기다렸는지도 모르겠다. 한 번은 음력설에 훈춘 림업국에서 운전수로 계시는 큰 이모부께서 짐차에 통돼지 한 마리를 싣고 외할머니네 집에 설쇠로 왔다. 시어연 통돼지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았다. 어른 다섯, 아이 다섯 이렇게 싣고 열이서 지져먹고 구워먹고 튀겨먹고 하여튼 근 보름 동안 300근이 넘는 돼지 한 마리를 다 먹어버렸다. 암만 먹어도 배가 고프던 어린 시절에 남은 기억이란 음식에 관한 것뿐이다. 어렴풋한 기억이지만 아마 그의 음력설에 난생 처음으로 돼지고기를 맛본 것 같다. 아버지는 강낚시를 아주 즐겼다. 여름철 휴식 날이면 아침 일찍 자전거에 나를 태우고 가야 상류 쪽으로 1시간가량 달려 버드나무가 우거진

강동 낚시터에 이르러 낚싯대로 쓸 곱고 기다란 포도나무 가지부터 몇 대 잘랐다. 낚싯대에 가는 끝에 3m가량 되는 낚싯줄을 동여매고 낚싯줄에 자유로운 끝에 죄꼬만 낚시를 두 개 갈라맨 다음 큼직한 연돌을 헐렁하게 단 후 낚시에 미끼로 지렁이를 꿰어 강물에 던지면 곧 물고기가 물리기 시작한다. 그때는 강에 물고기가 참 많았다. 크고 작은 돌종개, 모래무지, 버들치들이 줄줄이 올라온 가운데 한 뽐씩 되는 큰 놈도 수두룩했다. 입이 큰 모래무지는 미끼와 함께 낚시를 통째로 삼켜버리기가 일쑤였다. 점심시간이 되면 양념으로 쓸 내기풀을 찾아 한 줌 뜯어 씻어오고 큰 돌을 몇 개 주워다가 간이 부엌을 만든 후 땅에 널려있는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 땔나무로 썼다. 냄비에 부근의 샘치물을 가득 퍼다 담고 끓인 후 갖고 온 감자, 배추, 파 따위의 남새 그리고 내기와 쌀을 넣은 다음 고추장을 두둑이 풀고 끓이다가 배를 딴 새치네를 집어넣어 어족을 푸짐하게 쏘았다. 아버지가 아니라면 나 혼자서라도 한 냄비를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렇게 쓴 어족의 환상적인 맛은 마흔이 된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다. 대학교 입학수석을 할 때 받은 건강검진 기록에 내 키는 176cm에 몸무게가 54kg였다. 키만 컸지 야윈 몸집이었다. 대학교를 졸업한 후 나는 곧바로 출판사에 취직하고 연길에 정착했다. 회사 식당에서는 반찬 세 가지에 국 하나로 된 점심 한 끼를 제공했는데 그 음식에 불만을 토로하는 사원들이 적지 않았다. 대충 만든 거친 음식이라는 둥, 너무 짜다는 둥, 맛이 없다는 둥 핑계를 대며 밖에 나가 점심을 해결하는 사원들이 많았다. 그러나 여지껏 맛보다 양을 추가하던 나에게 회사 점심은 그야말로 진수성찬이었다. 한 번은 식당에서 배추김치와 돼지고기를 칼탕처럼 만든 소를 넣은 소빵을 했는데 워낙 김치 소빵을 즐겨 먹던 나는 단번에 8개를 식판에 담았다. 그러자 대뜸 주위의 시선이 나를 자극했다. 동기와 후배들은 괴물이라도 만난 듯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선배들은 별 희한한 자식을 본다며 너털 웃음을 지었다. 사실 그날 남들이 다 간 뒤에 슬그머니 주먹만큼한 소빵을 두 개 더 가져다 먹었다. 하여간 남이야 뭐라 하든 나는 매일 나름대로 점심을 회사에서 맛있게 잘 먹었다. 출근하면서 결혼이나 환갑 그리고 첫돌 생일 잔치를 다닐 기회가 잦았다. 사회가 끝나기 바쁘게 나는 산의 지미로 장식된 음식상을 향해 젓가락을 휘두르며 전투를 벌리곤 했다. 한 번은 아는 형이 옆에서 지켜보다가 통풍이라도 걸리면 어쩌는가 하면서 적당히 먹으라고 말하자. 그런 건 재수 없는 놈들이나 걸리는 거여. 난 타고난 바탕이 좋아. 그런데 신경 안 써도 될 듯하오. 라고 짓거리면서 만나게 먹어댔다. 이른바 자존심, 체면 따위는 배부른 다음에 하는 얘기다. 이러는 나를 보고 아내는 모인 자리에 가면 먹다 죽은 귀신처럼 허겁지겁 먹지 말고 신사답게 천천히 먹으라고 항상 나무랐다. 그렇게 많이 먹어 좋은 점이 하나도 없으니 좀 적당히 먹으라고 귀띔하는 말을 나는 먹어서 탈이 없으면 그만이지 하는 식으로 언제나 귀뚱으로 흘려보내곤 했다. 어머니는 종종 나를 만나기만 하면 살이 좀 빠진 것 같다고 한창 자랄 나이에 좋은 걸 먹지 못해 영양실조라도 올까봐 걱정을 많이 했다고 습관처럼 외우셨다. 그리고는 밤마다 손수해둔 밑반찬이며 고추장, 된장 따위를 집에 가져가 먹으라고 챙겨주셨다. 그러나 시어머니를 보면서 아내는 항상 어느 세월이라고 아직도 많이 먹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가며 두덜대곤 했다. 무릇 잘 먹지 못하던 세월을 보낸 사람이라면 음식을 아끼기 마련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의 애들을 아니 곱게 생각한다. 지금의 애들은 음식물이 무진장 생기는 줄로 알고 있는 듯하다. 분명 냉장고 안에 그리고 식탁 위에 간식거리들이 가득 쌓였건만 하필 꼭 없는 것을 기어이 내라며 울고 불고 내를 쓴다. 그걸 당해낼 부모가 어디 있으랴. 우리 집 애들도 마찬가지이다. 껍질을 깎아준 통사과는 도입 먹으면 그만이고 새우깡 따위도 포장을 터치면 한 번에 다 먹는 일이 전혀 없다. 많이 먹지 말라고 항상 핀잔하던 아내도 애들과 남은 간식을 번갈아 보더니 나를 바라보면서 시물시물 웃는다. 그러면 나는 두말없이 그것들을 몽땅 입에 집어넣고 난다. 영양과잉에 한몫 톡톡이 한 셈이다. 우리의 표준대로

요즘 애들에게 요구를 제거할 수는 없는 것 같다. 딸애가 어릴 때 함께 성냥 파는 처녀애를 읽은 적이 있다. 그런데 읽는 도중 딸애가 문득 아빠 성냥이 뭐예요? 라고 물었다. 어? 딸애에게 보여주려고 집구석을 아무리 샅샅이 뒤져봐도 성냥 한같이 찾을 수 없었다. 아파트 대문 앞에 있는 슈퍼에 내려가 물어봤더니 성냥은 사는 사람이 없어 아예 들여오지 않는 지 오래됐다고 했다. 하는 수 없이 일부러 시내 중심에 위치한 대형 일용품 상점에 가서야 어디다 쓸지도 모르는 성냥을 겨우 한갑 살 수 있었다. 우리 신변에서 사라지고 있는 물건들이 적지 않다. 방아, 지게, 절구, 물레, 풍로, 석가래, 독, 멀잖아 이런 물건들은 박물관에 가서야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사회의 진보와 기술의 발전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스마트폰을 위수라는 전자제품들이 일상생활에 깊숙이 침투되어 우리의 생활 방식을 심각하게 개변시키고 있다. 저금 통장을 들고 저금소에 찾아가 줄을 길게 서서 한나절씩 기다려야만 할 수 있었던 관련 업무들이 이제는 핸드폰이나 컴퓨터 따위의 기기들로 앉은 자리에서 해결이 가능하다. 알리페이와 위챗 따위의 거적적인 발전, 그리고 QR코드 지불이 급속히 보급되면서 우리는 이른바 무현금 시대에 진입했다. 생활은 분명히 많이 좋아졌다. 초가집에서 살면서 아침에 일어나자 바람으로 휴지를 찾아들고 변소를 찾아 허둥지둥 뛰어가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던 이젠 집안에 화장실이 두 개씩이나 딸린 아파트로 바뀌었다. 열애 전에 회사에서 아파트를 공동 구매할 때 여유가 있는지라 부모님들께 드릴 타산으로 자그마한 집을 하나 사서 부모님을 연길에 모셔왔다. 그런데 이사자 바람으로 로망을 부릴 줄이야. 집 근처에 남세동에 시장이 있었다. 어머니는 매일이다시피 거기에 들려 장사꾼들이 버린 배추잎을 골라서 주워왔던 것이다. 얼마나 신선한 배추잎이냐고. 쌈을 싸 먹거나 국을 끓여 먹으면 딱이라고 앞에서 자랑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나는 참지 못하고 대뜸 화를 냈다. 먹을 것이 없어 그러냐고. 아버지 퇴직비가 있지 않으냐고. 달마다 생활비를 드려는데도 모자라 이러느냐고. 동네에서 살고 있는 우리 회사 선생님들을 보면 내 얼굴에 먹칠하는 거 아니냐고 홧김에 마구 내뱉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을 짓고 있던 어머니가 아들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 아니냐는 말에는 얼굴색이 대뜸 굳어졌다. 아마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화를 좀 사귀자 어머니는 먹을만한 것을 그저 버리는 게 아까워 그랬다며 다시는 주우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나를 위로했다. 마구 화를 낸 자신이 미워 미안한 마음에 호주머니에 있던 돈을 모두 꺼내 돈이 필요 없다고 연신 말하는 어머니 손에 억지로 쥐어주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뒤 집을 나왔다. 평생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찔 것 같지 않던 내 몸도 이젠 80킬로를 육박하고 있다. 1년에 한 번씩 받아보는 건강검진 결과에 언제부턴가 오르내리는 화살표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먹쇠도 그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신사처럼 먹을 때가 된 것 같다.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 고민이었지만 지금은 영양과잉으로 각종 질환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꼭 건강검진을 받아보고 신체 일부 수치들이 이상현상을 보이면 건강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포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중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조선어 문해생활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어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 방송입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30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5월 열이었습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25분 매주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화요일에만 오후 1시 35분부터 3시 55분까지 시스템 점검 보수 시간입니다.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 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 여행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고양이가 본 세상이란 책은 나침의 소새끼의 대표작으로 유명한 장편 소설입니다. 소설은 제목 그대로 화자가 고양이입니다. 고양이를 관찰자 시점으로 내세운 1인칭 작품인데요. 중학교 영어 선생인 구삼이를 주인으로 둔 오만하고 방작이 이를 데 없는 고양이가 사람들의 동정과 관심을 한몸에 받고는 자신의 고양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인간 세상의 일원이라는 터무니없는 망상에 사로잡혀 들려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주변 몰이라고는 없는 고집불통 영어 선생, 이상한 거짓말쟁이 미학자, 개구리 눈알 모형을 사시장철 갈고 있는 이학도, 외롭다고 말하지 않는 무언가 없기도 하고 잃기도 한 이들이 모인 구샤미집 탐방기, 이름도 없고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모를 스스로를 인간세계 일원으로 생각해서 자연스럽게 동족을 배신한 고양이 한 마리가 거침없는 말을 청산유수로 쏟아내며 인간 독자들을 안내합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고고하게 서재만 틀어박혀 있는 고약한 굴같은 인간의 모습은 어떤가? 달변과 고양이는 틀어박혀 주로 낮잠을 잡니다. 어쩌다 책을 펼쳐 읽는다 해도 이내 침을 흘리며 잠에 빠져버리는 소심한 주인을 그야말로 물끄러미 봅니다. 주인 구샤미와는 다른 방향으로 이상한 묘하게 적극적인 미학자 메이테이는 구샤미의 집을 성큼성큼 드나듭니다. 무엇이든 해박한 척 굴지만 대부분 엉터리입니다.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독자들도 깜빡 속게 됩니다. 고양이는 메이테이가 왜 하는지 모를 거짓말로부터 대늦게 인간 독자들의 품위를 지켜줍니다. 고양이의 재담에 킥킥거리다가 어느 순간 이 책 속 굴처럼 틀어박힌 이들의 고독이 고양이 발걸음처럼 다가오면 각자의 마음에서 함께 슬픈 소리가 나지 않을까요? 대체로 내가 쓴 것은 입에서 나오는 대로 적당히 쓴 것이라 생각하는 독자도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결코 그렇게 경솔한 고양이가 아니다. 한 글자 한 구절 안에 우주의 오묘한 리치를 담은 것은 물론이다. 아무렇게나 누워서 읽거나 발을 뻗고 한꺼번에 다섯 줄씩 읽는 무례는 결코 범해서는 안 된다. 나의 글은 적어도 자기 돈으로 사와 읽어야지 친구가 읽다가 만 것으로 임시 변통하는 무례만은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읽다 보면 책의 본문에 이런 고양이 말이 나옵니다. 책 속에 나오는 이름 없는 고양이는 인간의 행동을 날카롭게 분석하며 특유의 말투로 일상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사회 풍자성이 강하고 고양이의 시선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독특하면서도 제법 재미있는 만담체 문체와 어투가 특징이자 이 소설을 읽는 묘미입니다. 무례하기 짝이 없는 고양이가 각종 책의 명구절을 인용해가며 인간 세상에 대해 끊임없는 불평불만을 쏟아내는데 웃음과 감동이 찾아옵니다. 저자가 문학을 통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답하고자 한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간적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명제입니다. 저자는 평생 위통을 앓았고 신경쇠약,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무표정이나 신경질적인 표정의 얼굴이 남아있는 사진이 전부지만 그의 작품에서 빠지지 않는 것은 엄숙한 얼굴로 인간을 파고들다가 어이없이 터져버리는 웃음이고 재미입니다. 이처럼 저자 자신을 포함한 자기 본의 이기주의와 위선적인 교양주의에 물든 지식인의 군상과 사회 전체를 풍자하고 있습니다. 작품이 물론 역사적이고 철학적인 주제도 담고 있지만 인간 삶의 슬픔과 모순을 지적인 유머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고전으로 남아 오래 읽혀지는 듯합니다. 나는 고양이로서이다. 이름은 아직 없다는 유명한 명언을 남긴 이 소설에서 문장이 좀 길어 지루함이 느껴지다가도 고양이의 매력에 빠져 어느새 이 책을 끝까지 읽게 됩니다. 천엔 지폐의 얼굴이 오를 만큼 일본인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인 소새끼는 일본 근대 문학의 개척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아사히 신문에서 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천년 동안 가장 인기 있는 문학가 1위에 선정되기로 했습니다. 나침의 소새끼의 등단작이자 출세작인 이 작품은 당대의 삶과 사회를 생생하고 흥미롭게 그려내 오늘도 여전히 독자들의 호평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악마의 식물이 내 정원에 자라고 있는데 이거 혹시 멸망의 징조 아니야? 한국의 소설가 김초엽이 쓴 지구 끝에 온 실은 그의 첫 장편 소설로 지구를 뒤덮은 먼지 속에서 식물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과 희망을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소설은 총 3개의 장으로 구성됐습니다. 1장 모습 하나에서 독자를 기다리는 인물은 2129년 먼지 생태연구센터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는 식물 생태학자 아영입니다. 그는 느리지만 멀리까지 뻗어나가는 식물들 그리고 그 안에 깃든 놀라운 생명력과 기묘한 이야기에 매료되어 이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느 날 아영은 페오도스의 해월에서 동굴 식물 모습 하나가 수상할 정도로 빠르게 증식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알 수 없는 푸른빛까지 목격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어린 시절 이웃에 살던 노인 회소의 정원에서 본 풍경을 떠올립니다. 방치된 듯 잡초가 무성한 한밤의 정원, 그 위에 마법처럼 떠있던 푸른빛들을 대체 왜 갑자기 모습 하나가 이상하게 증식하기 시작한 걸까? 그리고 푸른빛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는 모습 하나를 채집해 분석하는 한편 기이한 이야기를 통해 이 식물에 대해 더 잘 아는 사람을 수소문합니다. 마침내 먼지 시대의 모습 하나를 약초로 활용하면서 사람들에게 랑가노의 마녀들로 불리운 아마라, 나오미 자매에게 닿게 됩니다. 아영은 그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2장 프림 블리지에서 독자가 만나는 인물은 2058년 먼지로 멸망해버린 세계를 헤매는 아이 나오미입니다. 붉은 안개와 함께 찾아오는 먼지는 살아있는 존재라면 무엇이든 순식간에 죽게 만듭니다. 먼지의 내성을 가진 탓에 피를 원하는 사냥꾼들에게 쫓기고 실험 대상이 되어 고통을 받아온 나오미는 언니인 아마라와 함께 소문 속의 도피처를 찾아 숲으로 향합니다. 마침내 자매는 비와 바람을 고스란히 맞고서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 프림블리지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거창한 리념이나 명분 없이 그저 사람들의 충실한 노동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리더인 지수만이 들어갈 수 있던 언덕 위에 온실 속에서 사는 식물학자 레이첼이 건네는 작물들과 먼지 분해제가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믿을 수 없이 생기로운 숲속의 마을에 점차 스며듭니다. 하지만 평화란 영원할 수 없는 법, 프림빌리지의 침략자들이 나타나고 지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준비된 식물들을 나누어주며 멀리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막장 지구 끝의 온실에서 독자들은 아영을 다시 만납니다. 세계가 재건된 이후를 살아가는 아영은 멸망의 시대 한복판을 지나온 나오미의 증언을 들으며 이제껏 머릿속에 따로 존재해왔던 수많은 퍼즐들이 하나의 온전한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한 작가의 첫 장편 소설이 품고 있는 것을 말하자면 수없이 많습니다. 순수한 탐구심으로 쓸모없이 보이는 대상에 열과 성을 다하는 과학자들, 세대를 달리하는 인물들이 존중과 존경으로 함께 나누는 대화, 세상의 풍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식물들의 모습, 예상하지 못했던 애틋한 사랑 이야기. 하지만 무엇보다 이 작품이 향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나는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었던 것 같다 라는 작가의 말처럼 바로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가 어떤 마음들 때문에 어긋나기도 하지만 결국 서로를 구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을 작가는 이야기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초반에는 다소 따분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작가의 부드러움과 섬세함이 안겨옵니다. 그는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 많은 감정을 포착하고 이를 구상화하여 독자들에게 선보입니다. 마치 추리소설처럼 흥미진진한 전개에 몰입하게 됩니다. 과학 환상을 소재로 하지만 작가가 우리의 가까운 미래를 그린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약소해 보이는 식물이 세상을 재건할 수 있게 해준다는 설정도 너무 특별하고 로맨틱합니다. 재난 속에서 인간의 사랑과 식물의 가치를 성찰하게 하는 희망의 소설. 이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나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1950년대에는 모아산을 주제로 창작한 가요들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 1950년대 대표작의 한 수로 김태희 작사 박우 작곡의 모아산 곡에 보내드립니다.

유소리 행복 작사 정진옥 작곡의 사랑하는 나의 조국 준비했습니다. 조국을 향한 끝없는 사랑, 뜨거운 정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조국에 대한 사랑의 무한함을 여실히 표현하고 있는 가요, 사랑하는 나의 조국 보내드립니다.

깊은 산속 철길을 지키며 달리는 운전수의 형상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1950년대에 창작된 진호 작사 작곡의 산림철도 운전수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김송휘 작사 최삼명 작곡의 그 총각께 시집 갈래요 준비했는데요. 그 총각께 시집 가고픈 마음을 솔직하게 노래한 가요. 애정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가요. 박정금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1970년대에 창작된 허동철 작사, 방동철 작곡의 모란 꽃 피었네 보내드립니다. 탐스럽고 곱게 핀 모란 꽃에 취해보시길 바라면서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한동의 작사 임경길 작곡의 보람있게 살아가세 보내드립니다. 하루하루를 뜻깊게 후회 없이 살아가자는 다짐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뒤처력 안영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얼굴 가득 웃음꽃을 피우면 복도 저절로 찾아온다는 말 들어보셨겠죠? 오늘도 활짝 웃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류용군 황영애의 웃으면 복이 와요. 함께 들어보시죠.

철없이 뛰놀던 어린 시절, 그 모든 것이 그리움으로 담아 가슴 한켠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이 가요와 함께 동년의 추억여행 함께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방학철 작사, 장진석 작곡의 그리운 동년 시절, 박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역,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

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작은 고마움들이 가득합니다. 친구가 건네준 사탕 하나, 엄마가 안아준 따뜻한 포옹, 그리고 선생님께서 가르쳐주신 지식, 그 속에는 모두 감사의 씨앗이 숨어있답니다. 친구들, 본인이 받은 도움과 따뜻한 마음을 떠올려보세요. 어느새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죠? 그 미소가 바로 고마움의 첫 걸음이랍니다. 그럼 우리 함께 손을 잡고 고마움을 찾아 떠나볼까요? 마음의 돋보기로 하나하나 살펴본다면 반짝반짝 빛나는 고마움들이 꼭 발견될 겁니다.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상식을 배워보면서 시야를 넓혀가는 시간 가져보자요.
1: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0: 자연계에는 작고 통통하며 길다란 코에 동글동글한 눈을 가진 귀여운 동물이 있습니다. 등에는 바늘처럼 뾰족한 가시가 가득 나있지만 배는 폭신폭신한 털로 덮여 있어 더욱 사랑스럽죠. 네, 이 동물은 바로 고슴도치입니다. 고슴도치가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고슴도치의 몸집이 얼마나 될까요? 몸 길이는 약 15cm 내지 30cm이고 몸무게는 대략 600g 내지 1500g입니다. 고슴도치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둥이는 뾰족하고 눈은 비교적 작으며 꼬리는 짧은 편이랍니다. 사지도 가늘고 작아서 뒤뚱뒤뚱 걷는 모습이 정말 귀엽기만 한데요. 고슴도치의 몸 색깔이 다양하고 서식 지역과 아종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갈색, 검은색, 흰색, 크림색인데요. 가끔은 이러한 색깔들이 알록달록 섞여있는 고슴도치도 있답니다. 고슴도치는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는데요. 특히 온대 육지 환경을 좋아합니다. 낙엽수와 침엽수가 섞인 숲, 초원, 구릉과 관목지대에서 자주 발견이 됐는데요. 또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과 교외에서도 고슴도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정원, 넓은 농경지, 과수원 등이 포함이 되죠. 이러한 곳들은 모기 자원이 풍부하고 천적의 위협도 적답니다. 네, 동요 한 곡 듣고 고슴도치의 뛰어난 능력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자요. 동요 버섯을 보내드립니다.

고슴도치는 아주 온순한 동물입니다. 평소에는 다른 동물을 먼저 괴롭히거나 공격하지 않죠. 독거 동물인 고슴도치는 조용히 혼자서 다니는 걸 좋아하고요. 그런데 혹시라도 위험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몸에 나 있는 가시를 이용해 방어를 합니다. 고슴도치의 몸에는 특수한 근육이 있습니다. 위험을 느끼면 고슴도치는 이 근육들을 수축시켜 몸을 공 모양으로 동그랗게 웅크리는데요. 이렇게 되면 배와 얼굴처럼 부드러운 부분은 안전하게 안쪽으로 감춰지고 바깥쪽은 온통 뾰족뾰족한 가시투성이가 됩니다. 천적들은 이런 고슴도치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고 결국 포기하고 떠나가게 되죠. 동료 비둘기야 나라라를 보내드립니다.

오슴도치가 야행성 동물입니다. 햇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좋아하죠. 때문에 낮에는 마른 풀더미나 낙엽 속에 숨어서 휴식을 취하고 밤에 먹이를 찾으려 활발히 활동을 한답니다. 오슴도치가 어떤 것을 즐겨 먹을까요? 주로 곤충과 무척추 동물을 먹이로 합니다. 하룻밤에 무려 200g이나 되는 벌레를 잡아먹는다고 하는데요. 해충을 없애주기 때문에 고슴도치는 농업에 도움이 되는 이로운 동물이기도 합니다. 이외에 개미, 어린 새, 새알, 개구리와 도마뱀도 즐겨 먹고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에서 서식하고 있는 고슴도치는 과일과 남새를 먹기도 한답니다. 그렇다면 고슴도치가 사냥은 어떻게 할까요? 동요 듣고 알아볼게요. 동요, 내 고향 퍼포스를 보내드립니다.

있다는 점인데요. 벌레가 땅속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것을 고슴도치가 어떻게 알아챈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코에 있습니다. 고슴도치는 비교적 긴 코를 지니고 있거든요. 이 코 안에는 무수한 후각 감수기가 빽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슴도치는 코를 좌우로 살랑살랑 움직이면서 기체 농도 차이를 비교하죠. 그러면서 벌레가 숨어있는 수평 위치를 정확히 알아내는 거랍니다. 그럼 수직 위치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기체의 농도와 확산 속도를 통해 고슴도치는 벌레가 얼마나 되는 깊이에 있는지를 계산해 낸답니다. 참 신기하죠? 고슴도치가 바로 이런 예민한 후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땅속에서 나는 아주 작은 냄새도 놓치지 않고 모기를 잡아낼 수 있는 거랍니다. 네, 동요 듣고 계속해 알아볼게요. 동요, 우리는 유쾌한 어린이를 보내드립니다.

고슴도치는 몸에 난 가시로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가끔은 가시를 운반독으로 사용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 탐스러운 열매나 작은 곤충을 발견했을 때 고슴도치는 모기를 가시에 꽂아서 집에 가져가 먹기도 한답니다. 가시에 꽂힌 열매나 벌레는 떨어지지 않고 집까지 안전하게 운반됩니다. 오늘 우리는 귀여운 동물 고슴도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뾰족뾰족 가시를 등에 지고 밤이 되면 벌레를 잡아먹는 독특한 사냥꾼입니다. 해충을 잡아먹으며 농업 생산에도 든든한 도움을 주고 있는 동물이죠. 고슴도치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자연의 소중한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고슴도치를 함께 지켜주기로 약속을 해볼까요? 네, 다음 시간에도 재미나는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함창도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황성렬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당요 우리는 행복합니다를 준비했습니다.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김찬 선생님, 진행의 리나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매출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으며 7월의 하늘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중국 공산당의 올바른 용도 아래 꿈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자랑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라 젊음아 고개를 들어.

열망의 무대. 너와 나 우리들의 가슴 속에 행복이 끌어오르는 꿈의 활무대. 남송 인향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도 예, 계속해서 예, 길태종이 문진부의 예, 숙성량 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0: 네.
1: 예, 숙성량 원장님은 예, 국가급 맹노동이 계승자로 활약하고 있는데 중화종이약학회 회원으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0: 네.
1: 일찍이 장춘중약원을 졸업하고 림상에 종사하는데 35년이라는 중의서의 림상 경험을 갖춘 분입니다.
0: 네.
1: 우리 길태종이 문진부에서 놓고 보게 되면 숙청량 원장님은 가히 말해서 다면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왜냐하기 때문에 이분이 장악한 기술이 여러 가지인데 하나는 중의학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관념하고 변증 논치하는 방법으로 환자들을 진찰하고 있는데 진찰한 뒤끝에 첨약을 지어드릴 수도 있고 또한 환자의 구체적인 병증에 따라서 조낙한 혈의 주사료법이라든가 경근침구료법이라든가 또는 칼침의 정맥주사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각종 환자들을 잘 치료하고 있습니다.
0: 네.
1: 심리관계통 질병치료에서 보게 되면 조약의 중약하고 정맥주사, 친구 이 세 가지 방법을 말죠 도입하는데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으로 머리가 늘상 어지럽거나 아프고 또한 말이죠 관심병으로 인해서 신교통이 오거나 이러한 병증 그리고 중풍이나 중풍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병증에 이러한 병증들을 말죠 잘 치료합니다.
0: 네.
1: 그리고 또 갑상선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하는데요.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낭종, 갑상선 기능 항진 기능 저하, 여러 가지 류형의 갑상선 염증 이러한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모종 피부과 질병도 잘 치료하는데 여겨보게 되면 여드름이라든가 습진, 신마진, 소보짐, 대상포짐 이러한 피부병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이 몇 년간 우리 연변에 와서 문진을 하는데 골관절 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해서 소문을 넣고 있습니다. 골관절계통의 질병이라 하게 되면 조약에는 여러 가지 인소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골격이나 관절에 연골, 활랑, 힘줄, 인대, 신경 등 말이죠 조직결구들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돼서 그 주위에 말이죠 종창현상이 있고 부어난단 말입니다. 아프고 통증이 있습니다. 굳어지고 활동이 저해를 받는 이런 말이죠. 병증을 갖다서 골관절계통의 질병이라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정황을 놓고 본다 할 때 발병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략 1.3억 정도 됐는데 오늘은 시간을 내서 골관절계통의 몇 가지 질병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합시다. 견주염에 대해서 먼저 우리 알아봅시다. 40세 내지 60세 분들이 이 견주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 대략 20% 정도로 차지합니다.

0: 거기에서도 우리 문헌 기재 이야기 되면 이 현대 이야기에서 말하는 견주염을 갖다서 오십견이라 합니다. 어째서 오십시라는 이 말이죠. 숫자를 붙여서 이 오십견이라 했겠는가. 하나는 환자의 환병률에 따라서 이렇게 말이죠. 붙인 겁니다. 50세 좌우의 분들이 다른 연세 단계에 비해서 말이죠. 이 견주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1: 네.
0: 왜냐하게 되면 50세 전후에 보게 되면 어깨에 있는 조직이 수복 능력이 원래 있는데 이 수복 능력이 점차적으로 하강됩니다. 저항력이 하강되고 해서 염증 상태를 잘 일으킵니다. 그리고 또 성별하고도 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1: 네.
0: 여성분들이 50세 좌우의 여성분들이 남성분에 비해서 이 견주염으로 고생하는 기회가 더 많습니다. 왜서 그럴까요? 조약에는 이 갱년기 단계 말이죠. 호르몬 수평이가 변화를 가져옵니다. 자성 호르몬이 이렇게 되면 내분비 계통이라든가 기타 계통에 문란이 오면서 이 견주염이 올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견주염이 오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가 우리 알아봅시다. 하나는 어깨 주위가 말이죠. 어느 날부터인가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어떨 때는 말이죠. 손이라든가 발이라든가 쓸데기 되면 이 어깨에 있는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방사성 통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깨로부터 목 부위에 어떤 분들은 또 어깨로부터 팔 부위에 방사선에 줄이 환자분들은 줄이 쫙쫙 뻗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 네. 저리죠.
0: 저리죠. 네. 이렇기 때문에 또 수면장애도 올 수 있습니다. 밤에 더 아파나거든요. 조용할 때 그리고 활동이 저해를 받는데 말이죠. 어깨를 놀린다든가 팔을 쓴다든가 다 영향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죠. 아침에 세수를 하는데 말이죠. 머리를 빗기도 바쁘고 옷을 챙겨 입기도 바쁘고 이런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분들을 말이죠. 문진에서 진찰하다 보게 되면 우리 의사분들이 특히 중리 사업에 종사한 분들이 앞통점을 찾아서 말이죠. 침을 놓거나 혈의주사를 놓고 하는데 요 앞통점이가 견주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아주 명확합니다. 이 견주염을 말이죠. 제때 확진하지 못하고 정확한 치료 도경을 찾지 못하게 되면 근육이가 경련 현상이 있거나 말이죠. 위축 현상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단계를 놓고 본다 할 때 우리 림상의학에서 보게 되면 치료가 정말 잘 안 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예.
0: 예.
2: 네, 전화 맞습니까?
0: 예, 듣고 있습니다.
2: 예. 그럼 수경가 예약하라고 됩니다.
0: 어느 분은 예약하겠습니까?
2: 네, 지금 예년이 용심해가지고, 소리.
0: 예.
2: 약 먹어도 낫지 않아가지고, 소리. 용심들게 지금 보냈는데, 방송을 들어보니까, 나, 대중이 뭔지, 왜 그 박성호 선생님이 용 잘하신다 해서, 좀 한번 가보려고 됩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약이 됐습니다.
2: 됐습니까?
0: 예, 예, 시름 놓고 오십시오.
2: 예, 감사합니다. 다 됩니까?
0: 다 됩니다, 이분은. 예.
2: 예,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0: 하루 빨리 건강하세요.
1: 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여기, 저는 화령에 있는데.
0: 예.
3: 손이 저리고, 발이 저리고, 이 어깨 이게 다 아파서, 그럼 이 발꿈이도 아프고, 그래, 이사에서
0: 배웠으면
3: 좋겠는데.
0: 예, 민바로 잘 됐습니다.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숙청량 원장님이 예. 이런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3: 그러니까.
0: 예, 수건자이라고 기억하시오.
3: 예.
0: 숙사란 숙자입니다. 예.
3: 예, 예. 예.
0: 그냥 오시면 예. 됩니다. 예.
3: 예, 예약 됩니까?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지금. 예.
3: 예, 예, 예.
1: 네.
3: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히 계세요.
1: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4: 예. 한 방년도 저도 그 어깨가 아프고 막 손이라며 막 저리고 다리를 막 저리던 게 저번에 수건장님 약 먹고서 좀 효과가 좀 돼가지고 한번 다시 예약하자고요.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4: 아, 되나요?
0: 예, 예, 오전 오후 다 됩니다. 예.
4: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0: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저 오늘 저 박성호 선생님 예약합시다.
0: 예, 어떤 상황입니까?
5: 아, 이 여름 잡아 땀이 많이 나고 해서 지금 약 두고 썼는데 오늘 지금 약 드시자고 그럽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5: 네, 예,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6: 예, 귀태 종이를 주문합니다.
0: 예, 어떤 종이입니까?
6: 예, 예. 전번에 저 박윤덕 교수님께서 예,
0: 예.
6: 두 번 봤습니다. 개수약이 예. 뭐 손발이 더번하고 예,
0: 예, 예.
6: 더번하고
0: 예,
6: 예. 잠 자지 못하고 어지럼지 심합니다.
0: 예.
6: 그래서 이 두 번 약 준 게 질척하면 잘 모르겠던 게 분위기는
0: 예.
6: 많이 좋아졌습니다.
0: 그렇죠, 예.
6: 예, 오늘 또 예, 다시 예약할까네 그럽니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오전에 오십시오. 예.
6: 예, 감사합니다.
0: 예, 하루 빨리 예. 건강하세요.
1: 예.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예.
1: 네.
0: 안녕하십니까.
7: 예.
1: 말씀하세요.
7: 예.
0: 예, 말씀하세요.
7: 예. 예, 전번에 그 저 그 원장님이 가서 좀 허리를 아파서 무릎이 아파해서 한번 봤어요.
0: 예예. 예.
7: 근데 조금 좀 낯선 같은데.
0: 예.
7: 근데 그래도 좀 많이 이렇게 불편해서.
0: 예. 그래서 치료를 계속 해야 되죠. 예.
7: 예. 그래서 좀 예약을 할까 안 해서.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십시오. 예.
7: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7: 예, 예. 수고하시오.
0: 예.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예, 제임까?
0: 예, 맞습니다.
8: 아, 제 맞습니까?
0: 예, 맞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8: 예, 제임까?
0: 예, 맞습니다.
8: 예, 예, 박윤동 선생님 예약하려고 했는데 내일로.
0: 예, 어떤 상황입니까?
8: 아, 허리도 아프고 저기나.
1: 네.
8: 머리도 아프고 여기저기 아픈데 뼈가 아파서 그래 예, 예. 선생님 전번에 한번 배웠습니다.
0: 예, 어전에 오세요. 예, 내일에.
8: 예, 알겠습니다.
0: 예, 안녕히 계세요.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예, 교체소관이시죠?
0: 예, 맞습니다.
9: 저 북과의 김 하는데요.
1: 네, 어느 선생님을 말씀하십니까?
9: 피부과에.
0: 수건장 그, 탔습니까?
9: 피부과에.
0: 예, 피부과에, 예.
1: 네.
9: 김준비 선생님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0: 그냥 오시면 됩니다.
9: 예.
0: 예, 예.
1: 네.
9: 예, 아, 어디에 가려고 합니다.
0: 예, 예, 연계됐습니다. 예. 예, 피부과에 예. 있습니다. 예, 예.
9: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0: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10: 예, 저는 예, 가슴이 침침하고 맥이 없고 예, 예 어쨌든 좀 불편합니다. 그래, 원장 선생님하고 많이 쓰고 좀 났는데 한번 더 보이려고 그럽니다.
0: 예, 그냥 오십시오. 연결됐습니다.
10: 하면 됩니까?
0: 예.
10: 예,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0: 예.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1: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노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보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2: 예, 예.
0: 안녕하십니까?
1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12: 그 박창호 좀 예약해 주십시오.
0: 예, 어떤 상황입니까?
12: 자꾸 걸음이 숨이 차고 그다음에 예. 그게 심장이 이제 무슨 누르는 것처럼 아픕니다.
0: 예, 그래서. 압박감이 있군요. 예,
12: 예 그런 사람들 그래서 잠도 잘 안 오고 그래서 전문의 그 박주인을 한때 갔댔습니다. 갔다
0: 오셨습니다. 예, 예.
12: 감기 천명 가지다 먹었는 게 그래도 많이 낫은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50m도 걷기 바빴는데.
0: 아, 심했구만요. 예.
12: 예, 그 경제 여지간에는 뒤에도 뭐 북대시사에도 또 두문두문 돌고 해요.
0: 예, 예.
12: 숨이 덜 차고, 그 다음에 그 잠자는 것도 좀 많이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0: 예, 예. 좋은 일입니다.
12: 예, 그래 효과 조건이 좀 첨예하고 좀 더 써보려고 해서 이렇게 예. 오늘 그 박창호 수님 좀 예약해 주세요.
0: 예, 예. 예약이 예. 됐습니다. 그냥 예. 오시면 됩니다. 예.
12: 예. 예. 예, 그럼 감사합니다.
0: 예, 예. 안녕히 예. 계십시오.
12: 안녕하십니까.
1: 예.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3: 예.
0: 안녕하십니까?
13: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0: 예, 예. 예.
13: 저는 예, 젊어서 한 대가를 쌍발할 때.
0: 예.
13: 신경통을 알아서 예, 걸지 못해가지고. 자전거를 타면 또 일 없습니다, 그러면.
0: 아, 그래요?
13: 그간에 일 없었는데 요즘 어제 날씨 더워서 이불 태질에 그런지 또 오른쪽 다리에 자고신 터에 와서 영 아픕니다.
0: 예, 예.
13: 예, 땅 디디기 바쁘고.
0: 아, 심하고. 예, 예.
13: 그래서 원장 선생님 차가 배우자고 그럽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기에 다 됐습니다. 예.
13: 예. 수고하세요.
0: 건강하십시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그러면 아주 시간이 있는데 환자들에게 발병률이 높은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현대의학에서는 또 이 질병을 갖다서 비대성 관절염이라든가 증식성 관절염에 골성 관절염 이런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냉정하고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4: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14: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14: 예, 예. 저는 예, 오후만 되면 위가 아프고 식후물이 올라오고 어떨 땐 또 설사다 합니다.
0: 예.
14: 그래서 저번에 박창호 주임 선생님 약을 예, 두 번 가져다 먹고 지금 위가 아프고 식후물이 올라온 것도 좀 낫습니다.
0: 예, 예.
14: 하는 것도 많이 나아져서 예.
0: 예.
14: 오늘 더 가서 보이려고 그랬다. 그래 박창호 주임 선생님 예약 되겠습니까?
0: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14: 예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히 계세요.
1: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5: 비전화 맞아요?
0: 맞습니다.
15: 예,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15: 저는 허리 아프고 다리 줄이 뻗치면서 너무 아파서 이 광고 듣고 저도 그래 저기 강준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래 가서 치료받았는데 효과가 너무너무 좋아서
0: 예.
15: 그래서 지금 다시 예약하려고 그랬다. 가서 예. 더 약이라 겠다 먹고 치료받고 점량 먹은 것이 영 좋아요.
0: 그랬어요? 효과가. 예,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십시오.
15: 예, 예, 수고하세요.
0: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그러니까 이 퇴행성 관절염을 놓고 본다 할 때 냉정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50세 이상 되는 분들 속에서 이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이 많습니다. 50세 좌우의 분들을 보게 되면 대략 50% 정도로 차지라고요. 60세 좌우의 분들을 보게 되면 70%에 70세 이상 되는 분들은 80% 정도를 차지합니다. 저희 학에는 년령이 올라감에 따라서 관절에 있는 연골이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퇴화된다고 내려도 좋습니다. 퇴행성 궤변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되면 이 관절염이 발생하는데 하나는 말이죠. 관절 부위가 부원합니다. 종창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움직일 때게 되면 그 관절 부위가 말이죠. 아파납니다. 특히 무릎의 관절에 말이죠. 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부위가 말이죠. 여러 가지인데 무릎 관절로 고생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손에 있는 관절이라든가 관관절, 척추에 이런 부위까지 말이죠. 이 퇴행성 관절염이 오는데 관건 문제는 아프고 말이죠. 어떤 분들은 또 무릎에 말이죠. 이 퇴행성 관절염이 오게 되게 되면 환자분들이 이랍니다. 어째서 내가 걸을 때 아프고 꾸두둑 꾸두둑 소리가 납니까? 이 마찰염이 있습니다. 이런 질병을 말이죠. 제때 확진하지 못하고 정확한 치료 도구형을 찾지 못하게 되면 어느 날인가 이 위축 현상이 생깁니다. 이때는 정말 잘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있는데 요툴로 고생하는 분들이 또 우리 주위에 말이죠. 상당히 많습니다. 요 주간판 돌출증이라 하는데 간판이라 할 경우에는 수액이나 섬유화나 연골반으로 말이죠. 조성됐는데 각종 원인으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말이죠. 간판에 있는 섬유화니가 파괴됩니다. 파괴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수액이가 말이죠. 빠져나오는데 흘러나오는데 문제는 이 수액이 흘러나와가지고 주위에 있는 조직들을 말이죠. 압박하거나 자극하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6: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16: 예, 네, 수고하십니다.
0: 예.
16: 예, 저 어깨 아프고요. 예. 그래서 밥 못 보여야 되는데.
0: 어느 분을 보였습니까?
16: 원장님.
0: 예.
16: 예. 그래, 지금 좀 손이 좀 저리가 안 좀 남아있어서.
0: 예.
16: 또 예약하려고 그랬는데.
0: 예, 예약이 다 됐습니다. 그냥 오십시오.
16: 예. 예.
0: 하루 빨리 건강하세요. 예.
16: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그러니까, 보통 보게 되면, 우리 현대의학에서, 사진 찍어보게 되면, 네 번째 마디하고 다섯 번째 마디가 말이죠. 마디에 있는 간판이가 제일 문제가 생깁니다.
1: 네.
0: 이 요추간판 돌출증이가, 이렇게 되면 하나는 말이죠. 허리가 아프고, 허리를 말이죠. 구부리거나 펴거나 돌리거나, 다 영향이 있습니다. 심할 때는 말이죠. 이 말이죠. 흘러나온 이 수액이가 말이죠. 좌골신경을 말이죠. 자극할 때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좌골신경통이 생기는데.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7: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17: 예, 안녕하세요. 저는 팔대 있는 저기 박여사입니다.
0: 예.
17: 지금 우리 소모가 편치 않는데 옆구리가 아프고 당남쪽이 터지는 것 같아서 요즘에 원장 선생님이 약을 썼습니다.
0: 예.
17: 그래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17: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 저기 소변이 좀 잦아서 그래서 원장님이 예약을 받으려 합니다. 더 치료하게.
0: 예, 그냥 오십시오. 예약이 다
17: 예약
0: 됐습니다.
17: 받습니까?
0: 예.
17: 예,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히 계세요.
1: 네, 설명 주시죠.
0: 예, 그러니까 이 간판에 있는 말이죠. 수액이가 흘러나와서 좌골신경을 말이죠. 자극 줄 때 있는데 우리 인체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이 좌골신경을 말하게 되면 가장 굵은 말이죠. 신경에 속합니다. 보통 보게 되면 여조부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척수, 골반 말이죠. 다리 여기까지 말이죠. 이 조직이가 연장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좌골신경통이 오게 되면 간판 돌출로 인해서 아, 허리도 아프고 엉덩이도 아프고 말이죠. 다리 뒤편으로 말이죠. 줄이 쫙쫙 뻗치면 아래로 내려갑니다. 심지어는 발까지 영향 줍니다. 방사성 통증이 온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예, 우리 생리해부학에서 예,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하늘로의 마오의 선징이라는데
1: 네.
0: 말꼬리 신경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1: 제일 끝 부분인가요?
0: 예. 네. 이 말꼬리 신경을 또 자극줄 때 있습니다.
1: 네.
0: 이래게 되면 무슨 문제 또 발생하는가 하게 되면 하나는 어떤 분들은 말이죠. 대소변을 보기 바빠합니다. 대소변에 보기 바쁘단 말입니다. 예. 또 어떤 분들은 그와 반대로 실금 현상이 있습니다.
1: 네, 신경이 눌려와서 그렇지 않습니까?
0: 자극을 받는단 네. 말입니다. 요추간판 돌출증으로 네. 인해서. 이렇게 되면 어떤 분들은 대변이 나가거나 소변이 나가는 것을 모른단 말입니다. 예. 네. 이것은 더 문제입니다. 예.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8: 여보세요.
0: 예, 네. 안녕하십니까.
18: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18: 저 오늘 그 박윤당 선생님 좀 저 예약합시다.
0: 예, 어떤 상황입니까?
18: 아, 머리 좀 이래 띵 하고 그래서.
0: 예.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18: 알겠습니다.
0: 예, 이분은 오전에만 문진합니다. 예.
18: 아, 그래요?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9: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19: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19: 예. 저는 예, 허리 다리 아파서 근데 강수임돼서 침 맞고 많은 효과를 지금 봤습니다.
0: 예.
19: 그래 오늘도 약을 치고 예 또 봐서 침 맞아 그랬다.
0: 예, 그냥 오십시오. 연결됐습니다.
19: 그러니까.
0: 예.
19: 네, 감사합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그러니까 예, 오늘은 말이죠. 예, 여러분들과 같이 예, 이 수건자의 골관절 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한다는데 그 골관절 계통 질병의 몇 가지 질병에 대해서 우리 대화를 했습니다. 이 골관절 계통의 질병이라 할 때는 연령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나의 선즈부에 그러니까 선천지번인 콩팥치가
1: 그래요. 시간이 다 돼서요. 내일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태종의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렉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20: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의 즈음에 6월 29일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의 서기 호가복은 연결해서 당원 대표들을 찾아 위문하고 그들에게 당의 관심과 따사로움을 전했으며 주당회를 대표해 전주 각 전선에서 분투하고 있는 광범한 당원과 당사무 일꾼들에게 명절의 문안을 전했습니다.
1: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중공 동만특별위원회의 설립과 발전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2: 연변 특산물 주제 장터가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홈경기와 함께 열려 축구

0: 덕정과 상호무역 열기가 경기장 밖에서 함께 피어올랐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의 즈음에 6월 29일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은 연결해서 당원 대표들을 찾아 위문하고 그들에게 당의 관심과 다사로움을 전했으며 주당위를 대표해 전주 각 전선에서 분투하고 있는 광범한 당원과 당사무 일꾼들에게 명절의 문안을 전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형 총서기가 신화사 로 당원 장련생에게 보낸 중요 회신 정신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로 일대 공산당인들이 남겨준 영광스러운 전통과 우량한 작품을 계승 발행하며 리상 신념을 확고히 하고 대중의 일을 마음에 두며 직책을 충실히 리행하고 착실히 일해 연변 도약 추월을 추진하는 로정에서 새 자비를 보여주고 새 업적을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66세인 로당원 최수호는 퇴직후 시종 당원 신분을 명기하고 적극적으로 남은 힘과 지혜를 발휘해 연결시 건공가도 량신 당건설 지도원을 맡았으며 단행간 쌓은 당무사업 경험을 기층 당건설 사업에 쏟아부었습니다. 기층 당건설 사업에서의 두드러진 표현으로 최수호는 길림성 우수 당사무일꾼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호가복은 비를 무릅쓰고 최수호의 집을 찾았습니다. 호가복은 최수훈이 퇴직 후 기층에 뿌리 내리고 대중을 위해 봉사한 데 대해 긍정을 표하고 나서 최수훈이 계속 당원의 선봉모범 역할을 발휘하고 건강을 잘 돌보는 전제에서 주동적으로 기층 지뢰에 참여하고 힘 닿는 데까지 사회구역 대중을 위해 봉사하기를 바랐습니다. 호가복은 우수 당원과 우수 당사무 일꾼들의 선진 사적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우수 당원과 우수 당사무 일꾼들의 이야기를 생동하게 잘하며 당내에서 서로 따라 배우고 앞다투어 모범이 되려고 하는 짙은 분위기를 조성해 광범한 당원들이 각자의 일터에서 분투 실천하고 앞장서 선진이 되도록 인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81세인 로 당원 김영자는 이미 54년의 당연한을 가지고 있으며 퇴직 전 여러 차례 선진 사업일꾼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김영자는 장기간 만성병에 시달려 의료비 지출이 비교적 크고 가정생활이 곤란합니다. 김영자의 집에서 호가복은 그의 일상생활, 지로 등 정황을 관심 깊게 묻고 나서 락관적이고 굳세게 생활하며 건강을 잘 돌보라고 격려하면서 당의 좋은 정책과 사회 각계의 관심과 도움이 있는 만큼 생활이 갈수록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격정이 넘치고 비가 끓던 연대 수많은 공산당원들은 평범한 일터에서 당과 인민의 사업을 위해 평생을 바쳐 분투했습니다. 각 현시와 각 관련 부문에서는 곤란 당원에 대한 관심 방조 사업을 잘하고 곤란 당원들이 급해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바라는 문제를 주시해 정밀하게 곤란을 해소하고 난제를 해결하며 최대한의 노력으로 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을 개선해 그들이 당 조직의 역사에 대한 존중과 자신들에 대한 배려를 절실히 느끼게 해야 합니다. 올해 96세인 리퇴직 로 간부 리영생은 장기간 교육 전선에 깊이 뿌리 내려 연변 교육사업 발전을 위해 심혈을 다하고 한생을 바쳤습니다. 호가복은 리영생의 집에 찾아가 로인의 손을 잡고 따뜻이 안부를 물었으며 그의 신체 건강과 생활 정황을 상세히 묘하고 나서 리영생이 연변 교육사업을 위해 한 중요한 기여에 감사를 표하고 로인이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축원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날 연변의 발전 성과는 한 세대 또 한 세대 로 당원, 로 간부들이 닦아놓은 토대, 바친 기여와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각 현시와 각 관련 부문에서는 신시대 로 간부 사업을 착실히 잘하고 정성껏 봉사 보장을 잘하며 최선을 다해 로 간부들을 위해 실제적인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며 난제를 해결해 그들이 만년을 편안히 보내도록 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조직부 부장인 왕조휘,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연결시 당위 석인 왕길보가 위문에 참가했습니다.
1: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중공 동만특별위원회의 설립과 발전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930년 8월 중공 만주성위는 중앙결의를 관철해 만주당 공청단 성위를 합병해 만주총행동위원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만주 전역 총폭동 준비, 정치파업, 병사폭동, 지방폭동 조직과 홍군 건립의 쟁량 로선을 확정했습니다. 9월 각현 투쟁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지방폭동 조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만주 총행동위원회는 중공 동만특위를 조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공 동만특위는 10월에 설립됐으며 료여원이 서기를 맡아 연길, 훈춘 등 10개 현을 지도했으며 잇따라 중공 왕청현 위와 훈춘 현위를 설립했습니다. 특위는 설립된 후 지방 당조직을 적극 건설하고 추수 폭동 투쟁을 계속 전개했습니다. 적과 아군의 힘 차이가 현격한 데다가 맹목적으로 정면 대결에 중대한 손실을 입었고 1931년 2월까지 당원 공청단원 군중 2천여 명이 체포되고

0: 군중을 동원하고 혁명단체와 무장을 확충하는 등 각종 사업을 차츰 궤도에 올려놨습니다. 동만지역 당조직의 발전, 당원대회의 확장, 대중성 혁명단체와 그 정권 조직의 건립은 9.18 사변 후 중국 공산당이 동만 항일 유격구를 개척하고 항일 유격 근거지를 창건하는 데 토대를 다졌습니다.
1: 오늘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개회를 해독해서는 민족단결진보촉진법 립법 지도 사상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정에서 습금형 신시대의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습금형 법치사상, 습금형 문화사상, 민족사업을 강화, 개진할 때 관한 습금형 종석의 중요 사상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20차 당대회 및 중국공산당 제20기 주황위원회 여러 전체회의 정신을 전면 관찰합니다. 18차 당대회에 민족사업이 거둔 역사적 성과와 성공 경험을 참담하게 총화하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민족단결진보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합니다. 6월 27일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홈경기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주 상무국과 주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함께 내놓은 연변 특삼을 주제 장터도 동시에 열렸습니다. 현장에 마련된 30개의 특색 부스는 경기 관람 플러스 소비 플러스 문화관광 체험 세 모식으로 동북축구연맹전의 이체를 더했습니다. 시장은 일현 일품, 연변 전통 브랜드, 무형 문화재, 입장권 부번 련동 4대 전시 구역으로 나뉘어 연변 주 8개 현시의 우수 기업, 고전 브랜드와 특산물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연길 커피, 룡정 명태, 왕청 수제 당면 등 각 현시의 대표 상품과 장류 전병 등 연변 전통 브랜드가 장터에서 선보여 관객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시 구역에서는 만족 전지, 안도 수시 철공예, 조선족 김치 담그기 등 전통 기회를 선보여 연변의 민속 문맥을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입장권 부번 련동 전시구역에서는 경기 입장권으로 일전으로 냉면 먹기 우대권을 받을 수 있었고 미식업체, 완제품 기름카드 충전 할인 등 다원화 봉사를 집약해 소비, 출행, 숙박 등 수요를 일괄식으로 포괄했습니다. 주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부국장 김현청입니다. 우리에게 동북축구연맹전은 단순한 체육 경기가 아니라 연변 문화 관광, 체육, 상업의 심층 융합 발전을 추동하는 생생한 실천입니다. 이번 활동에서 문예전시 공연, 무형문화재 장터와 경기 분위기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주민과 외지 축구 팬들을 위해 특색과 활력이 겸비된 문화 관광 성면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체육을 매개로 문화를 혼으로 삼아 연변의 온정, 저력과 활기를 충분히 보여줬다. 할 수 있습니다. 흥룡강 문화관광 주제 전시 구역도 특별히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할빈, 치치할, 감옥사 등 부스에서 각지의 특산물을 전시했고 흥룡강 문화관광 전역관광 특색 추천 소개회도 열려 여러 지역에서 특색 문화관광 자원을 소개했습니다. 할빈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선전보금 및 교류합작처 처장 류청강입니다. 이번에 우리 할빈은 성문화 및 관광청을 따라 장터 추천 소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빙설 3개, 포세이돈 그리고 자체 제작한 동북축구연맹전 특색 선물 꾸레미를 가져와 우리 팀을 응원했습니다. 연길에 와서 따뜻하고 진실된 정을 느꼈습니다. 연길 관광사업이 알차게 운영되고 있어 우리가 배울 점이 많습니다. 차 관리, 관광지 통괄 운영, 야시장의 정취에 이르기까지 연기는 매우 독특한 매력이 있어 우리는 많이 배우고 돌아가 종화하렵니다.
0: 동북축구연맹전 경기가 안전하고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우리 주 여러 부문에서는 전방위적으로 경기 보장 방어선을 구축해 장백산과 송화강을 넘나드는 두 지역의 축구 성년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전력 보장했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는 주류 매체의 선전 보장 중책을 맡아 전문 취재 편집, 생방송, 중계팀을 조직하고 사전에 고화질 중계 설비, 신호 전송 시스템 및 녹음, 조명 부대 시설을 테스트했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기술 제작 중심 주임 최필입니다. C 플러스 2 채널 고화질 중계차 위성차와 근 40명의 전문팀을 투입했고 카메라 12대를 투입했으며 무인기 촬영, 고속 카메라를 융합해 고속 촬영 장면 재생과 국제

0: 음 수집을 병행해 경기의 모든 멋진 순간을 보여주려 힘썼습니다. 동시에 카메라를 축구팬, 응원단, 경기 전 문예 공연 등 멋진 장면에 더 많이 맞춰 경기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연변의 축구 문화와 도시 매력을 전파해 동북 나아가 전국 축구팬들에게 경기 수준, 관람 가치와 지역 특색을 겸비한 고품질 경기 실황 중계를 선사하려 했습니다.
1: 고품질 세시 지보
0: 경기 기간 공안 부문에서는 고정 근무와 동태 순찰을 진행하며 안전 장벽을 튼튼히 다졌습니다. 연결시 공안국 치안관리대대 정치지도원 로효빈입니다. 경기 안전 방어선을 전력으로 구축하기 위해 주 공안국의 동갈 지도와 적극적인 지지 아래 연결시 공안국에서는 경찰 천여 명을 투입하고 경찰차 20여 대를 배치해 경기 안전 보장 임무를 맡아 경기가 안전하고 순조로우며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전력 보장했습니다. 현장 축구팬, 장외 관중, 매체 전파팀에게 안정적인 디지털화 관람 체험을 선사하기 위해 길림 이동 연변주 분회사에서는 네트워크 하드웨어, 전년 5세대 이동통신 A신 기술, 지능적 배치 체계, 온 오프라인 부대 봉사 등 다 차원에서 경기 통신 보장 방안을 구축해 관람 체험이 질적으로 향상되도록 했습니다. 길림이동 연변주 분회사 인터넷부 운영유지관리 책임자 장해동입니다. 경기 전 우리는 미리 경기장 및 주변 구역의 42개 기지국을 새로 개통해 용량을 승격했고 두 대의 비상 통신차를 배치해 경기장 핵심 구역에 주둔시켜 5세대 이동통신 A네트워크 전면 피복을 실현했습니다. 전통 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에 비해 대역폭, 동시 접속 수용 능력이 몇 배 향상돼 몇만 명의 축구팬이 동시에 영상을 찍고 모멘트에 올리며 생방송을 켜도 끊김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전망 연변전력공급회사에서는 전력보장 최저선을 고수하면서 경기 전 과정 무정전, 무고장을 실현했습니다. 국가배전망 연결시 교외전력공급회사 운행검사기술 전문책임자 장익유입니다. 경기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배전망 연변전력공급회사에서는 신속하게 특급 전력보장 모식을 가동하고 관련 인원 연 5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전력망 운행 방안을 세분화하고 중점설로 구역에 대해 정밀 순시와 적외선 온도 측정을 진행해 설비 운행 단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비상 수리 기재를 잘 실시하고 책임을 다져 경기 전력의 안정적 적인 공급을 확실히 보장했습니다.
2: 레이 연변, 연변 유래, 백일 무위보 행위 도전, 아름다운 새 연변 순조롭게 동행 제5 시즌 주제 활동이 일전 주 공항국 교통관리 지대에서 가동됐습니다. 이번 활동은 전 과정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으며 운전수들은 6월 26일부터 10월 3일까지 100일간 중화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운전 행위를 규범하며 자발적으로 사회 감독을 받아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전혀 없을 경우 추첨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등상은 2,000원 상당의 주유 카드이며 그 외 1,000원, 500원, 300원, 100원 등 부동한 금액의 주유 카드 상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운전수 대표 왕해파입니다. 이번 활동을 계기로 우리 모두 교통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과속, 끼어들기, 차선 임의 변경 등 각종 문명하지 못한 운전 행위를 겨련히 근절합시다.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며 양보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인내와 포용으로 모든 보행자를 대합시다. 승객을 대할 때는 언제나 열정적인 봉사를 유지하고 문명한 말투와 규범적인 운전으로 연변 사람들의 열정과 리의를 보여줍시다.
0: 일전 연변대학 2026기 학생 졸업식 및 학위 수여식이 거행된 가운데 연변대학 지도 일꾼, 각 학원 책임자, 교원 대표와 2026기 졸업생들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엄숙하면서도 뜨거웠습니다. 졸업생들은 학사복을 입고 기운차게 차례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학교 지도 일꾼들은 졸업생들에게 영예증서, 졸업증서와 학위증서를 발급하고 졸업생들의 수술을 넘겨줬습니다.

0: 연변대학 인문사회과학학원 세계사 전공 졸업생 문성휘입니다. 저는 졸업이 종점이 아니라 배운 지식으로 변강의 뿌리 내리고 봉사하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졸업 후 연변에 남아 배운 지식으로 모교의 양성 은혜에 보답하고 변강 민족 지역 고품질 발전과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에 지혜를 기여하겠습니다. 길림 전면 진흥 실천 속에서 저의 인생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번 졸업식에서 도합 5,522명이 학사 학위를 받고 1,966명이 석사 학위를, 99명이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1: 용감 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2026년 도전컵 경연 변강에서의 창업 동북진흥 산업 승격 특별 시합이 6월 28일 룡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전성 41개 대학에서 보낸 165개 프로젝트, 400여 명의 청년 학생들이 농업 녹색 발전, 디지털 지능화, 산업 역량 강화 등 5개 부문에서 경쟁을 펼쳤습니다.
0: 연길시 상무국은 일전 연길시 100개 우선 음식점 선정 결과를 공시했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냉면류, 꼬치구이류, 숯불구이류, 국밥류, 비빔밥류, 맥주 안주류, 민소 류행류, 커피, 단, 간식류 등 8개 분야 총 100곳의 우선 음식점을 선정했습니다. 공시 기간은 2026년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입니다.
1: 일전 주 주택공적금관리중심에서 발부한 통고에 따르면 2026년 6월 30일에 주택공적금 연간 리자 정산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며 정산 기간인 6월 30일에는 현장 창구 업무 접수를 중단하고 7월 1일부터 정상 업무를 재개합니다. 온라인 봉사 경로는 6월 29일 오후 5시 30분부터 7월 1일 오전 8시 30분까지 운행을 중단합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김민혜였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건강 365일.
1: 건강 365일.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문입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상 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소나기 혹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던 데로부터 점차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동풍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섭씨 30도, 밤 최저 기온은 섭씨 16도겠습니다. 우리 조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는 1급으로 전해봤습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3: 연주 피부병 병문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3: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3: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3: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요, 모기에게 잘못 물리는 편이십니까? 어때요? 잘 물리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잘 물리지 않은 편이신가요? 모기에게 물린 후에는요, 가렵고 아프며 심지어 충격성 피부염까지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 대처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모기는 체온이 높고 땀을 많이 흘리며 신진대사가 빠르고 이산화탄소를 많이 내뿜는 사람, 리하면 뚱뚱한 사람, 임신부, 아동을 좋아한답니다. 또한 치타는 화장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 목욕 빈도가 낮은 사람, 특별한 냄새가 나는 사람도 모기한테는요 물릴 확률이 높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복장 색상도 모기의 관심을 끌 수가 있는데요. 특히 노란색 옷이 모기에게 더 인기가 있답니다. 모기한테 물린 후 사람마다 그 증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일부 사람은요, 붉게 부어오르고 또 딱딱한 부종, 물집 또는 큰 수포가 나타나며 심한 경우에 관절 통증 등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지만요, 일부 사람은요, 발의 끝 크기에 붉은 반점만 있을 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손톱 크기만큼 부어오르고 주황의 작은 점이 하나 있는데 긁게 되면요, 이 작은 점이 물집을 일으킬 수가 있으며 뚜렷한 가려움을 동반하게 됩니다. 모기한테 물린 후 빨갛게 부어오른 부위가 빨리 가라앉는 사람도 있고 늦게 가라앉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자기의 존재는요, 모기의 종류와 모기 독에 대한 다양한 개인의 민감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모기한테 물렸을 때는요, 국부적으로 냉찜질을 하거나 비누물 혹은 베이킹소다로 희석한 후 모기의 산성 독소를 국부적으로 중화시킴으로써 피부가 붉어지는 것을 줄여주고 긁는 것을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혹시 몹시 가렵다면요, 노감각 석재를 발라서 가려움을 완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몰린 범위가 넓고 또 심한 가려움증, 빨갛게 붓고 심지어 가슴이 답답하고 숨 가쁨 등 전신 알레르기가 있거나 또 긁은 후에 국부적 발열 및 삼출 또는 2차 감염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평소 자주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으며 피부를 청결하게 유지하여 몸의 땀 냄새를 줄여줘야 합니다. 모기를 흡입하는 것을 피면하게 해서 가능한 이 밝은색 옷을 입어야죠. 노출된 부위에 모기약과 화로수를 바르는 것은 모기에게 물리는 것을 예방하는 비교적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외출할 때는요, 화초에 피부를 노출시키지 말고요, 어둡고 습하거나 나무가 많은 곳에서의 활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특히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모기한테 물린 후 피부 반응이 더 심할 수가 있으므로 모기 방지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0: 건강은 가장 큰 제보입니다.
1: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0: 365일을 건강하게.
1: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2: 여름철에는 더위로 체력 소모가 많아지며 우리의 몸도 더 쉽게 지치고 나른해지게 됩니다. 피로와 체력 저하 후 여러 가지 질환에 쉽게 노출이 될 수 있으며 또 워낙 갖고 있던 만성질환도 재발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름철에는 기후변화에 맞춰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잘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게 어떻게 하는 것이 여름철을 건강하게 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아니, 연면조이병원 원부원장이셨던 최성숙 주임의사를 모시고 계절 특징상 조심해야 할 질환들과 그 증상, 탈수증과 냉방병 예방 방법, 여름철을 건강하게 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들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생방송실에 저희 최정식 조임사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여름철 건강은요, 1년 건강의 절반이라 이제 말할 수가 있죠. 그만큼, 여름 건강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계절 특성,

0: 정상 여름철에는 주로 어떤 질환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1: 예, 여름철에 들어서게 되면 주악의 그 습도가 높아지고 그다음에 나는 저기 음식이 그 감염돼서 그 중독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원래 또 위장 질환이 있는 분들 또 증상이 더 과중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악에 보게 되면 위장 질환이나 그다음에 더위, 식중독 이외에 그 만성병이 있는 그 당뇨병이라든가 그다음에 심기경색이라 신지출혈, 농궁쇄 부주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 여름철에 들어서게 되면 혈관이 주위 혈관 느슨해지기 때문에 심장을 돌아오는 혈량이 부족해서 노공세 부주라든가 신지출혈이라든가 이런 증상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0: 그래요. 위장질환, 뭐 더위, 또 식중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질병, 발병률이 높은 여름철. 왜 이런 질환들이 발병률이 높다고 봅니까, 여름철에는?
1: 첫째 하나는 그 대기 가운데 습이 많습니다.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양린 체질, 그러니까 속열이 많은 체질들은 응당 체내에는 습을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제대로 내보내지 못하다니까 습이가 몸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고 이로 인해서 체수, 체액 순환이 안 되면서 열이 발생합니다. 이래서 또 혈액순환 장애도 오고 더욱이나 그 이런 것들이 다 응결돼서 체내 습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는 그 우리 여름철에 들어서게 되면 주위 혈관이 느슨해지기 때문에 그 심장을 돌아오는 혈량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래서 뇌혈관이라든가 심혈관이라든가 각 장기에 보내는 혈량도 부족하게 됩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병들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름철에 들어서게 되면 우리 음식물들이 오염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이러스라든가 세균이라든가 이런 질환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위장 질환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0: 그러네. 이런 증상 환자 구체적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죠, 이거?
1: 급성 위장염 경우에는 보게 되면 그 아래 그러니까 위라든가 소장이라든가 대장이라든가 간염돼 갖고 염증이 형성하게 됩니다. 이래서 복통이 나고 설사가 나고 구토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리고 저기 일반적으로 그 소염제 같은 거 써서는 설사가 잘 묻지 않고 환경 개변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다음에 나는 더위에 그러니까 기가 약한 분들, 그러니까 기가 약한 분들은 대기 가운데 습열이 높아지면서 그 땀을 많이 흘리게 됩니다. 원래는 인체가 체내의 체액을 평형시키는 이런 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가 약하다니까 나가는 수분량을 공제 못하고 다시 흡수 못하기 때문에 더위를 먹어서 실조명감 토수의 탈수하는 현상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더위를 먹습니다. 그다음에는 저기 그 식중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거의 차에 오늘 드셨던 저기 채를 아까 봐서 빙장에 넣었다가 이튿날에 데워서 그저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특히 냉채 같은 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 오염된 이런 음식을 사시게 되면 소화도 질환들이 잘 생깁니다.
0: 네. 네. 경한 질환은 뭐 보면은 뭐 집에서 스스로 응급 조치로 능히 이런저런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경한 질환에 대비한 사용 방법을 비롯해서 가정에서 취할 수 있는 응급 조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보통 보게 되면 그 위장도 질환이 더 많고 더위도 있긴 있지만 그 프로수가 높지 못합니다. 그리고 식중독도
0: 네.
1: 많습니다.
0: 예.
1: 식중독도 그렇고 위장 질환도 그렇고 다 그 바이러스나 세균의 오염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때는 그 특성이 나타나는데 구토라고 설사라고 복통이 나고 머리가 어지럽고 또 머리가 아프고 그다음 어떤 사람들은 의식이 잃게 됩니다. 아 이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하기 때문에 집에서 응급조치를 그러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무슨 소염제 같은 거나 위장염이라든가 혹은 심혈관 질환이 있을 때는 무슨 후방단선 디왈이라든가 수쇼 주신완이라든가 혹은 뭐 통신로라든가 이런 것도 드실 수 있는데 좋기는 초기 증상이 한번 약 드셔서 증상이 멎지 않고 계속 존재한다게 되면 인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0: 집에서 응급조치를 취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거나 더 심해지는 경우라면요 빨리 전문의한테 보여야 하죠. 병원으로 찾아서 어떤 심한 증상을 보일 때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봐요.
1: 그러니까 급성 위장인 경우에는 복통이 나고 설사가 생기고 그다음에 구토가 생기고 이렇습니다. 약 드셔도 다 토해버리기 때문에 네네. 큰 효과를 못 보지 않습니까?
0: 그래.
1: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점적 주사나 혹은 근육 주사나 이런 것들을 맞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더위를 그래서 더위로 인해서 체내의 수분이 과다하게 소실됐을 때는 혈경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심장이나 뇌혈관이나 이런 혈공급이 따라먹고 하기 때문에 엄중한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명도 위협해질 수가 있고 이래서 이런 분들은 즉시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더위를 드셔서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 경한 경우에는 딴이엔수 그러니까 연한 소금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그 체내의 수분이 과결돼서 혈이 농축되고 또 혈점도가 높아져서 혈액순환 장애가 오기 때문에 연한 소금을 드셔서 더위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0: 위에서 몇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 몇 가지 질환들을 예방함에 있어서 평소 어떤 면에 그러면은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보시나요?
1: 모두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저기 습열을 방지하고
0: 네.
1: 두 번째는 그 오염된 음식을 드시지 않. 그다음 하나는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미리미리 약을 드셔야 되고 또 여름철 되다니까 과량의 그 수분이 누실되기 때문에 수분을 제때 보충하고 그다음에 더운 날씨에는 잠을 잘 드시지 못하기 때문에. 에어컨을 쓰되 사람 몸을 향하는 그 에어컨 방향을 좀 바꿔준 것이 좋습니다. 선풍기도 좋고 이러한 것이 좋습니다.
0: 그리고 또한 보면은 우리 주변에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만성 질환 환자 여름철만 돌아오게 되면 만성 질환이 재발할 가능성도 높다 해서 주의할 점도 좀 많을 텐데 어떻습니까? 이 재발.
1: 우리 만성 질환을 꼽을 때 그 만성 위장염 있는 분들, 그다음 장시로 있는 분들, 그다음 외소성 위염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여름철에 들어서서 습열이 과중해지면서 증상이 더 중요해질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약을 끊지 말고 약을 꾸준히 드시고 위장염 있으면 위장염에 대한 약 쓰시고 그다음 위축성 위염 있으면 혈액순환 장애가 많이 왔기 때문에 혈액순환 위장도 혈액순환을 보충할 수 있는 약들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시로 있는 분들은 매운 음식이라든가 짠 음식이라든가 혹은 가루라든가 시로가 자랄 수 있는 이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0: 만성질환 환자 1년에 한 번씩 뭐 그

0: 주기적으로 뭐 봄이면 봄, 여름이 여름절 이렇게 계속 걸리는 사람은 계속 걸리잖아요. 병도.
1: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소통박이 되면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차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을 인차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체내 환기가 보통 위축성 위염이나 만성 위장염 있는 분들은 보게 되면 위장도의 그 면역력이라든가 혈액순환이라든가 혹은 자극성 있는 음식을 드시게 되면 이거 재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0: 그렇다면 만성질환 환자라면은 스스로 특히 계절성에 관해서 더 조심하고 주의를 돌려야 되죠. 네, 또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병에 걸렸으면 괜찮겠지 뭐 이렇게 놔두다 보면은 또 만성질환 환자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조심해야 되잖아요.
1: 네.
0: 날씨가 더울 때면은 가끔 뭐 가슴이 답답하다, 뭐 숨이 차다, 머리가 이렇게 저렇게 흐릿하거나 아프다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혹시 혈액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뭐 그렇다고 봐요. 어떻게 봅니까 이걸?
1: 여름철에 들어서 그냥 머리가 흐릿흐릿하고 그다음에 그 특히 내시 많은 분들은 더운 예화하는 증상이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하게 보게 되면 여름철에 들어서다 보니까 매집마다 그 에어컨이나 선풍기나 이런 것이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그 대부분은 있지만은 그래도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외 활동을 좀 삼가라 하시고 아침이나 저녁이나 기온이 내려갔을 때 좀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그 우리 땀을 적게 흘리고 혈액소 저기 몸속에 있는 수분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낮에 나가서 활동하고 경상적으로 봄, 가을처럼 나가고 이래 하게 되면 대량의 수분이 몸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면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이 흔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피면하기 위해서 연한 소금물이라든가 혹은 혈액순환 할 수 있는 저기 그 약물들을 미리미리 준비했다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소금물, 연한 소금물을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0: 그렇죠. 뭐 어지럼증, 머리를 쳐들기 힘들다, 눈앞이 흐릿하다, 뭐 노공시에 부주, 뭐 이렇게 혈액순환 잘해야 된다 이렇게 뒷골 붙잡고 있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1: 네.
0: 조심해 주시고 여러모로 여름철 아주 여름철 7, 8월 하게 되면 엄청 더워요. 예. 여름철 탈수증도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우리 몸은요 수분이 1%만 부족을 해도 진짜 그 증상이 나타납니다. 1% 탈수증을 예방함에 있어서 어떤 면에 주의를 돌려야 합니까?
1: 주하게 그 자기 증상을 봐야 됩니다. 탈수 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보통 목 안이 마르고 그다음에 그 거우초, 예,
0: 네네.
1: 그다음에 대변이 건조하고 이럴 때는 그 위장도의 수분이 고갈돼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수분이 장도의 수분이 적어지게 되면 장벽이 유난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이 잘 미끄러 내려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거우초는 주하게 위가 열을 받아서 수분이 적어서 열을 받아갖고 위장도에 있는 그런 악취 이런 것들 다시 나타나는 그러니까 구강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대량의 그 땀을 흘리는 것을 좀 피면해야 됩니다. 운동을 낮에는 하지 마시고 아침이나 저녁에 기온이 내려갔을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격렬하게 운동하게 되면 대량의 그 체내의 수분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혈이 걸어지고 점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혈액순환 장애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낮에는 량성한 근무지 이런 걸 찾아가서 거기서 휴식하는 것이 좋고 적당히 그 연한 소음물로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내 과도하게 필요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낮에는 일을 좀 적게 하시고 전하게 하고 아침에 기온이 괜찮을 때 좀 일을 좀 하는 것이 좋습니다.
0: 한낮에

0: 그렇지. 아, 정수리를 내리 지진다 하게 되면은 그 온도가 상당하지 않아. 뭐, 나한테 여름철에는 35도, 40도. 그래도 괜찮은데 다른 그 위성실을 보기에는 엄청 더 하잖아요. 40도를 쏙 넘어 벗어지고. 탈수증이 올 가능성. 그래서 바깥에서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반일을 하시는 분들 꼭 조심해야 되죠. 이분들은. 네,
1: 그렇습니다. 꼭 저기 그 뭐 건축 노동자라든 그렇죠. 이런 분들 보게 되면 땀 많이 흘리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0: 여름철 하면은 또 신체가 허약한 노인들이 많이 힘들어할 수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노년들 특히 뭐 7, 80세 이 무더운 시기를 안전하게 보내며 있어서 노인들은 어떤 면에 주의를 돌려야 합니까?
1: 그러니까 65세 되는 이상 되는 그 노인들을 보게 되면 신장의 기능이 약합니다. 원래는 신장이라는 것이 오폐물을 내보내고 또 왼쪽 쇼관에서는 또 인체가 소요되는 수분을 다시 흡수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어떤 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물을 마시면 조금만 지나면 그 물이 그대로 다 나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신장을 잘 보호하시고 부선하는 부선치, 부선징치하는 이런 약들을 드셔서 정상적인 그 오폐물을 내보내고 좋은 물 수분 다시 흡수하는 이런 기능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래야만이 그 더위를 자셔도 몸에 있는 그 전해질 평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대로 놔두게 되면 수분이 과다하게 누실되게 되면 신체 내 혈액 순환이 아이되고 심장 기능이라든가 뇌혈관 뇌혈관이라든가 잘 막히기 때문에 이런 방면에 좀 더욱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해적인 고단백 음식을 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단백 음식을 자식이 지금 체내의 열량이 진해만에 발생하기 때문에 체내의 수분이 그 대신 많이 증발해 나가는 것입니다. 피부를 통해서. 이래 하게 되면 역시 과량의 수분이가 인체 내에 모자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적당히 운동을 하시고, 매일 보게 되면 노인들이 등산하는 분도 많고, 걸음걸이를 하는 분도 많고, 운동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러한 분들은 항상 적당히 운동하시고, 아침하고 저녁을 이용해서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 한다게 되면 부치 양시외 거부외라든가 그다음에 그 부정 전황이라든가 그다음에 승부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드셔서 체내 수분 대사를 보존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그 보게 되면 황계라든가 타이즈선이라든가 당선, 시양선, 마이둥 이런 것들을 적당히 비례로 해가지고 그 차수처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덥고 움도 덥고 이래서 체내에 있는 그 수액 대사를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0: 그리고 또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 조심할 부분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1: 그 아이들을 보게 되면 보통 기가 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뛰어댕기기 좋아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 10살 전 아이들을 보게 되면 기가 항상 형성되고 그다음에 그 신장 기능도 항상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적당히 황계도 양 작게 한 3g에 그다음 당삼하고 황징하고 대추 이런 기름도 없고 또 혈도 돕는 이런 그 차수를 적당히 드신 것이 좋고 그리고 이치 양인하는 이런 음식들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회하는 이런 것들을 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여름철 하면은 또 많은 분들이 에어컨 사용을 빈번히 하다 보니까 뭐 머리가 아프고 기침이 나고 콧물이 흐르는 등 감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에어컨 바람을 쐬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 냉

0: 냉방병이라고도 하는데 이 냉방병도 가볍게 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전에 한 몇 주 전에 그 틱톡에서도 봤는데 뭐 이틀 연속 쐬고 하니까 막 머리가 어지럽고 구토하고 쇼크 증상 와서 병원에 막 입원을 하더라고 하니까.
1: 예,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네. 여름이니까 아무래도 더우니까 저기 쿵트하우를 키고 그다음에 추위 렁풍하는 경우가 많은데
0: 자체 생명 위험도 있죠, 이거?
1: 예, 그래서 보게 되면 체온이 내려가게 됩니다.
0: 네, 그렇죠.
1: 체온이 1도만 내려가도 면역력이 20% 내지 30%가 하락합니다.
0: 맞아요, 그렇죠.
1: 이래서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간염을 흔히 잘 받습니다. 그래서 호흡도 질환이 잘 생깁니다. 감기라든가 여름철에 감기 걸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0: 맞아요.
1: 예. 그리고 이러한 분들을 보게 되면 상호흡도의 면역력이 많이 강화됩니다. 냉기가 호흡도 기관으로 통해서 저를 피해 들어가기 때문에 콩 여름철에도 아 겨울철에 아닌 것도 콩을 슬슬 나고
0: 예. 맞아요.
1: 예. 머리가 아프고 그래.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부중이치왕 같은 거 황계탕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0: 에어컨도 에어컨이지만은 덥다고 창문을 세게 열어놓고 크게 열어놓고 창문 딱 옆에서 자다 보게 되면은 이런저런 증상도 또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머리가 아프고 감기 증상하고 또 입이 삐뚤어지고 뭐 젊은 층에서도
1: 예?
0: 우리 주변을 또 보면은 여름철에 보약을 쓰는 분들이 또 꽤 있어요. 여름철 보약 쓸 때 우리 어떤 원칙을 지키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1: 예, 여름철에는 예, 생활습관 수성상에서 여름철에 대해서 뭐 찬 음식, 시과, 시안과, 양장과에 이었다가 그다음에 그 콩채수라든가 양장과에 이었다가 드시게 되면 심장 질환이 흔히 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이라도 뜨스한 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로인들. 예. 저희들은 네. 열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거 찬 거 드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0: 찬 거 갑자기 굴컥굴컥 든다는 얼음 보송이 같은 왕왕 씹어먹는 거 드신다는 이런 경우는 머리가 띵 해나고 어떤데 그럴 때도 있잖아요.
1: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는 혈액의 농점도가 높아지고 두 번째 하나는 혈관이 수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경색이나 심기경색 같은 거 젊은이들은 좀 괜찮은데 로인들은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0: 너무 차거나 갑자기 몸에 들어오게 되면 안 좋다. 그럼 미지근한 물, 뜨거운 물 뭐 40도 좌우로 이제 드시면 좋다. 어떤 경우라도 그렇죠. 로인들은.
1: 로인들은 어느 때라도 목 안에 클클하다해서 찬 거 드시게 되면 절대 됩니다. 65세 이상 분들은 항상 45도 이하, 40도 이상 뜨스한 물. 이게 거저 물을 마시는 것 같아도 체내 열량을 보충해 주기 때문에 열량 보충해 주기 때문에 몸에는 대단히 유리합니다.
0: 알겠습니다. 여름철 보약 쓰는 면에 대해서도 그리고. 따뜻한 물 자기 몸 체온에 가깝게 끊고 미지근한 물로 꼭 수분을 보충해야 한다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여름철에 또 음식 섭취에 있어서 중시를 돌려야 할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 여름철에 들어서서 섭취하기 좋은 음식 하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네, 여름철에 들어서게 되면 여름철이라도 심장을 위해서 양기를 보충하고 심장의 양기를 보충하고 그다음에 체내의 과다한 수분 빼고 그다음에 항바이러스 항세균하는 이러한 음식들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1: 그래 보게 되면 그 칭르 제수하는 과일들 시과라든가 탱과라든가 황과 둥과 그다음 고과 스과 시후루 그다음에 랭어라든가 예. 그다음 리도우라든가 이런 양인들은 이렇게 들어도 되게 괜찮습니다. 그러나 대어민이나 소민들을 이렇게 드시게 되면 인차 탈이 생깁니다. 위장도에 원래 양기가 약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런 분들은 항상 그

0: 원한 성질을 가진 이런 음식들을 드신 것이 좋습니다. 시장 그 구기자라든가,
1: 네네네.
0: 대추라든가, 쌍야오라든가, 황게라든가 이런 것을 음인들이 드시는 게, 특히 태화음인 같은 서양 서민 같은 분들은 이런 거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하나는 잼비 취스하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몸에 덥다는 게 물을 더 많이 마시게 되지 않습니까? 노인들은 그 물을 마시면 인차인차 빠져나가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은데, 젊은이들은 물이 인차 빠먹지기 때문에, 그 잼피, 그러니까 비장을 건조하고 숨을 빼는 이런 음식, 그러니까 인위를 파는 게 시장에 갔다고 합니다. 치샤오떨, 후링, 산여, 바이벤돌이라든가, 예. 그 다음에, 첸스, 이런 것들을 쓰셔서 비장을 건조하고 숨을 빼는.
1: 네. 예. 이 좋은 음식이 많기는 많아요. 우리가 늘 먹고 있는 음식도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서 너무 많이 또 먹다 보게 되면 안 좋은 면도 있잖아요.
0: 네,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칼슘이 많이 빠지게 됩니다. 네. 이래서 칼슘을 보충할 수 있는 건 타우즈, 예. 그 다음에 리즈, 샹지어, 마오돌, 토돌, 예. 하이다이, 즈차이, 시홍스, 이런 걸 드셔서 칼슘을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이거 하나 보충하고. 그 다음 하나는, 우질, 단백질. 단백질 진액 과분하게 드시지 말고, 보게 되면 야로, 그 다음에 초위, 지위, 이런 것들을 드셔도 괜찮고, 그럼 달걀을 드시되 많이 드시지 말고, 하루에 하나, 그 다음에 두부, 또우장 이런 것들을 드시되 많이 드시지 말고 적당히.
1: 좋은 음식은 이래서 이렇게 꽤 되는데 나쁜 음식, 나쁜 음식이라서 자기는 뭐 쓰레기 뭐 그런 음식인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안 맞는 거, 그리고 또 이런 거는 맛이 있는데 좀 더 많이 먹다 보면 내 몸을 해치는 그런 음식들도 있잖아요.
0: 예, 있습니다. 그 적당히 드시게 되면 약이 되지만 많이 드시면 도약이 되는 것입니다.
1: 네.
0: 그 덥다 해서 과량적으로 그 물을 많이 마셔도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빙상에 있었던 이런 채들, 그 다음에 빙피주, 이런 피주들 되게 되면 빙피주를 많이 마시지 않을까.
1: 예. 너무 과하게 드시는
0: 그 다음에 중류, 사우커, 그 다음에 진해 매운 음식, 그 다음에 거의 수차, 그러니까 빙상에 였다가 이튿날에 아까 와서 또 데워서 다시 자시지 말고 다 재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1: 그래요. 뭐, 여름철을 건강하게 나기 위해서는 식생활 습관을 비롯한 여러 가지 면에 신경을 써야 할 부분도 많은데,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어떤 면에 주의를 돌리는 것이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데 이로울까요?
0: 중요하게 보게 되면, 체질에 따라 부동한데 태양인과 서양인 경우, 그러니까 소결이 많은 분들은 도츠, 쿠과, 류돌, 둥과, 야로, 소신라, 그 다음에 태양인과 소민들은, 그러니까 양기가 부족한 분들은 소츠, 저기 성릉, 그 다음에 그 인이를 같은 거 좀 많이 산여, 성장, 모돌이라든가, 허원수이, 른선성, 성장차,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적으로 말해서 여름철에 들어서게 되면 수분을 빼고 양신양, 그러니까 심장이 양기를 돕고, 그 다음에 항바이러스, 항세균하는 이런 음식들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여름철에 건강에 유리합니다.
1: 그렇죠. 이 먹는 것으로 해서 질병이 생겨요. 여름철에는 맛있거나 많이 먹는다든가 아니면 또 음식이 상한다든가 이런 걸 먹게 되면은 바로 이제 몸에 신호가 오지 않습니까? 여름철 정말 건강에 남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둬야 할 여러 가지 상식들도 많습니다. 여러모로 뭐 운동도 중요하고 또 먹는 음식 그리고 뭐 에어컨 사용에서도 그렇고 냉방 그리고 얼음 과자 앞에서도 얘기해 드렸습니다. 여름 찬물 뭐 울룩불룩 마시다 보게 되면 정말 나쁘죠.
0: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보통 그 젊은이들은 얼음을 통째로 남겨도 탈은 안 생긴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소양인하고 태양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태음인과 소음인 경우에는 이렇게 드시게 되면 인차 탈이 생깁니다.
1: 네. 그래서 네. 찬 음식을 적당히 드시는 걸로 너무 차갑게 하면 몸에 바로 이제 해가 오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더 그러하시다는 얘기를 앞에서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이모저모로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연변조의병원 원부원장이셨던 최정식 조의무사를 모시고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여름철은 쉽게 지치고 짜증도 많이 나는 시기인 것만큼 계절 특성에 맞게 생체 리듬을 잘 조조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평소에 영양 섭취를 잘해주시고요. 또 적당히 신체 단리를 해가며 필요하게 굴지 말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여름철을 건강하게 나는 데 아주 유익한 것입니다. 네, 건강 365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2: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재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화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산품으로 옥석 양생팩에 한 쌍을 더 드립니다. 그리고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2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우대 활동 오늘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